성적을 받았어요.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죠. 이런 단어는 또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단어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단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proud. proud인데요. 이 proud는 자랑스러워하는, 자랑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의미와 스펠링을 바로 외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른쪽에 이 단어를 써볼게요. proud. P R O U D. proud. 여러분, proud는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이렇게 정말 자주 쓰여요. 밑줄 쳐두고 꼭 기억해 두세요. Be proud of. Be proud of 하면 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예문 볼게요. I am proud of myself. 자, 우리 be proud of 나와 있죠? 나는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 더 볼게요. My mom is proud of me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be proud of 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나의 어머니는 나를 어때 하세요? proud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신다. Your mom is proud of you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roud라는 단어를 기억하셨다면 우리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nervous. nervous. 발음 주목해 주세요. nervous라고 발음합니다. 이 nervous는 불안한이라는 뜻인데요. 불안한. 우리 언제 불안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을 때도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 수행평가 발표가 있어요. 그럼 불안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오른쪽에 써볼게요. Nervous, N-E-R-V-O-U-S.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요. nervous라고 읽습니다. nervous는 불안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불안할 수 있는지 우리 예문 빈칸 넣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I feel nervous about my test라고 했어요. 나는 시험 때문에 nervous한 걸 느껴. 이런 뜻이죠. 나는 시험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 feel nervous 하면 나는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어서 Don't be too nervous. It will be alright. 이라고 했는데요. 자, nervous 하지 마 라는 것은 너무 뭐 하지 마? 불안해 하지 마 라는 의미예요. 우리 불안해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위로해 줄수 있겠죠. Don't be too nervous. It will be alright. 너무 불안해 하지 마. 괜찮을 거야. 너 잘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nervous의 의미 잘 기억하셨나요? 우리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onely. lonely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외로운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써볼게요. lonely. L-O-N-E. L-Y 읽을 때는 lonely가 됩니다. 자, 여러분, alone이라는 표현 알아두겠습니다. lonely와 좀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요.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alone이라는 것은 혼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lonely는 외로운, alone은 혼자 이런 의미예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The girl looks lonely. The girl looks lonely. 그 소녀는 어때 보여요? Lonely해 보여요. 외로워 보이는 거죠? The girl

Girl looks lonely. 그 소녀는 혼자 있고 좀 외로워 보여.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I live alone and I feel lonely라고 했습니다. 얘는 무슨 뜻일까요? 먼저 I live alone. 나는 혼자서 살고 있어. 그리고 I feel lonely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감정을 느껴요?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Feel lonely 하시면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감정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말해 볼게요. 자, 먼저 혼자 있고 쓸쓸하고 외로워요. 이런 감정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lonely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lonely 하면 외로운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불안해요. 이런 감정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nervous. nervou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을 정말 잘 봤어요.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보고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 할 때는 proud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꼭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단어들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태 변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죠. 딱딱한 얼음이 시원한 물이 되기도 하고요. 물이 수증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 출입이 동반된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열 에너지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을까?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조사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됐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뇌속 포텐 함께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 출입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여러분들도요,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데 그 예시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두리뭉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포괄적으로 질문하신 거 아니죠? 그렇게 질문해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예시들, 구체적인 활용 방안들 얻어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질문했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입자 배열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리에서 진동운동만 하던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가 되려면 좀 더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가 되기 위해선 당연히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열 에너지의 쓰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셔야 돼요. 하나는 무엇이죠? 그렇죠. 하나는 온도를 높이는 데 열 에너지가 쓰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렇죠. 상태 변화하는 데 열 에너지가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가볼게요. 고체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열해줘요. 열 에너지 주면 고체의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즉, 열 에너지가 온도 변화에 쓰이고 있는 거죠. 계속 내가 가열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적인 고체의 입자 배열에서 액체의 입자 배열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내가 주고 있는 열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하는 데 쓰이게 되면 온도 변화를 일으키 수가 없겠죠. 따라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일정해지는 온도 구간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공부했던 바로 융해라고 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열에너지 계속 흡수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모두 액체로 바뀌고 나면 내가 준 열에너지가 다시 액체의 온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쓰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 액체 상태의 입자가 기체 상태 입자로 되는데 열에너지가 바로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일정한 온도 구간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가 바로 기화하고 있는 구간이더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모두 기체로 바뀌었어요. 가해준 열에너지가 바로 기체의 온도를 높일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각에서 어떻게 열에너지가 흡수되고 있는지 그런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지금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어요. 고체가 액체로 지금 상태 변화 시에 열에너지 흡수하는 거죠. 여름철 아이스크림이 녹는 현상,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만든 음료, 혹은 추운 겨울, 햇빛에 눈이 녹는 현상 등 얘네들은요, 고체가 액체가 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 시에 열에너지 흡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냄비에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발생하는 현상이라든지 젖은 빨래가 햇빛에 마르는 현상 아니면 손에 알코올을 바르면 시원해지는 현상 등 이런 것들은요.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즉 열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얼어있는 빨래거든요. 이렇게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도 열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드라이아이스가 흰 연기를 내면서 사라지는 현상이나 나프탈렌 옷장 속에서 서서히 줄어드는 현상 아니면 겨울철 빨래가 꽁꽁 언 채로 마르는 현상 등 이런 것들은 바로 승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예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상태 변화 시의 열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했을까? 특별히 융해 시의 열 에너지 흡수, 기화의 열 에너지 흡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중학교 1학년이고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열에너지 출입에 대해 배우고 있어. 얼음이 녹거나 물이 끓거나 드라이아이스가 사라질 때처럼 물질이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상태가 바뀌는 경우가 궁금해. 어떤 상태 변화가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변화인지 예시와 함께 설명해줘라고 여러분 질문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일정해지는 온도 구간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건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지 명칭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체 상태의 물질이 열 에너지 흡수해요. 그럼 액체 상태로 변하는데, 그때 일정한 온도 구간을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녹는 점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끓는 점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액체 상태의 물질이 열 에너지 흡수해서 기체 상태로 변할 때 그때 일정한 온도 구간을 우리는 바로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물질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액체와 기체의 상태로 공존하는 구간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계속 열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모든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과정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고체, 액체 상태 변화에서 액체, 다시 액체에서 기체로 보이는 상태 변화 거쳐서 기체까지 어떠한 과정에서 어떤 용어들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림 하나를 잘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태 변화 시 주위의 온도 변화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봤던 융해 기화, 승화가 일어날 때 주위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따라서 그때 주위의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주위의 온도 변화까지 여러분들이 자꾸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나는 상태 변화 시열 에너지 흡수를 공부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야 라고 역할을 주시고, 얼음이 녹거나 물이 끓을 때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던데 내가 관찰한 상황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리고 각 일정해지는 온도 구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줘 라고 질문을 여러분들이 생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여러분의 질문도 구체적이 되어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에 조금 더 가까이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그 질문도 생성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의 출입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질문 꼭 한번 생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 김총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요. 그럴 때가 있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러다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바로 탐욕, 욕심과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우리 역할을 나누어서 하자.
2: 그래, 좋은 생각이야.
3: 이번 과제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학생에게는 상을 주도록 할게요.
2: 이 부분은 제가 했고, 이 부분도 제가 했어요. 아, 아이디어도 제가.
4: 상 받으려고 내가 한 역할까지 네가 했다고 한 거야? 다시는 너랑 활동하고 싶지 않다.
0: 오늘의 속담. 욕심은 눈을 멀게 한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무력에 눈이 어두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욕심은 눈을 멀게 한다더니

0: 유산 상속 때문에 부모님께서 아프신 것은 걱정도 안 되는 것이냐? 이와 같은 예에서 속담을 찾아볼 수가 있소.
1: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3대 염상섭. 일본 유학 중인 조덕기는 방학을 맞아 귀국하여 조부 조의관과 부친 조상훈 사이의 갈등을 마주한다. 덕기는 친구 병화와 함께 들른 술집에서 동창인 홍경애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조의관은 족보를 위조하고 산소를 치장하는 등 공건적 가치에 집착하며 기독교인인 아들 상훈을 못마땅하게 여겨 손자인 덕기에게 기대를 건다. 조상훈은 겉으로는 교육과 교회 사업에 힘쓰며 기독교인으로 존경받는 면모를 보이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재산을 이용해 방탕한 생활을 하며 위선적이고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 상훈은 돈이 필요해지자 덕기 모친의 땅 문서를 몰래 가져가 고리대금을 쓰고 독립운동 자금을 댄다는 명목 등으로 위장하려 한다. 조의관은 아들 상훈을 불신하여 금고열쇠를 손자인 덕기에게 맡기고 유서에 재산 분배를 명시하여 덕기에게 실권을 넘긴다. 불만을 품은 상훈은 가짜 형사들을 동원하여 금고열쇠를 탈취하려 하거나 위조된 유서를 꾸미려는 등 폐륜적인 행각을 벌인다. 결국 조의관이 사망하고 독살설이 나돌며 집안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덕기는 집안을 수습하려 하지만 부친의 빚과 추문, 친척들의 탐욕으로 인해 끊임없이 시달린다. 병화는 경애와 함께 식료품 가게를 열어 생계를 꾸리며 사회주의 운동의 거점으로 삼으려 한다. 이후 경찰은 덕기, 상훈, 병화 등을 모두 연행하여 조의관의 독살 혐의와 사상 문제를 엮어 수사한다. 결국 상훈은 사기 및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병화는 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사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덕기는 풀려나지만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만다. 욕심은 눈을 멀게 한다라는 말처럼 조씨 일가의 사람들은 욕망이라는 안개 속에 갇혀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금고 열쇠를 움켜쥐었던 조의관이나 그 열쇠를 차지하려 가짜 형사까지 불러들인 조상훈도 그러하지요. 굳게 닫힌 금고는 그들이 원하던 부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정작 지켜야 할 가문과 혈육의 정이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0: 오늘의 속담, 욕심은 눈을 멀게 한다였소. 탐욕스런 사람은 욕심에 눈을 멀어서 다른 것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 욕심이 더 큰 욕심을 낳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도 이 속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탐구 주제는 광합성 산물의 생성, 이동, 저장, 사용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하기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광합성 산물이 생성되고 이것이 이동, 저장, 그리고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모형으로 직접 표현해 보면서 광합성이 식물 전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0: 표에 제시된 물질들을 어떤 모형으로 표현할지 토의하여 정합니다.
1: 물은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0: 투명하지만 보통 물을 떠올리면 파란색 이미지가 강해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기 쉬울 것 같다.
1: 그럼 이산화탄소랑 산소는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게 어때? 둘 다 기체라서 아무 모양이 없으니까 동그라미가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색깔 구분을 해야 하니까 이산화탄소는 빨간색, 또 산소는 노란 색깔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
2: 좋아. 그럼 포도당은 육각형 모양으로 표현하자. 교과서에서 포도당 분자 그림이 육각형으로 나왔던 게 기억나. 광합성에서 바로 나오는 물질이라는 걸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
3: 설탕은 포도당과 거당이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니까 육각형과 오각형이 붙어있는 물질로 만들면 될 것 같고, 녹말은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니까 육각형을 여러 개 연결해서 표현하면 생성과 저장의 차이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4: 도화지에 식물 그림을 그린 후 광합성 산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광합성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무엇이 만들어지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표현해 봅시다. 잎에서 빛을 받아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위치를 신경 써서 배치하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포도당과 산소로 바뀌는 흐름을 화살표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나타내 보세요.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저장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합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이동에 적합한 물질로 바뀌어 식물 전체로 이동하거나 저장 물질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이때 이동 경로와 저장 형태가 드러나도록 모형으로 표현해 보세요. 식물에 저장된 양분의 사용을 모형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장된 양분이 다시 사용되는 장면을 표현해 봅시다. 저장된 양분이 식물의 성장이나 호흡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떠올리며 광합성, 이동, 저장, 사용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흐름이 하나의 순환 과정처럼 연결되도록 정리해 보세요. 이번 활동에서는 광합성 산물의 생성, 이동, 저장, 사용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해 보았어요. 오늘 탐구한 결과를 그림으로 함께 정리해 볼게요. 식물의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이때 만들어진 포도당은 바로 이동하지 않고 식물의 잎에서 녹말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물에 잘 녹는 설탕 형태로 전환되어 체관을 따라 이동하여 식물의 뿌리, 줄기, 열매 등 각 기관으로 운반됩니다. 운반된 양분은 식물의 호흡에 사용되어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이거나 식물체를 구성하는 재료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사용되고 남은 양분은 녹말, 단백질, 지방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식물의 잎, 줄기, 뿌리, 열매 등에 저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승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읽기 영역으로 진입을 해서 복합 양식의 글이나 자료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개념을 가지고 글에 적용을 해볼 텐데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두 개의 글을 함께 읽고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우리 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을 첫 번째 글은요. 사람 몸엔 이게 더 좋아. 못생긴 농산물의 반란이라고 해서 이 못생긴 농산물, 즉 못난이 농산물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자, 우리 글의 개간부터 함께 볼게요. 자, 못난이 농산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푸드 리퍼블을 제재로 해서 기사문의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글이고요. 못난이 농산물이 버려지는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그 해결 방법으로서의 푸드 리퍼블에 대한 소개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복합 양식의 글을 읽어보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진, 그래프, 영상, 도표와 같은 다양한 양식의 자료들이 제시가 되거든요. 자, 그럴 때 그러한 자료들의 여러분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이 적절성까지 여러분이 잘 평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못난이 농산물의 발생 원인과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문자로 제시된 정보 외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에서는 제시가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왜 못난이 농산물을 많이 사는지 도표의 형식으로 제시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글에 제시된 내용 말고도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못난이 농산물 폐기 문제의 심각성을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제 제시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그쵸,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등급의 농산물 산지 폐기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약 6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농가의 소득에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쓰레기가 대량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소비되지 못하는 식량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8에서 10%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못난이 농산물 폐기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해결하는 방식으로 푸드 리퍼블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못난이 농산물의 이점을 이제 설명을 뒤에서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못난이 농산물은 생긴 것이, 겉모습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맛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재료 자체에 장점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요. 이 못난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강점으로 내세우는 역발상 사례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못난이 김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완판되어 가는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못난이 농산물은 부족한 점이 있다는 편견을 깨트리는 데서 나아가서 못난이라는 점이 오히려 무엇이 될수 있다. 그렇죠. 강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사례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글부터 한번 보시면, 못난이라 무시당하던 과일이나 채소가 식품 외모지상주의의 도전장을 내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식품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해 있었단 말이죠. 아름다운 것이 맛도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외모지상주의가 있었는데, 그곳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못난이 농산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내려서 이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우리나라에서 는이 물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규격을 정해서 그 규격에서 미달되면 무엇이 된다? 그렇죠. 등급의 농산물로 규정되어서 못난이 농산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례도 들고 있죠.
자, 버려지는 농산물은 산지 폐기되거나 가공업체의 헐값으로 팔리게 되는데, 우리나라 못난이 농산물은 이렇게 대부분이 산지 폐기가 되고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만 연간 6천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이렇게 못난이 농산물로 폐기되는 비율이 등급 외 농산물이 전체 농산물 생산량에서 11.8%를 차지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균 11.8%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의 내용을 잘 해석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품목별로 등급의 농산물의 발생률을 채소와 과일로 나눠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그래프의 정확한 내용은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추가로 이렇게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렴한 가격, 친환경적인 판매와

구매는 푸드 리퍼브의 많은 장점 중 일부이고요. 생각과 달리 재료 자체의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더 좋은 맛을 갖고 있기도 하대요. 그러면서 그 사례로 뭘 들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 버지니아 남서부가 원산지인 사과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못난이를 강점으로 내세운 역발상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충청북도가 겉모습이 이상한 배추를 이용해서 김치를 만들어 파는 사업이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그렇죠. 해외로 수출까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영상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함께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김치는 온라인 주문으로 10톤이 완판되었고 호주 멜버른을 시작으로 세계 각지에 수출되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버려진 배추가 효자 상품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못난이 김치를 설명을 해주고요. 그와 덧붙여서 충청북도가 못난이 김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못난이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가적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죠. 못난이 농산물은 품질 구분기 기준에 미달하여 버려지는 비규격 농산물을 의미한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찾을 수 있어야겠죠. 자, 첫 번째 우리 답답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은 이렇게 해서 품질 구분 기준에 미달하여 판매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비규격 농산물을 의미한다라고 했으니 1번은 정확한 설명이 되겠고 2번,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산지 폐기되거나 가공업체의 헐값으로 팔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글에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찾아오셨겠죠? 버려지는 농산물은 이렇게 산지 폐기되거나 가공업체의 헐값으로 팔린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고요. 3번, 농산물 표준 규격은 물류 표준화를 통하여 유통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농산물 표준 규격에 대한 이야기 우리 첫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은 물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규격을 정함으로써 유통 능률을 높이고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라는 내용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4번, 여름 오이를 뜻하는 가시개 오이는 구부러진 정도가 2cm 이내로 측정되어야 특 등급으로 분류된다. 자, 이 특상, 보통으로 분류하는 그 기준에 대한 언급이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가에서 보면 우리가 2cm 이내면 특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중에서 등급의 판정 비율이 제일 높은 품목은 그 비율이 20%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이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말이 정확한지 판단하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하셨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프를 확인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 자, 여기서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하고 있는 거 뭐예요? 그렇죠. 과일 중에서 배. 근데 배의 퍼센트를 보니까 20%에 달한다가 아니라 무려 몇 퍼센트예요? 그렇죠. 27%입니다. 그래서 우리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지금 퍼센트를 잘못 가지고 왔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 1번의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기역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글쓴이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고요. 그럼 여러분, 글쓴이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역을 보니까, 못난이라 무시당하던 과일이나 채소가 식품 외모지상주의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식품 외모지상주의의 도전장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식품 외모지상주의는 겉모습만을 중시하는, 그래서 겉이 예뻐야 맛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식품 외모지상주의의 의미라면, 아, 우리가 식품의 겉모습만 중시하던 그 태도에 도전장을 내민 거구나. 그래서 이 못난이 농산물이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떻구나. 그렇죠.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글쓴이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농산물의 겉모습을 중시하는 태도에 맞서 못난이 농산물의 숨겨진 가치를 밝히려 한다. 그래서 이 식품 외모지상주의가 이 겉모습을 중시하는 태도가 되겠고요. 그것에 맞서 그렇죠. 우리 도전장을 내밀었다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이 농산물 표준 규격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하는 일이 지구 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다. 지구 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지금 기역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요. 소비자가 못난이 농산물 구매를 꺼려서 농가에 소득 손실이 발생하는 현황을 고발하려 한다. 구매를 꺼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소득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기억을 통해서 추론한 내용을 찾는 거니까.

안 되겠고요. 우리나라 농산물 표준 규격이 물류 표준화에 기여하며 유통 능률을 높이는 장점을 소개하려 한다. 유통 능률을 높이는 장점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식품 메모 지상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3번, 나라에서 등급 외에 농산물 발생률 및 산지 폐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그래서 나라에서 보시면 등급의 농산물의 발생률 11.8%라고 하는 그 발생률, 그리고 산지 폐기 비용 연간 약 6천억. 그쵸? 이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면 독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밝힘으로써 농산물 폐기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변에 제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면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문제를 푸는 데서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 쓰기 과정을 배울 거잖아요. 그 쓰기 글을 쓸 때도, 아, 내가 내 글에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면 독자로 하여금 이렇게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겠구나. 그럼 나도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까지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다에서는 보시면 저렴한 가격, 친환경적인 판매와 구매. 푸드리퍼브의 많은 장점 중 일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푸드리퍼브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 친환경적인 판매와 구매, 그러면서 재료 자체의 장점이 있다. 무엇이 있다? 그렇죠. 더 좋은 맛을 갖고 있기도 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강점으로 역발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푸드리퍼브, 못난이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농산물 규격화를 통해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농산물 규격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국내 농식품 폐기 현황에 대해 재차 강조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농식품 폐기 현황에 대해서 여기서 재차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의 경제성에 대해 설명하여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부각하고 있다. 못난이 농산물의 경제성, 그쵸? 저렴한 가격. 친환경적인 판매와 구매, 더 좋은 맛, 역발상 사례, 경제적 이득을 준다는 점, 이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푸드리퍼브를 통해서 못난이 농산물의 이 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부각하고 있죠. 못난이 농산물이 버려지는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할 제도적 개선책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시된 문단에서는 버려지는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농가소득 손실로 인한 문제와 환경파괴의 문제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농가소득 손실로 인한 문제나 환경파괴의 문제를 여기서 병렬적으로 나란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죠. 자,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이 글의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문제 꼼꼼히 읽으세요. 무엇에 대한 평가?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 자, 그러면 밑에 서술된 내용 중에 내용적 타당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1번. 그래프와 영상이 모두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자료이므로 믿을 수 있다. 자, 여러분 믿을 수 있대요. 자,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신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프의 출처가 공신력 있는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임을 밝혔으므로 논리적이다. 지금 출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네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우리나라 못난이 농산물의 산지 폐기 비용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인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영상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로 만들어진 상품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 형식적으로 적절하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적절하다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평가예요?
그렇죠.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의 맛이 더 훌륭한 경우가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로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자, 그러면

지금 자신의 주장이 온라인 농산물의 맛이 더 훌륭한 경우가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인 근거로 뒷받침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뭐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그렇죠.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그러면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하셔야겠죠. 맛이 더 훌륭한 경우가 있다는 걸 구체적인 사례로 뒷받침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사과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답이 찾아주셔야 돼요. 미국 버지니아 남서부가 원산지인 사과 중 흉터가 있는 사과가 같은 나무의 다른 사과보다 당도가 더 높았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피헌 양식의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헌 양식의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을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는지 꼭 짚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글 한번 가볼게요. 도시의 숲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라고 해서 우리 숲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시 숲을 제재로 해서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요. 도시 숲의 현황, 그리고 도시 숲을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림과 그래프 등을 활용을 해서 복합 양식으로 글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도시 숲의 현황을 숫자로 나타내고 그 상대적인 차이를 나무의 개수로 표현한 자료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독자들에게 뭘 던지냐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이따가 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우리나라 도시숲의 현황에 대해서 산림의 면적, 도시숲의 면적,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 그리고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의 총 면적은 이렇게 국토 면적의 63.2%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요. 도시숲의 면적도 뭐 산림 총 면적의 19.1%라고 하니까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지만 생활권 도시숲으로 가는 순간 도시숲 총 면적의 몇 퍼센트가 된다? 저 4.5%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2005년에는 6.6제곱미터였다면 2019년에는 11.51제곱미터로 도시숲을 넓혀가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숲에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숲을 넓혀가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나뭇잎 표면에 미세먼지가 붙고요. 나무가 호흡하면서 미세먼지를 흡수하고요. 숲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미세먼지의 이동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도 있고 또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무엇을 흡수하는? 그렇죠. 탄소를 흡수하는. 그래서 강압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유일한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숲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산림청에서는 2년마다 전국의 도시숲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조사하고 있고요. 2021년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2019년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산림의 총 면적, 그 비율이 4위일 정도로 숲의 면적이 넓고요. 그 중에서 도시숲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우리나라 도시숲의 면적은 전체 산림의 19.1% 수준이다. 생각보다는 넓다. 그런데 생활권에서 접할 수 있는 이른바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이 도시숲의 4.5%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뭐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이 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시된 것은 시도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숫자를 통해서 숲의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지금 나무의 개수가 차이 나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서울은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나무가 몇 그루 없고요.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나무숲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의 개수를 가지고 면적 차이를 표현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을 계산해 보니 시도별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 시도별로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쾌적한 환경에 사는지 판단해 볼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1인당 생활권 도시숲 전국의 평균 면적은 11.51제곱미터인데, 위에 이미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서울이나 주요 광역시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강원, 전남 등은 1인당 20제곱미터로 넘을 정도로 시도별로 편차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와 비교해 보면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전국 평균 면적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2005년에는 6.6제곱미터였는데 2019년에는 11.51제곱미터까지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면적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9제곱미터를 넘어선 수치예요. 근데 아까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그림에서 본 것처럼 지역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1인당 9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이 82곳이나 있대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왜 도시의 숲을 더 넓히고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추측할 수 있죠. 이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왜 도시의 숲을 넓히려고 하는가? 즉, 도시의 숲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이 뒤에 이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추측을 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시각 자료와 문자를 결합한 복합 양식으로 우리나라 도시숲의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정확한 설명이죠. 자, 여기서 시각 자료 우리 다루고 있는 거 확인했었죠. 이 나무의 개수를 가지고 표현한 부분 같은. 그래서 시각 자료와 문자를 결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맞고요. 도시숲에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주관적인 감상을 밝히고 있다라고 했는데,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감상을 밝히고 있는 건 아니죠. 도시숲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지금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았고, 비판적 어조로 도시숲 관리 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한 정책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도시숲 관리 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우리 글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물이 겪는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여 도시 환경의 변화 과정을 서사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인물이 겪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글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죠. 산림청에서는 2년마다 도시숲의 전국적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이거 글에서 읽었었어요. 그쵸? 우리나라 산림의 총 면적은 국토 면적의 63.2% 수준을 차지한다. 이것도 글에 명확하게 63.2% 수준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3번. OECD 국가 중 도시숲 면적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세 곳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OECD 국가를 제시한 부분 여러분 글에서 찾을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4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세 곳인 것 맞았는데, 자, 이 내용이 틀렸어요. 무엇이 틀렸어요? 그렇죠. 도시숲 면적 비율에 대해서 언급한 문장이 아니었어요. 그 문장은요, 우리나라 산림의 총면적.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총 면적은 이러저러해서 OECD 국가 중에 그 비율이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서 4위일 정도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숲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고요.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전체 도시숲 면적의 4.5%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좁다. 그쵸,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글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쵸, 점점 넓어지고 있는 이야기 우리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나의 시각 자료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을 다루고 있는 시각 자료인데요. 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의 시도별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자, 시도별 현황 맞죠?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강원, 전남 시도별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 그쵸? 6.87제곱미터, 9.89제곱미터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러분,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글에서 확인했을 때 맞지만 지금 이 자료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진 않죠.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제시된 수치는 시도별로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을 거주 인구의 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것이다. 맞죠? 전체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을 거주 인구 수로 나누면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이 되겠죠? 도시민들이 도시숲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쾌적함을 느끼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이 쾌적함과 관련된 자료라고 하는 것이 글에 있었습니다. 나무의 수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수 면적이 넓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서울과 전남의 이 나무 수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우리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비판적으로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보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요 기사와 보고서에 등장하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 9제곱미터. 하지만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되는 근거가 잘 보이질 않더라고요. 해외의 한 교수는 이 수치가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문서로 보고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1968년 이탈리아에서 도시개발 기준을 발표하면서 9제곱미터가 신축 녹지 공간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때 이탈리아의 9제곱미터 규격이 세계보건기구 회의록에 비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9제곱미터가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 9제곱미터라고 하는 이 규격이 공신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제곱미터 기준은 본래 해외의 기준이므로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해외의 기준이어서 타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1인당 도시수 면적의 측정 시점이 글의 작성 시점보다 크게 앞서 자료의 신뢰성이 낮다. 이 측정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고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처가 불분명한 9제곱미터 기준을 강조하여 9제곱미터 미만 지역의 도시수 부족 문제를 간과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출처가 불분명한 기준을 강조함으로써 도시수 부족 문제를 간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권고 기준의 공신력이 부족하여. 맞아요. 지금 권고 기준, 이 9제곱미터라고 하는 권고 기준의 공신력이 부족해서 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수 면적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보기에 대한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인당 도시수 면적의 기준이 9제곱미터라는 것이 오류이므로 우리나라 도시수 면적에 대한 정보도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이 기준이 9제곱미터라는 것이 공신력이 없긴 하지만 우리나라 도시수 면적에 대한 정보는 출처가 분명했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숲의 면적이 넓은 것에 비해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이 좁다라고 하는 것. 설명하고 있었어요.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은 무엇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었고요. 산림 총면적, 도시숲 면적, 생활권 도시숲 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었죠. 자, 나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수 면적이 낮은 도시는 어디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쵸? 서울과 같은 주요 광역시들은 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나는 도시숲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있다고 했는데, 도시숲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5번. 2005년과 2019년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수 면적의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답답이 보시면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이 2005년엔 어땠고 2019년엔 어땠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6번. 글쓴이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통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래요.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독자는 무엇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관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문장으로 써주시면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표현 양식의 효과,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 잘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런 동기화 있는데요. 글쓴이의 의도를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글로 정리를 해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댄스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볼까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 관련한 내용으로 우리는 마르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하여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까지 해결해 보도록 해요. 먼저 마르모의 넓이를 구해 볼까요? 마르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르모를 평행세변형으로 만들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제곱센티미터라고

이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밑변의 길이는요, 바로 8cm가 되는 것이고요.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2cm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8 곱하기 2 하여서 16제곱cm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중간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세요. 8 곱하기 4 나누기 2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네요. 그럼 여기서 이 8cm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마른 모에 바로 이 한 대각선의 길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cm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있는 이 마른 모에 다른 대각선 길이의 반만큼이다.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4cm인데 그것을 2로 나눈 것이 바로 2cm가 되는 거였거든요. 따라서 마른 모의 넓이는 이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있던 마른 모의 두 대각선의 길이를 확인하면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와도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4 나누기 2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 중간의 과정을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또 마른 모를 둘러싸는 직사각형을 만들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른 모를 둘러싸는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이때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8cm, 세로가 4cm. 이것은 처음 마른 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와 다른 대각선의 길이와도 같지요.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는 마른 모의 두 대각선의 길이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마른 모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 마른 모를 둘러싸는 직사각형 넓이를 2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지금 이 삼각형들은요, 모두 그 넓이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른 모의 넓이는 마른 모를 둘러싸는 직사각형 넓이의 반만큼에 해당되거든요. 직사각형 넓이 나누기 2와 같다. 즉 가로 곱하기 세로를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직사각형의 가로는 마른 모의 한 대각선 길이와 같고 직사각형의 세로가 다른 대각선의 길이와 같으므로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로 표현하자. 8 곱하기 4 나누기 2에서 16제곱cm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하여 마른 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러나 이 외에도요. 자,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삼각형 넓이의 4배로 마른 모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눴을 때 이 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의 2배로 마른 모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삼각형, 이렇게 생긴 삼각형 두 개로 나눈다면 이것도 역시 이 한 삼각형 넓이의 2배로 마른 모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럼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다져봅시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 오른쪽과 같은 마른 모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4 곱하기 4, 그러니 16제곱cm가 되고요. 마른 모의 넓이는 그 마른 모를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에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2로 나누면 되죠. 따라서 4 곱하기 4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제곱cm가 되죠. 그러면 결국 이 마른 모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와도 같다. 이해될 수 있겠죠? 마른 모의 넓이 이제 구해봐요. 한 대각선의 길이가 16cm,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7cm니까 16 곱하기 7 나누기 2, 두 대각선 길이의 곱을 2로 나눈다라고 표현해야죠. 따라서 마른 모의 넓이를 구해 주었더니 그 넓이는 56제곱cm가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렇게 주어진 마른 모의 넓이를 구해 볼게요.
한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5cm,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6cm네요. 따라서 두 대각선 길이의 곱을 2로 나누는 거예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 물론 5와 6 서로 바꿀 수도 있고요.

30을 2로 나누니까 15. 마른 모의 넓이를 구하여 15제곱센티미터로 답해 줍시다. 이번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 볼 거예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과 높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평행한 두 변을 이렇게 평행한 두변 있죠? 이걸 밑변이라고 하죠. 또 이렇게 평행한 두 변도 밑변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높이는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한다. 평행사변형에서 밑변과 높이도 알수 있었잖아요. 그럼 사다리꼴에서 밑변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바로 평행한 두 변이 밑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다리꼴에서는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했을 때한 밑변을 윗변이라고 하면 다른 밑변을 아랫변이라고 구분합니다. 이때 두 밑변 사이의 거리는 높이가 되는 거예요. 사다리꼴은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이렇게 평행할 때 사다리꼴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이럴 때이 평행한 두 변이 밑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 밑변이 윗변이면 다른 밑변은 아랫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두 밑변 사이의 거리, 바로 이것이 높이가 됩니다. 높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나타내 볼 수도 있죠. 또 이렇게 사다리꼴이 있을 때 평행한 두 변이 밑변일 때이 밑변을 윗변이라고 하면 또 다른 밑변은 아랫변이 되고요. 두 밑변 사이의 거리, 이것이 높이다. 높이는 이렇게 바깥쪽에다 표현해 둘 수도 있어요. 사다리꼴의 밑변과 높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사다리꼴 두 개를 이용해서, 똑같은 거두 개를 준비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1제곱센티미터라는 건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 이 길이가 8cm가 되고요. 이 길이는 2cm가 되잖아요. 따라서 8과 2를 더해서 바로 10cm예요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2cm이고 여기가 이렇게 8cm이니까 모두 합하여 10cm.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즉 만든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10cm고 높이는 4cm가 된다. 그러니 사다리꼴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로 나누자. 즉2 더하기 8에다가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그것의 반만큼 2로 나누니까 20제곱센티미터가 된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 더하기 8이라고 하는 거,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를 보니까 처음 사다리꼴에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더한 것과 같네요.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한 값을 2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그 넓이를 구하는 식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다리꼴 두 개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이 평행사변형에서 밑변의 길이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3cm와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cm네요. 3cm와 7cm를 더하여 10cm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10cm이고 높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높이가 5cm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로 나누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3 더하기 7 또는 7 더하기 3이라고도 할수 있을 거예요.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 5cm 곱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2로 나눴을 때 사다리꼴의 넓이이므로 10 곱하기 5는 50, 2로 나누어 25제곱센티미터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또 사다리꼴의 넓이 이제 구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이니까 5 더하기 10에다가 6을 곱하고 2로 나누면 돼요. 5 더하기 10 또는 10 더하기 5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15에 6을 곱하고 그것을 2로 나눠 주었더니 45제곱센티미터가 되겠군요. 하나 더 보세요. 사다리꼴이 있어요. 윗변의 길이가 5cm.

1cm면 아랫변의 길이는 8cm예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4cm죠. 나누기 2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5 더하기 8 또는 8 더하기 5로 나타내 주면 됩니다. 그러면 13에 4를 곱하고 그 값을 2로 나누었더니 넓이는 26제곱센티미터.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로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1번에서 4번까지 마름모의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 보려고 합니다. 마름모의 넓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두 대각선 길이의 곱을 2로 나눠도 되고요. 말하자면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 여기서 한 대각선의 길이는 15cm,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3cm의 두 배로 6cm예요. 이렇게 2를 곱하고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45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또는요,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삼각형 한 개의 넓이인데 삼각형 두 개의 넓이가 바로 마름모의 넓이니까 다시 이것의 두 배를 하면 되겠죠. 15 곱하기 3은 45고요. 2로 나누고 2로 곱하면 그대로 45.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따라서 마름모의 넓이는 45제곱센티미터로 구해요. 이번에는 이 마름모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한 대각선의 길이가 4cm,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6cm로 표현하고 이들을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니까 12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또는 이 빗금친 삼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3 나누기 2고요. 그와 같은 것이 총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4배를 하게 되면 3, 4, 12 역시 12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3번의 경우는요.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한 대각선의 길이는 4cm의 두 배로 8cm,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5cm. 이들을 곱하고 2로 나눴더니 20제곱센티미터가 된다. 또는 이렇게 나누어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요. 5 곱하기 4 나누기 2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두 개가 있어야 마름모의 넓이가 돼요. 따라서 역시 계산하면 20제곱센티미터. 주어진 마름모의 넓이는 20제곱센티미터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세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 빗금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8cm일 때 높이가 6cm라고 할 수 있죠. 8 곱하기 6 나누기 2로 24제곱센티미터가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이 총 4개가 모였기 때문에 마름모의 넓이는 9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구하거나 아니면 한 대각선의 길이는 16cm,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12cm, 이들을 곱하고 2로 나누어 역시 96제곱센티미터여라고 구할 수 있죠. 마름모의 넓이는 96제곱센티미터로 답해 줍시다.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돼요. 이번에는 문항 5번인데요. 중요 표시되어 있죠? 마름모 가와 나중 넓이가 더 넓은 것에 기호를 써라. 가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통해서 넓이는 36제곱센티미터가 되고 나와 같은 경우에는요. 마름모를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 넓이를 2로 나누면 돼요. 따라서 7 곱하기 10 나누기 2가 되므로 넓이는 35제곱센티미터. 36제곱센티미터가 더 넓은 거잖아요. 따라서 넓이가 더 넓은 것의 기호는 가로 표현해야 한답니다. 문제 해결되었죠? 6번 볼까요? 직사각형 안에 색칠한 마름모의 넓이가 21제곱센티미터일 때 직사각형의 가로가 몇 센티미터가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 마름모의 넓이를 21제곱센티미터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직사각형의 가로예요. 자, 그 가로를 네모 센티미터라고 한다면 마름모를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반만큼이 마름모의 넓이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네모 곱하기 6, 그것을 2로 나눈 것이 마름모의 넓이가 된다. 네모 곱하기 6 나누기 2는 21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네모 곱하기 6은 21의 2를

곱한 42, 네모는 42를 6으로 나누어 7이 되는 겁니다. 직사각형의 가로를 구하여 7cm로 답하면 되겠어요. 7번 볼까요? 주어진 마름모와 넓이가 같고 모양이 다른 마름모를 한 개 그려보아라. 마름모의 넓이는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모양이 다른데 넓이가 같다라는 건 결국 두 대각선 길이의 곱이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이 마름모는요, 여기 있는 1제곱센티미터를 먼저 이해해보면 이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하는 거죠. 그럼 주어진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와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둘 다 4cm니까 4 곱하기 4 나누기 2 해서 4, 4, 16, 2로 나누니 8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가 8제곱센티미터가 되도록, 그런데 모양이 다른 마름모를 하나 그려라 라는 뜻이거든요. 마름모의 넓이는 두 대각선 길이의 곱을 2로 나눠서 그 넓이를 구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두 대각선 길이의 곱이 4 곱하기 4가 16이니까 두 대각선 길이의 곱이 16이 되도록 우리가 수를 정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8 곱하기 2 하면 16이 되잖아요. 그것을 2로 나누면 8제곱센티미터가 된다. 따라서 한 대각선의 길이가 8cm이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2cm가 되도록, 한 대각선의 길이가 이렇게 8cm이고요.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2cm가 되도록 이와 같이 마름모를 그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두 대각선 길이의 곱 8 곱하기 2, 그것을 2로 나누니 넓이가 8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넓이가 같고 모양이 다른 마름모 한 개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거 중요 표시되어 있어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 구해보자. 그러면 삼각형 가의 넓이와 나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죠. 삼각형 가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49제곱센티미터이고, 삼각형 나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8cm, 높이가 7cm니까 8 곱하기 7 나누기 2로 28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러니 49와 28을 더해서 이때 사다리꼴의 넓이는 77제곱센티미터로 해결해 주세요. 그럼 이번엔 사다리꼴의 넓이를 삼각형과 평행사변형으로 나누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가의 넓이는 지금 밑변의 길이를 생각해 볼게요.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때 이 길이가 9cm가 되죠.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17에서 9를 뺐기 때문에 8cm가 되는 거예요. 삼각형 가의 넓이는 8 곱하기 12 나누기 2로 48제곱센티미터가 되고, 평행사변형 나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의 높이를 곱해서 9 곱하기 12, 108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러니 사다리꼴의 넓이는 48과 108을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56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세요. 이런 방법으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군요. 또 넓이가 다른 사다리꼴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라고 하는 건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란 말이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다리꼴들은 사실 높이가 모두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가 서로 같게 되면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가의 경우에는 윗변의 길이가 2cm, 아랫변의 길이는 4cm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이 합은 6cm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높이가 4cm니까 4를 곱하고 2로 나누어 넓이를 구하면 돼요. 가는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떨까요? 윗변의 길이 1cm, 아랫변의 길이 4cm, 이들의 합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2로 나누면 넓이예요. 그 다음에 다의 경우는요, 윗변의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cm, 아랫변의 길이는 1cm. 이들을 더하고 높이를 곱하고 2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4 나누기 2는 모두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나요. 그래서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의 값이 같으면 넓이가 같다라고 할수 있어요. 가하고 다는 넓이가 같고요. 나는 넓이가 다릅니다. 따라서 넓이가 다른 것의 기호는 나입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다음 11번. 사다리꼴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넓이를 구합니다. 윗변의 길이가 2cm면 아랫변의 길이를 4cm라고 할수 있어요. 따라서 2 더하기 4에다가 높이가 이 경우 3cm가 되죠. 3을 곱한 후 2로 나누면 넓이가 되는 거예요. 6 곱하기 3, 그것을 2로 나누니 9가 되었어요. 주어진 사다리꼴의 넓이는 따라서 9제곱센티미터로 구할 수 있죠. 그럼 이번엔 이 주어진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윗변, 아랫변 높이를 확인해요. 윗변, 아랫변이라고 하면 이때 높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사다리꼴의 넓이가 됩니다. 9 곱하기 4 하면 36. 2로 나누니까 18. 주어진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여 18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 주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역시 사다리꼴이고요. 넓이를 구할 거니까 윗변, 아랫변 높이를 찾아요. 윗변, 아랫변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때 높이는 이렇게 8cm가 되겠죠? 따라서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더하고 그 값의 높이를 곱한 후 2로 나눠주는 거예요. 24 곱하기 8 나누기 2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때의 넓이는 9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사다리꼴과 넓이는 같은데 모양이 다른 사다리꼴을 한개 그려보아라 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주어진 사다리꼴의 넓이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변의 길이가 3cm, 아랫변의 길이는 6cm니까 3 더하기 6 곱하기 높이가 4cm죠. 그 다음에 이것을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 곱하기 4 나누기 2 해주니까 넓이는 18제곱센티미터가 되었어요. 넓이가 18제곱센티미터가 될수 있도록 모양이 다른 사다리꼴을 한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했더니 그 값이 18제곱센티미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수를 2로 나누면 18이 되나요? 맞아요. 36을 2로 나누면 18이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36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12 곱하기 3이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곱하기 3이라고 표현해 봐요. 그럼 12가 되는 두 수를 더해서 12가 되는 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7과 5를 더하면 12가 된다.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했더니 넓이가 똑같아지는구나. 그러면 윗변의 길이는 7cm, 2, 4, 6, 7, 그 다음에 높이가 3cm, 아랫변의 길이가 2, 4, 5, 5cm.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사다리꼴을 그려서 답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 15번. 사다리꼴의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변의 길이를 네모센티미터라고 해볼게요. 그럼 아랫변의 길이가 8cm죠? 이들을 더하고 높이가 5cm니까 5를 곱한 후 2로 나눴을 때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네모 더하기 8에 5를 곱한 것은 60이고 네모 더하기 8은 60을 5로 나눈 12이고, 네모는 따라서 4가 되어야 한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 4를 써놨습니다. 도형에서 사다리꼴 가의 넓이는 삼각형 나의 넓이의 5배라고 했네요. 그럼 삼각형 나의 넓이는 4 곱하기 8 나누기 2를 해야겠죠? 31을 2로 나누어 1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15 더하기 네모,
곱하기 8 나누기 2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그 넓이는 삼각형의

0: 한국 넓이의 5배로 바로 16의 5배, 80과 같다라고 할수 있죠. 그럼 15 더하기 네모를 구하면 80의 1을 곱해 160, 그것을 8로 나누면 20. 따라서 네모는 5가 된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 5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도전 문제지만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교과서 속 응용 문제, 원안에 그린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자. 그러면 원안에 그린 이 마름모의 넓이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원의 지름과 같기 때문에 16 곱하기 16을 2로 나누어 그 넓이를 구해줄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앞서서 반지름이 8cm니까 이때 지름이 16cm고 그것이 두 대각선의 길이다라는 뜻이었죠? 똑같이 반지름이 9cm인 원안에 그린 마름모의 넓이는 그러면 지름은 두 대각선의 길이와 같잖아요. 따라서 반지름의 두 배가 18cm, 18 곱하기 18을 2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따라서 이때 18 곱하기 18 계산하고 2로 나눴더니 162로 표현되는군요. 마름모의 넓이는 162제곱센티미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지름이 24cm인 원 안에 그림과 같이 마름모를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마름모의 넓이는 24 곱하기 24 나누기 2입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각 변의 가운데 점을 이어 마름모를 또 하나 그린 거예요. 그럼 이 마름모의 넓이는 우리가 앞서 구해둔 마름모의 넓이의 다시 반만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면 144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색칠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144 제곱 센티미터로 해결해 볼수 있답니다. 이번 시간 한번더 확인해 볼까요?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로 구하고,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다. 넓이를 구하는 방법들을 반드시 익혀두어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끝났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함께해요. 친구들 모두 안녕!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수 있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NSM이 왔어요. 34강 우리 5단원의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랑 글 재밌지 않았나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을 읽고 아 이번에는 분명히 세계문화 행사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주장하는 글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상이 맞는지 보려고 달려온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예상이 맞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 전에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에서 당나귀를 시장까지 데려가는 방법에 대해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누군가는 아들이 타고 가야 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에휴 아버지도 걸어가는데 아들이 타면 되겠어?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 둘 다 함께 타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아유 헉헉대잖아 당나귀가 불쌍하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아, 그 방법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있었구나. 그것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얘기하는 생각, 관점의 차이구나 하는 것까지 우리 되돌아볼 수 있겠네요. 오늘의 강의 끝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기대하면서 우리는 교과서 내용 학습 13번부터 28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119쪽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는 가라는 기호가 붙은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 문화 행사라는 주장하는 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나라는 기호가 붙어 있죠. 제목 한번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제목을 통해 글쓴이의 관점을 미리 짐작해 볼수 있다고 했어요. 가에서는 즐거움이 넘치는이라고 하니까 즐거움은 좋은 거잖아요. 세계 문화 행사를 좋게 얘기하겠구나라는 걸 짐작해 볼수 있었는데, 나의 제목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세계 문화 행사 문제점은 없을까? 아하, 여러분의 예상이 맞았다고요. 문제점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을 줘요, 여러분? 문제점. 뭔가 해결해야 하고, 바꿔야 하고, 고쳐야 하는 것을 우리가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안 좋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자, 문단에 번호가 붙어 있는데 1부터 읽어볼게요. 요즘에는 세계의 여러 문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문화 행사의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 선생님이 너무 힌트를 주게 읽었나요? 말투가? 그러나 세계 문화 행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읽어도 여전히 뭔가 세계 문화 행사라는 것을 그렇게 막 좋게만은 보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죠. 이거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무조건 좋다고 즐겁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약간 비판적인 태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읽어볼까요? 먼저 흥미 위주의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문화 행사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흥미 위주의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무슨 뜻이에요? 너무 막 재밌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라는 것이죠. 음식이나 춤, 노래와 같은 오락적인 활동에만 집중하고 그 문화의 깊은 역사나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재밌게 축제처럼만 하다 보니까 정말 알려고 하는 깊은 역사나 의미가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만 추구한다면 진정한 문화적 의미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대요. 이유가. 행사 진행에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한 글자로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 아, 낭비라는 이런 단어도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막 제대로 쓰이지 않고 버려지는 걸 우리가 낭비된다라고 하잖아요. 한번 사용한 의상이나 장식은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문제점이 되겠네요. 비용 많이 들고 자원도 많이 낭비된다. 그리고 뒤에 오는 문장이 왜 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이 많이 낭비되는지를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문제 한번 볼까요? 13번입니다. 제목에 이것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이 글은 세계문화 행사의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리가 제목만 보고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목에 어떤 말이 들어있어요? 문제점이라는 말 들어있죠. 딱 보자마자, 좋게만 보는 게 아니구나. 세계 문화 행사 정말 좋은가? 좀 해결해야 될점 있는데, 좀 부정적인 관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느꼈죠. 뒤에 내용을 보면 좀더 확실히 알수 있죠? 이 글은 세계 문화 행사의 문제점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한 내용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답은 문제점이었습니다. 14번이에요.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 뭐요? 너무 눈이 재밌는 것만, 오락적인 거에만 집중을 하면 진짜 역사를 모를 수도 있어.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껍데기라는 것은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근데 알맹이가 들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알맹이가 빠진 그것을 둘러싸는 것만 남은 걸 우리가 껍데기라고 하잖아요. 그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가 뜻하는 건 뭘까요? 설명 위주의 세계 문화 행사. 만약에 정말 깊은 역사를 잘 설명해 줬으면 이 글쓴이가 세계 문화 행사를 좋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재미라는 껍데기라는 건 뭐예요? 2번 한번 볼까요? 흥미 위주의 세계 문화 행사. 재미랑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흥미. 흥미 위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재밌는 거 있나? 뭐 오락거리 있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 맞죠? 그래서 2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다른 것도 볼게요. 비용이 많이 드는 세계문화 행사 여기 이 말에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의 비용 돈과 관련된 내용은 없죠?
세계 여러 나라의 깊은 의미를 담은 행사, 뭐 설명 위주,

깊은 의미 이런 거면 좋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나라의 춤과 노래가 섞여 있는 행사 이런 것은 이 표현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뜻하는 것은 흥미 위주의 세계 문화 행사는 우리가 정말 그게 문제점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내용의 글이죠. 15번, 니은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보니까 행사 진행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라고 했어요. 돈 많이 들고요. 낭비되는 버려지는 자원도 많다. 왜 그럴까? 뒤에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런지. 한번 사용했으면 그게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버려야 해요. 그리고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고 그냥 마구 버리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걸 찾으면 되겠죠? 제작된 의상이나 장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샀는데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경제적인 거겠죠. 한번 사용한 의상이나 장식은 다른 교육 현장으로 보내서 이런 내용 전혀 없었고요. 한번 사용한 의상이나 장식은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3번이 정답. 16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맞히셨는지 보세요. 이 글의 여러 표현을 통해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알맞게 말한 친구입니다. 글쓴이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을까를 찾아보라는 얘기죠? 원영, 세계 문화 행사의 장점을 따져보고 다음 행사에 반영해야 해. 다음에도 세계 문화 행사 할 건데 장점을 따져보고 그거를 한번 포함시키고 생각해보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장점이 아니라 뭐예요? 이 글은 단점 없는지 생각해보자라는 거잖아요. 희진, 세계 문화 행사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는 지원이 더 필요해. 아, 이 나라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더좀 지원해주세요. 이런 내용 아니었어요. 지민, 세계문화행사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행사의 필요성을 생각해 봐야 해. 자, 이것이 바로 딱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거죠. 정말 이거 괜찮아? 문제점 없어 보여? 그럼 정말 필요해, 이거? 이렇게 재미 위주로만 하는데? 하는 내용이니까 지민이가 알맞게 얘기했네요.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글이 끝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세계문화행사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특정 문화만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글쓴이가 왜 우리가 이것을 문제점 없는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상업화된다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라는 거예요. 특정 문화, 어떤 것만 강조되는 거 아니야. 모든 나라의 문화는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그것만 강조되는 거 아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기 있는 문화만 부각되고 돋보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는 제대로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일부 문화만 접하게 되어 다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문화를 다양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인기 있는 것만 막 돋보이고 그러지 않은 것은 제대로 소개가 안 되면 일부만 접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접할 수 없어요. 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런 것도 이처럼과 비슷하게 정리해 주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글을 끝낼 때요. 세계 문화 행사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나 지역사회는 불필요한 행사를 운영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죠. 정말 이거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막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어내면 안 돼요. 이런 거죠. 불필요한 행사보다는 정말 이 문화라는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하면서 사진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행사가 끝난 뒤 버려진 물품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문화 행사의 장점, 좋은 점을 알려주는 글가에서는 막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다면 이 글에서는 그것을 이 행사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재밌게 즐기기만 하고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이렇게 물품을 버리고 갔어. 이런데도 이 행사가 좋다고만 말할 수 있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17번. 글쓴이가 사진을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 방금 우리가 봤죠? 사진. 물품이 마구 버려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세계 문화 행사는 상업적이다. 이것은 돈만 벌려고 하는 거야. 뭐 쓰레기 버린 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세계 문화 시민 의식이 부족하다. 시민의 의식이 부족하다. 이런 쓰레기 버려야 된다. 이런 의식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행사 후 뒷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행사 후 남은 쓰레기는 모두 버려야 한다. 3번, 4번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 뭐였어요? 물품이었잖아. 버려진 물품.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낭비되는 자원이 이렇게나 많아요. 이 행사에 사용되는 물품들 다 쓰일 때만 좋지. 사용하고 나면 쓰레기가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가고 그런 걸 얘기하고 싶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쓰레기 잘 버리고 있죠. 놀러 갔어도 뒷정리 깔끔하게 하고 그래야 되겠죠. 18번 문제입니다. 그의 사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건데요. 맞으면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도 잘 확인하기로 했었죠. 자, 그리고 세계문화행사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특정 문화만 강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인기 있는 문화만 부각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는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문화만 접하게 돼요. 다양하게 소개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을 잘 정리했는지 봅시다. 세계문화행사는 인기 있는 문화만 부각되고 있다. 여기 그대로 있죠? 맞는 내용. 일부 문화만 접하게 되는 세계문화 행사는 다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오해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대로 찾을 수 있고요. 세계문화 행사는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여러 지역 문화를 무분별하게 확장시키고 있다. 무분별하다는 건막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깊게 따지지 않고, 확장시킨다는 거는 크게 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 있나요?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뭐 상업화라는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상업화되면서 문화를 무분별하게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화만 강조될 수 있다고 했었죠. 뒤에 오는 내용이 틀렸네요. 19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 글의 관점. 선생님이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처지나 태도나 방향을 얘기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글은 뭐예요? 문제점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고 있고 내용도 쭉 읽어보니까 세계문화행사에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까진 아니었어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문제점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하겠죠. 관점이니까 즐거움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20번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입니다. 한 가지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단원명이 뭐였어요? 토의하면 의논해요잖아요. 의논하면 토의예요. 선생님 순서 헷갈렸네요. 의논하면 토의예요. 토의라는 건 뭐라고 했죠? 어떤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서 해결책을 내는 거, 최선의 해결책. 자, 그러면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내 생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었을 때 어떤 점이 좋은가요? 근데 문제에서는 알맞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했어요. 글의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일단 쭉 읽어볼게요.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점검할 수 있다. 하나의 문제를 한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다. 글에 담긴 의도나 목적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성급한 판단을 수정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죠. 다양한 거죠. 아, 넌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점검할 수 있다. 나는 세계문화행사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 내가 정말 생각했던 게 맞나? 점검할 수 있어요. 하나의 문제를 한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다. 문제는 하나일 수 있죠. 근데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며 읽으면 좋은 점인데 한 가지 관점에서만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좋은 점인가요? 아니죠.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에요. 글에 담긴 의도나 목적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1번이랑 비슷한 맥락이죠? 성급한 판단을 수정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아, 우리가 세계 문화 행사를 막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이거 정말 필요한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이번에는요, 똑똑한 교통수단 공공자전거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 글은요, 주장하는 글은 아니고 설명하는 글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아요? 제목만 보면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이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읽어볼 거예요.
이 글을 읽고 문제 해결에 한번 활용해 봅시다. 제목만 보니까 어때요? 똑똑한 교통수단이래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너 정말 똑똑하다 이러면 불쾌해, 화가 나 이러지 않죠. 똑똑하다는 거는 칭찬이고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공공 자전거에 좋은 점을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보면서 글 볼게요. 사람들은 날마다 학교나 회사, 마트 같은 여러 장소를 오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에는 길이 막히고 버스나 지하철이 붐비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려고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나오네요. 이런 불편함을 줄이려고 어떤 불편함이요? 길이 막히고 지하철이 붐비는 그런 일들. 공공자전거란 하면서 이제 공공자전거가 무엇인지 설명하네요. 일정 연령 이상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빌려 쓸수 있도록 마련한 자전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따릉이, 대전의 타슈, 창원의 누비자, 그리고 광주의 타랑개처럼 지역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비슷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금 이름은 다르지만 일정 연령 이상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마련한 그런 자전거죠. 그게 뭐라고요? 공공자전거. 두 번째 문단 볼게요. 공공자전거는 곳곳에 설치된 대여소에서 빌려 타고 원하는 대여소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대여소에서 빌려 타고 대여소에서 반납도 할수 있어요. 빌릴 수도 있고 반납할 수도 있고. 대여소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학교, 공원과 같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간다는 것은 그 부분에 자주 다닌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바로 대여소가 있으니까 원할 때 빌리고 원할 때 반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교통카드 등을 이용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방법도 편리해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저렴하다. 그래서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이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볼게요. 21번.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쓴 글입니까? 이 글의 주인공 뭐예요? 설명하고 소개하고 싶어 하는 거 뭐죠? 그렇죠. 공공자전거. 공공이 붙었다고 1번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동수단, 사람들은 뭘 타고 이동하는가? 버스인가? 지하철인가? 아니죠. 공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교통수단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거는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쓴 글은 아니죠. 공공자전거, 제목에서도 알수 있잖아요. 2번이 정답. 22번. 공공자전거의 편리한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요, 좋게 보고 있어요, 공공자전거를. 그렇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무엇인지 쭉 나열을 했거든요? 알맞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대여소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어요. 대여소가 아닌 곳에 방치할 수 있다. 자, 방치라는 단어도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그냥 이렇게 놔둔다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죠. 그리고 대여소가 아닌 곳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대여소에서 빌리고 대여소에 반납하면 되는 그런 구조였었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빌릴 수 있다. 너무 비용이 비싸요. 그럼 또 부담이 될수 있었을 텐데,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라고 편리한 점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대여소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교통카드로 빌리고 반납한다. 요즘은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스마트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빌리고 반납하고 할수 있으니까 편리하다 소개했었죠. 2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치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확한 사전의 뜻을 찾아보시면 그냥 놔둔다보다는 좀더 강한 표현,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방치한다 이렇게요. 짐을 방치한다. 숙제를 방치한다. 여러분 숙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오늘 만점 고치기 퀴즈도 푸셔야 해요. 정답은 2번이에요. 23번이에요. 기억부터 미음 가운데에서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는 표현이 아닌 것. 자, 여러분의 관점 아닙니다.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는 표현이 아닌 것이에요. 뭐, 제목을 보고도 알수 있지만, 글에 사용된 단어, 표현을 보고도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지 관점을 느낄 수가 있죠. 불편함, 자유롭게, 매우 편리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 손쉽게 였는데요. 공공자전거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공공자전거. 공공자전거. 뭐, 좋다는 뜻은 동그라미.

이해할까요? 이 글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관점이 드러나는 표현이 아닌 것은 뭐예요? 자유롭다, 편리하다, 가격이 저렴하다, 손쉽다, 이런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편리하기도 하고, 값도 싸고, 그렇죠? 자유롭게, 손쉽게, 이런 거 좋은 건데, 불편함은 뭐예요? 부정적인 단어죠, 부정적인. 그리고 심지어는 이 글에서 공공자전거가 합니다.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사용된 것도 아니었고, 불편함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 불편함을 줄이려고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는 그런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매우 편리합니다. 불편합니다. 반대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있겠네. 라고 예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24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목에서 드러난 글쓴이의 생각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예요. 우리가 내용을 안 읽었다고 가정해도 제목만 봐도 우리 알수 있어요. 은기, 공공자전거를 똑똑한 교통수단이라고 말한 것은 새로운 자전거를 소개하는 것 같아. 아, 여기까지 좋았는데. 새로운 자전거인지, 낡은 자전거인지 어떻게 알아요? 공공자전거를 똑똑한이라고만 하면 새로운 건지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어요. 효주, 똑똑한 교통수단이라는 표현에서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이야기할 것 같아. 아, 효주도 역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쵸? 안전과 똑똑함은 조금 거리가 있죠, 그쵸? 뭐, 우리가 타는 뭐 무인자동차 이런 것들도 똑똑할 수는 있지만, 안전한지는 우리가 계속 시험을 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내용. 재민, 공공자전거를 똑똑한 교통수단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여기까지는 세 친구가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민이는 과연 맞게 얘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공공자전거의 장점을 이야기할 것 같아. 맞았습니다. 똑똑한 거는 좋은 거니까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알맞게 짐작을 해주었군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3. 공공자전거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데 환경도 보호하나요? 자전거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거구나. 자동차를 대신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는데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이는군요. 이렇게 되면 대기오염이 줄어들고 공기가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또 자전거를 타면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는 사람과 환경이 함께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친환경 이런 것도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이처럼 공공자전거는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총 정리하는 거죠. 쭉 얘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 공공자전거는 유익하고 똑똑한 교통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 읽고 문제 볼까요? 25번. 공공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알맞지 않은 거.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기름값과 주차비가 들지 않는다? 그런 내용은 없었을 뿐더러, 친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친화적인 거, 어떤 매연이나 이런 거는 친환경과 관련이 있는데, 기름값과 주차비는 뭐예요? 비용에 관련된 거잖아요. 환경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쵸? 비용과 관련된 것이고,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함께 건강해지도록 하죠. 우리가 운동도 할수 있으니까. 대기오염이 줄어들고 공기가 깨끗해진다. 이런 것들은 다 배출량 줄이고,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사람과 환경이 함께 건강해지고요. 대기오염도 줄어들고 공기 깨끗해지는 건다이 친환경과 관련이 있는데 이 비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26번.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1. 어떤 물질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양. 세 글자인데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글에 있어요. 선생님이 답 말하기 전에 빨리 적거나 일시정지해 두세요. 자, 정답은 뭐예요? 배출량. 배출까지만 쓰면 안 돼요. 내보내는 양이라고 했으니까 배출하는 양, 배출량이라고까지 쓰셔야 돼요.
2. 인공적으로 배출되어 인간 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는 매연, 먼지,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물질이 공기와 섞이는 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인데요. 자, 대기. 이런 물질이 섞이는 일이에요. 안 좋은 영향을 줘요. 나쁜 영향을 줘요. 오염. 대기 오염이 정답이었습니다. 27번 서술형 문제네요. 기역과 니은의 표현에서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내용은 무엇인지 쓰시오. 친환경 교통수단. 아,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똑똑해요. 좋은 점을 얘기할 것 같죠? 공공 자전거는 좋은 점이 많다. 하나도 빠뜨릴 단어가 없습니다. 공공 자전거가 주인공이고요.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심지어 한 가지도 아니고 많다. 이렇게 전달하려는 내용을 적었으면 정답이에요. 28번 문제요. 글쓴이의 관점과 자신의 생각을 알맞게 비교한 친구예요. 글쓴이랑 내 생각이 다를 순 있어요. 알맞게 비교했는지 봅시다. 글쓴이의 주장처럼 공공 자전거는 지역 정책이니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 무조건 뭐뭐하다. 이런 표현 조심해야 돼요. 지역 정책이니까 무조건 좋다. 아니죠. 형진, 글쓴이의 주장처럼 공공자전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승준, 글쓴이는 공공자전거에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공공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조심해서 타야 한다고 생각해. 본인의 생각은 자유롭지만 그리고 글쓴이의 관점은 알맞게 설명했죠? 잘 비교했네요. 따라서 정답은 승준. 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도 역시 알차고 재미있었죠? 마지막으로 퀴즈 확인하고 가세요. 그래서 사용한 표현을 통해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OX로 여러분 이유와 함께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는 5단원 세 번째 시간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물과 에너지 단원에서요, 소화계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이어서 순환계와 호흡계에 대해서 공부해 볼 예정이에요. 오늘 수업 역시요, 개념 미션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은요, 한 학생이 굉장히 숨가쁘게 있는 모습이고요. 달리기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호흡 운동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체육 시간에 격렬하게 운동을 하거나 막 빠른 달리기를 하고 나면요, 숨이 점점점 가빠집니다. 도대체 호흡을 할때 우리 몸에서는요, 어떠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호흡이 가빠지는 것인지 오늘 시간 그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 순환계의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순환계는요, 혈액, 혈관, 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여러 물질의 운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 몸에, 온몸에 혈액 흐르고 있잖아요. 그 혈액이 여러 물질들을 운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혈액부터 먼저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혈액은요, 액체 성분이 무엇과 혈장과요, 세포 성분인 혈구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혈구는 다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나뉘어집니다. 각각 어떠한 기능을

우리 첫 번째 혈구입니다. 적혈구 모양을 보니 붉은색의 원반 모양을 갖고 있고요. 또 특이하게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적혈구는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고요. 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적혈구에는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붉은 색깔을, 이처럼 붉은색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헤모글로빈은요, 산소가 많은 곳에 가면요,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막 돌아다니다가 산소가 없는 곳에 가면 이 산소를 이렇게 놓아줘요. 내놓습니다. 즉,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혈구가 바로 적혈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우리 세포에 가면 이 세포에 산소를 계속 공급해주는 친구가 적혈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번엔 백혈구예요. 백혈구 그림 보면요. 적혈구보다 크기가 어때요? 훨씬 더 커졌죠? 그런데 이 백혈구는요. 모양은 일정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 적혈구와 다르게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혈구도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식균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식균 작용. 우리가 말 그대로 보면요. 식, 먹을 식자예요. 균을 먹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몸속에 들어온 병원체를 제거해서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백혈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혈소판인데요. 혈소판 보시면 모양이 혈소판도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는 어떤가요? 가장 작죠. 혈소판은요, 모양은 일정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적혈구처럼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혈소판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상처 나면 피가 나잖아요. 근데 피가 계속 나면 과다출혈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 나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혈액이 흐르던 것이 멈추고 우리 피딱지가 생긴다라는 말 하잖아요. 이 혈소판이 더 이상 혈액이 흐르지 않게 해줍니다. 어떠한 기능?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액 응고작용을 해주는 것이 혈소판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혈액을 알아보았으면 이 혈액이 온몸을 돌수 있게 펌프 역할을 해주는 우리 심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수축과 이완을 통해 우리가 분파, 분파 이렇게 움직이면서요. 온몸의 혈액이 순환될 수 있게 펌프의 역할을 한다. 우리 중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때 이 심장을 이해하려면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그림이 조금 많이 복잡하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간략하게 한번 옆에 다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심장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 조금 더 실제에 가깝지만 선생님 간단하게 그려본 거예요. 이 심장은 크게 네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심장 위쪽을 심방이라고 해요. 여기도 심방. 그리고요, 그 아래쪽을 우리는 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심실. 그러면 우리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또 어떤 심방인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니까 좌우를 사용합니다. 즉 오른쪽 심방, 왼쪽 심방 이렇게 구분을 할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쪽은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아, 이쪽이 왼쪽이죠,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우리는 이쪽을 오른쪽 우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의 심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심장의 오른쪽이다, 왼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장의 주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선생님 심장 이렇게 갖다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을 기준으로 하면 선생님에게는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우, 이쪽을 좌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이쪽은 우심방, 우심실. 그럼 이쪽은 좌심방, 좌심실이 됩니다. 좌심실. 아, 우리 심장의 주인을 기준으로 볼 거니까 내가 보는 내 눈에는 좌우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심장은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심장이 이렇게 이완하고 수축하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거예요. 이때 심방은요, 혈액이 이렇게 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즉, 밖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 심방이에요.
그럼 심실은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갔으면 나가는 혈액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심실은 혈액이 이렇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즉, 심장이 쫙 수축을 해서 이렇게 혈액을 밖으로 내보내는 곳이 바로 심실이에요. 그래서요, 심실은요, 심방에 비해서 지금 벽이, 이 근육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특히나 이 좌심실의 근육병이 굉장히 두꺼운데요. 그 이유는 일단 심실은 수축을 해서 피를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강한 근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육벽이 두껍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좌심실은요, 어디로 피를 내보내냐면 대동맥으로 피를 내보내요. 온몸을 도는 순환이다 보니까 더 강한 힘으로 수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육벽이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좀 힌트를 줬는데, 이 심실이, 심실에서 혈액이 나갈 거잖아요. 그럼 심실에서 연결되는 혈관의 이름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 혈관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동맥. 마찬가지로 심실에서 나가는 혈관도 우리가 동맥이고요. 우리 동맥이 있으면 정맥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심방으로 들어오는 그 혈관, 연결된 혈관은 정맥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동맥과 정맥도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 좌심실에서 나간 동맥은요, 온몸의 모세 혈관을 돌고 들어옵니다. 온몸을 돈다, 즉큰 순환이다라고 해서 이 동맥을 우리가 대동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동맥. 대동맥. 아,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가는구나. 그리고 대동맥은요, 온몸의 모세혈관을 다 돌고 나서 어디로 들어올 거예요? 이제 정맥으로 돌아올 건데, 어느 쪽 정맥인가라고 보면요, 항상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좌심실로 나갔어요. 그러면 심방으로 들어올 텐데 어떤? 좌에서 나갔으니까, 아, 우심방으로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대동맥에서 온몸 모세혈관 돌고 나서 어디로? 이 정맥으로 들어올 텐데, 우리 대동맥으로 시작했으니까 여기도 무슨 정맥으로 끝나겠어요? 그렇죠. 온몸을 돌고 온 정맥, 대정맥입니다. 그래서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와요. 그리고요, 우심방에서 혈압 어디로 내려가요? 우심실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심실에서 다시 동맥으로 혈액 내보낼 텐데, 이번에 이 동맥은요, 어디를 돌게 되냐면, 폐를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폐동맥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혈액 흐르면요, 다시 이제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가겠죠? 폐 주변에 있는 폐모세혈관으로 가고요. 폐모세혈관에서 다시 이제 정맥으로 혈액 들어옵니다. 그래서 폐동맥에서 폐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 남은 건 이쪽이죠. 선생님이 우에서 나갔으면 좌로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폐정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폐정맥에서 좌심방으로 혈액 들어오면요, 좌심방에서 다시 좌심실로 혈액이 내려갈 거고요, 좌심실에서 다시 대동맥으로. 그래서 하나의 이러한 혈액의 순환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좌심실에서 대동맥, 대동맥에서 온몸 모세혈관, 온몸 모세혈관에서 대정맥, 이런 식으로 한 방향의 혈액의 흐름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혈액은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혈액을 보내놨는데 거꾸로 흐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흐르는 걸 역류라고 하는데, 이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하는 막이 있어요. 두 개나 세 개의 막으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역류하는 걸 방지해주는 이 막이 판막이라고 합니다. 판막은요, 심방과 심실 사이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심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정맥에서도 우리가 판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심방과 심실, 그리고 판막으로 심장의 구조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한 번만 더 보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좌심방, 이 밑으로 좌심실, 그리고 여기가 우심방, 그리고 이 밑으로 우심실이 될 거고,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좌심실에서 어디로 연결돼요? 대동맥으로 연결돼요. 대동맥에서 온몸 모세혈관 돌고 오면 대정맥으로 들어오고요. 대정맥에서 어디?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로 내려갑니다. 우심실 다시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다시 이제 폐동맥으로 연결돼요. 그럼 폐모세혈관 돈 다음에 이제 폐정맥으로 들어와서 다시 좌심방, 좌심실로 들어오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 그려서 연결하시고 구조를 보시면 한 번만 그려보시면 또 금방 이해되실 수 있을 거예요.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정맥과 연결되어 심장으로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 어디라고요? 심방이라고요. 그러면요, 동맥과 연결되어서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근육벽도 두꺼웠죠. 심실이라고 얘기하고요.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위치하며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막, 판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심장과 연결된 동맥과 정맥, 그리고 선생님이 말로 설명했던 모세혈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우리 아까 심실이랑 연결되어 있었죠? 바로 동맥입니다. 반면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에요. 무엇이겠어요? 정맥이 됩니다. 여러분들 동맥은 아까 심실 되게 근육 복 두꺼웠잖아요. 강한 힘으로 수축해서 혈액을 동맥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동맥도 혈관벽이 굉장히 두껍고 탄력성이 좋습니다. 왜? 심장에서 강한 힘으로 밀려오게 한 혈액을 받아들여야 되다 보니까 이 동맥도 탄력성도 좋고 근육 복도 탄탄해야 해요. 그리고요, 동맥으로 강한 힘으로 혈액이 내려와요. 그래서 동맥의 혈압도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압은요, 이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심장에서 막 내려온 혈액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압력을 가지고 있어요. 동맥에서 압력이 가장 커요. 그런데 정맥에서 가장 압력이 작습니다. 왜? 정맥은 심장의 심장 박동으로 밀려 내려온 그 힘이 가장 영향을 덜 미치는 가장 멀리에 위치한 곳이에요. 심장에 들어가는 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수축해서 이렇게 혈액을 내보낸 것과 가장 멀리 있다 보니까 정맥에서 혈압이 가장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온몸에 퍼져 있는 혈관을 우리는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모세혈관 얼마나 얇냐면요. 혈관벽이 한 층의 세포로 매우 얇아요. 왜 얇아야 하냐? 이 모세혈관은요, 우리 어디에 조직 세포에 산소도 제공하고 영양소도 제공해요. 또 필요 없는 건또 모세혈관이 받아올 거고요. 이처럼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한 층의 얇은 세포로 되어 있다. 혈관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럼 이세 혈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혈액은 동맥으로 들어와서 모세혈관, 모세혈관에서 정맥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때 혈류 속도 당연히 심장이랑 가까운 동맥에서 제일 빠르고 굉장히 얇은 모세혈관에서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단면적이요. 당연히 얇게 나눠져 있는 어디에서 모세혈관에서 면적 크고요. 동맥은 두껍게 되어 있죠. 단면적 제일 작습니다. 혈압은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동맥에서, 심장에서 큰 힘으로 혈액 내보냈으니까 혈압 제일 동맥에서 크고, 정맥은 심장이랑 가장 멀리 있다 보니까 혈압이 제일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관벽의 두께, 동맥은요, 심장에서 나오는 피다 받아들여야 돼요. 탄력성도 좋아야 되고, 혈관벽도 두꺼워야 되고요. 모세혈관은 물질 교환 일어나야 하니, 우리 혈관벽이 가장 얇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혈관도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 혈액이 선생님이 한 방향으로 순환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모식도로 나타내 볼수 있습니다. 아까 좌심실에서 시작된 혈액 대동맥으로 가서 대동맥에서 온몸 모세혈관, 그리고 다시 대정맥, 좌로 나갔으니까 우로 들어오죠.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에 있는 혈액 아래로 내려옵니다. 우심실이고요. 우심실에서 다시 나가죠. 동맥인데 폐로 연결된 동맥이다라고 해서 폐동맥. 폐동맥에서 다시 폐의 모세혈관. 폐의 모세혈관에서 다시 폐정맥. 우리 우로 들어왔으면 우로 나갔으면 좌로 들어와야 돼요. 폐정맥에서 다시 좌심방. 그리고 좌심실로 혈액 내려옵니다. 이렇게 혈액은 한 방향으로 순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 이 수산을 크게 두 순환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순환은요, 심장의 우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어디를 거쳐? 폐를 거쳐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이 순환을 우리가 폐와 관련된 순환이다라고 해서 허파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허파는 폐의 우리나라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허파나 폐나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순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걸 좀 반복해서 하시면 나중에 이제 혈액의 흐름이 눈에 잘 보이거든요. 보시면서 한번 말하면서 수업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심실에서 시작해서 배동맥, 폐의 모세혈관, 그리고 폐정맥, 그리고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순환을 우리는 어떤 순환? 허파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 온몸 순환 알아봐야겠죠? 심장이 어디서 시작해요? 좌심실에서 나온 혈액으로 시작한대요. 온몸을 거쳐 어디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순환을 온몸을 돈다라고 해서 온몸순환이라고 부르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좌심실에서 어디로? 대동맥, 그리고 온몸의 모세혈관, 그리고 대정맥, 그리고 마지막 우심방까지를 우리는 온몸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서요,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하고,
산소를 적게 포함한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하는데, 산소 어디서부터 맞나라고 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요. 폐를 돌고 나서부터 갑자기 산소가 많아져요. 왜? 우리 이따 호흡기에서 얘기하겠지만, 많은 들숨을 통해서 우리는 산소를 굉장히 많이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산소가 많다가, 언제부터 갑자기 산소가 사라졌어요? 온몸 돌고 나서. 아, 여기 있는 산소 누구 주고 왔구나. 온몸 세포, 조직 세포에게 전달해 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폐 다시 들어가기 전까지는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구나. 라고 그림까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뭐에 대한, 순환계에 대한 이야기 지금 길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호흡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계는요, 호흡한 기체가 지나가거나 머무르는 기관의 모임이에요. 즉, 호흡과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을 호흡계다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들, 호흡계 기관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숨을 쉴 거예요. 하고, 내뱉을 때 공기가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와요? 코로 들어오겠죠? 코로 들어온 공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디로? 숨을 쉬는 관이다라고 해서 숨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를 통해 들어온 공기 숨관을 지나서요. 숨관 끝에 보시면 숨관이 어떻게 가지처럼 막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 이름을 숨관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에서 숨관으로, 숨관에서 숨관 가지로 내가 들이마신 공기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숨관 가지 끝에는 무엇과? 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관 가지에서 폐로 공기가 이동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해요. 이 폐는요. 좌우 한 개씩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하고 있고요. 포도송이 모양의 수많은 무엇으로 허파가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파가리가 뭐냐면요. 이렇게 폐를 확대해 보면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알알이 허파가리가 붙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아, 폐는 여러 개의 허파가리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허파가리 주변에는 이렇게 모세혈관, 우리 아까 앞에서 폐의 모세혈관 봤잖아요. 그 모세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파가리는요, 내가 하는 들숨을 통해서 산소를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 산소를 누구한테 줄 거예요? 모세혈관한테 줄 거예요. 모세혈관은 아까 온몸 돌고 나와서 이산화탄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이산화탄소를 허파가리한테 줘요. 그럼 이 허파가리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후 하는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호흡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려면요. 여러분들은 갈비뼈, 흉곽, 가로막을 좀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갈비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우리 옆에 보면 이렇게 갈비뼈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 뼈를 갈비뼈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요, 이 밑에 우리가 근육막이 하나 있어요. 이 근육막 가로로 된 막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가로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을 우리가 흉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호흡은요. 심장처럼 심장이 막 스스로 박동해서 일어나지 않고요. 폐가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흉강의 부피가 변해서 폐의 운동이 일어난다. 즉, 폐의 부피가 커지고 폐의 부피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내용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흡 운동의 원리요.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으로요. 흉강과 폐의 부피와 압력이 변화해서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도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들숨입니다. 들숨. 들숨은 밖에 있는 공기가 내 안으로 하고 들어오는 숨이죠. 여러분들, 우리 갈비뼈 움직임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들숨 하면은 한번 손을 갈비뼈에 대보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하면 갈비뼈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네, 들숨이 일어날 때맨 처음에는 갈비뼈가 올라가요. 그리고 항상 갈비뼈와 가로막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갈비뼈 올라갔어요. 가로막 어떻게 됐겠어요? 내려왔을 거예요.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 내려갔으면 흉강의 부피, 이 공간 커져요, 작아져요?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아래로 내려갔으면 공간이 커졌죠? 흉강의 부피가 커집니다. 어? 흉강 부피가 커졌네? 우리 작년에 보일의 법칙에서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 기체의 압력 어떻게 됐나요? 반비례 관계였죠. 작아집니다. 압력이 작아져요. 흉강의 공간에 압력이 작아지면요. 그 흉강 안에 있던 폐를 누르는 힘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폐의 부피도 커집니다. 폐의 부피 커지면 폐 내부의 압력은 줄어들겠죠. 폐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면은
밖에 있는 대기압의 압력이 더큰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밖에서 어디로? 안으로 들어오는 들숨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한번 표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들숨일대요. 가로막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올라간다고요. 아, 선생님 잘못 말했네요. 갈비뼈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갈비뼈와 가로막은 반대잖아요. 그럼 가로막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얘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 아래로 내려갔으니 이 흉강이라고 하는 공간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지겠죠. 부피가 커졌으면 압력이 줄어들어요. 그럼 흉강 안에 있던 폐 어떻게 누르는 힘이 작아졌으니 폐의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의 압력은 반비례니 폐의 압력 감소할 거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더큰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즉 공기가 어디서 밖에서 폐 쪽으로 들어오는 들숨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우리가 생성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암기하시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나씩 단계 단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반대로 날숨입니다. 날숨은 들숨의 반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날숨에서는요 갈비뼈가 반대로 어떻게 될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가로막은요 선생님 반대라고 했으니까 올라갈 거예요. 위에는 내려가고 아래는 올라왔어요. 흉강의 부피 작아졌겠죠. 부피가 작아지면요, 우리 압력이 커져요. 즉, 압력이 커지면 폐를 큰 힘으로 막 눌러요. 그러면 폐의 부피 작아질 거예요. 부피가 작아졌어요. 다시 압력은 증가하게 되겠네요. 폐의 압력, 폐 내부의 압력이 커요. 그러면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공기 이동하겠죠. 아, 폐에서 밖으로 공기가 나가는 무엇이 날숨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호흡 운동의 원리 보았으니 이제 기체의 교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허파까리 주변에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럼 허파까리는 아까 들숨을 통해서 산소를 엄청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 산소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가게 할 텐데, 이때 이 원리는 확산이에요. 즉, 여기에 산소 농도가 높아서 산소 농도가 낮은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요. 마찬가지로 모세혈관에 많은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허파까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결국에는 어디로 이제 갈 거예요? 이제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온몸 모세혈관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온몸 모세혈관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면 온몸 모세혈관은 아까 여기 산소 되게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산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산소 누구한테 줄 거예요? 조직세포한테 이렇게 산소 전달해줘요. 조직세포는요, 자기가 호흡하고 남은 이산화탄소 누구에게? 다시 모세혈관한테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모세혈관은 또 어디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 이산화탄소 허파까리로 다시 전달해주는 순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폐는요, 우리 들숨으로 산소 많이 갖고 있죠. 어디에? 허파까리에. 허파까리에서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산소 주고요. 이산화탄소 모세혈관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허파까리로 확산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온몸에서는요, 어디에 산소가 많아요? 아까 허파까리에서 잔뜩 받아온 모세혈관의 산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소 누구에게? 조직세포에게 전달해 줄 거고요. 이산화탄소는요, 조직세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포 호흡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 이산화탄소 누구에게? 모세혈관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기체의 교환과 이동은 확산에 의해 이렇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구나라고 정리해 줄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개념 아이템 모아 보았으니까요. 개념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심장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두 개의 심방, 그리고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고, 이쪽이 선생님이 좌, 이쪽이 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는요, 심방과 심실 사이 역류를 방지하는 판막이에요. 문제 풀어볼게요. A는 혈액을 심장으로 내보내는 곳 아니라 들어오는 곳이죠. B는 D보다 두껍고 B가 더 두꺼워요. 아니요, 선생님이 심실이 이렇게 훨씬 더 두껍다고 했어요. 틀렸고요. C는요, 혈액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곳. 아니요, 심장 밖, 여기 심실은 혈액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틀렸고요. D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줘요. D가 아니라 E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는 판막인데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호흡 운동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옳은 설명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갈비뼈 어떻게 돼요? 올라가네요. 가로막 내려가겠죠. 그럼 흉강의 부피가 커져요. 흉강 부피 커지면 흉강의 압력이 줄어들어요. 흉강 압력이 줄어들면 폐를 누르는 힘이 작아져서 폐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폐가 커지면 폐의 압력은 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폐의 압력이 작으니까 대기압이 더 커서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지금 무슨

어떤 그림이에요? 들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그 표에서 본 것처럼 순서대로 이해해 주셔야 된다.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폐로 공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흉강의 부피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왜?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 내려갔으니까. 흉강 부피 커지면 흉강의 압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져야죠.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작아진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날숨이 아니라 들숨일 때죠. 정답은 기역과 니은.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 잘 배웠거든요. 한번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숨일 때는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반대 숨일 때는요,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순환계랑 호흡계 굉장히 많은 개념을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 듣고 나서요,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 흐름 잘 잡아가셔야지 다음에 책 폈을 때 기억 잘 나시고 문제도 잘 풀릴 겁니다. 꼭 복습하시고요. 개념 클리어 문제도 어디에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동물과 에너지 마지막 수업으로 또 만날게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네, 34강입니다.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봐요.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도 주장하는 글쓰기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읽어볼 주장하는 글은요, 앞에서 읽어봤던 것하고 조금 달라요. 아주 조금 다르지만, 신선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 잘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6학년 국어 공부의 목표 생각하시면서 점점 라면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먹어준 탓에. 자, 라면 있어요. 네,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라는 주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방금 요번에 우리가 읽어볼 그 주장하는 글은 앞에서 읽어봤던 주장하는 글의 짜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일단 문

문단수로 보면 6개 문단이 나올 거예요. 네. 자, 1번 문단, 그 다음에 2번 문단, 2번 문단, 2문단, 3문단, 네 번째 4문단, 5문단, 네, 마지막으로 6문단까지 6개의 문단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주장하는 글의 짜임은 처음 서론 부분에 주장이 나오고, 물론 문제 상황도 나오겠죠? 문제 상황과 주장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은 주장을 요약하고,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본론 부분인데, 여기에는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나온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 이 글은요, 일단 여기 서론이 맞아. 여기 서론 맞아. 그래서 문제 상황하고 주장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맞아. 여기 결론 부분. 앞에 내용을 요약하고 또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맞아. 여기가 약간 달라요. 자, 여기 똑같이 이제 본론이죠? 여기 똑같이 본론이야. 다 본론이야. 맞는데, 우리 그 주장이 서론 부분에 나오고 이유와 근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른 게, 여기 4에서 5 문단. 네. 요두 개의 문단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나타나 있어요. 실천 방법. 요거 조금 특색 있죠? 왜냐하면 주장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주장을 얘기하고 이유와 근거를 말한 다음에 결론을 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두 문단을 내용을 딱 집어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요 방법대로 실천하면 돼! 라고 아예 두 문단을 분량을 확 줘버렸어요. 그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해결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넣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짜임이 뭐냐면, 문제와 해결의 짜임이라고 해요. 문제와 해결의 짜임. 요게 이제 해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 부분이 조금 더 튼튼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시면서 4문단, 5문단 나오면, 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시면서 이 글을 읽어보시면 돼요. 아, 문제와 해결자임의 글도 있구나. 예, 이것이 바로 그 본보기가 되는 거죠.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 플라스틱 개발과 사용으로 우리는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다. 그치? 이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최근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확,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버려진 플라스틱은 다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게 뭘까요? 이 부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얘기해 보세요. 자, 짜임 가운데, 주장하는 글의 짜임 가운데 문제 상황이죠. 선생님보다 먼저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으면 좋겠고, 예.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플라스틱 개발이 계속 잘 되어가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 이 말이죠. 이제라도 지구 환경과 우리 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 이 부분은 뭘까요? 자,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예, 주장이죠. 아마 전부 다 이렇게 선생님보다 먼저 얘기했으리라 믿어요. 지금부터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오이 보세요. 왜그 지구 환경과 우리 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겠다. 여기에 더해서 뭐예요? 이걸 해결할 실천 방법까지도 내가 얘기해줄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앞에서 봤던 그런 주장하는 글하고 약간 다르죠? 해결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줄게, 내가.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 나옵니다. 자, 이제 본론 부분부터 이유라고 얘기했죠? 네. 이유, 첫 번째 이유.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예,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은 5mm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죠?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다. 요만해.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면 있는지도 몰라. 예. 자,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 해롭다 아니다. 매우 해롭다. 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 이런 그 연구 결과를 내놨대요. 체내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뇌 안에 쌓여서, 어? 여기 쌓인데.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자, 여기 이유, 여기 얘기했고,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네, 여기서부터 근거 자료가 나오지요. 아주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딱딱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죠? 주장 나왔고, 이유 나왔고,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근거 자료 나왔고, 네,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이렇게 잘 썼으면 되지. 네. 자,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우,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줄, 어우, 몰랐네. 막 이러면서 읽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 플라스틱 사용은 전혀 문제 없다. 뭐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예, 뭐 동물에게는 해롭고 사람에게는 괜찮다. 이런 것도 아니겠죠. 자, 플라스틱은 사용이 편리하지만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이거는 설명하는 글. 예, 요런 종류의 문제. 설명하는 글,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 아주 저기 계속 나온다. 이런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주 친숙해지셔야 돼요. 네.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예,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합니까? 단골 문제라고 하나? 항상 나오는 문제들. 예, 이런 것들이죠. 자, 내용 알맞은 거 찾아봐.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 기억과 관련 있는 자료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다. 자, 이것과 관련 있는 자료,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을 나타낸 그래프와 관련이 있는 자료일까요? 아니면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를 나타낸 그림 자료가 여기에 있는 기억과 관련 있는 자료가 될까요? 자, 당연히 요거겠죠? 네.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를 나타낸 그림 자료. 요만한 플라스틱이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글을 읽으면 더 실감나죠? 네. 5mm? 야, 한번 자를 한번 보세요. 자에다가 5mm, 오, 이런 거구나, 이런 거죠. 자, 이 글에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이유가 오면은 반드시 누가 따라온다? 근거가 따라온다. 예,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을 너무 편리함에 길들이고 있기 때문이야. 최근 미세 플라스틱 생산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잖아. 뭐 이런 거. 자,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지. 체내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어. 누가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자, 지호가 되겠죠? 네, 지호가 이유. 여기가 이유고요. 이 부분이 이유고요. 이 부분이 근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 글에서 밝힌 인용의 출처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인용의 출처. 인용. 끌어다가 내가 쓰는 걸 인용이라고 한다고 했죠? 끌, 인자에 쓸, 용자라고 했어요. 막 끌어다가 내 글에다 써. 내가 하는 말에 써. 네, 이게 인용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그러면 어디에서 끌어왔는지를 밝혀야 돼. 그걸 우리는 출처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 글에서 밝힌 네, 그 인용의 출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 보통 뉴스에서 OECD라고도 해요. 들어봤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뉴스. 여러분 이제 6학년이잖아요. 사회도 배우죠. 예, 사회 공부를 또

잘하려면 여러분 나이쯤 되면 이제 뉴스에 그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 사회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도 하고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두 가지의 출처를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 정답으로 써주세요. 자, 이제 3문단 넘어가요. 두 번째 이유가 나오겠죠? 네, 둘째,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가 여기 나오고, 아, 이제 이유 나왔네. 그러면 저절로, 다음에 근거 자료 나오겠지? 예, 이게 자동으로 여러분 머리에 딱 들어와야 돼요. 지금쯤이면 그러겠죠? 예. 자, 땡땡신문에 나온 환경 전문가래요. 어떤 전문가? 환경 전문가. 자, 이 전문가 교수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뭘까? 근거 자료가 되겠죠? 예. 우주 전문가도 아니야. 환경 전문가야. 그러니까 가져올 수 있죠? 근거 자료로. 자,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바다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자, 우리가 비닐봉지 막 버려요. 아무데나 그냥 버려요. 그죠? 그다음에 플라스틱 병도 막 버려요. 근데 이게 제대로 수거가 안 돼. 그러면 언젠가는 강을 타고 내려가다가 끝에는 바다로 가겠죠? 자, 이게 이제 잘게 잘게 잘게 잘게 부셔질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자, 그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고요. 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저 보세요.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는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네, 플랑크톤이 해양 생물의 먹이가 돼서 해양 생물을 오염한대요. 자, 보세요. 일단, 바다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 여기까지 끊었어. 그리고 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데, 여기 플랑크톤이 여기 있어. 플랑크톤이 뭐야? 아주 아주 작은 생물이죠. 그죠? 이 생물들을 누가 먹어요? 예. 물고기가 먹어요. 꿀꺽 먹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를 또 누가 먹어요? 얘보다 조금 더큰 물고기가 먹을 수 있죠? 또 먹어요. 예, 먹어요. 그런데 이둘다 누가 먹을 수 있어? 으아, 사람이 먹을 수 있어. 으아, 그 사람이 먹을 수 있어. 으아, 맛있다. 그러면서 막 먹을 수 있어. 자, 그러면 결국은 봐요.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염된 플랑크톤이 되겠죠. 얘를 얘가 먹고, 얘를 얘가 먹고, 얘를 얘가 먹는다면 결국은 여기 앞에 오염되어 있는, 즉,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물들을 사람이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예, 많이 안 좋겠죠. 예, 이런 그 사슬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요. 이는 먹이 사슬을 통해, 먹이 사슬이 뭔지 알죠? 예,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 이게 다 사슬들이야. 이 사슬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먹이 사슬이라고 하잖아요. 자, 따라서 생태계를 보호하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식탁에 있는 이 음식들이 전부 다 완전히 깨끗한 것일까? 한 번쯤 생각하면서 먹게 되죠. 예. 다음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이 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자, 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재요. 그리고요, 재활용하재요. 철저하게 재활용하재요. 이거 누가 하는 걸까요? 개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개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우리 개인들은요,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재활용 철저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국방송공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그냥 버려진대요. 자, 여기 한국방송공사에 따르면 라고 돼 있죠. 이거 근거 자료를 갖고 왔어요. 네, 역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자료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인류의 건강에 아주 해로움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병 대신 뭘 사용하면 좋대요? 네,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고 또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한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선생님 생각은요, 선생님이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 분리배출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소한, 네, 분리배출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아무 데나라도 안 버리면 돼. 아무 데나 버리면 이게 구르고 구르고 굴러서 뭐 하수구에 가기도 하고요. 구르고 구르고 굴러서 강에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다 어딘가에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수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 정말 아무 데나 버리지 마세요. 예, 모두를 위해서. 자, 어쨌든 이 글에서는 이렇게 야, 내가 실천 방법까지 알려주마. 네, 이렇게 지금 글을 써주고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에 동그라미 표해볼게요. 바다의 플랑크톤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재활용되어 다시 사용한다. 이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동그라미.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 내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알려줄게 그랬잖아요. 바다에 플라스틱을 버린다. 플라스틱을 무조건 태운다. 일회용 플라스틱 병을 그대로 버린다.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한다. 이거 있었죠? 네.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에 버린다. 예. 분리배출 좀 해라라고 지금 실천 방법에 있었어요. 그리고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리배출하지 않고가 아니죠? 분리배출 좀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사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 그런 방법이 있었지가 아니죠.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글에다가 넣냐 안 넣느냐, 예, 요거지, 요 차이죠. 아우, 나 몰랐어요. 분리배출 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 해도 다시 한번 이 사람이 구체적인 그 실천 방법에 넣어줌으로 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 맞아. 분리배출 하는 거였지. 해야 하는 거였지. 네, 다시 한번 주의해야지.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이, 이런 내용은 다알 텐데. 고민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다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장하는 글쓸때내 주장이 너무 평범하지 않을까? 내 근거가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 해결 방법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닌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걸 찾아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물론 새로우면 좋지. 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 말이에요. 자,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 이 글에 포함된 조건이 있어. 이 글에 포함된 근거를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보기처럼 출처를 밝혀서 글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조건이 두 개예요. 예, 이런 문제는, 이런 복잡한 문제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풀수 있는가? 이 문제를 분석하셔야 돼요. 예, 분석을 해서 내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바대로 썼는지, 조건을 어긴 건 없는지, 조건을 빠뜨리고 여기에다 쓴건 없는지, 이걸 하나하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실천 방법에 대해 쓸 거예요. 실천 방법에 대해 여기다 쓴다는 얘기죠. 자, 실천 방법에 대해서 쓰는데 네 마음대로 쓰지 마. 어떻게 한다고요? 조건 1. 이 글에 포함된 근거를 활용해라. 이게 조건이고요. 자, 조건 2. 여기 보기처럼 출처를 밝혀야 된다. 이게 조건 2예요. 즉, 실천 방법을 여기다 써주면 맞아요. 맞는데 조건 1과 2에 맞는 답인지를 확인만 여러분이 해주시면 돼요. 보기 볼게요. 환경 전문가,
박땡땡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바다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라고 한다. 따라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실천 방법이죠. 이게 실천 방법이에요. 그치? 자, 그런데 앞에 무엇이 나와야 돼? 근거가 나와야 돼. 자, 우리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죠? 네. 자, 한국방송공사에 따르면 하고 근거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실천 방법이 나올 겁니다. 이제 좀 분석이 되죠? 아, 여기 근거 쓰고 여기에 실천 방법 쓰면 되겠구나.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 이 글에 나와 있대. 이 부분이 근거가 나와 있대. 찾아보세요. 자, 찾아보시면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버려진다고 한다.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우리는 줄여야 한다. 예. 자, 그대로 매립되고 그대로 버려지니까 아예 사용을 줄여보면 어때? 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둘째,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고, 자, 이번엔 두 번째 실천 방안이죠.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래요.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대요. 이런 거 개인이 할수 있나요? 못하죠. 네, 미국에서는 2015년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이 시행되어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법이 마련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생기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 사용을 확대하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누가 만드는 거야? 여기 미국 뭐예요? 국가지요, 국가. 그러니까 앞에는 개인이 할 일이었고, 자, 뒤에 두 번째 실천 방안은 뭐다? 국가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도 노력해야 되고 국가도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네, 그렇죠. 법을 만들어야 그 법을 그대로 따르겠어요. 그리고 친환경 재료 개발하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확실히 또 개선이 될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 비드 뭘까요? 이 비드가 뭐예요? 알갱이잖아, 알갱이. 굉장히, 예, 아주아주, 마이크로니까 아주아주아주 작은 그 알갱이. 예, 그 플라스틱 알갱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아주 초미세 플라스틱? 예,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이 법을 일단 국가가 좀 만들어다오. 그 다음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뭘까요? 그냥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물고기가 먹으려고 했더니 플라스틱이 분해됐네. 먹을 플라스틱이 없어. 그렇죠? 지금까지 여기가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 요약하고 또 주장을 강조하는 부분 나오겠죠? 당연히 지금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살펴봤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나가야 할 때이다. 생활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실천한 작은 노력이 모이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 모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더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만들자. 앞에 나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이제 요약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계속 우리 그거 짜임 보고 있죠?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환경을 더 오염시킨다. 미국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법만 마련하면 완전히 해결된다. 전부 다이 글과는 관련이 없는, 예, 비슷하게 막 그냥 만들어낸 내용들이네요.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마이크로비드를 사용하도록 장려했다. 법과 정책, 친환경 재료 개발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당연히 5번이 되겠죠. 예, 법 만들고 정책 만들고 또 친환경 재료도 개발하는 데좀 관심 갖고 노력하고, 네, 다 개인이 혼자서 할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국가가 어떻게 좀 나서서, 그렇죠? 뭐 재료 개발도 좀 기업이 좀 나서서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글에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인용 자료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이거 좋은 문제 같아요.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아, 나 같으면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해법을 해결책을 제시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 나 같으면 이 자료를 가져다 쓸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읽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인용 자료로 알맞은 거 뭘까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관련 자료냐?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주장하는 자료냐? 미세 플라스틱 활용의 좋은 점에 대한 자료냐? 뭐다 자료가 있다면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미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 실천 방안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여기 1번에 동그라미 할수 있죠?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관련 자료. 분해되는 플라스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죠. 예. 실제로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마모제, 우리가 치약에 마모제가 들어간다면 그 마모제에도 들어가고 세안제에도 들어간대요.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 이 플라스틱 통이나 비닐에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다음 인용 자료를 보고 인용의 출처를 확인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출처 나왔습니다. 여기 뭘까요? 앞에 있는 것. 예,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이 맨 앞에 나오죠? 왜맨 앞에 나올까요, 여러분? 누구 건데? 이거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 거야, 이거. 예, 이거부터. 이거 중요하잖아요. 임자 주인이 누군데? 이거 먼저 알려주고, 언제 만든 건데? 예. 최신 자료일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자료 이름이 뭔데? 자료명이 뭔데? 예, 요게 요 가운데. 고래가 플라스틱을 먹는다고요? 뭐 요거.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실린 곳은 어디인데? 예, 국립생태원 누리소통망이랍니다. 자, 확인해서 한번 쓸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쓸수 있을까요? 국립생태원에서 만들었는데 2023년도에 만들었어. 그리고 그 자료명은 요거다. 그리고 그 자료가 실린 곳이 바로 국립생태원 누리소통망이야라고 할수 있겠네요. 라면 문제예요. 주장하는 글자임에서요. 문제 상황을 밝히고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은 과연 어디일까요? 결론에 문제 상황을 넣기엔 너무 늦었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서론일까? 아니면 본론일까? 이유하고 근거가 들어갈 곳이 필요하고 이건 본론이고. 그렇다면 정답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소단원 실전 테스트 오늘 마무리하는 날이죠. 오늘의 구원픽으로 선생님이 골라본 문제는 14번과 16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14번, 16번 두 문제가 전부 다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와 맥락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 뭐였습니까? 그래요.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는데 그 평행사변형 안에서 무게중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대각선 그리면서 삼각형 찾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지난 시간의 포커스는 삼각형에 무게중심 두 개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을 그리면서 위아래의 무게중심 두 개가 등장했었습니다. 자, 그 얘기들을 오늘 조금 더 깊이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14번과 16번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지만 그 안에서 심화적인 내용들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알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문제에 이어서 13번 문제 볼 겁니다. 이 그림도요, 중요하기는 정말 중요한,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굳이 고르지 않은 이유는 대각선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치? 저 대각선이 그려져 있으면 우리 눈에 삼각형 ABC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게 안 그려져 있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려져 있었으니까 좀 쉽다라고 선생님은 판단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점 MN은 각각 선분의 중점이다. 그리고 O는 두 개의

동선이 만나는 점이 P이기 때문에 이 P라는 점이 뭐다? 무게중심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P가 무게중심이니까 2대 1로 쪼개져 있을 거야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근데 이 얘기가 어디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위쪽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위에 있는 삼각형 ACD에서도 여기 있는 선분 AN이 중선이고요. 여기 있는 선분 OD가 중선이니까 Q라는 점이 중선들의 교점 무게중심이 될 것이고 네가 2대 1의 비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라는 길이의 비가 그냥 비율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 길이마저 똑같아져요. 왜 그래? O가 대각선의 중점이니까 OB와 OD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를 2대 1로 쪼갠 거. 여기도 똑같은 길이를 2대 1로 쪼갠 거니까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가 비율만 똑같은 게 아니라 길이마저 똑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완벽하게 이 2대 1이 여기 있는 2대 1과 똑같고 그렇다면 2.5가 선분 PQ의 중점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길이가 1cm, 1cm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2cm, 2cm라고 실제 길이를 구해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우리 알아낸 거 쓰고 나머지는 지워봅시다. 현재 네가 2cm, 너는 1cm, 너 1cm, 여기 있는 QD 2cm라고 이렇게 식을 써볼 수 있었겠죠. 괜찮니? 이제는 관심을 이 아래쪽으로 옮겨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아래쪽 삼각형에서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너 중점,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중점에서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과 위에 있는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할수 있겠니? 자, 선생님. 여기 있는 이 점이 중점이라는 보장이 없는데요?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커다란 삼각형 생각해보면, 너도 중점, 너도 중점이니까 중점과 중점 연결했어요. 그럼 여기도 중점이 될 거예요. 가운데 길이의 비가 1대1, 1대1 하고 될 거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너 평행이면서 3cm의 절반하고 쓸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요점 중간에 있는 점까지의 길이가 2분의 3cm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 반대쪽에서도 당연히 2분의 3cm야 라는 얘기 해야 될 것이고, 그두 개를 더하면 3cm를 정답으로 골라볼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됐나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맞아. 실은 이렇게 풀면 어려운 거야. 근데 선생님이지 아래쪽에 뒤집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중점과 중점이 되면서 1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갖는 삼각형이 역시나 숨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괜찮죠? 선생님, 그럼 이 문제 답을 쉽게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답을 쉽게 구하려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선분 PQ의 길이가 2cm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AP 대 PM이 2대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또 AQ 대 QN이 2대 1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A라고 이야기하는 꼭지점 기준으로 해서 긴것대 짧은 게 2대 1, 긴것대 짧은 게 2대 1, 너네들은 평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긴거대 전체가 PQ 대 MN이야라는 얘기 할수 있죠. 즉, 2대 3이 2대 3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MN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 3cm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요거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본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삼각형만 본다. 그래서 2대 1이니까 긴것대 전체가 2대 3. 그럼 PQ 대 MN도 2대 3. 그래서 MN은 3cm. 이게 정답. 하지만 다른 생각 충분히 할수 있더라. 어떤 생각? 2대 1대 1대 2가 된다라는 생각. 그러면 3에 대해서 너 절반, 그러니까 너 2분의 3만큼이다라는 생각 할수 있더라라는 거죠. 됐니? 이 선분들이 길이의 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행 사변형에서 대각선 그려가지고 아래쪽에 만들어지는 삼각형, 위쪽에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요 무게중심들을

찾아내가지고 연결했다면 일정하게 길이의 비가 나타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지? 자, 요 얘기들까지 우리 좀 깊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1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14번. 자,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문제고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준 정보가 삼각형 PBM의 넓이를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전체 사각형에 대해서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됐니? 자, 이 문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고른 이유 뭐다? 대각선 AC가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눈에 좀 바로 보였을 겁니다. 눈에 보이세요? 그래, 아직도 안 보인다면 요렇게도 선 하나 더 그려드릴까요? 자, 이렇게 더. 그럼 어때?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무게 중심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6개의 삼각형이 눈에 보이고요. 저 6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라는 생각해야겠죠. 이제 보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선이 없으면 도대체 이 삼각형이 전체 평행사변형이랑 무슨 관계지?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 돼요. 됐죠?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대각선을 그려내고 아래쪽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CP를 연결한다면, 아, 여섯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다 동일하구나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겠죠. 시작은 어딥니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AC를 긋는 게 시작입니다. 괜찮니? 자, 그렇다면 이 넓이가 3이에요. 너도 3, 너도 3, 너도 3, 너도 3, 너도 3. 전체적으로 삼각형 ABC의 넓이는 3제곱센티미터의 6배. 6배, 18제곱센티미터가 될 것이고, 그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CD와 넓이가 동일하겠죠? 그래서 18제곱센티미터의 2배. 36제곱센티미터를 정답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은 암산으로 풀수 있어요. 선 AC와 CP의 연장선, 요게 그려져 있다면 충분히 눈에 보일 수 있다. 저 선이 없으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대각선을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미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문제였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15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역시나 평행사변형인데 대각선 그려져 있죠. 됐니?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눈에 보이고요. 아, 이 색깔 칠해진 부분이 선분 CP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무게 중심이 쪼개 놓은 여섯 개의 삼각형 중에 두 개에 해당되는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요게 눈에 보이면요. 실은 해결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천천히 같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각형 ABCD의 넓이가 120제곱센티미터래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넓이가 120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60제곱센티미터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 방금 전에 선분 그려서 6개의 넓이가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생각했으니까 한 조각이 10제곱센티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 두 개에 해당되는 영역이니까요. 당연히 20제곱센티미터를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평행사변형에서 무게 중심을 가지고 그 정해진 영역의 넓이를 구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죠. 되니?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첫 번째, 요 전에 주어져 있었던 문제는 이 부분의 넓이에 관한 문제였고, 지금은 그 옆에 있는 사각형 모양에 관련된 문제였다. 하지만 원리는 동일하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의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아내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영역을 6개로 쪼개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됐지? 자, 다음 문제 갑시다. 16번으로 가봅시다. 자, 16번 문제 보자. 자, 역시 여기 있는 이 16번 문제 같은 경우도 대각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라본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지? 자, 대각선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수 있죠. 하나는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렇게도 그려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 있는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이렇게 대각선 그렸을 때 전부 다 지나가는 게 맞기는 한데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니까
우선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대각선 BD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대각선 BD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이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가 눈에 보인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대각선이 그려진 방향이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것과 다른 쪽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낯설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대각선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지고 하나의 삼각형에만 집중해 본다면 무게중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니? 자, 지금은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만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꼭지점 D에서 마주 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선분 DF. 너는 중선이다. 삼각형 DBC의 중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요, 역시나 G가 중점이니까 B라는 점에서 마주 보고 있는 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선분 BG. 너도 중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Q가 그냥 Q라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로? 무게 중심으로 보여야죠. 그렇다면 색깔 칠해진 영역 중에 일부분, 이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무게 중심에 의해서 삼각형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자, 요렇게 빗금 칠해진 부분 한 부분, 요렇게 한 부분, 그리고 요렇게 한 부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구나. 아래쪽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만큼이구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혹시 연장선이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연장선 그렸다면 무게중심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여섯 개의 삼각형 중에서 두 조각에 해당되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전체 넓이의 3분의 1만큼이구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아래쪽 삼각형의 넓이의 3분의 1이 빗금 칠해진 부분의 절반, 또 위쪽 삼각형에서의 3분의 1이 위쪽에 빗금 칠해진 부분의 넓이. 아, 그렇다면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3분의 1만큼이 색깔 칠해진 사각형의 넓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 아,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각선 BD에 의해서 자, 대각선 BD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넓이가 삼각형의 3분의 1로, 위쪽에 있는 넓이가 삼각형의 3분의 1로, 전체적으로 평행사변형의 3분의 1이 색깔 칠해진 부분이야, 라는 생각 한다면, 이 넓이는 16제곱센티미터다라고 바로 계산되어지겠죠. 그래서 몇 번? 3번을 정답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가능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문제 해결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되니까 이제 반대쪽 대각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자, A와 C를 지금 연결하는 대각선을 생각할 겁니다. 자, A와 C를 연결하는 대각선을 그릴 때 많은 친구들이요. 그다지 고민 없이 여기 있는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지나가도록 선을 그리거든요. 근데 이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 있는 A와 C를 연결했을 때 PQ를 정말 지나가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괜찮아? 그래서요, 그거 따져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각선 BD와 대각선 AC를 동시에 그려놓고 봤을 때이 만나는 교점이 O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이 O라는 점이 선분 BD의 중점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봤을 때 지금 너 P라는 점이 BH가 중선, DE가 중선이니까 무게중심이 될 거고, 당연히 이 P라는 무게중심이 AO라는 중선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괜찮니? 다시 한번, 뭐라고? 나는 이 AO가 아직 P라는 점을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ED와 BH만 놓고 봤을 때 P가 무게중심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당연히 AO라는 중선 위에 있어야 돼. 아, AO가 P를 지나가야 돼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각선 AC를 연결하면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동시에 지나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풀이를요, 다른 방향으로 진행해 볼 수도 있겠죠. 아까 전에 이렇게 그리는 게 우리 이제 좀 쉬운 방법이었다면
A에서부터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C까지 선이 연결되어진다라는 생각했다면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바라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때 여기 있는 P와 여기 있는 Q가 AP 대 PQ 대 QC가 1대 1대 1이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어요. 됐나요? 선생님, 이거는 처음 보는 이야기인데요? 아니야. 아까 우리 처음에 문제 풀때 어땠어? 대각선 그려지고, 대각선 그려지면, 이 대각선의 교점에 의해서 2대 1, 2대 1, 2대 1대 1대 2 하고 쓰여지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는 거 봤었거든요. 그래서 1대 1대 1이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때 선생님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과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과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이 전부 다 밑변의 길이가 동일한데 높이마저 동일한 삼각형이야. 너랑 너랑 너랑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이야. 아, 3분의 1만큼이 색깔 칠해진 거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래쪽 삼각형 ABC의 3분의 1만큼이 색깔 칠해진 영역, 위쪽 삼각형에서의 3분의 1만큼이 또 색깔 칠해진 영역. 그렇다면 전체 평행사변형의 3분의 1만큼이 저 사각형 PBBPDQ라고 이야기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도 16제곱센티미터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됐니? 그래, 지금 이게 더 어려워 보일지 몰라요, 풀이가. 하지만 선생님과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대각선 그려봐야 어차피 PQC 다 이어질 거고 길이가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3분의 1만큼이네. 아, 전체적으로 48에다 3분의 1 곱하면 답이야,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은 BD라는 대각선 그려서 계산하는 것보다 계산이 훨씬 간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공부를 하면서 시작했던 거죠. AP 대 PQ 대 QC 1대 1대 1다 길이 똑같아집니다. 왜냐? 요 가운데 있는 중점, 대각선의 교점에 의해서 2대 1대 1대 2로 나누어졌었는데 여기 있는 길이들이 다 똑같아지면서 2대 2대 2, 즉 1대 1대 1이 된다. 길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 했었던 거죠. 괜찮지? 여기까지 생각한다면 우리 소다론 실전 테스트에서 가져가야 될 것들을 다 챙겨갔다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소다론 실전 테스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개념책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조금 더 심화시키고 복습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중단원 실전 테스트로 넘어가서 앞에 배웠던 것들을 조금 더 시험에 가깝게 함정들이 파여져 있고 조금 비틀어 놓은 형태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너무 어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닮음에 대해서 연습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삼각형의 닮음이 숨어 있는 거다라는 생각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중단원 실전 테스트 1번 문제 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DE와 BC가 평행이다. 그랬을 때 X의 값 구해라. 라는 게 지금 문제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닮음이다. 에서 출발해서 결국 우리가 이미지로 형상화 시켰던 게 뭐였습니까? 긴것대 전체는 긴것대 전체. 이거 성립해. 이런 거 얘기했었고요. 또 아니면 긴거대 짧은 거는 긴 거대 짧은 거야. 요런 얘기 했었죠. 그치? 이 중에 편한 거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각각 도막도막 나 있는 그 부분의 길이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긴 거대 짧은 게긴 거대 짧은 거다라는 길이의 비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2대 3이라는 것이 5x 마이너스 2대 4라고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내항의 곱 생각할게요. 15x 마이너스 6. 외항의 곱 생각하면 8x 플러스 8 하고 쓸수 있겠다.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7x가 14. x 값이 2더라라고 x 값 구해지죠. x의 값 구해라 그랬으니까 그냥 2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니? 선생님, 근데 이게 정말 긴 거대 전체, 긴 거대 전체로 식 세워도 해결됩니까? 돼요. 그치? 자, 그래서 2x 플러스 2대 2x 플러스 5라고 식을 써서 비례식 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요, 식이 내항과 외항에서 2차
1차식과 1차식을 곱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직 우리 친구들이 좀 해결하기 어려운 식의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긴 되지만 식을 계산하는 게 아직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부분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풀이는 좀 피해 본 겁니다. 선생님, 그럼 다른 풀이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있죠. 자, 전체 대 짧은 거는 전체 대 짧은 거야. 라고 이렇게 비례식 세워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렇게 풀면 또 답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체 하면 2x 플러스 5 대 짧은 거 3. 이게 전체 5x 플러스 2대 4라고 이렇게씩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럼 내항의 곱 생각하면 15x 플러스 6이 외항의 곱 생각하면 8x 플러스 20이더라. 정리하면 7x가 14하고 만들어지면서 x는 2라고 이렇게 동일한 정답 얻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거대 전체, 긴거대 전체 해서도 풀수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가 식의 계산 중에서 다루지 않은 방법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답을 구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방법이 세 가지나 있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가보자. 중단어 실전 테스트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XY의 합을 구해봐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선생님 눈에는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눈에 보이죠? 나비 모양의 닮음 눈에 보입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S자 형태로 리을자 형태와 S자 형태로 길이의 비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눈에 딱 들어와 3대 6 S자 형태. 그러니까 몇 대면 1대 2 하고 쓸수 있겠다. 자, 1대 2. 그게 어디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오른쪽에서 X 대 여기 있는 이 부분 하고 나타나야 되지.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는 전체 12에서 X를 뺀 거니까 이 길이가 12 빼기 X만큼입니다. 그래서 너는 X 대12 빼기 X 요렇게 식을 쓸 수도 있겠죠. 그치?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정리해 주시면 2X가 12 빼기 X. 자, 그럼 3X가 10이니까 X는 4하고 X값 구해지네요. 됐지? 그래서 X가 4다. 그럼 이 길이가 8이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1대 2, 그게 역시 1대 2라는 길이의 비를 만족한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 y가 당연히 6이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두개 더해봐라는 거 정답 4번 하고 밥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할수 있겠니? 선생님, 근데 전체 12에서 x를 빼니까 12 빼기 x라고 쓰는 게좀 불편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겠지. 그렇다면 요렇게 바라봐도 괜찮겠죠? 자, X 대 전체, 짧은 것대 전체. 됐니? 그래서 X 대 12라고 우선 식을 씁시다. 이게 뭐예요? 짧은 것대 전체라는 거죠. 그걸 어디에서 바라보면 돼? 짧은 것대 전체에서 보면 되지. 3대 6이 아니라 9 하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3대 9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역시나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식에서 x를 4라고 동일하게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도 좋고요. 이렇게 풀어도 좋아요. 어떤 방법도 좋은데 선생님은 위쪽 풀이를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각각 닮았다라는 얘기를 사용할 때가 더 많아서 위에 있는 풀이를 더 선호해요. 자, 우리 친구들 편한 대로 풀이 골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자. 3번입니다. 자, 역시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X-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닮음 눈에 보입니까? 그렇다면 6대 X가 2A 대 AC 하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AC도 모르고 2A도 몰라. 아무것도 못 구하겠네? 하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9대18 하고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요. 6대 x가 9대 18이다. 짧은 것대긴 거, 짧은 것대긴거할수 있겠지. 그렇다면 6대 x가 9대 18, 1대 2라고 쓸수 있어서 x 값이 12라고 x 값 구해볼 수 있겠어요. 됐죠?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만 우리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길이가 12cm였다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도 역시나 닮음이고 2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2대 18, 2대 3. 그러면 그게 2대 3을 만족시켜야겠지. 그래서 y는 당연히 8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X에서 Y 빼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우리 3번 4를 정답으로 골라 쓸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괜찮지?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4번 문제. 자, 역시나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너도 중점, 너도 중점. 그러면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이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 너랑 너 AA 닮음이야 라는 구조를 그대로 만족시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괜찮겠지? 그렇다면 어때요? 여기 있는 X도가 45도와 동위각에 위치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같아져야 합니다. X는 45하고 쓸수 있어야겠고, Y의 절반이 6이니까 Y 값이 12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두개 더하면 X 플러스 Y는 5번 57하고 골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이거 얼렁뚱땅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눈에 보자마자 닮음 이게 아니라 명확한 이유는 뭐다? 선분 AB의 중점 M, 선분 AC의 중점 N, 삼각형에서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니까 밑변과 서로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이더라라고 얘기하는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 대충이 아니라. 자, 오늘 우리 중단원 실전 테스트 4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뒤에서부터 이어서 진행할 거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층간소음의 비밀.
1: 누나! 누나 누나!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난댕이들이 사는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난 거야. 괴물이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냐고. 왜?
0: 아이고, 귀신인지 괴물인지 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기필코 밝혀내고 말 거야.
2: 층간소음.
0: 이 층간소음 딱지도 왜 자꾸 깜빡이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1: 오! 기대할게.
0: 기다려라. 빨주, 노초, 파남보 일곱 난쟁이들아, 이 백설공주가 가신다.
1: 백설공주님이 어디 있는데? 어디?
0: 어딨긴. 여기 있긴. 아무튼 난 다녀올게. 이야!
1: 누나가 백설공주님이라고?
3: 아, 피곤해.
0: 동화책 속으로 다시 왔다.
4: 어? 백설공주님 다시 오셨군요.
1: 백설공주님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또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0: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나타나는 시간이 언제였죠?
1: 어젯밤이었어요.
0: 좋아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젯밤으로 돌아가서 알아보죠.
2: 어두워졌다. 광이야.
0: 자자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제랑 똑같이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귀신이나 괴물이 나타난다면 이 백설공주한테 연락주세요. 짱! 위치로!
2: 위치로!
0: 위치로!

0: 집부터 가봐도 될까요?
1: 어, 네! 백설공주님, 따라오세요.
0: 네!
1: 들어오세요.
0: 네!
1: 여기가 파랑파랑 파랑이네 집이랍니다.
0: 오, 깨끗하군요.
1: 아이, 어젯밤에 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를 했거든요.
2: 오.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저 청소기랑 이 층간소음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아, 파랑이 어젯밤에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래요?
1: 네. 먼저 제가 가장 아끼는 파랑 옷을 여기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그 다음에 청소기를 밀었어요. 백설공주님, 여기가 어디예요?
0: 파랑이네 집 바닥과 아래층, 초록이네 집 천장 사이인 것 같아요. 아래 좀 봐봐요.
3: 백설공주님이 어젯밤 했던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자야지.
1: 우리 집에서 나는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예요.
0: 근데 소리가 울려서 들리네요.
1: 괘물 소리 같기도 하고.
0: 헛! 초록이네 집에선 세탁기와 청소기가 보이지 않아서 괴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1: 우와! 괴물의 정체가 내가 돌린 세탁기, 청소기였다고?
0: 초록이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백설공주님! 괴물이에요! 괴물이 나타났어요!
1: 와.
0: 진정해요. 이건 위층 파랑이네 집에서 청소기랑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예요.
4: 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괴물이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서 다시 자려고. 잠시만요.
0: 뭐 하세요?
4: 침대 위치까지 바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4: 백설공주님!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이에요!
0: 노랑이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4: 네.
0: 와, 노랑이 겁먹지 말아요.
4: 어떻게 겁을 안 먹어요? 어젯밤처럼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이 소리 괴물 맞죠?
0: 사실 이 소리는 위층에 사는 초록이가 침대를 옮기는 소리였어요.
4: 그럼 왜 이렇게 크게 들린 거죠?
0: 그게 위층의 바닥과 아래층의 천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소리가 전달될 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4: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엄청 겁을 먹고 쿵쿵쿵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무서워서 어제 바이올린 연습하는 것도 멈췄지 뭐예요.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5: 백설공주님! 귀신이 나타났어!
0: 혹시 저 바이올린 소리 때문인가? 전 가봐야겠어요! 조심, 조심!
5: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머리가 쭈뼛쭈뼛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0: 아이고, 귀신이 아니에요. 노랑이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소리예요.
5: 아니,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인 줄 알고. 귀신아, 덤벼라! 내가 이래. 공까지 던지고 울기까지 했다니까요.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0: 층간 소음딱지가 또 깜빡인다. 혹시 주황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 있는 빨강이가 귀신으로 착각한 건가? 아, 저기 주황아, 아까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울어봐.
1: 야,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어요!
0: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빨강이한테 가봐야겠어.
1: 백설 공주님,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0: 이건 주황이가 우는 소리인데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나 봐요.
1: 네? 그럼 탕탕탕 소리는요?
0: 주황이가 공을 바닥에 던지는 소리였어요.
1: 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엄마야! 무서워서 비명까지 질렀단 말이에요.
0: 그래서 남이랑 보라가 이 비명 소리를 듣고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2: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1: 엄마야!
3: 엄마야? 또 비명 소리다. 또 귀신인가 봐.
0: 이건 귀신이 아니에요. 빨강이가 주황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귀신이 우는 줄 알고 놀라서 비명을 지른 거고 그 소리를...
4: 아, 우리가 듣고 놀란 거군요.
5: 그럼 귀신은?
0: 없는 거죠.
4: 다행이다. 그럼 우리 계속 춤 연습해도 될까요?
0: 네.
2: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6: 아, 괴물이다.
3: 괴물이라니.
7: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어?
3: 갑자기 층간소음이라뇨.
0: 이제 알았어요. 남이랑 보라가 한밤중에 춤 연습을 하는 바람에 아래층에 있는 파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괴물로 착각했던 거예요.
8: 에이, 말도 안 돼.
0: 못 믿겠으면 저리 따라와 보세요. 손 잡으세요.
3: 손.
0: 이야! 우와! 미리 보세요.
3: 어? 우리가 춤추고 있어.
0: 소리가 바닥을 타고 벽으로 가고 있어요.
3: 파랑이네로 갈 때는 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
5: 이 소리가 저렇게 컸나?
9: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건물은 벽과 벽 사이, 천장과 바닥 사이가 얇아서 작은 충격에도 큰 소리로 전달된다며. 쿵쾅쾅, 쿵쾅쾅. 청소기나 세탁기, 보함치는 소리나 악기 소리 등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데 조용한 밤엔 더 잘 들린다며, 더 크게 들린다며,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가 된다며.
10: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나는이야 코르티솔.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합니다. 심장님 빨리 뛰세요. 빨리 빨리. 오, 스트레스.
11: 쿵쾅 쿵쾅 쿵쾅. 코르티솔 한밤중에 1억이야. 이렇게 빨리 뛰면 잠 못 자. 쿵쾅 쿵쾅.
0: 코르티솔 때문에 짜증나. 한밤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짜증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1: 앞으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12: 난 쿵쿵 소리가 나지 않게 까치발로 다닐 거야.
11: 아, 우리 집안에선 슬리퍼 신고 다니자.
1: 오, 좋아, 좋아, 좋아.
13: 밤엔 가구나 침대를 옮기거나 세탁기, 청소기를 돌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게요.
4: 밤에 피아노나 바이올린

0: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1: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춤추는 사람은 없겠지?
0: 우린 안 그럴 거야.
2: 좋아요.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가 귀신 아파트가 또 괴물 아파트가 되지 않도록 우리 조금씩만 배려하기로 약속!
3: 약속!
2: 어? 환경 영웅 최고 딱지다!
4: 우와!
5: 백설공주님이 환경 영웅이 되셨다!
0: 역시 백설공주님
3: 최고다 최고야!
2: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에 사는
0: 통통 작은 소리.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4: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2: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5: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지구촌 세대는 축제 한마다 멋진 새 선발대회. 지구에서 가장 멋진 새를 뽑아보는 시간 멋진 새 선발대회. 지난해 뽑힌 군작에 이어 올해에는 어떤 새가 가장 멋진 새로 뽑힐 것인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1: 우와, 누가 멋진 새로 뽑힐지 정말 궁금하더라.
2: 나는 독수리가 뽑힐 것 같아.
1: 독수리에?
2: 응! 독수리는 날개도 엄청 크고 힘도 엄청 세잖아.
1: 맞아. 그럼 나도 독수리를 응원하겠어.
3: 너희들, 정말 내가 멋진 새로 뽑히면 좋겠어?
2: 우와, 독수리다.
1: 그래, 우린 네가 멋진 새로 뽑히면 좋겠어.
3: 그럼 나 좀 도와줘. 나 너희들 도움 없이는 멋진 새로 뽑힐 수가 없어. 빨리 와, 빨리.
2: 알았어.
1: 그래, 가보자. 그림 조끼 구조대.
2: 독수리를 도우러.
4: 출동!

0: 독수리를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0: 독수리야.
1: 우리 왔어.
2: 왔구나. 그린조끼 구조대.
1: 근데 도와달라니? 무슨 일 있어?

0: 그러게. 어, 봐봐. 너 날개 크지?
1: 펄럭펄럭.
2: 나 힘도 세지?
1: 독수리 파워.
0: 발톱도 완전 날카롭잖아.
1: 그와.
0: 그봐. 우리 도움 없이도 넌 멋진 새로 뽑힐 것 같은데.
1: 아니, 나한텐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어.
2: 부족한 거? 그게 뭔데?
1: 실은 얼마 전 분명히 내가 멋진 새로 뽑힐 것 같은데 그 전에 미용실에서 이 깃털 손질이나 해야겠구만. 딸랑딸랑.
3: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3: 앉으세요. 털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1: 제가 곧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깃털 좀 멋지게 손질 부탁해요.
3: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2: 아참, 이번에 멋진 새 선발대회 누가 뽑힐까?
4: 나는 깃털이 멋진 새가 뽑히면 좋겠어.
2: 하긴 지난번에 어떤 새 보니까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게 좀 그렇더라고. 설마 그런 새가 멋진 새로 뽑히진 않겠지?
4: 아, 안 뽑히지.
3: 오래 기다리셨죠? 먼저 네, 머리털부터 봐드릴게요.
1: 됐어요. 저 그냥 갈게요.
3: 네? 손님!
2: 뭐? 왜 그냥 가지?
1: 그때 난 깨달았어. 나 독수리는 머리털이 없어서 멋진 새로 뽑히긴 클렀다는 걸.
2: 독수리야, 근데 넌 왜 머리털이 없는 건데?
1: 그야, 부모님을 닮았으니까 그렇지. 우리 독수리들은 원래 머리털이 없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없었다고. 오죽하면 이름이 독수리겠니?
2: 독수리가 왜?
0: 어디 보자. 독수리, 독수, 여기 있다, 너. 독수리야, 독은. 땡. 대머리라는 뜻이네.
2: 대머리라.
1: 아이, 속상해, 진짜.
0: 독수리야, 우리가 널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어?
1: 나 머리 많아지게 해줘.
0: 머리 많아지게?
1: 그래, 너 요정이잖아. 그 마법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2: 맞아, 도둑. 넌 할 수 있을 거야.
0: 알았어, 그럼. 도둑 요정의 마법으로 독수리의 머리털이 많아진다, 다.
2: 우와, 독수리 머리털 많아졌다.
1: 그래, 어디. 으쨔. 그래, 이거지. 머리털 많아지니까 인물이 사네, 사랑. 정말 고마워, 그린족이 구조대. 고마워.
2: 근데 독수리 머리털 많아지니까 좀 독수리 같지가 않다.
0: 그러게.
1: 아, 나 이거 머리털 많아지니 좋구만. 잠깐, 이 냄새는? 와우, 고기다! 먹어야지.

0: 아우 잘 먹었다. 아우 배불러. 아우.
1: 뭐야?
2: 그러게 머리에. 뭐?
0: 예? 아, 내 머리 멋있죠? 아 이거 반응이 바로 오네.
1: 아 그게 아니라 머리에 피가.
0: 피? 피? 어디? 아! 아니 웬 피가?
2: 어 혹시 죽은 동물에서 묻은 거 아니에요?
0: 예? 방금 고기 먹느라 동물 시체에 머리를 푹 파묻고 있었는데 그때 피가 묻었나 봐. 아, 이를 어떡하나. 이걸 아유.
3: 독수리를 도와줬으니 이제 가자.
4: 그래?
0: 잠깐!
3: 응, 독수리야! 어,
4: 근데 너 머리에 뭐야?
0: 이거 동물의 시체에서 묻은 건데 이것 좀 치워줘. 아우 찝찝해!
3: 알았어. 저도 여정의 마법으로 독수리의 머리털이 원래대로 돌아오!
0: 어이, 뭐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잖아.
3: 그래, 너 머리털 없을 땐 고기 먹어도 아무것도 안 묻었잖아, 그치?
0: 그건 그렇지.
3: 생각해봤는데 독수리 조상님께서 너한테 그런 머리를 물려주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더죠.
4: 이유? 무슨 이유? 궁금하다.
3: 그치. 한번 들어보자고. 저도 여정의 마법으로 독수리의 조상님이여 나타났었었었어.
5: 내가 바로 독수리의 조상, 너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할아버지니라.
0: 조상님, 천국에서 안녕하셨습니까?
5: 뭐냐?
3: 독수리 조상님, 독수리들이 이렇게 머리털이 없게 진화한 이유가 있나요?
5: 그럼 있다마다. 우리 독수리들은 죽은 동물의 몸에 머리를 파묻고 고기를 먹는데 머리에 털이 없으면 동물의 피가 묻지 않고 그래서 세균에 감염되는 걸 막을 수 있지. 머리털이 없는 건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돼. 더운 날씨엔 머리로 뜨거운 열을 내보내고 추운 날씨엔 목을 쑥 넣어서 따뜻한 털로 체온을 지키지.
3: 아하! 그러니까 머리에 털이 없는 건 독수리들이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네요.
5: 그렇소.
0: 그런 줄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조상님. 이렇게 털 없는 머리를 물려주셨어요.
5: 알면 됐느니라. 그럼 난 이만.
3: 독수리, 이제 알겠지? 지금 네 모습은 누구보다 멋져.
4: 맞아. 독수리 최고야.
0: 고마워, 얘들아. 나 머리털 없는 내 머리를 소중히 아끼면서 살게.
3: 그래.
4: 목소리 최고야.
6: 네, 그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올해 가장 멋진 새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요? 축하합니다, 독수리님.
0: 우와, 진짜 내가 멋진 새로 뽑혔네. 감사합니다.
6: 네, 독수리는 평소 크고 멋진 날개, 강력한 발톱을 가졌고 게다가 동물의 시체를 깨끗이 먹어 치움으로써 죽은 동물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각종 감염병을 막아 지구의 생물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이에 독수리를 올해의 가장 멋진 새로 임명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긴장하지 마시고.
0: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절 도와준 그린조끼 구조대 그리고 자랑스러운 독수리 조상님들께 바칩니다. 세상의 모든 독수리들이여 파이팅!
6: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좋다. 그린조끼 구조대 오늘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독수리에게 줄 상장 만들기. 동물의 시체를 먹으며 살아가는 독수리들은 지구에 꼭 필요한 청소부들이야. 이런 독수리가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도도 사람이 만든 치료제와 살충제를 동물들이 먹고 그 동물을 또 독수리가 먹으면 독수리는 생명을 잃게 되거든. 게다가 독수리가 살 곳이 줄어들면서 독수리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 이런 독수리들에게 힘내라고 멋진 상장을 만들어주도도.
7: 우정상, 독수리가 지구에 오래오래 살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주기를 바라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독수리야 힘내!

친구들, 선생님 어디 있게? 여기 있지. 뿅! 짠!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따지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요, 이렇게 귀여운 토끼 머리띠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뿅! 하고 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건 아니겠지요? 자, 오늘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나고 재미있게 국어 공부해 볼 건데요. 바로바로 오늘의 아하 주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오늘의 아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국어 공부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의 내용 파악해 볼 거고요. 또 문장의 짜임도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면서 오늘의 문제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자, 오늘의 문제 만나보기 전에 우리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글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 배웠잖아요. 이 실감나게 읽는다라는 것은요, 이야기를 생생하게 잘 전달하는 것인데요. 자,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는 방법 크게 세 가지 배웠습니다.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요, 어찌하다, 어떠하다를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어찌하다는 움직임. 어떠하다는 뭐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은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또박또박 읽고 낱말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읽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장 부호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음표, 느낌표처럼 말이죠. 또 큰따옴표. 자, 이런 문장 부호를 사용한 까닭을 생각하며 읽고 문장 부호의 역할에 어울리게 읽는 것도 이렇게 글을 실감나게, 생생하게 읽는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물음표가 나오면 질문하듯이, 묻듯이, 느낌표가 나오면 뭐 감탄사, 그리고 큰 따옴표가 나오면 실제로 말하듯이, 뭐 이렇게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꾸며주는

네, 본격적인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재미있는 글 읽었지요? 계속해서 만나볼 건데요. 29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먼저 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실감나게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엄마의 친구 도미니크 아저씨는 우리 동네 최고의 이발사예요. 아저씨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 프랑스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위스티티, 프랑스 말로 비단 원숭이라는 뜻이래요.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위스티티라고 말할 때 입이 예쁘게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런가? 위스티티, 위스티티, 띠. 하와이에 살고 있는 우디 삼촌과 라니 숙모가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들의 세계 여행 계획을 듣고 하와이안 의상을 가져왔죠. 하와이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다 함께 샤카라고 외치며 샤카라고 하는 손인사를 한대요. 샤카란 걱정은 잊고 느긋한 하루를 보내라는 인사래요. 우리는 숙모에게 훌라춤을 배우며 샤카로 인사를 건넸어요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가족이 할아버지와 함께 일명 세계여행을 하고 있지요. 동네의 여러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29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사진을 찍을 때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하는 말인지 찾아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요, 샤카, 2번은요, 위스티티였어요. 자, 샤카는요, 어디에서 하는 말이냐면, 먼저 샤카를 찾아봐야 되겠죠? 샤카는요, 여기 있습니다. 샤카는 하와이에서는 하와이에 사는 인사지요. 따라서 1번에는 하와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하와이. 다음 2번은요, 위스티티였어요. 자, 위스티티는요, 여기 있죠. 프랑스에서 찍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위스티티. 그래서 2번은 프랑스.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연습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입이 예쁘게 벌어지는지. 위스티티, 위스티티. 정말 예쁘게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위스티티, 위스티티. 우리는 김치 하잖아요. 김치, 치즈, 위스티티.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외친답니다. 자, 계속해서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기역님 디귿을 읽는 방법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라고 했네요. 자, 기역은요, 아저씨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라고 했습니다.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를 읽을 때는요, 우리 배웠지요. 뜻이 잘 전달되도록 또박또박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줍니다. 다음 니은은요,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물음표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문장 부호를 생각하며 물음표니까 자, 끝을 올려 읽습니다.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이렇게요. 따라해 볼까요?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이렇게 끝을 올려 읽습니다. 글을 생생하게 읽는 방법이지요. 따라서 니은은 이렇게 2번으로 연결해 주고요. 자, 디귿은요, 예쁘게라는 꾸며주는 말입니다. 꾸며주는 말의 느낌을 살려서 예쁘게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쁘게 이렇게 어울리는 목소리나 말투로 읽어야지요. 디귿은 1번으로 연결해주면 30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이왕이면은요, 생생하게 읽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연습해 보자고요. 자,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억은요, 아저씨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읽고 있나요? 다음,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문장 부호에 맞게 올려 읽어줍니다. 좋아요. 자, 다음은요, 꾸며주는 말. 예쁘게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쁘게. 예쁘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3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주인공의 가족이 하와이와 관련하여 경험한 일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하와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프랑스 관련 내용보다 하와이 쪽을 잘 봐야 합니다. 자, 1번, 비단 원숭이를 보았다. 비단 원숭이 나오긴 하지요. 그런데 위스티티 뜻입니다. 틀렸고요. 2번,
하와이언 의상을 만들었

하와이안 의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숙모가, 삼촌과 라니 숙모가 의상을 가져오셨지요. 틀렸습니다. 3번. 훌라춤을 배우며 인사를 했다? 자, 어디 있나요? 훌라훌라! 훌라춤을 배우며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 이발사인 도미니크 아저씨를 만났다. 도미니크 아저씨는요, 이쪽 내용입니다. 하와이 내용이 아니에요. 틀렸고요. 5번. 걱정은 잊고 느긋한 하루를 보내라는 인사. 샤카를 배웠지요. 걱정은 잊고 느긋한 하루를 보내라는 뜻.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요, 바로 3번과 5번이라고 적어주면 31번 문제 재밌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2번 문제 보죠. 자,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자, 보죠. 선택지 1번. 배운 내용 떠올리며. 1번. 문장부의 역할을 생각하며 읽는다. 맞습니다. 2번. 꾸며주는 말의 느낌을 살려서 읽는다. 그렇지요. 예쁘게, 예쁘게. 맞고요. 다음 3번. 듣는 사람의 마음을 궁금해하며 읽는다? 물론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궁금해하며 읽는 것은요. 실감나게 읽는 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틀렸고요. 4번.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또박또박 읽는 것 중요하고요. 5번. 문장 부호를 사용한 까닭을 생각하며 읽어야 하지요. 맞습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3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또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이번엔 누구네 집에 갔을까요? 자, 친구 사가네 집이에요. 사가의 엄마 안느 아줌마는 핀란드에서 왔어요. 오호. 핀란드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무조건 무이꾸! 무이꾸는 핀란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생선이래요. 오호. 안느 아줌마는 산타클로스랑도 무이꾸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대요. 핀란드에서는 산타 마을이 있어 산타를 만날 수 있다고 했죠. 거긴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라는 밤도 있대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온 사오리 언니네 집이에요. 일본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니, 일본말로 숫자 2라는 뜻이래요. 니 하면 입이 옆으로 벌어져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 돼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니, 니, 정말 그렇네요. 자, 사오리 언니네 집 앞은 우리 동네 길고양이 식당이에요. 우린 같이 길고양이 음식을 갖다 주는 사이에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핀란드와 일본 관련 내용이네요. 자, 33번 문제 보도록 하죠. 핀란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왼쪽 부분을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사간의 집 내용이요. 자, 선택지 1번입니다. 동네마다 길고양이 식당이 있다. 길고양이 관련 부분은 이쪽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길고양이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1번이고요. 2번. 사진을 찍을 때 무이꾸라고 한다. 무이꾸. 핀란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생선이래요. 무이꾸. 자, 맞고요. 3번. 산타 마을에서 산타를 만날 수 있다라고 했지요. 맞고요. 4번.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라는 밤도 있대요. 핀란드에는 말이죠. 맞습니다. 5번. 핀란드 사람들은 무이꾸라는 생선을 즐겨 먹는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34번 보죠. 기억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자, 기억을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죠. 1번. 꾸며주는 말의 리듬감을 살려 읽는다. 2번.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또박또박 읽는다. 3번. 안느 아줌마는 산타클로스랑도 무이꾸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대요와 같이 띄어 읽는다. 자, 한번 문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기억인데요. 안느 아줌마는 산타클로스랑도 무이꾸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대요.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 문장인데요. 자, 먼저 꾸며주는 말.

다른 역이 없습니다. 뭐 최고의 안는 아줌마, 멋진 안는 아줌마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1번 꾸며주는 말의 리듬감을 살려서 읽는다. 알맞지 않습니다. 2번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이런 부분은 또박또박 읽는 것이 중요하지요. 맞습니다. 자, 3번. 자, 이렇게 띄어 있나요? 보니까 앉는 아줌마는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바로 뒤에 조금 쉬어 있는다고 배웠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이 길어요. 이렇게 누가 무엇이 다음, 어찌하다 또는 어떠하다 부분이 길면은요, 그 의미에 맞게 적절하게 띄어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앉는 아줌마는 쉬고, 산타클로스랑도 여기 문장 보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쉬어줍니다. 무이쿠!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대요와 같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만 띄어 있는 3번은 틀렸지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요, 2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보죠. 자, 오른쪽 내용입니다. 사오리 언니네 집을 방문하여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일본말로 숫자 1을 니라고 한다가 아니라 이 니는요, 일본말로 숫자 2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사오리 언니는 산타를 만난 적이 있다는 내용은 없어요. 틀렸고요. 3번. 사오리 언니네 집에서는요, 강아지를 키운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틀렸고요. 4번. 일본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니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지요. 따라서 맞습니다. 다음 5번. 사오리 언니는 우리 집 앞에서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준다가 아니라 사오리 언니네 집 앞은 우리 동네 길고양이 식당이다. 즉 사오리 언니네 집 앞에서 길고양이 음식을 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알게 된 것은 4번이라고 35번 정답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36번 문제도 풀어볼까요? 우와! 여기 보니까요. 커다란 얼굴 그림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니은을 참고해서 니할때 알맞은 표정을 찾아 동그라미 하는 문제인데요. 자, 니은 이겁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니 하면 입이 옆으로 벌어져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 돼요. 자, 그렇다면요. 이미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 표정을 지어 보는 겁니다. 자, 니 하면서 말이죠. 하나, 둘, 셋 하면 준비. 자, 소리 내서 니 해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3번 더. 하나, 둘, 셋. 자, 이 표정 무엇이 어울릴까요? 자, 니. 자, 또, 니. 자, 그래요. 바로 이니 표정은, 보다는, 이 표정이 어울리겠지요.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1번에다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니 하면 이런 표정이 지어지나요? 자, 이렇게 해서 36번 문제까지 재미있게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의 문제 만나보도록 하죠. 자, 또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궁금한데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행 마지막 날이에요. 어느새. 이제 날이 쌀쌀해져 할아버지와 함께 여행하기 힘들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동안 우리의 세계 여행을 도와준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김치! 우린 다 함께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할아버지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생겨 든든하대요. 친구가 생기는 건 아는 별이 생기는 거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별이 있는데 그 별에서 왔다가 다시 그 별로 돌아간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이제 할아버지의 별로 떠났어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봐요. 그래도 보고 싶으면 하늘을 보죠. 밤하늘 어딘가에서 할아버지의 별이 웃고 있거든요. 카프카는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에요.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웃게 되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 집

0: 친구 이름 중간에 넣고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움직임, 상태, 성질, 무엇이다, 뭐, 우리 반 회장이다, 짝꿍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입니다. 내 친구 성실해요. 내 친구는 그림을 잘 그려요. 내 친구는 3학년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누구 소개할게 알아맞힐 수도 있답니다. 자, 사실 1번 문제 보죠. 누가 어찌하다, 움직임, 짜임의 문장으로 친구를 소개한 것 묻고 있는데요. 성실하고, 키가 크고, 사랑스럽고, 짧은 머리고, 이거 다 상태 성질을 의미하는 어떠하다이고요. 5번에 내 친구는 학교에 일찍 와요. 이것이 바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바로 어찌하다이지요. 따라서 5번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42번 문제. 누가 어떠하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귀엽다, 맞고요. 여자이다, 이것은 무엇은 무엇이다, 누가 무엇이다의 짜임이고요. 세 번째, 내 친구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먹는다는요, 어찌하다, 움직임과 관련한 낱말이죠. 따라서 누가 어찌하다의 짜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알맞은 말을 찾아 번호를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기역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찌하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움직임. 어떠하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낱말이지요. 상태나 성질. 그러니까 기역은요. 움직임, 달린다, 그린다와 같은 어찌하다. 따라서 기역에다가는요, 3번과 4번 골라 적어주고요. 다음은 니은에다가는요,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성실하고 키가 커 1번과 2번 이렇게 착착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44번 문제인데요. 친구 이름에 내 친구를 넣어 누가 무엇이다 짜임의 문장을 만들어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친구는 내 친구는 단짝 친구입니다. 내 짝꿍입니다. 우리 반 학급 반장입니다. 학급 회장입니다.처럼 내 친구는 무엇입니다와 같은 짜임의 문장을 우리 친구들도 하나 만들어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프랑스 말로 위스티띠는 무엇을 뜻할까요? 둘, 하나, 둘, 셋, 찰칵! 김치, 치즈, 카프카를 읽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교재 속의 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쪼? 자, 느낀 점은요, 교재 속에 답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어떤 이름을 떠올렸을 때 미소가 지어지나요?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고미.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심각형의 성질 연습 문제 풀어오고 있는 중이죠. 오늘 6번 문제부터 문제 풀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문제는 10번과 11번에 있어요. 이 문제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선생님이 책에 없는 내용들을 살짝 더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 11번 잘 메모할 준비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지난번에 한 지지난 시간쯤에 선생님이 삼각형의 오심에 관련된 얘기하면서 아, 방심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는 걸 얼핏 말씀드렸었죠. 그래요. 그 이야기들과 묶어서 다른 삼각형의 오심 중에 무엇이 있는지 삼각형 오심 중에 다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내용은 7번 문제에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보기에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삼각형의 오심이 좀 궁금하다면 7번 문제 또 메모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부터 내용 시작하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에서 점오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BAO라는 각이 30도, 각 B가 68도로 주어져 있을 때 각 X 더하기 각 Y의 크기를 구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외심이라는 조건 주어져 있으니까 외심이 가지고 있는 성질 확인해 봐야겠죠?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꼭지점까지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똑같다라는 생각 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각도 너도 X가 된다라고 각 X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X의 크기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보이는 AOC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외심각이기 때문에 68도의 두 배가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이 각, 각 AOC가 여기 반대편에 있는 68도의 두 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136도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X 두 개를 더해놓은 것이 44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두 배의 각 X의 크기를 생각하면 44도니까 각 X를 구해봐라고 얘기하면 22도라는 정답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괜찮죠? Y 한번 구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X라는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방법 사용했냐면 외심이니까 OA와 OC의 길이가 같아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각이 똑같은 걸 옮겨볼 수 있었어. 이런 얘기할 수 있었죠. 근데 길이가 똑같은 게 OA와 OC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B도 꼭지점이고 O가 외심이니까 OB를 연결해도 각의 크기가 똑같을 거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Y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30도부터 옮겨볼까요? 자, 30도 반대쪽에 넘어와서 아, 네가 30도야 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68도에서 30도를 제외하면 각이 38도다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삼각형 OBC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각 Y의 크기도 자연스럽게 38도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X와 Y의 합을 구해봐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각 X와 각 Y를 더하면 우리 60도를 정답으로 쓸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아.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X와 Y를 따로따로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X와 Y의 합을 구해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 XY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좀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풀이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첫 번째, 외심각에 관련된 이야기 담겨 있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을 외심에서 찾아내는 이야기들 담겨 있어서 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풀이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부할 때 또 다른 공식을 하나 배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선생님이 외우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아, 이렇게 같은 각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X와 Y를 따로따로 구하지 않고 한꺼번에 합을 구하는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문 OB 연결해 봅시다. 그렇다면 30도라는 각이 이렇게 두 개 존재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Y를 왼쪽으로 옮겨와서 아, Y도 두 개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X 아래로 옮겨오면요. X도 두 개 있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X도 두 개, Y도 두 개, 30도도 두 개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씩만 더하면 몇 도여야 한다? 90도여야 한다. 둘, 둘, 둘 더해서 180도 돼야 되는 거니까 하나씩만 더하면 각 X 플러스 각 Y 플러스 30도 해주면 이게 90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XY를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합을 구하는 거니까 30도만 이항시켜준다면 각 X

각 y를 생각하면 이게 60도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문제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풀이 중요하죠. 공식 우리 문제를 보면서 떠올려낼 수 있고 유도해 볼수 있는 그런 원리를 묻는 풀이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첫 번째 선생님이 풀어드렸던 풀이도 외심에 대해서 중요한 성질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꼭알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풀이가 될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로 우리 6번 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다음 중점 I가 삼각형의 내심을 나타내는 걸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삼각형의 내심이 어떤 건지 머릿속에 떠올려야죠. 내심은 뭐예요? 그렇지. 각의 이등분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고 우리 그 점이 내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을 찾아보면 될 겁니다. 문제에서 4번 보세요. 각 A의 이등분선, 각 B의 이등분선, 각 C의 이등분선이 한점 I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 4번이 내심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내심은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내심이 내접원의 중심이었으니까 이 삼각형 안쪽에서 삼각형과 동시에 접하는 이렇게 원이 존재를 할 거고, 이 내심에서 이 접점들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아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내심에서 접점들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 보통 small r이라고 이야기했었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 우리 내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7번 문제에서는요, 삼각형의 오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삼각형에는 무슨 무슨 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내심과 외심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심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요, 13페이지 11번에서 방심이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나머지 두 개가 이 보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기 보시면 1번은 I라고 이야기하는 점에서부터 새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지네요. 1번 내심인가요? 아니죠. 외심이죠. 지금 세 개의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 그원 위에 있는 세 점까지 모두 길이가 같아지니까 외접원의 중심이 되면서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값은 내심이 아니라 외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1번 보기는 외심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 보기 봤더니 2번도 외심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네요. 외심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으로 만들어내죠. 보세요. 선문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고 선문 BC의 수직 이등분선, 선문 CA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을 지금 I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저 점은 내심이 아니라 외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새 꼭지점 ABC를 지나가는 원이 하게 되고 이 I에서부터 A까지, B까지, C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아지는 자,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역시나 외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3번 보기가 좀 독특한데요. 3번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역시나 삼각형의 오심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곧 배우게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그럼 선생님, 그럼 무게중심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새 중선의 교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새로운 단어 등장했지? 중선. 중선이 뭐다?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을 생각해서 연결한 선. 이게 중선입니다. 이게 각이 수직이냐? 그렇지 않아요. 수직 이등분선하고 다르게 수직하고 이등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등분하는 점만 생각해서 그 점을 연결해 놓은 그런 선이 중선이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수직 이등분선은요, 꼭지점 A를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선은 꼭지점 A에서 맞은편에 있는 대변의 중점을 연결하기 때문에 꼭지점과 중점이 연결되어져 있는 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꼭지점 B에서 선분 AC의 중점에 연결해준 선, 이게 중선이죠.
결국 중선은 세 개가 존재하고 그세 개의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 그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이 무게중심에는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이 무게중심에 대해서 따로 단원을 독립시켜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름만 들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리고 5번 보시면요. 5번은 마지막으로 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심. 결국 삼각형에서 오심은 무슨 무슨 심이라고 불러지는 것들은요. 어떤 선들의 교점이거든요. 근데 수심은 어떤 선이냐? 바로 수선의 교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지점에서 맞은편 대변에 수직이 되도록 선을 내려 그어주는 거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는다. 뭐만? 수직만. 여기 있는 두 길이가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수선의 발만 내려서 수선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세 개의 수선이 역시나 존재하게 되는데 그 세 개의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우리가 그 점을 수심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수심에 대해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크게 자세히 다루지 않아요. 고등학교에서도 명확하게 등장하진 않습니다. 성질이. 그래서 그냥 아, 수직으로 내려근 수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런 게 수심이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좋아. 요게 지금 네 가지 삼각형의 오심 중에서 네 가지가 정리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없는 얘기를 하나 정리를 가볍게 다시 해보자면 이런 거였었죠.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의 내각을 이등분한 선과 그리고 그 내각이 아닌 다른 내각의 옆에 있는 외각들을 이등분한 선이 있는데 자, 이렇게 외각을 이등분한 선이 있는데 자, 요 선들이 다 한 점에서 만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었죠. 자, 여기 있는 외곽의 크기 같아지고 여기 있는 옆에 외곽의 크기 같아지면서 삼각형의 내각 하나와 외곽 두 개의 이등분선이 같은 점에서 만나는 네, 그런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방심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방심은 방접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연장선과 그리고 삼각형의 한 변, 요렇게 세 점에 접하는, 삼각형의 한 변에 접하고 연장선에서 또 접하는, 이렇게 세 점에서 접하는 방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건 우리 13페이지 11번에서 얘기했으니까 거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삼각형의 오심이다. 삼각형은 심이라고 끝나는 것들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내심, 외심, 자 지금 4번 보기가 내심이었죠. 너,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까지 다섯 가지가 있다. 이걸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교양 삼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까지만 깊이 탐구할 거지만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가면 아, 수학을 좀 공부했구나라는 생각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아요. 7번의 정답이 4번이라는 건 우리 이미 찾았고요. 나머지 삼각형에 대해서 다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들 또 이어서 풀어가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두 개의 각의 크기 주어져 있을 때 각 BAC의 크기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 구하려면 역시 내심의 정의 활용할 수 있겠죠. 내심의 정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I라는 내심과 각 꼭지점들을 연결했을 때 이 하얀 선들이 각의 이등분선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각 A가 두 개의 세모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고 20도 아래쪽에도 20도, 22도는 위쪽에서도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20도 2개, 22도 2개, 세모 2개까지 더해서 180도 나와야 되니까 세모라는 각에다가 42도를 더해주면 90도가 되어야 해라고 얘기하면서 세모의 크기를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세모가 48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각 BAC라는 것은 세모 두 개니까요. 그렇지. 96도라고 정답 써주시면 되는 문제. 이게 연습 문제 8번이었었죠. 자, 어때요? 내심의 정의를 활용한 문제였습니다. 자, 하지만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풀 때 내심각 이거 즐겨 사용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심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요. 지금 각 A와 각 BIC 사이에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각 BIC는 90도에다가 각 A의 절반을 더해준 것과 같아지더라.

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BIC만 찾을 수 있으면 각 A도 구할 수 있죠. 그럼 BIC는 어떻게 찾을 거니? 생각해 보면 아래쪽 삼각형 BIC를 볼수 있다. 자, 이 삼각형에서 왼쪽에 있는 각이 20도니까 20도와 22도를 180도에서 빼면 BIC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각 BIC 구해볼까? 너는 180도에서 42도 빼주면 되는 거니까 138도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해 주신다면 138도라는 각 BIC가 90도에다가 2분의 1각 A를 더해준 것과 같다. 이런 얘기할 수 있고, 90도 이항시켜서 좌변 48도, 그리고 양변 2 곱하면 우리 역시 동일하게 각 A의 크기가 96도라는 사실을 똑같이 구해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두 번째 방법도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심의 정의와 성질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습 문제니까 우리 배웠던 것들 다 종합해서 사용하면서 풀어가는 연습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가 보자. 9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역시나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각 BIC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24도와 BIC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써드렸죠. 위에 있는 각 A의 절반에다가 90도를 더한 것이 내심각 BIC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24도가 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이니까요. 아, 선분 AI가 각 A의 2등 분선이 되고, 이 왼쪽도 24도야, 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24도가 각 A의 절반이다, 라는 거, 지금 문제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각 BIC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90도에다가 그냥 24도를 더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 114도 하고 쓸수 있는 아주 가벼운 문제가 된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정보들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문제가 깔끔하게 풀려지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결국 내심각과 반대편에 있는 그치? 이각 사이의 관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험에도 자주 등장할 거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10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0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 그리고 DE와 BC라는 변이 평행이다. 자, 평행 조건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었으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AD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삼각형 ADE의 둘레를 선생님이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AD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 모든 길이를 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괜찮니? 자, 그런데 이세 변의 길이를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정보만 가지고 찾아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I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선분 DE를 잘라낼 거예요. DI와 EI로 자르고 이 DI와 EI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생각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행이라는 조건 활용해봐야겠죠. 자, 평행 조건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각 표시를 해보자. 넌 I, 내심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각 B를 선분 BI가 2등분할 겁니다. 그래서 각 B가 2등분 되어져 있는 각을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런데 DE와 BC가 서로 평행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가요, 엇각으로 어디로 옮겨갑니까? 그래요, 여기로 이렇게 옮겨가요. 괜찮니? 그래서 삼각형 DBI가 2등변 삼각형이 된다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선분 DI를 여기에 놓지 말고요, 어디로 옮기자? 자, DI를 쭉 잘라서 DB로 옮기자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즉, 삼각형 ADE의 둘레는 이제 B에서부터 출발해서 A까지 갔다가 E까지 왔다, I까지 오는 이 길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삼각형 ADE의 둘레가 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는 거죠. 선생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EI도 옮길 수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요. EI도 옮겨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역시나 I가 내심이기 때문에 각 C를 선분 CI가 2등분하게 됩니다.
각

찌를 절반으로 나눈 각을 우리 세모라고 이야기해 보면요. 이 아래쪽 세모가 역시나 평행의 성질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자, 두 직선이 평행이니까 억각길이 크게 같아야 돼서 너 세모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 그렇다면 삼각형 EIC도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EI의 길이가 EC의 길이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EI를 EC로 옮겨보겠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가 뭐가 된다? B부터 출발해서 A까지 왔다가 C까지 오는 이두 개의 변의 길이의 합으로 표현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저두 변의 길이의 합은 문제에 주어져 있죠. 하나는 12cm, 하나는 10cm 하고 주어져 있으니까 정답 22cm라고 써볼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좋아요. 10번 문제의 풀이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이 10번에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이 문제랑은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다른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심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또 내심에서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 이렇게 내심은 분명히 안에 내접하면서 지나가는 원이 있을 거고, 그때 접점이 다음과 같이 세 개가 존재하게 될 텐데, 이 꼭지점과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문제를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 B, E, 자, 요 점을 D, 지금 D하고 E는 이세 개의 접점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다시 줍시다. 자, DE, F, G, H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선분 BF라고 이야기하는 길이, 이 길이를 구해보려고 한다 이거죠. 자, 선분 BF는 걸 어떻게 구할 거냐 생각해보면 BF의 길이와 BH의 길이는 서로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I가 내심이니까요. 내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내리고 내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내리면 이게 둘다 반지름으로 동일한 길이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직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RHS 합동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황색 길이 두 개가 서로 같아져, 즉 BF와 BH가 서로 길이가 똑같아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요, 이 값을 우리 X라고 놓고 계산식을 만들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BF의 길이 X cm다라고 생각하면 BH의 길이도 X cm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요, 나머지 길이들이 표현 가능합니다. 자, FC의 길이는 몇 cm가 될까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BC의 길이가 8cm였는데 그때 X cm를 제외하니까 8 빼기 X cm야라는 생각할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AH라고 이야기하는 길이는 12cm에서 X cm 뺐으니까 너는 12 빼기 X cm야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두 개의 변과 길이가 똑같은 게 어디 있어? FC와 길이가 똑같은 게 EC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래요? 역시나 이 I에서 수선의 발을 접점과 연결하면 이게 수선이 되면서 빗변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변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에서도요, 똑같이 선 하나 연결해서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니까 12 빼기 X라는 길이를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0cm는 결국은 12 빼기 X에다가 8 빼기 X를 더해준 것과 같아지더라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고요. 그렇다면 X의 값을 구할 수 있죠. X는, 자, EX 넘기시면 EX가 20에서 10 빼는 거니까, 네, 10하고 쓰여지고, X는 5다라고 이렇게 X 값 구할 수 있어서, 결국은 선분 BF의 길이가 5cm다라고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괜찮나요? 삼각형에서 내심이 주어졌을 때, 길이를 이야기하는 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지만, 자, 다음과 같이 내접원이 존재하고 접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들도 진짜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BF와 BH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생각할 때,
이거 매번 삼각형의 합동으로 증명하지 않고요. 원 밖의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접점까지 선을 연결하면 그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접근할 겁니다. 이걸 떠올려 보면 아, 접선의 길이가 서로 똑같애라는 이야기로 나중에 다시 연결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동을 매번 체크하지 않고요. 보자마자 길이가 같다. 그래서 길이를 옮기는 방법 선택해 볼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 이 방법 요거 설명드리고 싶어서 선생님이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을 해봤다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괜찮죠? 좋아. 그럼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11번 문제. 자, 11번은 역시나 내심 주어져 있고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1cm로 주어져 있고 넓이가 62제곱cm로 주어져 있을 때이네 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할 때 삼각형의 넓이 62제곱센티미터는 2분의 1 곱하기 네 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네 접원의 반지름 r이 4다. 결국 반지름의 길이가 4cm다라고 정답 쓸수 있었죠.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예요. 자, 그렇지만 이런 그림을 가지고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게 뭐다? 그래. 여기 있는 접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 여기 있는 접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 이런 길이를 정말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공식화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의 확장판, 공식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드렸던 이야기를 공식화 한번 시켜보죠. A라는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 small a, B라는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 small b, C라는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 small c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이렇게 F라는 접점에서부터 C라는 점까지의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그 길이를 X라고 이야기한다면 X가 EC와도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길이들을 다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 B부터 E까지의 길이 BE라는 게 A에서 X를 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BE와 DE가 A 빼기 X예요. 자, 이 길이가 A 빼기 X. 자, 그 다음 AF와 AD라는 길이가 둘다 뭐가 된다? B에서 X를 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너 B 빼기 X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C라는 길이를 생각하면 A 빼기 X와 B 빼기 X를 더한 게 C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X를 정리할 수 있어요. EX 이항시켜서 좌변이 EX는 우변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라고 쓰여지면서 결국 X라는 원 밖의 점에서부터, 즉 삼각형의 꼭지점에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그게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뭐야? 이런 거죠. 아, 나는 X라는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런데 그 X가 여기, 여기, 양쪽에 있어. 그럼 그 X를 포함하는 A와 B에서 X를 포함하지 않는 C를 빼내고 2로 나눠주면 바로 그냥 그 길이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생각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때? 할수 있을까? 요 공식을 유도하는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자주 활용해 보신다면 문제를 풀때 시간들을 좀 상당히 아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10번과 11번 문제 한번 열심히 추가적인 내용 설명드려 봤습니다. 오늘 선생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문제 하나 더 풀면서 뒤쪽에 있는 문제까지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역사 쌤 강현태입니다. EBS 중학 유런 역사 1 개념책 강의이고요. 이제 59번째 강의입니다. 대단원 마무리 첫 번째 시간이에요.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 많이 있었지요. 이번에는요,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국가와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한 번에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거든요. 앞에서 혹시 다 정리 못했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요, 이 대단원 마무리 부분에서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울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병리의 주제는요, 총세 가지예요. 먼저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기억하시죠? 다음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처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의 포인트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구별하는 것. 이거 아마 정기고사에 나올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정 인물이나 특정 국가를 연결시켜서 기억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마지막으로는요, 러시아 혁명은요, 둘좀 구별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제1차 세계대전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던 배경을 제가 어디서부터 설명드렸었냐면, 제국주의 열강이 서로 식민지를 가지려고 식민지 팽창 정책에 서로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독일 등이요, 이제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주변 국가와 동맹을 맺는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삼국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삼국 동맹에 속하는 나라들 외우는 거 중요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쵸? 독일이 있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고 이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그 셋이 삼국 동맹을 맺었던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삼국 동맹에 맞서서 프랑스는요, 영국, 러시아와 힘을 합쳐가지고 삼국 협상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현재 대립이 유럽에 퍼져 있는 부분들인 거죠. 두 번째로는요, 유럽 내부에서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 즉, 게르만족을 중심으로 뭉칠 거냐, 아니면 슬라브족을 중심으로 뭉칠 거냐, 이 부분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칸반도 이런 위험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과정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사라예보 사건은요, 이제 세르비아 민족주의 계열의 청년이 사라예보에 방문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는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게 그 이후에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게 선전포고를 당한 이 세르비아는 슬라브족 계열이 되거든요. 그러니 범슬라브주의에 따라서 이제는 러시아도 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요, 삼국 동맹에 속했던 나라였었죠. 러시아는 삼국 협상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동맹국과 협상국의 참전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시험 문제 내기 정말 좋은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동맹국에, 즉 삼국 동맹에 속하는 국가이지만 전쟁이 발발했을 때 동맹국에 가담하지 않고 협상국에 가담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였었죠? 그렇죠. 이탈리아가 바로 삼국 동맹에 속했지만 동맹국에 속하지 않고 협상국에 가담했던 나라니까 이거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싸움 계속 벌어졌었는데 영국이 해상 봉쇄로 독일을 고립시키려고 하자 독일은요, 이제는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겠다라면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전개했었습니다. 자, 무제한 잠수함 작전. 제1차 세계대전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꼭 언급되는 거예요. 잘 봐주시고요. 근데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봤냐면은 미국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본 미국이 우리도 참여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참전이 이어지게 됐었지요. 또 한편으로는요,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는요, 독일 등과 단독으로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이었었어요. 사라예보 사건, 무제한 잠수함 작전. 이 용어를 딱 듣고서, 아, 1차 대전이야. 이거 구별하면은요, 그래도 중간 이상은 되는 겁니다. 1차 대전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종결인데요. 독일 내에서 혁명이 발생해서 이끌었던 독일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이 임시정부가 휴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는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패전국에 대해서 너네 전쟁 일으킨 거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벌을 준다는 식으로 이제는 피해국을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을 응징하는 일이 있는데요. 파리 강화 회의에서 승전국과 독일 사이에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게 됐었지요. 이 베르사유 조약에서는요, 독일이 가진 식민지를 다 상실한다. 그다음에 군대 해상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명령이라고.

강화회의로도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파리 강화회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서 열렸던 회의입니다. 근데 이 파리 강화회의, 여기 말고도 우리 중국의 민족운동 등 다른 파트 나왔었거든요. 중요한 사건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 결과는요.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국제연맹을 창설했었습니다. 자, 연맹이에요, 연맹. 이 국제연맹. 하지만 이 국제평화를 위해서 만든 국제연맹이 가진 한계점이 있었지요. 하나는 바로 만들자고 했었던 미국이 불참을 했었고요. 그 독일과 소련도 처음에는 참여를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떤 부분은 만약에 국제연맹의 지시나 이런 거안 따르면 어떻게 할 거냐? 무력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요. 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수립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분열되는데 이제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수립되게 되고요. 독일에서도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지요. 또 식민지였던 곳들이 독립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공화정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화정이 확산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제1차 세계대전이 총력전의 형태로 전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니까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참정권이 확대되는 그런 특징들을 보였습니다. 모두 다 1차 대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포인트 하나,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구별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도가 나오면, 선생님, 이게 1차인지 2차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1차 대전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도가 나오면, 어디를 보라고 했냐면, 범례를 보라고 했습니다. 범례에서, 연합국은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모두를 다 연합국이라 그래요. 그러니, 연합국 말고, 상대편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때, 동맹국 측이라고 나오지요. 동맹국 측, 삼국 동맹이요. 그러면 1차 대전인 거예요. 2차 대전은요, 추축국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협상국은 연합국으로 바꿔볼 수 있는데요. 상대편인 이 독일 등은 동맹국이라고 부르느냐, 추축국으로 부르느냐. 동맹국이면 1차, 추축국이면 2차.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봐볼게요.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식민지 쟁탈은 1번 사건을 계기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대요. 어떤 사건이었었죠? 사라예보 사건이었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되었던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앞서 있었던 다른 사건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러시아 전쟁 시기에, 러일 전쟁 시기에요.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요, 백성들의 요구를 무력적으로 진압을 했었잖아요. 그 이유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이 제1차 세계대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가 중심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이 러시아력으로는 2월 혁명, 3월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3월 혁명의 결과 재정이 붕괴됩니다. 그쵸? 당시에 차르였던 러시아는 차르라고 불렀습니다. 니콜라이 2세가 무너지게 되고요.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시정부는 이런 백성들의 요구,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전쟁을 그만둬야 되는데 전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임시정부가 전쟁을 지속하니까 레닌을 중심으로 한 볼셰비키가 중심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던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11월 혁명. 다른 말로 러시아력 10월 혁명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3월 혁명과 11월 혁명을 구별해야 되는데 모두 다 1917년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월별로 가면 될 거고요. 자, 재정을 붕괴시키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면 3월 혁명. 다음에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면 11월 혁명인 거예요. 그렇게 자료를 찾고 소비에트 중심의 혁명인 거냐? 노동자 병사 중심의 레닌 중심의 볼셰비키가 주도해서 혁명한 거냐? 이 혁명의 주체와 관련된 부분도 3월 혁명과 11월 혁명을 구별하는 주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 혼동해서 많이 나오고요. 하나를 물어볼 때 나머지 하나를 오답지로 해서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했던 두 번째 파트가 되겠는데요. 각 국가별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이걸 좀 기억하는 게 중요했었지요. 먼저 한국과 중국 부분인데요. 지금 역사 1파트에서는 세계사 부분이 아주 간략한 한국사 부분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일제 식민지에 맞서서 이제 비폭력으로 일어났었던 3.1운동이 있었던 것이죠. 초기에 비폭력으로 전개됐던 3.1운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신해혁명 이후였었어요. 기억하시죠? 신해혁명 이후에요. 신문화운동이 전개되었었습니다. 신문화운동이란 사건은 자, 과거에 있었던 유교 문화를 비판을 하고요. 과학과 민주주의 이런 거를 받아들일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좀더 근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 지식인층이 많아진 상황 속에서 이제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오사운동은 일본이 중국에게 요구했던 대중국 21개조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본래 산둥반도에 있었던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각종 이권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열리고 있는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 일본에게 넘겨줬다라는 소식이, 중국은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거부되었다는 게 알려지자 베이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사건, 그게 바로 오사운동이었었습니다. 이 오사운동의 중요했던 점은요, 원래 그전에 엘리트 중심의 민족운동 부분에서 이제는 대중이 중심이 된 민족운동으로 좀 전환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사운동 이후에 이제는 대중정당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중국 국민당이라는 정당이고요. 순원과 관련되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중국 국민당, 공산당이 있는데, 이 둘이 손을 잡는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아서 우리가 이걸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공합작은 1, 2차 국공합작을 구별해야 됩니다. 자, 제1차 국공합작은, 제1차 국공합작은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잡은 건 똑같아요. 북벌, 즉 베이징에 있는 군벌을 몰아내기 위한 것, 이게 1차였던 거고요. 1차. 다음에 제2차 국공합작은요, 언제 이게 있었느냐라는 시점에서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유거든요. 중일전쟁 발발한다는 건 일본이 중국 본토를 직접 침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일투쟁을 위한 거는 2차가 되는 겁니다. 1차와 2차를 구별하는 문제가 고난도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순서, 흐름을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때 어떤 사건이 먼저인지 여러분 구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개별적인 사건의 특징들이 선지로도 언급되고, 또 다른 거로는요, 순서를 묻는 흐름 문제로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꼭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영국의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원래 제1차 세계대전을 도와주면 인도에게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영국이 배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롤러법이라는 걸 제정해가지고 인도인들을 더 탄압했던 것이지요. 롤러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재판 없이요, 투옥하고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제 인도의 여러 민족운동들이 일어나게 됐었지요. 그 이후에 인도의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로 두 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계열이 다르지만요. 첫 번째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였었지요? 바로 간디였었지요. 간디와 관련된 부분은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과 관련돼서 직접 물레를 돌려서 옷감을 만들어 입었던 부분, 그리고 특히 사진자료 자주 등장하는데요, 소금 행진이었었죠. 영국이 소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들을 이제는 단속을 하니까 이에 저항해서 단디 해안까지 걸어가 가지고 직접 소금을 만들었었고, 그래서 체포됐었잖아요. 이 간디의 소금 행진이 또 대표적인 걸로 나옵니다. 다음 좀 간디의 민족운동과 좀 다른 계열로 좀더 적극적인 독립을 이야기했던 네루는 좀더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는 게 특징으로 나왔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동남아시아 지역과 서아시아, 아프리카를 볼 건데요. 자, 동남아시아 지역 볼게요. 동남아시아 지역은 동그라미하고 별표까지 해두겠습니다. 자, 나라와 각 인물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동아시아 지역은요, 여러 인물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 국가가 나와 있고요. 그럼 국가와 함께 연결시켜 볼게요. 자, 베트남의 민족운동가로는 호찌민과 판보이쩌우가 있습니다. 이때 베트남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에 저항했었죠? 식민지배.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배에 맞서서 민족운동을 벌였던 겁니다. 그중에 호찌민이란 인물은 베트남 공산당을 창당해서 민족운동을 벌였던 인물이고요. 판보이쩌우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베트남의 근대화와 관련된 노력들을 했었는데, 특히 일본으로 사람들을 유학 보내가지고 근대 문물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앞장서기로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필리핀 보겠습니다. 필리핀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는지, 식민지배

있었느냐? 본래는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파냐가 미국과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지지했었는데 이제 미국이 또이 아기날두를 배신하고 이제는 필리핀을 또 지배하게 됐던 거죠. 에스파냐에서 미국으로 식민 지배가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국가는요, 네덜란드였었습니다. 이 네덜란드에 맞서서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만들어서 이제 민족운동을 벌였던 것이죠. 마지막 타이 나와 있는데요. 타이는 좀볼 부분이 있었던 게 지금 타이의 왼쪽에는 영국의 식민지인 미얀마 등이 있는 거고요. 타이의 오른쪽에는 프랑스의 식민지인 프랑스령 인도차이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영국과 프랑스가 직접 국경을 맞닿게 되면 이제 둘이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러한 외교적 정세를 이용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하지 않도록 타이가 완충지대에 위치한 걸 이용해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던 부분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 유일하게가 되겠죠. 두 개니까요. 바로 이제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가 있었는데요.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나라, 바로 타이였었고요. 라마우스는 근대화 개혁도 추진했었습니다. 다음, 서아시아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서아시아는요, 오스만 제국을 봐야 되겠죠.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서구 열강들의 많은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서구 열강에 맞서서 여기를 지켰던 사람, 바로 무스타파 케말이 되겠고요. 이 무스타파 케말은 튀르키예 공화국을 수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터키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튀르키예 공화국의 아까 튀르키예의 아버지가 되겠죠. 튀르키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었고요. 튀르키예의 근대화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문자를 만들기도 하고요. 남녀평등과 관련돼서 선거권 이런 부분들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아프리카와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부분은요, 먼저 이집트의 반영 운동이 있겠지요. 영국에 맞서서 현재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수에즈 운하와 관련된 부분은 영국에게 인정해주지만 그리고 독립을 인정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사하라 이남의 범아프리카 운동 부분은요,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아프리카, 아프리카인들의 단결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어 있던 것. 이게 바로 아프리카의 범아프리카 운동과 관련되겠습니다. 우리 문제 부분에서 사하라 이남인가 이북인가 이거 구별하는 걸 한번 살펴봤던 거 기억하시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아시아의 민족운동 지도자예요.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자, 왼쪽 장제스와 좌, 왼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괄호, 우, 되어 있는데, 현재 사진만 봐서는 누군지 잘 모르겠죠. 가보겠습니다. 장제스는 중국 국민당을, 다음에 괄호는 중국 공산당을 이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을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마오쩌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마오쩌둥을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오쩌둥은 아까 북벌이 끝난 이후에요. 중국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을 탄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을 이끌고 루이진에서 이제 예난까지 이동하는 대장정을 단행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장정을 이끌었던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마오쩌둥 같은 거니까 한 번만 적겠습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인도의 민족운동가예요. 이제 사진만 봐도 익숙하게 누군지 아실 수 있겠죠. 자, 인도 국민회의의 지도자로 간디는요, 어떤 운동을 전개하였다 돼 있는데, 간디가 전개했던 거는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되겠죠. 불복종 운동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간디였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베트남입니다. 호찌민은요, 사회주의자들을 통합해서 어느 지역에서 독립운동했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요. 어떤 정당을 만들었어, 호찌민은요? 베트남 공산당을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을 조직하고 프랑스에 정했었지요. 다음 마지막은 튀르키예에서 무스타파 케말 나와 있습니다. 술탄 정부를 타도하고 공화국, 튀르키예 공화국을 수립했으며 근대화 개혁을 추진했던 인물이죠. 지역 국가와 임무를 매칭시키는 거 중요하고요. 특히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도자들 나왔었는데 이 동남아시아 부분은요. 지도를 주고 지도에서 이게 어느 나라냐 찾는 그런 지리적인 지식도 중요합니다. 제가 강의에서 강조해 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넘어오겠습니다. 자, 배경인데요. 어떤 사건 전후에 전체주의가 등장했대요.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 개인보다 국가, 이 집단을 더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가 있었는데, 이런 전체주의가 등장했던 건 어떤 사건의 전이었냐면, 바로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었던 대공황이었었죠. 대공황 전후로 전체주의가 등장했었습니다. 이때 주의할 부분이 무엇이 있었냐면, 이탈리아는요, 무솔리니가 권력을 장악하는 부분이 바로 대공황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로마 진군은 1922년, 즉 대공황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가 삼국 방공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들이 추축국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자, 추축이라는 건 중심이 되는 뜻이란 뜻인데요.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전체주의를 내세웠던 그 국가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추축국이란 말을 씁니다. 1차 대전하면 동맹국, 2차 대전하면 추축국,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자,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유럽 점령으로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독일의 소련 침공이 있었는데요.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이제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 거죠.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에 원래 독일은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프랑스 지역, 유럽 지역을 점령한 뒤에는 이제 동쪽으로 와가지고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그쪽까지 공격했던 부분이죠. 이건 유럽 전선과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일본도 이제는 중일 전쟁을 벌이면서 전쟁을 점차 확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전쟁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해지자 동남아시아 지역을 일본이 공격했었지요. 그러자 이런 일본의 조치에 항의해서 미국과 영국 등이 이제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제한하는 수입, 수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게 됐었지요. 이걸 진주만 사건,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 사건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됐던 겁니다. 전선이 두 군데인 거죠. 유럽 전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전선이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됐고 미국이 참전하게 됐었습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히 미국을 중시한 연합군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전세를 잡을 수 있었고요. 유럽 쪽에서는요, 소련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독일의 육군을 패퇴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합국이 점차 승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중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이제 연합국이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독일로 진격하기 위해서 상륙 작전을 벌이는데 그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나온다 그러면 1차. 노르망디 상륙 작전 나온다 그러면 2차. 자, 무제한 잠수함 작전 1차, 노르망디 상륙 작전 2차에서 구별해 주시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이에요. 물론 미드웨이 해전이나 스탈린그라드 전투도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그 후에 독일은 항복했습니다. 그럼 남은 거는 이제는 일본인 거예요. 근데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죠. 그 이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것이고요. 이제 유럽 전선과 관련된 부분들,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런 게 대표적이 되겠고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진주만 기습, 미드웨이 해전, 그리고 원자폭탄 투하와 관련된 사건들을 주된 사건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계기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무엇으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확대되었다? 바로 진주만 기습이 되겠지요. 그래서 괄호에는요, 빈칸에는 진주만 기습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전우철입니다. 그러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의가 그 앞서부터 있었는데, 첫 번째로 대서양 헌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만나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후 평화처리에 대한 원칙을 좀 대표적으로 합의를 했었고, 이게 국제연합을 만드는 그 기반이 됐던 것이지요. 그 카이로 회담은요, 전후 일본에 대한 영토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던 거고, 제가 특히 강조했던 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한계가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요. 국제연맹은 무언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제연합은요. 평화유지군이 있어요.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국제연합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비교할 수도 있고요. 국제연합의 특징을 서술형으로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제가 보면 다시 국제연합 보겠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 평화유지군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국제연합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해 강대국에게 국제 평화 유지의 1차적 책임을 지우고 뭐를 두어서 국제 분쟁을 억제한대요? 평화 유지군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평화 유지군을 두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0세기 전반의 흐름이에요. 오늘 배웠던 것쭉 한번 흐름 보시면은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요. 그 중간에 러시아 혁명이 있어서 이제 러시아가 이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이 그 뒤에 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공황이 발생했었고, 대공황을 전후한 시기로 전체주의가 확산됐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게 됐었지요. 그리고 그 추축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됐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을 창설했던 부분입니다. 큰 순서까지도 한번더 정리해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요. 6단원에 있었던 전체적인 내용을요, 정말 가슴 가쁘게 한 번에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본강에서 했던 것보다 좀 적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하다, 이런 부분은요, 본강을 통해서 한번더 복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강후기 복습하기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죠. 오늘은요,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도표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전반 세계사의 흐름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국제연합의 창설까지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지 먼저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주요 개념들을 덧붙여 보는 방식으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사건들도 중요하지만 큰 흐름을 잇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마지막 단원 공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단원은요, 별과 우주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흥미롭기도 하고, 다양한 시각 자료가 나오는데, 이거 공부하고 나면 자꾸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점점 넓어질 수 있고 탐색할 것들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 단어는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별과 우주라고 하는 것 중에 오늘은 별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주를 떠올리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주는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그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혹시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별들은 도대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까? 오늘은요, 이 별까지의 거리를 한번 같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정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연주시차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시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하나 딱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눈 앞에 굉장히 가깝게 두는 거예요. 한 번은 오른 눈으로, 오른쪽 눈, 한 번은 왼쪽 눈, 왔다 갔다 하면요. 분명히 내가 손가락을 가만히 있었는데,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거든요. 아, 이게 보이는 뭔가 차이가 생기는구나.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손가락을 멀리 한번 밀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오른쪽 눈으로, 왼쪽 눈으로 한번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은 다르게 손가락이 조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경험해봤던 거. 이걸 우리가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게요. 여기에 지금 관측자 있어요. 그리고 이 관측자가 저 멀리는 배경이 있겠죠. 그리고 그 배경보다 가까운 나무를 바라볼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관측자가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이 나무가요, 바로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보여지게 되겠죠. 나머지 다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움직일 거냐면 관측자가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관측자가 움직였고 똑같은 물체를 바라보더라도 멀리 있는 배경을 가지고 이 나무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 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시차입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물체가 관측자와 가까워지게 되면 시차는요, 커지게 되는 거고, 이 물체가 뒤로 멀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그 각도는 줄어들게 되겠죠. 시차는 감소하는 것이다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우리가 이해한 시차를 그대로 별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똑같이 보시면 되냐면 태양이 있고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공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죠. 아, 관측하는 지점이 달라지는구나. 그럼 그때 먼 별을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별 S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E1이라고 하는 지구 이 위치에 있을 때는 가까운 별 S가 먼 별을 배경으로 이쪽에 S1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별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구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6개월 뒤에 태양의 반대편으로 이동하게 되면 바로 E2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가까운 별 S를 보게 될 때는 S2, 이번에는 이쪽으로 치우쳐져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정말 이때 두 관측 지점과 별 S가 이루는 각도, 그걸 우리는 시차라고 보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조금 더 가서 그럼 시차 말고 연주 시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차의 절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차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고 바로 요만큼이 바로 연주 시차다라고 지금부터 정확한 개념을 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주 시차의 정확한 정의 볼게요. 지구에서 별을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한 바퀴 도니까 6개월이면 태양의 반대편으로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해서 측정한 시차의 절반, 바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바로 연주 시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연주 시차는 그러니까 각도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각도의 개념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는

뭐가 있냐면 도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도, 뭐 2도, 3도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도라는 단위는요, 너무 커요. 별은 너무나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이 1도를요, 60등분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 그걸 우리는 바로 1분이라고 하고, 시간 아니고 각도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1분도요, 너무 커요. 그래서 다시 얘를 60등분하면 그 중에 하나, 그걸 우리는 바로 1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바로 이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초 단위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주시차가 1초인 바로 이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정의했거든요. 우리 그걸 바로 별의 거리 1 파색이라고 하는 단위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바로 우리가 거리 생각하면 킬로미터, 미터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별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그런 단위는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천문단위라고 해서 파색이라고 하는 단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별의 거리와 연주시차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별이 가까이 있으면 시차가 크죠? 연주시차가 커요. 그럼 별까지의 거리는 작은데, 즉 짧잖아요. 거리값은 작을 때는 연주시차 값은 커지는 거죠. 반대로 거리가 멀어져요. 거리값이 커지면 연주시차 값은 작아지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하나가 커질 때 그와 관련된 다른 요인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별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연주시차의 역수를 취해서 구할 겁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연주시차가 예를 들어 0.1초인 별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주어졌다면 역수를 취해서, 그럼 얘 10분의 1인 거죠? 다시 역수 취해주면 그 별까지의 거리는 10파색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방법 찾은 거예요. 별까지의 거리가 너무 궁금한데 그첫 번째는 연주시차 이용하면 되는구나. 그럼 연주시차로 다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연주시차는요, 별이 너무 멀어지면 각도가 너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먼 별까지는 연주시차 가지고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파색 이내의 별들은 연주시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100파색보다 멀어지게 되면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 방법은 우리가 별의 바로 밝기 등급에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연주시차 좀 정리하고 갈 건데, 요런 그림은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진인데, 그걸 여러분한테 사진으로 제공하면 이건 또 무슨 사진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 바로 요 부분만 잘라서 문항에 출제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요렇게 또 주지도 않고, 반으로 툭 잘라가지고요. 원은 원대로 모여있는 사진 하나, 투는 투대로 모여있는 사진 하나를 따로 주는 경우입니다. 자, 그 따로 주는 경우가 지금 보시면 A, B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6개월 후에는 B, A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결국에 똑같은 자료 해석인데, 이렇게 결과만 주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 B는 요만큼 움직였구나. 물론 요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거지만, 대략적인 비교만 하는 거예요. A는 이만큼 움직였다면, A의 연주시차가 더큰 거죠. 연주시차가 더 크다는 거는 더 가까이 있는 거구나. 따라서 A가 B보다는 더 가까이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크기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른 자료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공전하고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지구의 관측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가까운 별 X를 봅니다. 그때 제시되어 있는 지금 그게 시차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혼동하지 마시고 시차의 절반을 해줘야지만 우리는 연주시차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연주시차 0.0 1초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역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아, 그럼 이 별은 100파색에 위치한 별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여기에 보시면 0.01

0.01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0.01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시차가 되는 거니까 얘도 반으로 이렇게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연주 시차를 구해주실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때는 0.005초가 되는 거고, 이거에 역수를 취해야 별까지의 거리를 연주 시차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제시가 되면 여러분 요 각도가 시차를 제시한 건지 연주 시차를 제시한 것인지 구분을 해주시고요. 연주 시차에 역수를 취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위까지 여러분들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너무 멀어지면 이 연주 시차 이용해가지고 별까지의 거리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두 번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의 밝기 그리고 등급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별의 밝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간단한 실험으로 우리 비교할 수 있거든요. 저기 지금 제가 손전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방출하는 빛의 양이 큰 손전등이고요. 하나는요, 조그매요. 방출하는 빛의 양 자체가 작은 거죠. 거리는 동일한 상태에서 저 검은색 종이에다가 비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방출하는 빛의 양이 많은 손전등이 더 밝을 것이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동일한 손전등이에요. 그럼 방출하는 빛의 양은 동일하잖아요. 근데 거리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방출하는 빛의 양이 같을 때 보다 좁은 면적을 비추기 때문에 그 빛의 양이 그 면적에 다 도달하니까 더 밝게 보이고, 반면에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넓은 면적을 비추게 되니까 더 어두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방출하는 빛의 양과 바로 거리가 그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바로 우리는 별의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별의 밝기에 대해서 먼저 결정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등급으로 가기 전에 바로 이런 별의 밝기, 방출하는 빛의 양, 이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더라도 경험적으로 알수 있거든요. 분명히 가로등의 밝기가 다 같은데 저 멀리 있는 가로등은 가까이 있는 것보다 굉장히 더 밝지 않고 뭔가 뭐더 어둡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도대체 별의 밝기와 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 교재의 244쪽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별이 방출하는 빛이 있어요. 방출하는 지금 별이 있, 빛을 방출하는 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이 방출하는 빛 총량을 우리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1이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거리가 1배만큼 떨어져 있는 만큼 얘가 지금 요만큼의 면적을 비추고 있다. 그러면 요 면적에 도달하는 빛의 총량은 1일 겁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제 거리가 2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추는 빛이 점점점 퍼지니까 가로도 2배가 되고 세로도 2배가 되죠. 그럼 비추는 면적은 몇 배가 되죠? 그렇죠. 가로도 2배, 세로도 2배, 비추는 면적은 2의 제곱, 4배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전체 면적에 도달하는 빛의 총량은 몇이에요? 그렇죠. 1이 그대로 도달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리가 3배 돼요. 그러면 가로도 3배, 세로도 3배, 비추는 면적은 9배가 되겠구나. 그러나 이 9칸에 도달하는 빛의 총량은 역시나 1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밝기를 비교할 때요 같은 면적을 비교한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한 칸만을 비교해 볼게요. 자, 얘는 1이 한 칸에 다 들어오니까 1이죠.

그런데 얘는 4칸에 1이 도달하고 있으니까 아, 밝기는 4분의 1로 감소하는구나. 얘는요, 9칸에 1이 도달하니까 9분의 1로 감소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아, 거리가 2배 되었더니 밝기는 2의 제곱에 반비례 4분의 1배 되었고, 거리가 3배 되니까 어떻게 돼요? 3의 제곱에 반비례 9분의 1배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화해 볼게요. 결국 별의 밝기라고 하는 것은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1배, 그리고 2배, 3배 되었을 때 비추는 면적이 2의 제곱, 3의 제곱으로 되면서 밝기는요, 제곱에 반비례하고 있는 거, 이렇게 같은 면적을 비교하고 있는 요 그림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별의 밝기라고 하는 것은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구나라고 해서 먼저 별의 밝기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방출하는 빛의 양 그리고 거리인데, 특별히 거리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거예요. 과학은 애매한 걸 싫어하거든요. 이 별이 진짜 밝다, 엄청 밝아요, 제일 밝아요? 이러한 수식어로는 도대체 무슨 별이 더 밝다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3만큼 밝습니다, 5만큼 밝아요, 1만큼 밝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비교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별의 밝기를 등급 수치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바로 별의 등급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별의 등급을 보면 지금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먼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등급이 낮을수록 여러분 밝은 별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밝은 별이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두운 별인데요. 여기엔 지금 1등급과 6등급 6가지만 나와 있지만, 1등급보다 만약에 더 밝아요. 그러면 0등급, 아니면 더 밝으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6등급보다 더 어두우면 7등급, 8등급 점점 숫자를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1등급과 2등급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소수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등급끼리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1등급은 2등급보다 약 2.5배가 밝아요. 즉, 한 등급끼리는 2.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1등급은 6등급보다 얼마나 밝은 것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하기 쉽도록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이 그림 보면 우리 6등급을 전구 하나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2.5배 더 밝은 게 지금 5등급이라고 했으니까 전구 2.5개 켜놓은 것 같은 거죠. 또 2.5배 밝아집니다. 4등급. 또 2.5배 밝아져요. 3등급. 거기서 또 2.5배 밝아져요. 2등급. 거기서 또 2.5배 밝아지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는 2.5, 그럼 여기는 2.5의 제곱. 여기는요, 2.5의 세제곱. 또 여기는 2.5의 4제곱. 여기는요, 2.5의 5제곱이 되는데, 2.5의 5제곱은 약 100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문항이 어렵게 나오면 어디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냐면, 볼게요. 어떤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요, 거리가 10배 멀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앞에 거 이해됐는지 해보는 거예요. 거리와 밝기는 여러분 관계가 있잖아요. 거리가 10배 됐어요. 밝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거리가 10배 되면 밝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아, 10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100분의 1배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100이라는 숫자는 2.5의 5승이라면서요. 그럼 약 100분의 1배 됐다는 것은 5등급 더 어두워진 거죠. 등급이 올라가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 속에서 어떻게 많이 물어보냐면, 6등급의 별을 거리가 10배
멀게 두었습니다. 그럼 몇 등급으로 보여지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6등급이었는데 거리가 10배 멀어졌어? 밝기는 100분의 1배 됐겠네? 그러면 아, 100배라고 하는 것은 2.5의 5승이었으니까 5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로 높아졌겠구나. 그럼 6등급에다가 5를 더해 주셔야 되는 거죠? 11등급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10배 더 가까워졌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요, 밝기가 100배 밝아진 거죠. 그럼 5등급 내려가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6등급이 1등급의 별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관계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별의 밝기와 등급 관계 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등급은 또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별의 등급이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거거든요. 하나는 겉보기 등급이에요. 겉보기 등급은 말 그대로 내 눈에 보이는 밝기 등급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눈에 그냥 보이는 밝기 등급으로만 별의 밝기를 표현한다면 어떤 별들은 실제로 엄청 밝은 별이 아니어도 가까이 있으면 그렇죠. 밝아 보여요. 어떤 별은 진짜 밝은 별인데 너무 멀리 있으면 나한테 밝게 안 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 별의 실제 밝기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별들에게 공정한 기준을 줘야 돼요. 바로 지구로부터 10파색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10파색의 위치에 두었을 때 별의 실제 밝기를 기준으로 한 등급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절대 등급입니다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밝기 공부하는 또한 가지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별까지의 거리가 궁금한데, 연주시차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별까지의 거리를 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별의 밝기 등급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별들 사이의 거리를 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별이 내 눈에, 우리 눈에, 겉보기 등급이죠. 바로 2.1등급으로 보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겉보기 등급이 1.1등급입니다. 근데 그 별을요, 10파색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때의 밝기를 기준으로 했어요. 별의 실제 밝기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랬더니 2.1등급이에요. 지금 같은 등급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렇죠. 그 별은 원래 10파색에 있었던 별입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보시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다면 그 별은 원래 10파색에 위치했던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별들이 있어요. 아, 겉보기 등급은 지금 마이너스 26.8등급이요. 그럼 마이너스인데 심지어 26.8등급? 엄청 밝은 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실제 밝기 궁금해서 10파색에 가져다 놨더니 그때는요 4.8등급이래요? 그럼 별로 밝은 별이 아니었네? 그럼 왜 밝게 보였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가까이 있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비교했을 때 절대 등급이 만약 크다면 그 별은 10파색보다 가까운 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번엔 거꾸로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게 0.5등급이고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1등급이에요. 내 눈으로 볼때 0.5였는데 10파색에 가져다 놓으니까 더 밝아졌네. 얘 원래 엄청 밝은 별이었구나. 근데 왜내 눈에 어둡게 보였지? 아, 얘 멀리 있었거든. 그러면 지금 두개 비교했을 때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면 그 별은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입니다. 이렇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하면서 별들의 거리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밝기 등급에 대한 별까지의 거리 비교까지 여러분들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로 문항이 출제될 때는 이렇게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에 밝게 보였는데 10파색에 가져다 놓으니까 어두워졌죠. 아, 얘는 가까이 있어서 그랬구나. 얘는요, 지금 두개 보면 내 눈에 별로 안 밝아 보였는데 10파색에 가져다 놓으니까 밝아졌어요. 아, 얘는 10파색보다 멀리 있었구나.
얘 지금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이 같아요. 아, 얘는 18색에 위치한 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연습 꼼꼼하게 해주시되 공식 암기하지 마시고요. 겉보기 등급 밝은지 어두운지 보시고 절대 등급 보면서 18색에 가져다 놨더니 어떻게 변했는지를 생각해보면 18색보다 가까이 있는지 18색보다 멀리 있는지를 판단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런 연습을 여러분 여러 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별의 밝기 등급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바로 별의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별의 색은요, 이 별의 색을 알면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향성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청색 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파란색 빛을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결국 파란색 쪽, 청색 쪽은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적색 쪽은요,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다. 그래서 표면도 낮은 별일수록 붉은색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뜨거운 물 하면 빨간색, 찬물 하면 파란색을 떠올려서 많이 혼동하는데 일상생활 우리가 그 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거 말고 과학에서 온도가 높은 것은 푸른색을 띠죠. 그래서 청색이 표면 온도 높은 거, 적색은 표면 온도 낮은 걸로 기억하시면서 중간에 백색, 황색 기억해 주시면 그 중간은 청백색, 중간은 황백색, 중간은 주황색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암기한다기보다는 아 청색 쪽이 주로 온도고 표면 온도가 높고 적색은 표면 온도가 낮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겨울철에 보이는 이런 오리온 자리 주면서 베텔게우스, 리겔 비교해봐라. 그럼 리겔이 지금 보다 푸른색 계열에 가깝죠? 아, 리겔의 표면 온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이러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색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표면 온도 높은 순서로 나열해보세요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지금 청색을 띠는 알리타크가 가장 표면 온도가 높을 것이고 그 다음이 바로 황백색, 그 다음 황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적색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경향성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가요, 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큰 전제 아래에 여러분들의 각각의 별의 특성까지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별의 색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경향성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한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은요, 어디에 있는 별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숫자예요. 넣어주시고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보고요.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부터는 수학 4단원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3단원 대응 관계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였죠. 네모 곱하기 2는 세모. 이 식을 보고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을 하나만 적어봅시다. 자, 이게 바로 퀴즈였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다양하게 정답을 남겨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예시 정답 나갑니다. 바로 자전거 바퀴의 수는 자전거의 수의 두 배와 같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떤 수가 다른 수와 항상 두 배의 차이가 나는, 두 배의 관계에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쭉 둘러보고 답으로 적어줬으면 좋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퀴즈 정리하고 우리 수학 4단원은 약분과 통분이라는 단원이에요. 이 분수가 여러 가지 등장을 하거든요. 자, 오늘의 공부할 내용 소개할게요.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수학 4단원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개념을 정리해 보고요. 그 뒤에 단원 평가 1회 문제, 20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수학 공부하러 가볼게요. 네, 교재 76쪽이고요. 핵심 정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념은 크기가 같은 분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 도형 전체 하나를 1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죠. 2분의 1이 되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 전체 하나, 2를 네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두 조각입니다. 4분의 2지요. 세 번째 그림은 전체를 6으로 나눈 것 중에 3, 네 번째 그림은 전체를 8로 나눈 것 중에 4예요. 자, 그래서 분수의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이 그림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모두 같은 걸 보니까 아하,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 8분의 4 이 네 개의 분수는 모두 크기가 같은 분수구나. 이걸 우리가 그림을 통해 확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 분수의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각각 곱해주는 겁니다. 자, 2분의 1,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곱해서 4분의 2 만들고요. 3을 곱해서 6분의 3 만들고, 4 곱해서 8분의 4 만들었죠? 이 네 개의 분수 모두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나눠도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어요. 분모 분자를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24분의 16, 분모 분자를 각각 2로 나누면 12분의 8이 되고, 4로 나누면 6분의 4, 8로 나누면 3분의 2가 되거든요.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분수 모두 크기가 같은 분수에 해당됩니다. 분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약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모와 분자를 1이 아닌 그 두 수의 공약수로 나누어서 간단한 분수로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분모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고 나누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딱 1뿐인 분수가 만들어져요. 그 분수를 우리는 기약 분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는 것 중에 이번엔 나누는 게 아니라 곱해서 만들 수 있어요.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을 우리가 통분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통분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분모가 같아야 그 두 분모의 크기도 비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5단원에서 배우게 될 이 분수의 덧셈과 뺄셈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통분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 이렇게 통분을 했을 때 예를 들어 4분의 3과 3분의 2를 분모 분자에 각각 4분의 3에는 3을 곱하고 3분의 2에는 4를 곱해서 12분의 9와 12분의 8이라는 분수로 만들어졌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분모가 같게 맞춰졌죠? 이 같은 분모 12를 바로 두 분수의 공통 분모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 확인 문제의 마지막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4분의 3과 10분의 9를 통분하시오 라고 했어요. 4분의 3, 자, 이렇게 분모를 20으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에 각각 몇을 곱한다?
5를 곱하는 거겠죠. 따라서 3에도 5를 곱해서 20분의 15라고 써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10분의 9, 분모를 20으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분모에 2를 곱한 거죠. 똑같이 분자에도 2를 곱해서 이렇게 20분의 18로 만들 수 있습니다. 4분의 3과 10분의 9라는 분수를 통분해서 20분의 15, 20분의 18로 만들어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약분, 통분 모두 우리 친구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요. 우리 단원평가 문제 풀러 가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 열심히 할 준비 됐죠? 좋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그림을 보고 같은 크기만큼 색칠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첫 번째에 그림이 나와 있죠. 전체의 도형 1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5칸으로 나눈 것 중에 2칸을 색칠했어요. 자, 그럼 옆에 그림에도 똑같은 크기만큼 색칠을 해줘야겠죠. 여기까지 이만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체 1을 10등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둘, 셋, 네 칸 색칠했으니까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4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에도 우리 똑같은 크기만큼 색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색칠해주면 되겠죠. 여기 보면 전체를 15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색칠했으니까 분수로 나타내면 15분의 6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아하, 5분의 2, 10분의 4, 15분의 6

모습은 다 다르지만 색칠된 크기가 같은 걸 보아서 크기가 같은 분수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그림을 보고 같은 크기만큼 표시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번에는 그림이 아니라 여기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수직선을 보니까 0에서 1 사이를 6등분한 것 중에서 다섯 번째 칸까지 길이를 표시했죠. 자, 똑같은 크기만큼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서 우리는 이만큼을 표시를 해줄게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수직선은 0에서 1 사이를 18칸으로 나눈 것 중에 18칸으로 나눈 것 중에 여기는 15번째 칸이 되거든요. 따라서 분수로 나타내면 18분의 15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6분의 5와 18분의 15, 두 개의 분수 모두 모습은 다르지만 수직선에 표시한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 크기가 같은 분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번 볼게요. 16분의 4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모두 찾아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가 같은 분수를 찾기 위해서는요, 이 16분의 4라는 분수를 분모분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에서 리을까지의 분수 중에서 과연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부터 분모를 2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우리 16분의 4라는 분수를 분모분자 자, 2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8로 나눠야겠죠. 어? 그런데 4 나누기 8 할 수 있나요? 오, 안 돼요. 안 되겠구나, 기억은. 자, 그 다음 니은도 볼게요. 4분의 1이죠. 16분의 4라는 이 분수를 분모분자 4가 되어야 하니까 위아래 둘 다 4로 나누어 줄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크기가 같은 분수 맞습니다. 디귿도 볼게요. 8분의 2죠. 따라서 8분의 2가 되기 위해서는 16분의 4라는 분수를 분모분자 각각 2로 나누어 줘 볼까요? 4 나누기 2 계산을 하면 8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8분의 2 크기가 같은 분수가 맞죠. 마지막 리을도 확인해 볼게요. 리을은 나누는 게 아니라 분모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 주어야겠죠. 32가 되기 위해서는 위아래 둘 다 2를 곱해 줄게요. 계산 16이 아니라 4가 되겠죠. 계산하면 32분의 8이 됩니다. 자, 그런데 32분의 6이죠. 따라서 리을은 크기가 같은 분수가 안 됩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4번에서 5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시오 라고 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7분의 2라는 분수, 분모에 2를 곱했죠? 따라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해서 14분의 4라고 써줘야 돼요. 아래도 볼게요. 분모에 3을 곱했죠. 따라서 크기가 같기 위해서는 분자에도 똑같이 3을 곱해야 되고 7, 3, 21, 21분의 6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5번 보면 이번에는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눴습니다. 크기가 같기 위해서는 분모분자 같은 수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24 나누기 2가 10이니까 8 나누기 2를 해서 4를 써줍니다. 됐죠? 그 다음 24 나누기 어떤 수를 해야 6이 될까요? 나누기 4를 해야 6이 되니까 8도 나누기 4를 해서 2가 되겠죠. 자, 24 어떤 수로 나누어야 3이 될까요? 8로 나누어야 3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분자도 8 나누기 8을 계산하면 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어요. 6번 9분의 5와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모가 30보다는 크고 50보다는 작은 분수를 모두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크기가 같은 분수니까 분모 분자에 각각 같은 수를 곱해주면 돼요. 그런데 분모가 30보다 커야 되니까 자, 9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 9고 곱하기 2를 하면 18 곱하기 3을 하면 27 곱하기 4를 해야 비로소 분모가 30보다 커지겠죠. 따라서 9분의 5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9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4 마찬가지로 해줘야겠죠? 계산하면 36분의 4, 5, 2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9 곱하기 5도 한번 해볼까요? 9분의 5 이렇게 분모분자에 각각 5를 곱해줍니다. 위에 분자에도 5를 곱해줘서 계산하면 45분의 25가 되죠.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제시했던 분모가 50보다 작은 거 만들어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6도 곱해볼까요? 이렇게 9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 계산하면 54분의 30이 되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분모가 50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가능한 분수는 이두 가지가 되겠죠. 36분의 20과 45분의 25. 이두 가지 정답으로 정리해 줄게요. 7번. 관계 있는 것끼리 알맞게 연결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관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크기가 같은 분수를 찾아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1번 보면 16분의 7이죠. 16분의 7, 우리가 분모 분자 같은 수로 나눌 수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곱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6분의 7 크기가 같은 분수들 만들면 분모 분자 2를 곱해서 32분의 14도 만들 수 있고, 또는 3을 곱하면 48분의 3, 7에 21도 만들 수 있고, 자, 이렇게 쭉쭉쭉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48분의 21 여기 있으니까 기억에 연결.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60분의 24. 자, 이 분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 같은 수로 나누어서 약분을 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위아래 2로 나눠볼까요? 30분의 12가 만들어지죠. 그다음 3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20분의 3, 8에 24. 자, 그 다음 또 4로 나눌 수도 있어요. 15분의 6이 되죠. 자, 이렇게 쭉쭉쭉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15분의 6, 여기 니은에 보이죠? 2번은 니은의 연결. 8번 볼게요. 72분의 40을 약분할 수 있는 수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약분을 한다라는 것은 분모 분자를 1이 아닌 두 수의 공약수로 나누어 주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40과 72의 공약수가 아닌 것을 찾으세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그게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야 돼요. 자, 우리 2단원에서 배웠어요. 두 수의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떠올려서 40과 72의 최대 공약수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된 수로 나누어주면 2로 나눌 수 있죠. 2 곱하기 20은 40, 2 곱하기 36은 72. 또 나눌 수 있습니다. 2로 나눌게요. 2, 10, 그 다음에 18이 되죠. 또 2로 나눠볼까요? 2, 5, 10, 그 다음에 2, 9, 18이에요. 5와 9는 더 이상 1을 제외하고 공통된 약수로 나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계산해서 8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따라서 40과 72의 공약수는 8의 약수를 쓰면 되죠. 1, 2, 4,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 중에서 1, 2, 4, 8이 아닌 거 3번과 5번에 있지요. 6과 12는 안 된다. 3, 5. 두 가지 정답으로 적어주세요. 9번. 40분의 31을 약분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약분한다라는 거, 분모 분자 1이 아닌 공약수로 나누어준다라는 거. 자, 여기 보면 40을 2로 나눴죠? 32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눠줘야겠죠? 계산하면 20분의 16이 된다. 자, 아래도 볼게요. 분자를 4로 나눴으니까 분모도 마찬가지로 4로 나눠야겠죠? 계산하면 10분의 8. 그 다음. 32 나누기 어떤 수, 42 나누기 어떤 수 계산했더니 5분의 4가 만들어졌어요. 자, 4를 어떤 수로 나누어야 5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40 나누기 8이 5라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분자도 마찬가지로 32 나누기 8을 계산해서 5분의 4. 이렇게 기약 분수로까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10번. 건우네 학교 5학년 학생은 84명이고요. 이 중에 63명의 학생이 체육 수업을 좋아한다면, 체육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은 5학년 전체 학생의 몇 분의 몇인지를 기약 분수로 나타내세요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을 하나의 분수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체육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몇 분의 몇이냐라는 것을 묻는 거잖아요. 자, 이 상황을 분수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 분모에 전체 학생 수를 적어주어야 합니다. 전체 학생이 84명이죠. 그 중에서 해당되는 학생이 바로 63명이기 때문에 분자에 63을 적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상황을 분수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분수를

것을 기하분수로 나타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기하분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모와 분자를 이두 수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 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 84와 63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공통된 약수 7이 있죠. 7, 12가 되고 7, 9, 63이죠. 한번더 3으로 나눠 볼게요. 3, 4, 12, 3, 3은 9예요. 더 이상 안 되죠?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7 곱하기 3을 해서 아하, 21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84분의 63을 기하분수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각각 21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계산할 수 있겠죠? 84 나누기 21은 4고, 63 나누기 21은 3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11번, 다음 중 기하분수는 모두 몇 개인지 쓰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기하분수의 의미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하분수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오로지 1뿐이다라는 거. 자, 그럼 19와 16 공약수 1뿐이죠. 39와 13 공약수는 1과 13이기 때문에 안 되고, 9와 6도 공약수 1 말고 3도 있죠. 14와 9는 공약수 1밖에 없고요. 21과 13도 공약수 1밖에 없고, 42와 23도 마찬가지로 공약수가 1밖에 없습니다. 총 4개죠. 기하분수 4개다. 12번.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해서 통분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통분을 하기는 하는데 무엇을 공통 분모로?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하세요 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을 줬죠. 그럼 우리 그렇게 그대로 통분하면 됩니다. 5와 7, 두 수의 곱이 35죠. 35로 통분을 하는 거예요. 자, 5분의 2 분모 분자에 각각 7을 곱해줘야겠죠? 2 곱하기 7은 14. 7분의 4에는 분모 분자에 각각 5를 곱해야겠죠. 5 곱하기 4는 20이니까 이렇게 통분할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4와 6곱 24를 공통 분모로 해서 통분하세요라는 거니까 4분의 3 분모 분자에 각각 6을 곱해서 6, 3, 18이죠. 6분의 1 분모 분자에 각각 4를 곱해서 1 곱하기 4는 4. 이렇게 통분하면 되겠습니다. 13번, 8분의 3과 12분의 7을 바르게 통분한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일단 공통 분모를 첫 번째는 96, 두 번째는 48로 했어요. 자, 그럼 한번 공통 분모를 맞게 해서 구해보고 분자가 올바르게 쓰여졌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96부터 갈게요. 84, 8분의 3과 12분의 7. 자, 이두 분수를 공통분모 96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의 몇을 곱해야 될까요? 그렇죠. 12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분의 7에는 분모 분자의 8을 곱하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 96분의 36과 96분의 56이 나와요. 자, 96분의 64가 틀렸죠? 따라서 여기는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8로 맞춰서 한번 통분도 해보도록 할게요. 8분의 3과 12분의 7이 있는데 이두 분수를 공통 분모 48로 하기 위해서는 8분의 3 분모 분자에 각각 6을 곱해 주어야겠죠. 12분의 7은 분모 분자에 각각 4를 곱해 주어야겠습니다. 자, 그대로 계산만 하면 48분의 6, 3, 18이 되고 48분의 7, 4, 28이 되죠. 어때요? 두 분수 같게 나왔죠? 따라서 두 번째에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14번. 공통 분모가 될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공통 분모로 해서 통분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 말뜻도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공통 분모가 될수 있는 것은 이두 분모의 공배수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다라고 했으니까 공배수 중에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최소 공배수를 나타내죠. 따라서 12와 9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해서 통분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12와 9의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 3으로 나누면 3, 4, 12, 3, 3은 9죠. 더 이상 안 되니까 니은자로 곱해서 3, 4, 12, 12 곱하기 3은 아하, 36이구나.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통분을 해도 앞에 자연수는 그대로예요. 그다음 분모는 36으로 우리가 구했죠. 자, 분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12에 몇을 곱해서 36이 됐나요? 3을 곱하죠. 그럼 11에도 3을 곱해서 33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 9에다 어떤 수를 곱해서 36이 되죠?
4를 곱하면 36이 되죠. 마찬가지로 7에 4를 곱해서 28로 분자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통분할 수 있겠죠. 15번. 5분의 3, 9분의 3, 4분의 3의 크기를 비교해서 가장 큰 분수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세 분수를 보면, 분모가 다 다르네. 그러면 우리 크기 비교하기 위해서 통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 고맙게도 분자의 크기를 모두 같게 해주었어요. 분자가 모두 3으로 같죠. 이렇게 분자의 크기가 모두 같을 경우에는 분모의 크기가 작을수록 크기가 큰 분수예요. 자, 이건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봐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전체 1이라고 했을 때이 전체 1을 다섯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 더 클까요? 혹은 아홉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 더 클까요? 그렇죠. 다섯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 더 크겠죠. 따라서 분모의 크기는 작을수록 크기가 큰 분수다. 그럼 우리 쉽게 구할 수 있겠죠? 4분의 3이 분모가 가장 작으니까 가장 크기가 큰 분수고, 그 다음에 5분의 3, 마지막에 9분의 3,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16번. 성재네 반과 담비네 반은 봉사활동으로 쓰레기 줍기를 하였습니다. 성재네 반이 주운 쓰레기의 양이 3과 11분의 8kg, 담비네 반이 주운 쓰레기의 양이 3과 8분의 5kg이라면 쓰레기를 더 많이 주운 반은 어느 반인가요? 라고 물었잖아요. 그 말은 즉, 이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더 크기가 큰 분수가 무엇인가요? 이걸 묻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크기 비교하기 위해서 자연수 보니까 자연수도 같아요. 그 다음 단위를 보니까 단위도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두 분수 통분해서 크기 비교해야겠죠. 3과 8분의 5, 그리고 3과 11분의 8입니다. 자, 이쪽이 담비예요. 담비. 우리 헷갈리지 맙시다. 담비, 그 다음에 이쪽이 성재. 자, 그럼 통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 11두 분모에 곱을 공통 분모로 해야겠네요. 자, 그럼 자연수 그대로 적어주고, 8 곱하기 11분의 5 곱하기 11. 그 다음 3 그대로 써주고, 11 곱하기 8분의 8 곱하기 8이 되겠죠. 계산만 해주면 돼요. 3과 88분의 55가 되고, 그 다음 3과 88분의 88에 64가 되죠. 자, 어디가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 이쪽, 오른쪽은 성재네 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더 많이 주운 반은 성재네 반이다.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17번. 20분의 4보다는 크고 0.85보다 작은 분수 중에서 분모가 60인 기하 분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주어준 게 분모가 6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20분의 14와 0.85둘다 분모를 60으로 한번 맞춰줄게요. 20분의 14는 쉽게 맞출 수 있죠.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서 60분의 3 곱하기 14는 42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0.85는 0.85. 일단 분수로부터 막 바꿔줘야겠죠. 100분의 85예요. 약분을 한번 해줄까요? 5로 약분하면 20, 5로 약분하면 17이 돼요. 그럼 우리 20분의 17,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서 분모를 60으로 맞춰줄 수 있겠죠. 3 곱하기 17은 5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60분의 42보다는 커야 되고, 60분의 5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기하 분수를 찾으세요. 기하 분수는 60과의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 이렇게 방금 계산한 부분을 식으로 정리하면 60분의 42보다 크고 60분의 51보다 작다.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우리가 분자의 개수를 찾으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찾아보면 60과의 공약수가 1뿐인 것은 43. 그 다음 45, 46안 되고 47, 48안 되고 49, 50도 안 된다. 따라서 정답은 3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18번 볼게요. 치킨 가게에서 치킨을 배달하려고 합니다. 가게에서 거리가 먼 곳은 어디인지 구하세요. 거리가 가장 먼 곳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 있는 이네 가지 수들을 크기 비교해서 가장 크기가 큰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소수도 있고 분수도 있어요.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분수로 맞춰줄까 했더니 분모의 크기도 다 달라서 이네 개의 수를 모두 소수로 맞춰줘 보도록 할게요. 먼저 24분의 18.
소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먼저 약분을 해볼게요.

0: 상운도 그러하지요. 굳게 다친 금고는 그들이 원하던 부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정작 지켜야 할 가문과 혈육의 정이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1: 오늘의 속담, 욕심은 눈을 멀게 한다였소. 탐욕스런 사람은 욕심에 눈을 멀어서 다른 것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 욕심이 더 큰 욕심을 낳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도 이 속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탐구 주제는 광합성 산물의 생성, 이동, 저장, 사용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하기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광합성 산물이 생성되고 이것이 이동, 저장, 그리고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모형으로 직접 표현해 보면서 광합성이 식물 전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0: 표에 제시된 물질들을 어떤 모형으로 표현할지 토의하여 정합니다.
1: 물은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물은 투명하지만 보통 물을 떠올리면 파란색 이미지가 강해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기 쉬울 것 같아.
2: 그럼 이산화탄소랑 산소는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게 어때? 둘 다 기체라서 아무 모양이 없으니까 동그라미가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색깔 구분을 해야 하니까 이산화탄소는 빨간색, 또 산소는 노란 색깔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
3: 좋아. 그럼 포도당은 육각형 모양으로 표현하자. 교과서에서 포도당 분자 그림이 육각형으로 나왔던 게 기억나. 광합성에서 바로 나오는 물질이라는 걸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
4: 설탕은 포도당과 거당이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니까 육각형과 오각형이 붙어있는 물질로 만들면 될 것 같고, 녹말은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니까 육각형을 여러 개 연결해서 표현하면 생성과 저장의 차이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0: 도화지에 식물 그림을 그린 후 광합성 산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광합성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무엇이 만들어지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표현해봅시다. 잎에서 빛을 받아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위치를 신경 써서 배치하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포도당과 산소로 바뀌는 흐름을 화살표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나타내보세요.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저장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합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이동에 적합한 물질로 바뀌어 식물 전체로 이동하거나 저장 물질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이때 이동 경로와 저장 형태가 드러나도록 모형으로 표현해보세요. 식물에 저장된 양분의 사용을 모형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장된 양분이 다시 사용되는 장면을 표현해봅시다. 저장된 양분이 식물의 성장이나 호흡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떠올리며 광합성, 이동, 저장, 사용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흐름이 하나의 순환 과정처럼 연결되도록 정리해보세요. 이번 활동에서는 광합성

활동성 산물의 생성, 이동, 저장, 사용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해 보았어요. 오늘 탐구한 결과를 그림으로 함께 정리해 볼게요. 식물의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이때 만들어진 포도당은 바로 이동하지 않고 식물의 잎에서 녹말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물에 잘 녹는 설탕 형태로 전환되어 체관을 따라 이동하여 식물의 뿌리, 줄기, 열매 등 각 기관으로 운반됩니다. 운반된 양분은 식물의 호흡에 사용되어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이거나 식물체를 구성하는 재료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사용되고 남은 양분은 녹말, 단백질, 지방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식물의 잎, 줄기, 뿌리, 열매 등에 저장됩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오늘도 멋진 독해 탐험을 즐기러 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떤 섬을 한번 탐험해 볼까요? 오늘은 Culture Island, 문화의 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는 동양과 서양 두 문화권에서 이 용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같은 용, dragon이더라도 이 두 문화권에서는 용을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오늘의 단어부터 확인하고 질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워크북에 있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dragon, 용, tail, 꼬리, western, 서양의, good luck, 행운, myth, 신화, evil, 악한, mysterious, 신비로운, fear, 두려워하다, powerful, 강력한, advice, 조언, protect, 보호하다, symbol, 상징, breathe, 숨을 내쉬다, 내뿜다, gigantic, 거대한, bring, 가져다 주다, culture, 문화, magical, 마력이 있는, lizard, 도마뱀. 자, 오늘의 단어 열심히 적어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동양과 서양 두 문화권에서 용에 대한 차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this mysterious animal. 자, 여기서 mysterious라고 하면 신비로운이라는 의미가 되죠. 이 신비로운 동물은 is gigantic, 어떠하다? 그렇지, 거대하다 라고 합니다. gigantic, 거대한이라는 의미고요. It has the body of an elephant. 자, 그것은 무엇의 몸통을 가지고 있다? Elephant, 코끼리죠. 그것은 코끼리의 몸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the head of a horse, 말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and the tail of a lizard, 무엇의 꼬리를 가지고 있다? Lizard, 도마뱀이에요. 즉, 그것은 도마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퀴즈를 내고 있는 것 같죠? 무엇의 몸통이다? 네, 코끼리의 몸통을 가지고 있고요. 또, head of a horse, 말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또 꼬리는 도마뱀의 꼬리예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it's a dragon, 그것은 용입니다, 라고 하네요. Many cultures, 많은 문화들은 think of dragons in different ways. 자, think of 라고 하면 무엇에 대해 생각하다 라는 뜻이에요. 즉, 이 용에 대해서 생각을 한대요. 어떻게? In different ways 라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라는 의미예요. 자, 많은 문화들에서는 이 용에 대해서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나옵니다. In Asian countries, 아시아 나라들에서는 dragons are important in myths. 자, myth라고 하면 신화죠. 즉, 신화들에서 어떠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아시아 나라들에서 용은 신화들에서 중요하다. They are wise. 자, A의 they가 지칭하는 것은 뭘까요? 그렇지, 바로 앞에서 언급한 dragons, 용이 되겠죠. 이 용들은 are wise, 현명합니다. And powerful, 그리고 어떠하다? Powerful이라고 하면 강력한이라는 의미였어요. 용들은 강력하고 또 wise, 현명하다라는 거죠. They give advice. 자, 그것들은 give advice. 무엇을 준다? 조언을 줍니다. 자, 그럼 B에 대해도 볼까요? 그렇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dragons, 용이 되겠죠. 그 용들은요, 조언을 주고 and bring good luck. 무엇을 가져다 준다? Good luck이라고 하면 행운이죠.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굉장히 용이 좀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Some people think of dragons. 자, 어떤 사람들은 용을 여깁니다. 무엇으로요? As gods or symbols of their kings. 자, as gods라고 하면 그렇죠. 신들 또는 symbols, 상징이에요. 무엇의 상징? Of their kings, 그들의 왕들의 상징으로도 여긴대요. 자, 아까 전에 think of라고 하면 무엇에 대해 생각하다라는 의미였죠. 여기도 그대로 think of가 있는데 think of 그리고 as라는 전치사가 같이 쓰이면요. Think of A as B. A를 무엇으로? B로 여기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좀 해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보고 Think of dragons, 용을 여긴대요. 무엇으로? As gods, 신 또는 symbols of their kings, 그들의 왕들의 상징으로 여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Think of A as B 구문,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볼게요. 자, 빈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in Western countries, 서양 나라들에서는 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우리가 본 내용은요. 아시아 나라들에서 용은 이러이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내용이 나왔죠. 어때요, 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가 됐어요.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신 또는 왕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지기도 한다. 자, 그러면 서양 나라들에서는 어떨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Dragons are powerful and magical animals. 이 용들은 강력하고요. Magical이라고 하면 뭐 마법적인 마력이 있는이 되겠죠. 이런 마력이 있는 동물들입니다. But 그러나 주어 동사. They aren't really good. 그것들은 정말 선하지는 않대요. 자, 지금 여기서 they는 무엇일까요? 그렇지. 지금 계속해서 이 dragons, 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들은 그다지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아시아 나라들과는 약간 관점이 다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빈칸엔 뭐가 들어가면 될까? 지금 앞에 아시아 나라와 서양 나라는요, 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아시아 국가들은 용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서양 나라들에서는요, They aren't really good. 그다지 선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빈칸에는요, 어떤 반대 또는 대조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러나, 뭐, 하지만, 뭐, 또는 반면에 등등의 말이 들어가면 될 텐데요. 이건 이따가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y are evil animals. 자, 여기서 they는요, 그치, 용들이 되겠죠. 그들은 evil, 악한이에요. 그들은 악한 동물들입니다. And, 그리고 people fear them. 자, fear이라고 하면 무엇을 두려워하다가 되겠죠. 사람들이 그들, 즉, 용들을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고, 심지어 evil, 악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They breathe fire. 자, 그것들은 무엇을 한다? 불을 내뿜습니다라고 해요.
자, breathe라고 하면 뭐 숨을 내쉬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뿜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즉, 그들은 불을 내뿜는다. 자, 그러면 뒤에 불을 내뿜는 그것들도 그렇지, 용이 되겠죠. 용들. People don't try to protect dragons. 자, protect라고 하면 보호하다라는 뜻인데요. Don't try to니까. 그렇지, 용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they try to kill them.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한다? Kill them. 그것들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hem은요. 그렇지, 바로 dragons, 용이 되겠죠. 용들을 죽이려고 하는 they는 누굴까? 그렇지, 이번에 they는요, people,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A부터 D까지는 다 they 또는 them이 지칭하는 것이 dragons, 용이었지만 마지막 이번에 they는 people,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Asian countries, 아시아 나라들, 그리고 Western countries, 서양 나라들에서 같은 용이지만 어떻게 다른지 이두 문화권의 관점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문제풀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일단 지금 보기에 단어들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and라고 하면, 저 그리고죠. 그리고, 뭐 앞에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 다른 내용이 또 이어질 때 우리가 쓰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because라고 하면, 그치, 뒤에 이유가 나와요. 뭐뭐 때문에. 자, however는요. 그치. 그러나, 뭐, 하지만, 이런 의미가 되죠. Therefore, 네, 그러므로. 그리고 as a result,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연결어는 무엇일까? 아까 앞에서 우리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용들은 이러이러합니다라는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빈칸 뒤에는 In Western countries, 서양의 나라들에서 용을 이렇게 바라봅니다라는 글을 봤는데요. 자, 지금 아시아 나라들과 서양의 나라들은요. 그렇지, 용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라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 빈칸은요. 어떤 대조되는, 반대되는 내용을 연결해주는, 그렇지,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3번, however이라는 연결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However, 그러나 서양의 국가들에서 Dragons, 용들은 어떠하다? 그렇죠. 강력하고 magical animals들이다. But, 그러나 그들은 그닥 선하지 않아요. 라는 내용이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위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먼저 여기를 보면 Asian people, 아시아 사람들은요. Think of dragons as wise and blank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구문이다? Think of A as B죠. A를 B라고 여기다요. 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용들을 어떻게 생각하죠? 네, 여기 나와 있네요. Wise and 그리고 powerful. 그치, 강력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wise and powerful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아시아 사람들은 용을요, wise and powerful, 현명하고 강력하다고 여깁니다. 강력한 동물로 여깁니다. 자, unlike라고 하면 뭐뭐와 다르게라는 의미예요. Unlike Asian people, 아시아 사람들과는 다르게, Western people think of dragons as blank animals. 자, 서양 사람들은요, 용들을 어떻게 여긴다? 그렇지,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ey are evil animals. 악한 동물로 여깁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think of dragons as evil animals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쵸? So, 그래서 they try to blank them. 자, 이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려고 한다? 네,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kill,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they try to kill them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되겠죠. 이를 통해서 아, 아시아의 사람들과 서양권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용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가볼까요? 위글의 밑줄 친 A에서 이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아까 우리가 쭉 읽으면서 한번 해석을 해봤었는데요. 지금 A의 대인은 누구를 가리켰죠?
그치? Wise and powerful. 현명하고 강력한 것은 이 dragons, 용이었어요. 자, B에 대해도요.

그렇지. Give advice and bring good luck. 조언을 해주고 좋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건 바로 용이었죠. 자, 다 계속 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번의 they도요. But they aren't really good. 그러나 그들은 그닥 선하지 않습니다. 용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They breathe fire. 그들은 불을 내뿜습니다. 자, 이때 they도 용들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마지막 이번에 데이는 They try to kill them. 그들은 용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해서 이때 데이는요. People,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아하, 그래서 다른 것은 그렇지. 이번에 데이가 된다. 5번이 되겠죠. 자, 4번을 한번 가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When I share my problems with my friends. 자, 내가 친구들과 내 문제를 좀 공유할 때, they tell me their thoughts. 그들은 나에게 그들의 어떤 생각을 알려준대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알려주는 거죠. They give me good blank. 그들은 나에게 좋은 이것을 줍니다. 자, 그들이 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생각을 공유한다, 생각을 준다라는 건요. 그치, 어떤 좋은 조언을 준다라는 말과도 같겠죠. 그래서 조언이라는 단어. They give me good advice. 네, 조언이란 단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Advice. 자, 그 다음에 B번. There is a blank dog in front of my house. 우리 집 앞에는 빈칸한 개가 있습니다. 자, it's very big and frightening. Very big. 매우 크다라는 거고요. Frightening이라고 하면 두렵습니다라는 거예요. 매우 크고 좀 두려워요. 위협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개는 굉장히 거대하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거대한이란 단어 우리 봤습니다. Gigantic이란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there is a gigantic dog. 거대한 개가 In front of my house. 우리 집 앞에 있습니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지문과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제 워크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워크북의 영작 훈련 1번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은 문화에서 용들을 다르게 생각한다. 자,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라는 표현 뭐가 있었죠? The think of가 있었어요. 그래서 many cultures Think of dragons. 용들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in different ways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many cultures think of dragons in different ways. 자, 2번으로 가봅니다. 그들은 조언을 해주고요. They give advice. 자, give advice가 조언을 해주다라는 뜻이죠. And 그리고 무엇을 한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 Bring good luck. They give advice and bring good luck.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3번 한번 볼게요. 몇몇 사람들은, 네, some people이 되겠죠. Some people, 이들은요, 용들을 신들이나 그들의 왕들의 상징으로 여긴다. 자, 무엇을 뭐뭐로 여기다라는 표현. Think of A as B 구문이 있었죠. 즉, Some people think of dragons. 자, 용들을 여깁니다. As 무엇으로요? Gods. 그쵸? Some people think of dragons as gods. 신 또는요. Symbols of their kings. 그들의 왕들의 상징으로 여긴다라는 의미고요. 자, 4번으로 가볼게요. They are. 그들은 악한 동물이다. 자, 악한이란 단어. Evil이 있었죠. They are evil animals. And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And people fear them.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한다. 네,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잘 적어 보셨으면 우리 마지막 문장 5번으로 가볼게요. 사람들은 용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 이때 우리 뭐뭐하지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try to 앞에 don't를 붙여서 don't try to 동사 원형의 형태로 나왔죠. 자, people. Don't try to protect dragons.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용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제풀이까지 다 완성을 해봤고요. 오늘의 키를 얻었죠. 자, 오늘의 키는요. 바로 think of A as B. A를 B로 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독해를 할때 정말 많이 볼수 있는 구문인데요. 오늘 봤던 예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Think of dragons. 자, A. 용들을 여깁니다. 무엇으로요?

0: as gods or symbols of their kings. 신들 또는 그들의 왕들의 상징으로 여긴다라고 해서 여기서 B는요 조금 길지만 gods부터 kings까지가 바로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핵심 표현 여러분의 노트에 잘 작성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탐험을 했다라는 걸 인증해 주셔야겠죠. 이 신비로운 동물은 거대하다라는 문장을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탐험 인증 꼭 해주세요. 자 오늘도 함께 도깨 탐험을 즐긴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리딩파워 2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쌤이랑 독해할 글의 제목은 바로 남극의 헬리식스 기지 소개입니다. 자, 우리 남극에 있는 이 헬리식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독해하며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Halley was a research station in the Antarctic 이라고 했네요. 자, 우리 Antarctic 하면요, 남극이에요, 남극. 이 Halley라고 하는 것은요, research station이었다고 합니다. 얘를 우리 연구 기지 정도로 해석해 볼게요. 자, Halley라고 하는 것은요, 남극에 있는 연구 기지였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It was founded in 1956 by a British expedition 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이 found라는 동사 알고 있나요? 이 found는 설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과거 분사로 나와 있고 그 앞에는 비동사도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수동태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수동태의 시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was가 나와 있어요. 따라서 얘는 과거 시제 수동태가 되겠네요. 과거에 뭐뭐 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비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과거 분사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창설되었습니다. 설립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언제 설립되었냐면 1956년에 누구에 의해서? 한 영국 탐사대에 의해서. Expedition 하면 탐험대, 탐사대 정도로 해석할게요. The expedition decided to set up their base at Halley Bay 라고 했네요. 자, 그 탐험대는요. 결정을 했는데 뭘 하기로 결정을 했냐? Set up, 세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들의 기지를. 자, 근데 어디에 세우기로 결정했냐면 Halley Bay, Halley만에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이라고 하면요, 육지와 바다가 이렇게 접하다가 좀 육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 있죠? 여기를 우리가 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ay예요. 그래서 이 Halley만이라고 하는 곳에 기지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The latest station 이라고 했는데요. latest 하면 가장 최근의 이런 뜻이죠. 가장 최근에 지어진 기지인 Halley 6는요, was opened in 2013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트렌드, 과거 분사 앞에 비동사 과거 형태를 썼으니까 과거에 열렸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2013년에 열렸어요. 무엇이 이 Halley 6라고 하는 최근의 기지가 지어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There have been five previous bases at Halley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there 뒤에 비동사가 나오게 되면 there, 비동사,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시제가 have been이라고 해서 현재 완료 시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Halley에는요, 이전에 다섯 개의 기지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previous라는 것은 이전의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They have tried various construction methods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도 현재 완료 시제 나오고 있습니다. 시도해 왔다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근데 무엇을 시도했냐면 various construction methods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construction 방법들을. 여기서 construction이라는 것은요, 건축, 건설, 이러한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건축법들을 시도를 해봤대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하게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The first four were all buried by snow and crushed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처음에 네 개의 기지는요, 가장 먼저 지었던 네 개의 기지는 were buried. 한번 밑줄 쳐볼게요. 자, 우리 bury라고 하면요. 땅 속에 묻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were buried니까 과거 수동태. 모두 묻혔어요. 그쵸? 눈에 의해서 묻혔다. 여기까지 해석되겠고요. and crushed. 얘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crushed는요. 이 buried와 병렬을 이루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were buried처럼 얘도 were crushed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의해 묻혔고 또뭐 되었어요? were crushed. 붕괴되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Halley 6 is a string of eight modules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서 이 string이라는 건 줄이나 끈이에요. 근데 a string of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얘는 일련의 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8개의 모듈들이 연결된 형태라고 해요. 누가? 이 Halley 6가. 자, 또한 그것은요, 얼음 위에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A에서 나타났던 Halley 6가 얼음 위에 지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A와 B는 나타내는 대상이 같아요. 그쵸? 자, 계속 보겠습니다. The ice moves 400 meters every year. 얼음은요, 매년 몇 미터씩 움직여요? 400m나 움직인다고 합니다. And the structure moves with it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structure 하면 구조물이에요. 그 구조물은 Halley 6 기지가 되겠죠? 그 구조물은요, 그것과 함께 움직여요. 그 구조물은 움직이는 이 얼음과 함께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서 이시 나타내는 것은 얼음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어서 Halley 6 is on skis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가 아는 그 스키입니다. 이 기지가 스키 위에 있대요. So, people can move it back to the right place. 자, 사람들이 스키 위에 있는 그 기지를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원래의 알맞은 장소로. 자, 얼음이 움직이면서 옮겨졌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 볼게요. Then, 그러면, How did they construct the station?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 기지를 뭐 했을까? construct, 건설했을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에 따르면 이 뒤에는 어떻게 건설했는지가 이어져야 할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 끊겼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내용 확인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위글의 밑줄 친 A부터 E 중 가리키는 것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가리키는 것이 다른 대상 하나 있었죠. 바로 얼음을 나타내는 D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헬리색스 기지를 나타내니까 정답 4번으로 골라줄게요. 다음 2번입니다. 위글의 내용으로 보아 헬리색스 기지의 모듈이 서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그림부터 보기보다는요, 여러분, 우리 힌트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두 가지 중요한 힌트가 있었거든요. 일단, 이 기지는요, 어디 위에 있다고 했어요? On ice. 얼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벌써 두 개의 선택지가 지워져요. 얼음이 아닌 4번과 5번은 일단 지워야겠네요. 그죠? 자, 또한 가지 힌트. Helix 6 is on skis. 또 스키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스키 위에 있는 3번을 바로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도 이두 가지 힌트를 바탕으로 3번으로 알맞게 골라주셨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는 3번으로 넘어갈게요. 위 글을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서 Then, how did they construct the station? 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그 기지를 어떻게 지었을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해요? 어떻게 그 기지를 건설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헬리식스가 건설된 방법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갑자기 역사 혹은 여기서의 생활, 여기서 수행하는 연구, 얘가 설치된 곳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지 않겠죠. 이 뒤에는 건설된 방법이 나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4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A부터 갈게요. Air pollution. 자, air pollution 하면 공기 오염입니다. 공기 오염이 is getting worse.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We have to do some 빈칸 about its causes 라고 했는데요. 우리 cause 하면 원인이죠. 그것의 원인에 대한 빈칸을 좀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공기 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공기 오염의 원인을 조사를 해줘야겠죠? 자, 조사, 연구, research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B인데요. The dog 빈칸 the bone in the ground 라고 했습니다. 땅 속에다가요, 뼈를 뭐 했어요? 묻었겠죠. 땅 속이라고 했으니까 묻었다가 나오면 됩니다. 자, 우리 묻다라고 할 때는 bury라는 단어를 쓰는데 bury의 과거 형태 넣어줄 거예요. buried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But the other dog found it. 그런데 묻어놨는데, 숨겨놨는데 다른 개가 그걸 뭐 했어요? 찾은 겁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들과 구문들을 모아놓은 우리 워크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교재 111쪽입니다. 워크북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모아두었고, 워크북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들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으니까 꼭 연필 들고 뜻 써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research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research 뭐예요? 네, 연구 혹은 조사였죠. 이어서 Antarctic 하면요, 남극입니다. 그리고 found 나와 있는데요. found는 find의 과거형일 때도 있지만 이 자체로 동사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죠. 여기서는 found가 설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British 하면 어느 나라와 관련이 있죠? 얘는 영국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expedition 하면요. 탐험대입니다. 이어서 set up인데요. set up 하면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may인데요. 이 may라는 것은 만이라는 뜻이죠. 다음으로 previous 하면 이전의 라는 단어입니다. 이어서 various입니다. 여러분, various 하면 무슨 뜻이에요? 얘는 다양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construction 나와 있는데요. 우리 construct라고 하면 건설하다, 짓다 이런 뜻이었죠? 자, 그런데 뒤에 ion을 붙여서 명사를 만들어 준 거예요. 따라서 construction 하면 건설이 되겠네요. 명사. 다음으로 method 하면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글에서는 construction methods라고 해서 건설법, 건축법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다음으로 berry인데요. 스펠링은 bury인데 읽을 때는 berry 이렇게 읽습니다. 자, berry는 묻다, 매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땅속에 무언가를 묻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으로 crush입니다. 자, crush 하면 무슨 뜻일까요? 얘는 으스러뜨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음으로 string인데요. 자, string이라고 하면 줄이나 혹은 일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 string of라고 하면 일련의 라는 의미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module 하면요. 그냥 모듈이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독자적 기능을 가진 기본 단위예요. 이어서 structure인데요. structure 하면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construct 나왔죠? construction 하면 명사, 건설이고요. construct 하면 건축하다, 건설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ase 하면 뭐예요? 우리 베이스를 짓다 이런 말 합니다. 베이스는 기지나 근거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B로 넘어가서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그것은 1956년 영국 탐험대에 의해 창설되었다라고 했거든요. 자, 일단 그것은 창설되었다 할 거니까 주어인 it 쓸 거예요. 자, 그럼 창설되었다는 어떻게 해요? 수동태인데 과거 수동태니까 was founded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래서 it was founded 근데 언제? In 1956. 1956년에 창설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탐험대는 해리만의 그들의 기지를 세우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표현 나와 주어야 하는데요. 바로 decided to입니다. decided to 하면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ecided to set up their base 이렇게 가줄 거고요. at Helly Bay라고 해서 해리만에다가 그들의 근거지, 기지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인데요. 그들은 다양한 건축법을 시도해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자, 주어는 일단 그들이 되겠죠. 그리고 시도해 보았다라고 했는데, try라는 동사를 활용해 줄 겁니다. 여기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도해 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현재 완료를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they have tried. 그들이 시도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다양한 건축법을, 우리 다양한은 various죠? 그리고 건축법은 construction methods입니다. 그래서 various construction methods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입니다. 처음 4개는 모두 눈에 파묻혀서 붕괴되었다. The first four 나와 있고요. 파묻혔다. 자, 우리 were buried 하면 bury의 수동태 형태니까 다 묻혔다가 되겠죠. 뭐에 의해서? By snow. 근데 all이 남았어요. 그럼 all은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자, were all buried. 이렇게 써주면 자연스럽습니다. 모두 묻혔다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눈에 의해서니까 by snow. 이렇게 가줄게요. 자, 뿐만 아니라 were crushed도 연결이 되어서 붕괴되었다까지 이어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인데요. Helly 6는요, 스키 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적당한 장소로 그것을 되돌려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on skis, 스키 위에 있다까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적당한 장소로 그것을 되돌려

돌려 이동할 수 있다를 쓸 건데요. 자, 이때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거니까 so부터 시작해 주겠습니다. So people can move it back to the right place 하면 원래의 장소 혹은 적당한 장소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작 훈련까지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단어나 구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중화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12번째 이야기, 우리 그 중에서도 스토리 B로 함께하도록 할 건데요. 네, 친구들 예습하셨죠? 예습 꼭 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 독해 힘이 되어줄 리딩 파워 문장부터 만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독해할 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그리고 또 내신에서는 이걸 구분해서 또 맞춰봐라, 이렇게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be known 하면 수동태로 알려지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전치사가 오느냐에 따라 해석이 살짝씩 달라지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당연히 전치사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치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to는 쌤이 독해할 때도 항상 전치사 to가 나오면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죠?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be known to가 누구에게 알려져 있는지, 이 주어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be known as는 as의 뜻에 뭐가 있죠? 전치사 as가 뭐뭐로, 뭐뭐로서, 뭐로서 다 돼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서 알려져 있는지, 보통 어떤 지위, 직업,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for는 이유의 for예요. for는 이유를 뜻할 수가 있어서 걔가 알려진 건데 이 이유 때문에 알려진 거야. 그래서 해석은 쌤이 아까는 어떻게 적어놨냐면 뭐뭐로 유명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알려졌다는 건 결국 얘는 이것 때문에 유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be famous for와 be known for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죠. 이런 식으로 의미를 전치사를 보고서 구분하면서 독해를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우리 오늘 독해에서도 뭐 be known to as for 중에 하나가 등장할 겁니다. 잘 해석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뭐 a와 b에 밑줄 있고요. since에도 밑줄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괄호 속에 단어들이 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한 문제를 쭉쭉쭉 또 풀면서 1번은 지칭 추론이었고, 2번은 since와 같은 의미, 3번은 요것도 배열하는 문장. 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해하면서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 보도록 하죠. The Great War of China. 그러면 이제 중국의 The Great War, 만리장성을 말하죠. 그쵸? 만리장성. Which spans about 4,000 miles. 또 콤마 또 나왔죠. 부연 설명. 요렇게. 만리장성을 부연 설명을 해주고, 동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좀 전에 리딩 파워에서 만났던 비논, as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만리장성이 대략 4,000마일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어져 있는데, 이런 거예요. 걔가 is known as, 뭐뭐로 알려져 있어. 이런 해석이죠. 뭐로써 알려져 있냐면, the longest, 가장 긴, man-made, 인간이 만든 structure, 구조물. on earth,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는 얘가 가장 긴 구조물이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되셨죠? Although it was built a long time ago. 비록 그것은, 즉, 만리장성은 아주 오래전에 지어지긴 했지만, much of the Great War still stands. 만리장성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되셨죠? 옛날에 지었었으니까 좀 약간 사가서 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은 남아있다. 요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It was built over time by many different emperors to protect their empires. 자, 만리장성은 지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요. 많은 다른 황제들. 그러니까 워낙에 또 얘가 크고 길고 그러니까 아마 황제가 계속 바뀌었겠다. 그쵸? 지어지는 동안. 그래서 많은 다른 황제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어졌고 이걸 왜 지었느냐? 목적이 나옵니다. To protect their empires. 그들의 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어진 것이다. Emperors first started building walls in the 5th century BC. 자, 황제들은 처음에는 기원전 5세기에, 기원전 5세기에 이러한 장벽을 최초로 짓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다시 가보죠. 황제들이 이 장벽을 짓기 시작했어요. BC가 이제 기원전이죠? 기원전 5세기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At the beginning, they had their people use stone, rock, and even soil and grass to build them. 초창기에는 그들은, 자, 여기서 이제 헤드가 사역동사인 거 알아보셨나요? 목적어 their people, 목적격 보호자리의 동사 원형 구조를 알아야 독해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걸 한번 찾아보자면, 당연히 백성들에게 이런 걸 뭐, 써라. 이렇게 시킨 사람이 누굴까?
시키다잖아요, 사역 동사가. 이렇게 지시한 사람은 황제들일 것이다. 복수예요. 그래서 emperors, 복수로 이렇게 그대로 emperors를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가보죠. 초기에는 황제들이 시켰어. 그들의 백성들, 아니 뭐 일꾼들에게 사용하도록 뭐 돌, 바위, 심지어 흙이나 풀 이런 모든 재료를 다 쓰게 했다는 거죠. 그 장벽을 짓기 위해서. Over time, 네, 시간이 흘러가면서 they develop better methods with better materials. 황제들이 이제 좀더 좋은 재료들로 좀더 좋은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데이는 황제를 받으며 이제 좀 발전시켜 나간 거예요. 더 나은 방법을. 뭘 가지고? 더 나은 재료를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요. So most of the great wall of China that we can see today was built in the 16th century. 네, 사실 우리가 요즘에 보는, 오늘날 보는 이 만리장성의 대부분은 16세기에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가볼까요? 자, 최초의 시장은 사실 기원전 5세기였지만 대부분의, 이거 대부분이란 뜻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자, 수식 봤죠? 이렇게 수식 봤죠? 어떤 만리장성? 우리가 오늘날 볼수 있는 그런 만리장성의 사실 대다수의 부분은 지어졌어요? 언제? 16세기에 지어진 것이다. 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y use bricks to construct it. 그리고 그 당시 16세기에 뭐 사람들은 그걸 건설하기 위해서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재료가 좀 바뀌었죠? Since bricks were strong and small, workers could easily and quickly carry them. 왜냐면 벽돌이 좀 강하고 강하지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일꾼들이 쉽고 빠르게 그거를 옮길 수가 있어서 아주 만리장성을 쌓기에는 좋은 재료가 되었나 봅니다. 자, 지금 해석을 하다 보니까 원래 since는 두 가지 해석이 있죠. 뭐뭐 이후로, 이래로라는 시간의 뜻도 있지만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이유의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이유로 이어집니다. 벽돌을 왜 썼을까? 그게 강한데 작은데

그러니까 날르기 쉬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부분으로 확실하게 볼수 있죠? 그러면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로 대체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뒤에 밑줄 쳐져 있는 댐이 무엇인지 좀 찾을 차례입니다. 당연히 일꾼들이 좀더 쉽고 빠르게 날릴 수 있었던 그것들은 벽돌들이겠죠. 그래서 비가 받는 것은 bricks, 벽돌들이다. 자, 이렇게 우리의 지칭 추론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It became the inner line of defense against the nomadic Mongols. 자, 그래서 그렇게 벽돌로 지어진 그것은 방어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방어선. 그렇죠? 내적의 방어선. 이게 방어란 뜻이고, 이게 내적, 내부의 안이란 뜻이고, 내부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대항하는? The nomadic 하면 또 유목민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몽골 유목민에 대항할 수 있는 내적 방어선. 그렇죠? 그런 적을 좀 이렇게 디펜스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되게 튼튼했단 얘기죠. 벽돌로 지은 요것이. So the wall was totally. So 이 장벽은요. 완전히 뭐 전적으로 이런 뜻인데요. 지금 보면 무슨 얘기 나와요? 이거 왜 지었다 그랬죠? 아까 처음부터? 나라를 제국을 지키려고 이것도 지금 이 유목민에 대항해서 방어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벽은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었을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자, in ing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뭐뭐 할 때, 이런 해석입니다. So, in protecting, 보호하는 데 있어서 effective 했겠죠. 뭘 보호합니까? 그들의 empire. 그래서 요거는 배열 문제인데, 영작은 미리 해보면, the war was totally effective in protecting their empire. 자, 요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읽으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된것 같은데, 밑줄 친 A가 가리키는 건 처음엔 황제들이었습니다. 그렇죠? Emperors. 황제들이 시키는 거니까. 이러이런 재료를 써라. 아, 이렇게 우리 사역동사 head 나오면서 앞에 시킬 수 있는 존재가 등장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B는 bricks였어요. 그렇죠? 아, 벽돌이 단단하지만 작아서 이걸로 이제 일꾼들의 그것들을 즉 벽돌들을 또 쉽고 그리고 빠르게 나를 수가 있었다. 요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밑줄 친 since는 앞뒤 문맥상 because의 의미였고요. 요 이유의 의미로 쓰인 문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은 We've lived here since 1994. 네, 이거는 하나 힌트인데요. since는 이후로 이래로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네, 보통 그런 뜻일 때는 현재 완료 또는 뭐 과거 완료든 어쨌든 완료 시제랑 쓰입니다. 이후로 쭉 계속, 어떤 시간의 계속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그런 역할이 완료 시제라서 보통 그런 뜻일 때 이렇게 완료 시제가 오죠. 그래서 1994년 이후로.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since가 because의 뜻일 때는 사실 무조건 뒤에 주어 동사가 와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이래로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에 살아왔어요. 이런 해석이죠. 마찬가지 현재 완료 보이나요? 그리고 뭐 주어 동사는 왔지만, 내가 학교를 떠난 이후로 2년이 지났다. 이것도 이래로란 뜻으로 보시고. 자, 3번은 주어 동사 안 나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이래로일 것이고, 역시나 앞에는 현재 완료가 보입니다. 어제부터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다. 자, 4번은 그들이 월요일에 떠났어요. 그 다음에 since가 여기 있는데, 이건 이렇게 잘려야 됩니다. Since when? 그때 이후로. 즉, 여기서 그때가 맞는 건 월요일 이후로. 역시나 현재 완료. We have heard nothing. 우리가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5번이 정답인가 봐요. Since we live in the digital era.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We should get used to. 자, get used 하면 어디 어디에 익숙해지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Digital devices에. 즉, 디지털 기기들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해서 우리 because의 의미로 쓰인 것은 5번밖에는 없습니다. 자, 괄호 안에 주어진 어구를 바르게 배열해서 완성하는 거. 우리 이미 좀 전에 독해하면서 다 해봤고요. 그 장벽은 완전히 effective 했어요. 효과적이었습니다. 뭘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었냐? in ing. 보호하는 데 있어서. 뭐를? 그들의 제국을. 그래서 요 순서대로 배열을 아까 이미 잘 해봤죠. 자, 4번에 복학 퀴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본문 내용 마무리 짓고요. 우리 파워 업 이어가서요. 우리 월크북 내용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방금 살펴봤던 단어들 중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단어들 짚어보면, 자, span 하면 동사로 쓸땐 어디에 어디에 걸쳐서 이어지다라는 좀 뜻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핵심 표현 중에서 been on as는 뭐뭐로 알려지다. been on to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been on for는 뭐뭐로 유명하다였습니다. 차이점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method 하면 방법이라는 명사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 construct는 건설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defense 이렇게 되면 방어 또 수비라는 뜻이 되겠고요. nomadic 유목의. 그리고 마지막 effective 하면 효과적인. IVE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영작 훈련 1번부터 바로 갈게요. 중국의 만리장성은 The Great Wall of China. 주어는 나와 있고요.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긴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자, 우리는 동사부터 찾아서 써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우리 배운 표현이잖아요. 알려져 있어요. is known, 뭐뭐로, as, 인간이 만든 가장 긴 건축물, 즉, 건축물을 결국은 수식을 할 거야. 자, 가장 긴부터 갑니다. The longest man-made structure. 지구상에서가 가장 뒤에 붙죠. Owners. 자, 이런 식으로 대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een on as 중요하고, the plus 최상급, 그리고 인간이 만든이란 뜻, 마지막에 이런 거 붙여주면 되죠. 자, 이번엔 그들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돌, 바위, 그리고 심지어 흙과 풀을 사용하게 했다. 요거. 자, 뭐 재료는 뒤에 나와 있고요. 우리는 그들은 백성들이 이러이런 걸 사용하게 했어. 시킨 거잖아요. 아, 이때 영어에서 바로 사역 동사를 쓴다라는 거. 자, 그들은 시켰다. 자, 목적어에게 동사 원형하라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they had their people use. 이때 use의 동사 원형이 오는 거. 자, 어법적으로도 중요하니까 사역 동사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head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제 독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시키다란 뜻이고 구조까지 알아야 누구한테 뭘 시켰는지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3번 좀 넘어가고요. 우리 4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벽돌이 강하고 작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쓰면 될것 같은데요. 뒤에는 나와 있죠. Workers could easily and quickly carry them. 일꾼들이 쉽게 그리고 빠르게 그것들. 그것들이 이제 bricks였잖아요. 그쵸? 벽돌들을 나를 수 있었다. 자, 그럼 우리는 벽돌이 강하고 작았기 때문에 라고 할 때, 우리말은 이게 뒤에 붙지만, 영어는 접속사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의 구조를 써주면 되는 거죠. 아, 그럼 주어는 벽돌들이, bricks. 동사는 당연히 비동사죠. were strong and small.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since bricks were strong and small 까지 적어주고, 일꾼들이 쉽고 빠르게 그 벽돌들 나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이거는 지칭추론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영작 훈련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완강 미션은 been on to, for, as 이거 다 사용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하나만 하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가 to, for, as일 때 의미를 구분하는 거였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문장을 3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been on to는 아,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였고 been on for는 뭐뭐로 유명하다였습니다. been on as는 우리 오늘 독해도 나왔죠. 뭐뭐로 알려지다, 뭐뭐로서 알려지다 뭐 이런 뜻이 있었어요. 내가 직접 문장을 만들면서 확실하게 요 to for as일 때 해석을 구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기면 쌤이 확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요. 우리 복습 중요합니다. 복습 꼭 해주시고 완강 미션도 꼭 해주시고요. 생각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상큼한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인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직육면체, 정육면체,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자, 오늘은 바로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아무래도 부피, 겉넓이 모두 계산을 해야지 이제 문제가 풀리는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연습장 꼭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연습장에 너무 낭비하지 말고 6칸에서 8칸으로 나눠주세요. 그런 다음 나는 한 칸에 한 문제씩 해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저기 계산하지 않고 정리해서 계산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일 수 있고요. 만약에 계산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 계산을 막 빡빡 지우고 다시 푸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요, 내 계산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자꾸 내가 어디를 실수했지? 라는 걸 찾으면요.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를 잘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자, 내가 공부할 때 그냥 무조건 막 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느 부분을 잘하고 어느 부분을 못하냐 라는 나름대로의 나의 분석을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습관도 같이 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좋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7번부터 문제풀이 가볼게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의 밑면에 빨간색 색종이를 붙였대요. 그리고 옆면에는 파란색 색종이를 붙이려고 합니다. 파란색 색종이는 모두 몇 제곱센티미터가 필요한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파란색은 지금 이 빨간색을 두 밑면이라고 한다면 옆면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전개도로 쓱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쫙 펼쳤을 때 어때요? 큰 직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파란색 붙이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밑면의 둘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0, 4, 10, 4, 그래서 가로가 10 더하기 4 더하기 10 더하기 4가 되니까 14, 14, 그래서 28cm가 되는 거고 세로는 높이인 7cm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28 곱하기 7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8, 7, 56에다가 2, 7, 14에다가 5를 더하면 19. 그래서 196 제곱 센티미터가 된답니다. 따라서 196 제곱 센티미터. 뭐 파란색, 색종이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은요. 옆면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죠. 자, 직육면체 가로 5cm고 세로 안 나왔네? 높이가 8cm인데 겉넓이가 314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겉넓이 구하는 방법을 무려 세 가지 방법이나 배웠는데 이때 이 네모를 구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쉬울까?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 그 중에서도 쌤은요. 바로 가장 세 번째 방법 있죠. 자, 뼈대를 세워갖고 한 옆면의 넓이, 자, 밑면의 넓이, 한 밑면의 넓이에다가 위아래 두 개, 여기다가 옆면의 넓이. 요 계산을 해서 314가 되었다. 라는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아무래도 여기도 네모가 들어가고 여기도 네모가 들어가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쌤은, 자, 5cm, 여기 8cm로 나왔으니까 지금 파란색 부분을 두 밑면으로 할게요. 어때요? 괜찮죠? 그럼 나머지 부분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얘를 옆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한 밑면의 넓이는 5 곱하기 8이니까 4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는 색깔 다르게 할까요? 자, 얘를 쭉 여기를 뜯어갖고 펼치면 바로 밑면의 둘레가 뭐가 된다? 그렇죠. 가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면, 즉 5, 8, 5, 8, 즉 5 더하기 8 더하기 5 더하기 8이니까 자, 여기서는 13, 13이니까 26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워볼게요.

26이 밑면의 둘레가 되는 거고, 그리고 높이가 바로 이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두 밑면을 수직으로 이어주는 게 높이가 되는 거니까, 얘가 네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높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밑면과 높이를 좀 다르게 두면 네모를 식에서 좀덜쓸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따라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40 곱하기 2는 이제 80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26 곱하기 네모를 해서 얘가 314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올려서 계산할까요? 26 곱하기 네모는 314에서 거꾸로 80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4 빼기 0은 4, 11에서 8 빼면 3에다 2, 234. 자, 따라서 이 네모는요, 234 나누기 26을 하면 됩니다. 딱 10배가 260인데요. 우리 260보다 지금 26만큼 작은 수가 233 거 보니까 9배가 되겠다. 아, 그래서 9번 들어가겠다. 실제로 26 곱하기 9 해보세요, 여러분. 6, 9, 54. 2, 9, 18이니까 딱234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길이가 9cm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쌤은 세 번째 방법으로 풀어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9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도 건널비가 150제곱센티미터이고, 밑면에 정사각형인 직육면체가 있는데, 이 직육면체 높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 밑면 위아래라고 본다면, 높이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뭐로 할까?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좋겠어요. 자, 뼈 내세워볼게요. 한 밑면의 넓이가 위아래 두 개니까 곱하기 2에다가 옆 넓이를 계산을 해서 이것이 이제 150이 나왔다라는 뼈대를 세웠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밑넓이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되겠죠? 여기다가 옆 넓이는 여러분 얘를 펼쳐보면 3, 3, 3, 3. 그러니까 3의 4배. 12가 가로가 되고 세로가 바로 구하고자 하는 네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할게요. 9, 2, 18에다가 12 곱하기 네모를 해서 150이 되니 12 곱하기 네모는 150에서 거꾸로 18을 빼주자. 그럼 132가 되겠고, 따라서 12 곱하기 네모가 132라면 네모는 132 나누기 12를 계산하면 되겠다. 자, 계산하면 14만에는 12가 한번 들어가고 남는 수도 10이니까 또한번 들어가서 11로 계산이 되겠어요. 네모 안에는 11, 즉 직육면체 높이는 11cm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네요. 자, 건널비가 거꾸로 주어졌을 때 가로, 세로, 높이 중에 하나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 유형 8번, 9번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번은 도전 문제인데요. 자, 다음 전기도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직육면체, 얘도 건널비가 주어졌네. 그러면 여러분들 도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8, 9번에서 이미 좀 연습하고 왔으니까 이풀수 있는 힘이 좀 생겼어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도요, 여러분, 이 밑넓이를 위아래로 보고 네모를 우리가 이 직육면체 높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것도 세 번째 방법으로 한 밑면의 넓이, 그냥 간단하게 밑이라고 할게요. 곱하기 2에다가 옆넓이를 더해서 이것이 166이다라는 식을 세워보면 이때 밑면은 가로가 얼마예요? 자, 이 길이가 4니까 여기가 4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5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도 또 오냐? 얘도 오죠? 그럼 여기도 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5가 되겠다. 아, 즉, 5 곱하기 4가 이제 한 밑면의 넓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둘레. 지금 여기 밑면의 둘레는 5, 4, 여기가 5, 4가 되죠. 그러니까 이 옆넓이, 지금 이긴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가로가, 자, 5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니까 9 더하기 9, 18cm가 되겠어요. 그러니 18 곱하기 세로는 높이 네모, 그것이 166이다 라는 거 뼈대 세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해 볼게요. 20 위아래 두 개니까 곱하기 2에서 40, 여기다가 18 곱하기 네모를 한 결과가 166이라면, 자, 18 곱하기 네모는 166에서 40을 빼면 되므로

126이 되겠다. 따라서 네모는 126에서 나누기 18을 계산하면 되겠네. 18의 몇 배가 126이냐? 자, 7. 딱 7배가 126이네요. 왜냐하면 18 곱하기 7을 하면 8, 7에 56, 12가 나오니까 맞죠? 아, 그래서 높이가 7cm구나. 네모 안에 7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도전 문제 이렇게 거뜬히 했어요. 8번, 9번, 10번. 이렇게 세 개가 같은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겉넓이가 주어지고 가로, 세로, 높이 중에 하나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의 유형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11번. 직육면체 모양의 큰 액자가 있는데 이 액자의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예요? 라고 했네요. 어머, 근데 그냥 가로, 세로, 높이를 주어진 이 값대로 보면 안 되는 게 단위가 달라요, 여러분. 문제에서는 제곱센티미터로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모서리의 길이들을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 센티미터로 바꾸는 게 좋겠지. 자, 2m 몇 센티미터? 200cm로 바꿔볼게요. 0.1m. 자, 100배 하면 되죠, 수에다가. 그러면은 하나, 둘,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하니까 10제곱센티미터. 자, 높이는 250cm가 나왔네. 자, 우리 방법 세 번째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까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바닥에 있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200 곱하기 10이니까 2000에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죠? 오른쪽 옆면 보세요. 10 곱하기 250 요면은 10 곱하기 250이니까 2500에다가 그 다음에 앞면 보세요. 여기는 200 곱하기 250이죠. 그러니까 합동인 면이 세 쌍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씩만 계산하는 거예요. 자, 200 곱하기 250은 25 곱하기 2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 50이잖아요. 여기다가 0 여기 하나 붙고 200에 0두개 붙고 5만이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몇배 해주면 돼요? 그렇죠. 두 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4,500. 그럼 54,500. 여기 곱하기 2를 계산해요. 그러면 0, 0, 5, 5, 20, 4, 2, 8, 5, 20. 잘 읽어야 되겠어요. 10만 9천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0의 개수에 주의해 주세요. 자, 따라서 10만 9천 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직육면체보다 조금 길이가 좀 불편하게 주어졌죠? 그래도 방법만 안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 방법 그대로 구해내면 되겠어요. 자, 12번 가죠. 이번에도 직육면체 모양의 에어컨의 겉넓이는 몇 제곱미터인지 구해보세요. 아까는 몇 제곱센티미터였는데 이제는 미터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서리 길이를 다 미터로 바꿔볼까요? 아니면 여러분 그냥 미터로 바꾸면 소수점 계산하기가 난 불편해요라고 한다면요. 센티미터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꿔도 괜찮아요. 자, 그럼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여기 바꾸려고 보니까 0.5가 나와서 불편할 것 같아. 그러면 센티미터로 다 바꿔보죠. 0.6m는 60cm가 되는 거니까. 이제 겉넓이 갑니다. 가로, 세로, 높이 중에 이렇게 두개 곱하면 6, 5, 30에다가 0, 두 개에 3,000. 이렇게는 2, 5, 10에다가 0, 세 개에 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요. 6, 2, 12에다가 0, 세개 붙여서 12,000. 여기에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계산할게요. 13,000에서 12,000 더하면은 25,000이니까 여기에 두배 하면 5만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5만 지금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미 단위 바꾸는 거 배웠잖아요. 여러분, 1제곱 미터는 자, 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1미터니까 100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cm, 100cm라고 봤을 때 바로 1제곱미터는 100 곱하기 100, 만 제곱 센티미터와 같은 넓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만이니까요. 얘는요. 5제곱미터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서리를 미터로 바꿔서 계산해도 되고 내가 편하게 센티미터로 계산한 다음 마지막에 바꿔도 되고.
우리 여러분 마음. 자, 그래서 정답은 쓸 때는요, 제곱미터로 써야지 5만 제곱센티미터로 쓰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할게요. 직육면체가 3개나 있는데,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각각 포장지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포장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부터 차례대로 이름을 써보세요. 단 포장지는 겹치는 부분이 없이 포장한다 라고 그랬으니까. 좋아. 우리 각각 뭐 편한 방법으로 건널비를 일단 싹 구해서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현이부터 갈까요? 색깔을 달리해 볼게요. 수현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법으로 할까? 두 번째 방법으로 할까? 6, 7, 42, 7, 8, 56, 6, 8, 48. 이거의 두배 계산할게요. 그러면 42 더하기 48을 하면 90이고, 여기다가 56 더하면 146이니까, 여기에 두 배를 해볼까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292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좋아. 이번에 규원이 가볼까, 규원이? 너무, 우리 방법 첫 번째로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도 좀 해봅시다. 자, 4, 2, 8, 8에다가 또 위에도 8이니까 여기 8. 그 다음에 2 곱하기 10은 20, 20자리가 양옆으로 두 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면은 4 곱하기 10이니까 40. 이렇게 계산해보죠. 그래도 어차피 이 식을 쓰니까 이 안에서 방법 두 번째. 식하고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자, 8 더하기 20 더하기 40을 해갖고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아니면 뭐 각각 구해보면 16, 40, 80 계산해도 괜찮죠? 120에서 16 더하면은 얼마? 136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고요. 자, 이제 민철이 갑니다. 민철이는요? 세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민넓이. 얘를 정사각형을 민면이라고 봤을 때, 7, 7, 49인데 거기에 두 배를 하고 옆 넓이는요 둘레입니다. 자, 가로가 둘레니까 7, 7, 7, 7, 28에다가 세로도 7. 뭐야? 이거 정육면체였네. 아니, 그러면 이런 계산해도 되잖아요. 한 면의 넓이가 49니까 이거에 6배를 해도 되는 거죠. 이게 더 편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6, 9, 54에다가 2, 6, 2, 2, 아, 4, 6, 24에다가 5를 더해서 9. 294 제곱 센티미터. 싹 구했으니까 이제 비교해 볼게요. 가장 큰 수, 294. 그 다음 292, 136 순서니까 우리 친구들의 이름. 자, 민철이를 가장 먼저 써야 되겠죠? 포장지 가장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수연이, 그 다음에 규원이 순서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14번에서 15번은 자, 지금 정육면체가 나왔어요. 우리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모눈종에 그려보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이미 6개의 정사각형 중에 3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지금 얘를 아래에 있는 바닥이라고 봤을 때, 자, 나머지를 어떻게 그려볼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쌤은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다음 거. 지금 3개 더 그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 여기에다가 올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짠! 전개도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육면체 겉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으니까, 한 면의 넓이는 3cm 곱하기 3cm니까 9제곱센티미터가 되겠고, 이것이 6개잖아요? 그래서 9 곱하기 6, 54제곱센티미터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좋아요. 정육면체 겉넓이가 훨씬 쉽다, 얘들아. 그지? 자, 그럼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도 주인공은 정육면체입니다. 한 면의 넓이가 100제곱센티미터래. 겉넓이 구하래. 헉! 아니, 그럼 한 모서리의 길이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얘를 구하기에 노력을 해야 될까? 아니, 100제곱센티미터짜리가 6개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여기다가 6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600 끝! 물론 한 모서리의 길이를 두번 곱해서 100이 나왔다라는 거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0cm다라는 걸 알아볼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어차피 부피가 아니라 겉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한 면의 넓이의 6배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600제곱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그 다음 갈게요. 이번에는 쌓기 나무로 쌓은 큰 정육면체 모양의 부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729제곱센, 3제곱센티미터라고 했는데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주어진 3개씩 3줄 3층으로 쌓은 큰 정육면체 부피가 나왔고요.

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했냐면 큰 정육면체 겉넓이가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는 선택사항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몇 개냐면 27개입니다. 왜냐하면 3개씩 세줄 3층이니까 27개의 부피가 729제곱 센티미터이므로 한 개의 부피를 구해서 그 다음에 한 모서리를 구해서 바로 이큰 정육면체 모서리를 통해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큰 정육면체 부피가 729제곱 센티미터니까 여기서 그대로 그냥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돼요. 뭐가 편할지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편한 대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바로 갈게요. 만약에 한 모서리의 길이를 이제 네모 센티미터라고 한다면 여기선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 세번 곱해서 이 부피가 나온 거잖아요. 아니 근데 걱정이네. 자, 얘를 이렇게 몇을 세번 곱했을 때 729가 나올지 감이 안 잡히는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는 자, 1의 자리가 힌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수를 세번 곱해서 9가 나오는 수를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222라면 8이죠. 333이면 27이죠. 444 보세요. 자, 4를 세번 곱하면 64였어요. 기억나요? 쌤하고 정리했는데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5는 아무리 여러분 곱해도 1의 자리가 5예요. 그러면 6은 66에 36또 6이니까 6이 나오겠죠. 7은 77에 49예요. 97, 63이니까 아닐 거고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바로 8 해보세요. 8, 8, 64에다가 4, 8, 32니까 1의 자리가 2가 나오겠죠. 그럼 9는 9, 9, 81인데 1에다가 9, 9, 가능성이 있네. 자, 그러면 10을 3번 곱하면 1000이기 때문에 1000보다 작으니까 이 수는 10보다 작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만약에 9라고 했을 때는 9981에다가 9 하면은 729 맞잖아요. 아하. 한 모서리 길이가 9cm야. 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의 자리 같은 경우로 우리 친구들이 힌트 삼아서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좋아. 그럼 이제 겉넓이 구해볼까? 한 면의 넓이는 9 곱하기 9, 81이고, 이런 게 6개가 있으니까 6배를 하자. 6, 86에 48. 그래서 486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쌓기나무 한 개의 겉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네요. 아니, 여기 한 모서리 길이가 9cm라는 거 알았으니까, 세 개가 모여 9cm가 됐다면 이 작은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는 3cm가 되겠죠? 그러면 작은 쌓기나무 한 개의 겉넓이는요? 한 면의 넓이는 3 곱하기 3이고, 그리고 6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겉넓이에요, 여러분. 부피 곱하기 3 하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한 면의 넓이가 9제곱센티미터고, 6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54. 즉, 54 제곱 센티미터로 답할 수 있어요. 자, 19번 넘어갈게요. 세연이는 한 면의 모양이 단과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에 색종이를 붙여서 주사위를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한 색종이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네요. 아니, 정육면체 모양이니까 한 면의 넓이는 11 곱하기 11이 될 거고 여기에 몇 배? 6배를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11 곱하기 11을 하면 121입니다. 그럼 6배 하면 6, 2, 6, 12, 7. 그래서 726제곱센티미터가 필요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20번은 우리에게 거꾸로 겉넓이가 150제곱센티미터라고 그랬고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한 모서리의 길이를 네모센티미터라고 한다면 한 면의 넓이는 네모 곱하기 네모죠. 여기에 6배를 한 것이 150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150 나누기 6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 25가 나오죠. 그러니 5 곱하기 5가 25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가 5cm다 라는 걸 거꾸로 차근차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이제 기본 문제 풀었으니까 조금 응용 문제 가볼게요. 자, 한 밑면의 넓이가 25제곱센티미터고 높이가 6cm인 직육면체인데 한 밑면의 둘레가 20cm래요, 요 길이가. 그랬을 때 직육면체 겉넓이 구하래요. 둘레를 알려줬으니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세 번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볼래요?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0: 2에다가 옆 넓이를 더하는 뼈대 세워볼게요. 그럼 한 밑면의 넓이는 25에다가 가로가 둘레, 세로가 높이 여기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 더하기 120이니까 바로 170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정답은 170제곱센티미터가 된답니다. 둘레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밑면의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 높이가 8. 밑면에 둘레 나왔고, 겉넓이 구하래. 그럼 똑같이 한 밑면의 넓이 36 곱하기 2에다가 옆면의 넓이는 둘레 곱하기 높이. 우리 앞에서 연습했잖아요. 그럼 72에다가 26 곱하기 8은, 자, 6, 8, 48, 2, 8, 16이니까 208. 그래서 200 얼마? 70, 80이네요. 280. 그래서 280 제곱 센티미터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하나 더. 한 밑면의 넓이 18제곱센티미터, 높이가 11센티미터, 근데 겉넓이가 278이 나왔을 때, 한 밑면의 둘레를 네모센티미터로 하고 그대로 식세어 볼게요. 자,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에다가 옆 넓이는 둘레 곱하기 높이 11. 이 값이 278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36이니까, 36에서, 자, 얘36 빼보세요. 그럼 240, 2가 네모 곱하기 11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네모는 242, 그다음 나누기 11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22로 계산되잖아요. 아하, 한 밑면의 둘레가 22cm다라는 거 거꾸로 구할 수 있어요. 좋아, 세 번째 방법 활용해 봤고요. 그다음에 24번. 정육면체의 겉넓이가 나왔는데 부피가 얼마예요? 그러면 얘는요, 한 모서리의 길이를 네모라고 했을 때한 면의 넓이의 6배가 486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나누기 6을 하면요, 바로 81. 그럼 한 모서리의 길이가 9라는 얘기죠. 아, 따라서 부피는 우리 한 모서리의 길이만 안다면 이것을 3번 곱하면 됩니다. 9, 3번 곱하는 거 앞에서 해봤잖아요. 81 곱하기 9니까 729로 계산되죠. 그래서 정답은 3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어요. 좋아요. 겉넓이가 주어지고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25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육면체 겉넓이가 600제곱 센티미터래요. 부피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나누기 6을 하면 이한 면의 넓이는 100제곱 센티미터예요. 그쵸? 그럼 한 모서리의 길이가 뭐겠어요? 10cm가 돼야지 10 곱하기 10이 100인 거죠. 자, 부피 구하면 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하면 되니까 얼마? 1000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1000 세제곱 센티미터. 뭐야, 응용 문제라서 어려운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었어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 볼게요. 한 면의 넓이가 64제곱 센티미터인 정육면체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냐? 주어진 조건을 잘 봐야 돼요. 대체 64가 뭐냐? 한 면의 넓이니까요. 만약에 한 모서리의 길이를 네모라고 한다면 두번 곱해서 64가 나왔다라는 뜻이죠. 자, 같은 수, 8, 8, 64니까, 아, 바로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8cm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부피 구할 수 있죠. 한 모서리를 3번 곱하면 되니까요. 우리 64에다가 바로 8 곱하면 48, 32, 68, 48. 그래서 512.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겉넓이를 통해 부피를 구하거나 부피를 통해 겉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단골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꼭 우리 친구들 연습해 주세요. 자, 오늘의 플러스 문제 한입뜨딱에서는요, 밑면의 넓이, 둘레, 높이가 주어질 때, 자, 겉넓이를 구하기. 자, 여기 내용 쭉 정리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겉넓이 구하는 거 꼼꼼하게 복습하면서 이 시간 맞춰주세요. 아무래도 계산이 많다니까, 많으니까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앞에서 쌤이 충고했던 연습장 쓰기 꼭꼭 한번 우리 친구들 실천해보세요. 자, 다음 시간 응용력 힘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저런,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캅 분리 안전 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0: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0: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우리 만점왕 통합분 5학년 1학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오늘이요, 국어 1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1단원이 다 끝나냐고요? 아니요, 다음 시간에 단원 정리평가를 풀어보긴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대화를 나누어요 1단원 요걸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 읽다가 말았잖아요. 이번 시간에 그 이야기 계속해서 읽으면서 오늘도 문제 열심히 풀면서 오늘의 공부 힘차게 시작해 보죠.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37번 문제부터 출발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계속해서 보죠. 아, 너 말이야, 진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진서가 도깨비를 은근히 바라봤어. 그 책 말고도 돌려주지 않은 책 있지? 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도깨비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어. 달아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진서가 재빠르게 붙잡는 바람에 둘 다 넘어졌어. 그러니까 너 돌려주지 않은 책 또 있지? 라고 진서가 말하니까 그 말에 지금 도깨비가 뜨끔해가지고 막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잡혔지만요. 포셔쇼! 도깨비는 어느새 쌀이 빗자루가 되어 있었어. 진서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마구 내쳤지. 아프겠다. 돌아와, 돌아오란 말이야. 몇 번을 내쳐도 쌀이 빗자루는 여전히 쌀이 빗자루였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도깨비도. 진서는 쌀이 빗자루를 들고 화장실로 달려갔어. 변기에 넣어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푸르풍풍 다시 도깨비로 돌아온 거예요. 안 돼! 안 돼! 하지 마! 변기에는 빠지고 싶지 않은가 봐. 도깨비가 이야기를 한 거네요. 돌려주지 않은 책 있지? 도깨비는 빨간 얼굴을 더욱 붉히며 고개를 그제서야 있어. 즉, 인정한 거예요. 뭘? 돌려주지 않은 책이 있다고. 자, 그러니까 진서가 어디야? 앞장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서는 도깨비의 누더기 옷자락을 꼭 붙잡았어. 도깨비는 말없이 화장실을 나갔어. 그리고 넓은 홀을 지나 도서관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 밖에는 아직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어. 진서는 가방에 꽂아두었던 우산을 활짝 펼치고 도깨비를 보았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깨비가 돌려주지 않은 책이 있다고 인정하니까 이 진서가 어디야? 앞장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짐작해보죠. 앞장서라고 하는 걸 보니 진서는 지금 무슨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은 책 또 어디 있어? 나 빨리 그곳으로 데려가.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깨비에게 앞장서, 그 돌려주지 않은 책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을 읽고 글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짐작 나왔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이 부분이에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볼게요. 도깨비는 다른 책은 모두 돌려주었다. 2번, 도깨비는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간 적이 없다. 3번, 도깨비는 진서의 말을 듣고 침착하게 행동했다. 4번, 도깨비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제때 반납했다. 5번, 도깨비는 책을 돌려주지 않은 행동이 잘못된 일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서의 말에 혼자 뜨끔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겠죠. 만약에 당당했다면 어땠을까요? 도망가지 않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진서의 말에 반박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걸 보니 이 행동이 잘못된 일인 줄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37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38번 문제인데요. 도깨비의 행동을 알게 된 진서의 행동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도깨비가 돌려주지 않은 책을 찾으러 가기로 하였다. 2번. 도깨비를 내쫓기 위해서 빗자루로 도깨비를 바닥에 마구 내쳤다. 내쫓으려고요? 아닌데요. 3번. 진서는 달아나려는 도깨비를 재빠르게 붙잡아서 변기에 놓고 물을 내렸다. 너무 잔인해요. 3번은. 자, 그래서 1번. 도깨비가 돌려주지 않은 책을 찾으러 가기로 하였기 때문에 어디야? 앞장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1번의 동그라미라고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보죠. 이 글의 내용과 관련지어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 묻고 있는데요. 자, 인물에게라고 했습니다. 인물에게. 이 이야기 속의 인물, 진서나 도깨비에게 하고 싶은 말, 상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도깨비야, 너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쌀이 빗자루로 변해 도망치려고 한 행동은 비겁하다고 생각해.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 도깨비에게 하고 싶은 말, 주의. 진서야, 너는 쌀이 빗자루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고 있니? 나는 민속촌에 가서 초가집 담벼락에 놓여있는 쌀이 빗자루를 본 적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서에게 말하고는 있지만, 이 글의 내용과 관련지어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는 상호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호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죠.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까요? 하지만 진서의 우산은 도깨비한테는 얼굴 가리개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였어. 이 도깨비의 몸집이 엄청 크니까 우산으로 이렇게밖에 가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서하고 도깨비는 키도 맞지 않았지. 우산을 얼굴에 대보는 도깨비를 보다가 진서는 웃음을 터뜨렸어.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지. 진서의 몸이 하늘로 들렸어. 그제야 진서는 깜짝 놀라 웃음을 멈췄어. 도깨비가 진서를 번쩍 들어 어깨에 올린 거였어. 그렇게 하고 우산을 쓰니 진서의 몸도 가려지고 도깨비의 얼굴도 가려졌어. 도깨비는 도서관 아래 체육관을 지나고 과수원도 지났어. 그리고 그 아래 좁은 산책길로 올라갔지. 도깨비의 어깨에 올라가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깨에 딱 타고 있으니까 편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비에 젖은 갈참나무 잎사귀들이 진서의 눈앞에 나타나면 진서는 팔을 휘저어 갈참나무 가지들을 밀어줘야 했고 우산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지금 어깨 위에서 편하게 앉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엔 우산, 한 손은 막 가지들을 막 헤치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네요. 도깨비는 작은 산을 넘어 진서가 처음 보는 동네로 내려갔지. 그러고도 도깨비는 한참을 굽이굽이, 굽이굽이 골목을 돌아갔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굽이굽이난 골목을 돌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한 데로 데려가면 혼난다. 진서의 말에 도깨비가 씩 웃었어. 도깨비가 멈춘 곳은 허름한 책방 앞이었어. 유리창엔 헌책 사고 팝니다 라고 적은 종이가 붙어 있었지. 붓글씨 같았어. 도깨비가 책방의 나무 문을 열자 꿉꿉한 책 냄새가 훅 풍겨나왔어. 진서는 우산을 접고 도깨비를 따라 들어갔어. 어디로요? 허름한 책방 안으로요. 오래된 책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모두 쓰러져 버릴 것 같았지. 그래서 진서는 조심조심 걸었어. 어디를? 허름한 책방 안을 말이죠. 도깨비가 천장에 매달린 전구를 켰지만 그것만으로는 책방 안을 환히 밝힐 수 없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과 전구의 빛은 책방 구석까지 가지 못했어. 그 구석에서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진서는 겁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화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전구의 빛을 이용해도 좀 어두컴컴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네요. 자, 40번 문제 보죠.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볼게요. 짐서의 우산은 도깨비에게 너무 작았죠. 그래서 우산을 얼굴 가리개라고 재미있게 표현했죠. 2번, 도깨비는 짐서를 어깨에 올려 우산을 함께 썼다. 맞아요. 3번, 그러니까 정답은, 네, 아니겠네요. 3번, 도깨비와 짐서는 체육관을 지나고 과수원도 지나 갔고요. 4번, 짐서는 도깨비의 어깨 위에 올라가 편하게 갈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요, 편하게 갔다고 생각하지는 마라고 했죠. 따라서 4번이 알맞지가 않네요. 정답이겠습니다. 5번, 도깨비는 짐서가 처음 보는 동네로 내려가 골목을 한참 굽이굽이 돌아갔다. 어디까지? 허름한 책방 앞까지. 글의 내용으로 알맞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41번 문제인데요. 낱말의 뜻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꿉꿉한 굽이굽이 두 낱말의 뜻을 연결해 봅시다. 꿉꿉한은요, 조금 축축한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좀 빨래를 했어요. 그런데 빨래를 다 이렇게 말리지 않고 옷을 입으면 축축하잖아요. 아우, 꿉꿉해. 그럴 때 꿉꿉한입니다. 조금 축축한으로 연결해 주고요. 이번 굽이굽이는요, 바로 여러 개 굽이의 뜻입니다. 따라서 굽이굽이는 여러 개 굽이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41번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 문제 42번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도깨비가 진서를 데리고 간 곳을 찾아서 다섯 글자로 쓰는 문제인데요. 바로 도깨비가 멈춘 곳은 어디? 그래요. 책방은 책방인데 어떤 책방? 허름한 책방 다섯 글자 골라서 여기에 적어주면 되겠네요. 허름한 책방. 이렇게 42번 문제 잘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43번 문제인데요. 도깨비가 짐서를 데리고 간 곳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적은 것처럼 짐서를 허름한 책방 안으로 데려갔잖아요. 거기에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죠. 나무로 된 문이 있다. 나무로 된 문. 맞습니다. 2번. 오래된 책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요. 3번, 천장에 매달린 전구를 켜니 구석까지 환해졌나요? 아니요, 그것만으론 책방 안을 환히 밝힐 수가 없었다라고 했지요. 따라서 3번이 알맞지가 않네요. 4번, 책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그래서 짐서는 조심조심 걷기도 했잖아요. 5번, 유리창에 붓글씨로 헌책 사고팝니다 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기 때문에 3번이라고 잘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이게 모두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이야? 놀라고 있어요. 진서는 도서관에 있는 책보다 여기에 있는 책이, 허름한 책방 안에 있는 책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야! 도깨비가 억울하다는 듯이 외쳤어.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이 훨씬 많아. 그런데 사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라고 도깨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책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에 대한 그럴듯한 까닭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도깨비의 말에서, 아하, 짐작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책을 많이 버렸고 그 책들을 바로 도깨비가 가지고 온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책이 많구나라고 말이죠. 도깨비가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을 고르는 동안 진서는 발 아래 있던 책을 한권 집어들었어. 첫 장을 펼치니 누군가 써놓은 굵은 글자가 보였어. 진서가 태어나기도 전의 날짜와 책을 산 사람의 이름이었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군가의 책이었겠죠. 그때 그 책의 주인이 적혀 있는 것이겠네요. 진서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 다음을 보죠. 난 낡은 책이 좋아. 도깨비는 원래 오래된 물건을 좋아해. 아, 도깨비의 말이었네요.
난 낡은 책이 좋아. 도깨비는 원래 오래된 물건을 좋아해. 도깨비가 슬며시 와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거 읽어도 돼? 이책 읽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도깨비는 선뜻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진서의 말에. 알았어. 여기서 읽을게. 읽어도 되지? 자, 진서가 책을 꼭 끌어안고 말했어. 그제야 도깨비는 진서와 함께 책 더미 앞에 나란히 앉았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왜 도깨비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읽어도 돼라고 했을 때, 읽어도 돼라고 했다면 진서가 그 책을 가져가거나 혹은 그 책을 훼손할까 봐 도깨비가 좀 무서웠지 않을까요? 그만큼 도깨비도 책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한 거죠. 그 마음을 느끼고 진서도 알았어. 안 가져가고 여기서 읽을게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도깨비가 허락하고요. 진서와 함께 책 더미 앞에 나란히 앉은 것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또 내용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에 생략된 내용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 물어보고 있는데요. 기억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민정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깨비의 말과 행동에서 도깨비가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도깨비가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굳이 굳이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을 가져왔을까요? 그냥 무시했겠죠. 자, 지훈이는요. 도깨비의 말에서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들을 도깨비가 모은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지훈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자, 45번 문제입니다. 니은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니은은 여기에요. 이거 읽어도 돼? 아까 이 부분 말이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진서는 책을 꼭 읽고 싶어 한다. 자, 다시 볼까요? 진서가 책을 꼭 끌어안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책을 꼭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알맞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하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비워두고요. 2번, 도깨비는 진서가 책을 읽는 것을 끝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맞나요? 아니죠. 진서는 도깨비와 함께 책 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다. 이 행동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허락했구나라는 것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2번이 알맞지 않구나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은 도깨비는 진서가 읽고 싶어하는 책을 매우 아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읽어도 돼라고 했을 때 도깨비는 선뜻 대답하지 못한 것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고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죠. 46번인데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 적어보기 전에요. 우리 한번 배웠던 내용 떠올려 보자고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때는요. 우리가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까닭을 찾는 실마리 바로 단서죠. 이 단서를 찾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인물의 말, 어떤 인물의 행동, 또는 어떤 나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려 볼 수도 있고요. 인물의 말과 표정, 행동 등에서도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며 한 가지만 한번 적어 볼게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적어 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참고해서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 주면 좋겠습니다. 말에서, 인물의 말에서, 또는 뭐 행동에서, 표정에서, 단서를 확인한다. 확인한다. 이렇게, 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요.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적고 싶어도 가장 확실한 답한 가지를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진서가 펼친 책에는 도깨비 이야기도 있었지. 도깨비 그림이 나올 때마다 책방에 도깨비가 얼굴을 붉혔어. 의외로 좀 수줍음이 많은 친구네요, 도깨비가. 도깨비가 처음 출연했던 책이라나 봐. 무척 부끄러워하더라고. 그러고 보니 이곳에 있는 책의 표지에는 도깨비 그림이 유난히 많았어.
네가 변기에 빠뜨린 책에도 도깨비가 나와? 우리나라 도깨비는 아니지만 조금.

도깨비 대답에 진서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 그러곤 가만히 중얼거렸지. 정말 읽고 싶었는데. 그 마음 알것 같아. 몇 번을 읽어봐도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어. 몇 번을 읽어봐도라고 했네요, 도깨비가. 도깨비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어. 그런데 진서가 여기에 지금 꽂힌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못 읽어봤는데 몇 번을 읽어봤다니. 몇 번을 읽어봐도 진서가 도깨비에게 바짝 다가왔어. 왜? 그만큼 진서가 읽고 싶었기 때문에 궁금해진 거죠. 그 책의 내용이 말이죠. 몇 번을 읽었으면 혹시 나한테 이야기해 줄수 있어? 라고 진서가 도깨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죠. 진서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 지금 막 진서는요, 그 책의 내용이 궁금해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도깨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도깨비는 그 눈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지.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을 거야. 자, 이 말에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서의 부탁에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였구나. 그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기로 생각했구나라는 것 말입니다. 작은 책방에 이야기 나라가 펼쳐졌어. 자, 그리고 도깨비가요,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진서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관사 루카스 아저씨는 기쁨의 나라에 살고 있었단다. 그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 이야기 나라는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아. 하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열리지. 자, 이야기 나라는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아. 이 말을 통해 또 짐작할 수 있는 것이요. 이 문을 닫는다라는 것이 진짜 허름한 책방에 문을 닫는다라기보다는 저녁쯤에 이제 이야기를 끝내고 또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런 내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서는 이 작고도 넓은 나라의 첫 번째 손님이 되었어. 라고 이렇게 책을 돌려주세요 이야기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결국에는요, 진서가 직접 그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이 마음 시착한 도깨비 덕분에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라도 알수 있게 되어서 말입니다. 자, 문제 보죠.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자, 1번은요, 병기에 빠뜨린 책에는 도깨비가 나오지 않는다? 아닌데요. 아까 도깨비가 우리나라 도깨비는 아니지만 조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오긴 나와요. 알맞지 않습니다. 2번. 도깨비는 병기에 빠뜨린 책을 몇 번이나 읽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서가 들려줘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3번. 도깨비는 진서에게 병기에 빠뜨린 책의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다가 아니라 해주고 있습니다. 4번. 기관사 루카스 아저씨는 진서가 펼친 책에 나오는 등장 인물이다. 기관사 루카스 아저씨는요, 진서가 읽지 못한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알맞지 않고요. 5번, 작은 책방의 이야기 나라는 아침에 문을 닫고 저녁에 다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죠. 알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고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문제 볼까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이 아닌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다시 복습해 봤던 것 떠올려 봐야겠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요. 말에서 단서를 확인할 수 있고요. 표정과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4번. 등장인물의 생김새를 떠올려 본다. 이 생김새를 떠올리는 것과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것은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4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글을 읽고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나요? 내가 인상 깊게 느껴진 부분과 한번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나와 서아가 있습니다. 유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서와 도깨비가 책을 아끼는 모습을 보니 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져. 그래요. 이글 속의 주인공 진서와 도깨비 모두 책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이죠. 아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아하, 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져. 나도 앞으로 책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 이런 부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아니더라도 우리도 평소에 책을 좀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이 시간 이후에 더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0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볼 텐데요. 진서와 도깨비의 공통점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또 나왔네요. 한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쫙 쓰고 싶어도 꾹 참고 한 가지, 가장 정확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글 속에 진서와 도깨비 모두 어떤가요? 진서도 책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요. 책을 많이 읽고요. 도깨비 역시 이사 가는 사람들이 버린 책을 다시 모을 정도로 책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도 적어주면 좋겠네요. 진서와 도깨비 모두 책을 매우 사랑하고 아낀다. 또는 뭐 책을 매우 즐겨 읽는다도 좋아요. 사랑하고 아낀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진서와 도깨비 모두 책을 매우 사랑하고 아낀다. 이렇게 진서와 도깨비의 공통점을 한 가지 찾아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5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헤어지기 전에 또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죠. 자, 바로 수강 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누구? 선생님이 아니라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이 시간이 끝난 뒤에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면 어떨까요? 이야기 속 주인공 진서와 도깨비, 그리고 이 나와의 공통점 비슷한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뭐, 나도 책을 아끼고 사랑해요. 또는, 아, 나도 병기는 아니지만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나만의 경험을 떠올리며 공통점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올라올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1단원 단원 정리평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먼저 미리 문제를 풀어오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좀 헷갈린다 싶은 문제 미리 표시하고 오면은요, 이 함께 만나는 시간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미리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점왕 통합본 5학년 1학기 공부 열심히 이어나가 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수학 3단원 소수의 나눗셈을 함께 공부해봤죠?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의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내용 바로 4단원 비와 비율이에요. 어? 비는 무엇인가요? 비율은 무엇인가요? 자, 이번 단원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먼저 4단원의 핵심 정리 만나보고요. 그 다음 단원평가 1에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단원 핵심 정리로 시작합니다.

표현은 바로 비와 비율이죠.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 바로 두 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수 비교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두 수를 비교하는 데에서 우리 비와 비율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과가 8개가 있고요. 배가 2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두 수의 크기를 뺄셈으로도 비교해 볼 거고요. 나눗셈으로도 비교를 해 볼게요. 뺄셈으로 비교를 한다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하니까 8 빼기 2. 그랬더니 6이 나왔어요. 아, 그러면 사과는 배보다 6개 더 많습니다라고 뺄셈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나눗셈으로도 비교를 해볼게요. 8 나누기 2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 4, 8이죠. 그래서 몫이 4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사과의 수는 배수의 4배입니다. 이렇게 나눗셈으로도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이 비와 비율에서는요,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이 방법을 떠올려 보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비를 알아볼 겁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비는 한 양을 기준으로 다른 양의 몇 배가 되는지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사과가 8개, 배가 2개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 배가 사과의, 사과는 배의 몇 배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사과가 8개 있고 배가 2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서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그러면 B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기준량 그리고 비교하는 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준량은 B에서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수고요. 비교하는 양은요, B에서 기호의 왼쪽에 있는 수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는 바로 기준량이 되고, 그 다음 이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 수는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개념을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이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비율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두수 2와 5를 비교해 볼 겁니다. 어떻게 비교했냐? 바로 다음과 같이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B로 나타내 보았어요. 자, 2, 그리고 5를 쓰고 가운데에 기호를 썼죠? 왼쪽에 있는 수는 비교하는 양, 오른쪽에 있는 수는 바로 기준량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읽을 거냐면요. 제일 먼저 2대 5라고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 2와 5의 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 2의 5에 대한 비, 마지막 5에 대한 2의 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5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무엇에 대한, 그럼 그것이 바로 기준량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네 가지 방법을 모두 다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비율도 알아볼 겁니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비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떻게 읽는다고요? 그렇죠. 1대2 또는 1과 2의 비, 이렇게 읽어주죠. 오른쪽에 있는 수는 기준량이에요. 왼쪽에 있는 수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자,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어 줄 거예요. 자, 어때요? 선생님이 기호, 나눗셈 기호로 바꿨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누어진 수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쓰면, 아, 이렇게 2분의 1 형태로 비율을

분수 형태로 구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비율은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자, 그러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라고 생각했을 때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다 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율을 이렇게 분수 형태로만 나타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소수 형태로도 낼수 있어요. 2분의 1은요, 결국 10분의 5잖아요. 그래서 0.5. 이런 식으로 소수로도 비율을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백분율이라는 것도 알아볼게요.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말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다음과 같이 45%, 45%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볼게요. 우리 조금 전에 비율 2분의 1 이렇게 구했죠? 그러면 우리 기준량이 바로 2가 되는 거잖아요.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이래요.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모가 100인 분수를 떠올리는 거예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50을 곱하면 되니까 100분의 50이죠. 자,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낸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기호를 써서 50%라고 나타내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아래를 보면 100분의 45. 이 비율을 45%라고 나타냈다. 그리고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볼수 있겠죠? 자, 비율과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도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도 구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걸린 시간에 대한 이것이 바로 기준량이 되니까 간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되고, 그 다음 할인율은요? 그렇죠. 바로 기준량은 원래의 가격이 되고 비교하는 양은 할인한 금액이 되니까 원래 가격분의 할인한 금액에 100을 곱하여 할인율을 백분율 형태로 구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비율과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 다양한 문제들 선생님과 함께 만나볼 테니까요. 이따 선생님 강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핵심 정리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내용을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1회입니다. 1번에서부터 2번, 간식꾸러미마다 초코바 6개와 막대사탕 2개를 넣으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이에요. 간식꾸러미 수에 따른 초코바 수와 막대사탕 수를 표로 나타내시오 라고 합니다. 자, 간식꾸러미의 수가 1개, 2개, 3개, 4개가 될 때 초코바 수와 막대사탕의 수는 어떻게 변할까요? 간식꾸러미 수가 1개라면 초코바는 6개, 그리고 막대사탕의 수는 2개가 돼요. 만약 간식꾸러미 수가 2개가 된다면 초코바 수는 6, 2, 12, 12개가 되겠죠? 그러면 막대사탕의 수는요? 2는 4, 4개가 될 거예요. 간식꾸러미 수가 3개라면 초코바 수는 6, 3, 18, 18개고 막대사탕의 수는요? 2, 3은 6, 6개가 되죠. 간식꾸러미 수가 4개라면요? 초코바 수는 6, 4, 24, 막대사탕의 수는 2, 4, 8, 8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를 완성해주면 되겠죠?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초코바 수는 막대사탕의 수의 몇 배입니다. 자, 우리가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 뺄셈으로도 비교할 수 있고 나눗셈으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배다라고 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비교를 한 걸까요? 그렇죠, 바로 나눗셈으로 비교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초코바 수는 막대사탕 수의 몇 배냐라고 했으니까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막대사탕의 수예요. 그러면 우리 6을 2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6 나누기 2는 3이니까 아, 3배구나. 초코바 수는 막대사탕 수의 3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표를 보면 24 나누기 8도 3, 18 나누기 6도 3, 12 나누기 4도 바로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면 이렇게 쉽게 몇 배인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3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공책이 있고 연필이 있네요. 공책수와 연필수의 비를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책수와 연필수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공책은 몇 권이 있나요? 그렇죠, 총 7권이 있어요. 연필은요? 네 자루가 있어요. 그래서 7 그리고 4인데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호를 써서 7대 4라고 비요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번, 비를 잘못 읽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이는 이 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했죠? 볼게요. 자, 제일 처음 읽을 수 있는 방법 바로 2대 8이죠. 그 다음 2와 8의 비 맞습니다. 그 다음 2에 대한 8의 비, 자,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준량이 되고

기호의 왼쪽에 있는 것은 비교하는 양이 된다라고 했죠? 기준량은 무엇무엇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준량이 됩니다. 이에 대한 8의 비례요. 그러면 2가 기준량이 되니까 바로 다음과 같이 비를 표현할 수 있을 거잖아요. 어때요? 잘못 읽은 거죠? 자, 2의 8에 대한 비. 그럼 8에 대한이니까 8이 기준량이 돼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비를 쓸 수가 있으니까 아, 제대로 읽은 거죠. 8에 대한 2의 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8이 기준량이 되니까 다음과 같이 비를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은 겁니다. 잘못 읽은 것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5번,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가 4대 6이 되도록 색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전체가 바로 6칸이 되겠죠? 그 다음, 색칠한 부분은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아, 전체가 6칸인데 그 중에서 4칸만큼 색칠하면 되겠구나. 6칸 중에 4칸만큼을 색칠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4칸까지.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6번입니다. B에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각각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에 대한 3의 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기준량, 비교하는 양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12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기준량은 바로 12가 됩니다. 그 다음 3은요, 비교하는 양이 돼요. 그럼 B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3대 12라고 써볼 수가 있는 거죠. 7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빵이 20개 있었습니다. 그중 9개를 먹었다면, 먹은 빵에 대한 남은 빵의 수를 B로 나타내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먹은 빵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먹은 빵의 수가 기준량이 되고, 남은 빵의 수는 비교하는 양이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먹은 빵몇개 했어요? 그렇죠. 9개를 먹었다고 했으니까, 바로 9개가 기준량이 됩니다. 그럼 비교하는 양, 즉, 남은 빵의 수는 몇 개인가요? 20개 있었는데 9개를 먹었어요. 20 빼기 9는 1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B를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면 되나요? 그렇죠. 11대9 이렇게 써주면 B로 제대로 나타난 것이 되는 거죠. 8번 비율이 더 높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이렇게 B가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비율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비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그러면 3대 4에서 우리가 이걸 비율로 구하면 3 나누기 4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4분의 3이 되는 거죠? 오른쪽을 보니까 18대 25예요. 그러면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자. 18 나누기 25가 됩니다. 그러면 25분의 18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은데 분모가 달라요. 우리 통분해 주자고요. 자, 그러면 분모가 4, 분모가 25예요. 5 분모가 100인 분수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3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25를 곱했을 때 100분의 75가 되고, 그 다음 25분의 18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하면 바로 100분의 48의 32, 41은 4. 그래서 100분의 72가 되는 거죠. 자, 100분의 75, 100분의 72, 무엇이 더 큰가요? 그렇죠. 100분의 75가 더 크죠. 그러면 3대 4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9번, 직사각형의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가로는 5cm, 세로는 3cm입니다.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야 하니까요. 자, 기준량 비교하는 양을 먼저 찾아볼게요. 가로에 대한 기준량 가로. 그다음 세로는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그럼 비로 어떻게 써야 하냐면요. 바로 가로 기호의 오른쪽에 쓰고 기호의 왼쪽에는요, 바로 세로의 길이를 써주면 됩니다. 자, 세로의 길이는 3cm고요. 가로의 길이는 5cm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3대 5라고 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비율을 구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비교하는 양을 그렇죠. 바로 기준량으로 나누어줘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3 나누기 5니까 5분의 3이 된다. 자, 5분의 3은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꿨을 때 10분의 6이다. 그러면 소수 형태로 0.6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구나. 분수로는 5분의 3, 소수로는 0.6 이렇게 나타내어주면 여러분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10번이에요. 관계 있는 것끼리 알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왼쪽에 보면요. 비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비유를 분수 형태로, 오른쪽에는요. 비유를 소수 형태로 구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있는 것끼리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2대 5. 자, 그러면 비율 한번 구해볼까요?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자. 2 나누기 5. 그러면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 이렇게 이어주세요. 자, 그 다음 6대 10이에요. 6대 10이면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었을 때6 나누기 12, 12분의 6이 되죠. 근데 12분의 6 없죠? 6으로 약분을 했더니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이어주면 되겠고요. 15대 20이에요. 그러면 비교하는 양 기준량으로 나누자. 20분의 15가 된다. 역시 20분의 15 없어요. 5로 약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4분의 3이 됩니다. 2번과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구했죠. 이제 분수 형태를 소수 형태로 바꾸어주면 됩니다. 2분의 1, 여러분 이건 소수로 바꾸기 쉽죠? 그렇죠. 바로 0.5예요. 그래서 니은과 연결. 자, 4분의 3은 어때요? 자, 바로 바꾸기 어려운 친구도 있을 텐데요. 자, 4하고 25를 곱했을 때 100이 됩니다. 따라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25씩을 곱하면 바로 100분의 75가 돼요. 소수로 바꾸면 0.7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디귿과 연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5분의 2는 어때요? 분모를 10으로 바꾸어 주면 바로 10분의 4가 되니까 소수로 바꾸면 0.4겠다. 그래서 기역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11번입니다. 아래의 축척 기호는 실제 거리 500m를 지도상에서 1cm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축척이라는 거본적 있죠?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맞아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지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호를 보았다면 이것은 이만큼. 보통 우리 지도에서는 이만큼을 1cm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만큼이 실제로는 500m예요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 어떻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실제 거리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거리가 기준량, 지도에서의 거리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거리는요, 우리가 500m라고 쓸 수도 있지만 1m가 100cm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렇죠. 바로 5만 cm다라고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을 먼저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하는 양은 지도에서의 거리잖아요? 1cm죠. 그래서 1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제 비율을 분수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1을 5만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5만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축척이에요. 알겠죠? 12번. 바구니에 공 던져넣기 게임을 했습니다. 대화를 보고 골 성공률이 더 높은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성공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구니에 공을 던졌는데 몇 개나 들어갔을까? 자, 던진 횟수는 얼마일까? 그다음 얼마나 성공했을까? 이것을 비율로 나타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공률이라고 할 때는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 시도한 횟수가 되는 거예요. 시도 횟수. 그다음 기준량은 이것이고 비교하는 양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성공 횟수가 되겠죠. 성공 횟수. 자, 이렇게 비율을 구한 다음 여기에 만약에 100을 곱했다. 그럼 성공률을 우리 백분율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세아의 경우를 봅니다. 자, 세아는 28번 던져 7번에 넣었대요. 그러면 28번 시도했고 7번 성공했구나. 28분의 7이네. 7로 약분을 하면 4분의 1이겠구나. 윤호는요, 25번 던져 5번 넣었어. 그러면 25번 시도해서 5번 성공한 거죠? 5로 약분을 하면 5분의 1이 됩니다. 자, 골 성공률 더 높은 사람을 봐야 돼요. 4분의 1, 그리고 5분의 1. 어느 것이 더 큰가요? 그렇죠. 바로 4분의 1이 더 크죠? 그래서 세 아의 이름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3번.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율이 더 높은 학년은 몇 학년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율이래요. 자, 그러면 전체 학생 수가 바로 기준량이 되겠죠? 여학생 수는요,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그럼 비율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5학년이에요. 전체 학생 수는 120명, 여학생 수는 60명이에요. 그러면 그 비율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0: 120분의 60이다. 이렇게 비율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도 약분할 수 있죠? 약분할 수 있지만 일단 기다려 볼게요. 이번에는 6학년 한번 구해 볼게요. 전체 학생 수는 150명이에요. 여학생 수는요, 85명입니다. 자, 그러면 약분하고 싶잖아요? 일단 약분해 보도록 할게요. 5로 약분을 했더니, 바로 17이 되고, 5로 약분을 했더니, 바로 30이 되는 거죠. 30분의 17이에요. 어쨌든 비율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분모가 똑같이 30이 될수 있도록 4로 약분을 해봅니다. 그러면 분모는 똑같이 30이 되고 4로 나누어주면 바로 15가 되겠죠. 그래서 30분의 15 그리고 30분의 17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여학생 수의 비율이 더 높은 학년 몇 학년인가요? 그렇죠. 바로 6학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술형 풀이에는 어떻게 쓸 것이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5학년의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율은 120분의 60, 즉 30분의 15이고, 6학년의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율은 150분의 85, 즉 30분의 17입니다. 이렇게 써볼 수 있죠. 자, 따라서 30분의 15가 30분의 17보다 작으므로 여학생 수의 비율이 높은 학년은 바로 6학년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정답 6학년이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단 계산을 한 다음 서술형 답안을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14번입니다. 원하는 칸의 수만큼 색칠하고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시오. 자, 여러분, 이것은 정답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색칠하고 백분율로 나타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색칠해 볼게요. 자, 일단 전체 칸의 수가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칸이거든요. 100칸 중에서 선생님은 이만큼을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다섯 칸씩 다섯 줄. 자, 그럼 몇 칸일까요? 5, 5, 25니까 25칸만큼 선생님은 색칠했습니다. 그러면 100칸 중에 25칸을 색칠했잖아요? 100분의 25다라고 비율로 나타낼 수 있고, 백분율로 표현을 해보면요. 그렇죠. 바로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25%라고 적어 볼게요. 그런데 이것은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 색칠한 만큼 표현했다면 모두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비율을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크기 비교 부호 중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는 0.8이 있고 오른쪽에는 80%가 있죠. 0.8을 100분율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0.8.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8이에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10을 곱하면 100분의 80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 100분율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바로 80%예요. 어때요? 그럼 결국 둘다 똑같은 거죠? 크기가 같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16번 과자 45봉지가 있습니다. 그중 20%의 봉지에 별사탕이 들어있다면 별사탕이 들어있는 과자는 모두 몇 봉지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과자 전체가 45봉지가 있어요. 20%의 봉지에 별사탕이 들어있다고요? 자, 그러면 별사탕 들어있는 과자의 수몇 봉지인지 모르니까 네모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45봉지 중에 네모 봉지에 별사탕이 들어있는데 이것의 비율이 20%니까 사실은 100분의 20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네모는 어떻게 구할까? 이 네모는 결국 100분의 20 곱하기 45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25로 약분하면 1, 25로 약분하면 5, 5로 약분하면 1, 그리고 9이니까, 별사탕이 들어있는 과자는 모두 9봉지네. 이렇게 여러분도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백분율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습니다. 17번. 시우는 12,000원인 장난감을 할인받아 9,600원에 구입했습니다. 할인율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여러분,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준량은 원래 가격. 그다음 비교하는 양은 할인한 금액이에요. 여기에 100을 곱해서 할인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결국 9,600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할인한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거예요. 12,000원인데 9,600원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12,000 빼기 9,600을 해주어야 할인한 금액을 알 수가 있죠? 얼마인가요? 그렇죠. 바로 2,400원이에요. 그러면 비교하는 양은 2,400. 기준량은 원래 가격인 12,000. 여기에 100을 곱해서 백분율로 우리 할인율을 구할 수가 있다. 100으로 약분, 100으로 약분. 120으로 약분을 했더니 1 그리고 20이 됩니다. 그래서 20이 되니까 할인율은 20%가 되는 거죠. 풀이, 할인 금액은요, 12,000에서 9,600을 빼면 2,400원입니다. 할인율은 바로 12,000에서 2,400원만큼 할인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100을 곱하여 20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20%가 할인율이 되는 거죠. 할인율 다음과 같이 구해주세요. 18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은행과 나은행에 각각 같은 날 예금을 하고 1년 뒤에 찾은 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자율이 더 높은 은행은 어디인지 쓰고 그 은행의 이자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시오. 자, 여러분, 우리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요, 전체 예금한 금액 중에서 이 이자가 차지하는 것의 비율을 백분율 형태로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은행은 35만 원을 예금했는데 1년 뒤에 35만 7천 원을 찾았으니까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는 7천 원입니다. 그 다음, 나은행도 볼게요. 16만 원을 예금했는데 1년 뒤에 16만 4,800원을 찾았어요. 그럼 이자는 바로 4,8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가은행과 나은행의 이자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은행입니다. 가은행은 35만 원을 예금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자는 7천 원을 받은 거잖아요. 35만 분의 7천. 여기에 100을 곱해줍니다. 100으로 약분, 100으로 약분, 3,500으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2가 되니까 아, 2%구나. 나은행도 볼게요. 나은행은 16만 원을 예금을 했을 때 4,800원을 이자로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100을 곱해서 백분율로 구하자. 100으로 약분, 100으로 약분, 1,600으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3이 되니까 3%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자율 2 그리고 3이 있다면 더 높은 은행은 바로 나은행이 될 것이고, 이자율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3%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구한 다음 마지막에 퍼센트 기호만 붙이면 여러분 백분율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9번이에요. 설탕 24g을 녹여 설탕물 190g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물 10g을 더 부으면 설탕물의 진하기는 몇 퍼센트가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설탕물의 진하기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설탕물의 양, 설탕물 양을 기준량으로 두고, 그 다음 설탕의 양을 비교하는 양으로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탕물의 양총 얼마인가요? 190g에서 10g만큼을 더했으니까 결국 200g이 된 거예요. 설탕은 여전히 그대로 24g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백분율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을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100을 곱한다. 그 다음 여기에도 100을 곱한다. 100으로 약분 해주면 2만 남고, 2로 약분 해주면 12만 남죠? 그래서, 아, 진하기는 12%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20번 떡집에서는 매일 저녁 6시 이후 떡을 아래와 같이 할인 판매합니다. 7,000원짜리 떡을 저녁 6시 이후에 구입하면 얼마에 살수 있는지 구하시오. 자, 저녁 6시 이후에 15%를 할인해준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7,000원짜리 떡을 15% 할인한다? 100분의 15만큼 할인해주는 거잖아요. 100으로 약분 해주면 70 곱하기 15, 바로 1,050이 되는데요. 그러면 원래 7,000원인데 여기에서 1,050원만큼 할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5,950원이 되죠. 그래서 5,950원에 떡을 살수 있다. 이렇게 구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이것이라고 합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비와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비와 비율 단원 평가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한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분위기를 살려서 시를 읽는 방법, 그리고 겹받침이 있는 낱말들에 주의하면서 글을 읽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아볼까요? 오늘은 시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만날 시는 바람은 착하지라는 시입니다. 그 다음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소리 내어 읽어보기도 할 텐데요. 두 번째로 만나볼 시의 제목은 바로 오늘입니다. 선생님, 분위기? 분위기가 뭐죠? 우리 단어한 분위기를 살려 읽어요에서 분위기는요, 어떤 장면에서 느껴지는 기분, 주위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을 말해요. 어떤 기분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 오늘도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시입니다. 첫 번째 시는 바로 바람은 착하지라는 시예요. 시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 겁니다. 분위기를 살피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이 장면에서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지 살펴보는 거라고 했죠? 자, 여러분의 기분은 어떤지, 이 시에 나와 있는 다른 것들은 어떤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람이 마루 위에 놓인 신문지 한 장을 끌고 슬그머니 골목으로 나간다. 자, 여러분, 슬그머니라고 하는 건요,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슬며시, 조심스럽게, 몰래, 이런 낱말들과 비슷해요. 훌훌훌, 공중에 집어 던져서는, 대굴대굴 길거리에 굴려서는, 구깃구깃 구겨서는, 공중은요, 하늘과 땅 사이의 빈 곳,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중이죠? 자, 그런데 대체 무엇이 공중에 집어던져지고, 대굴대굴 굴려지고, 구깃구깃 구겨지고 있나요? 그래요, 바로 이 신문지예요. 신문지가 왜? 바람 때문에. 골목, 구석진 응달로 찾아가 달달달 떠는 어린 민들레꽃에게 쓱 목도리를 해준다. 구석진 응달로 찾아간대요. 응달이라는 건 햇볕이 잘 들지 아니하는 그늘진 곳을 말해요. 햇볕이 잘안 드는 곳에 민들레꽃이 있었나 봐요. 달달달 떨고 있는 어린 민들레꽃에게 목도리를 해줬네요. 무엇이 목도리가 되었나요? 그래요. 우리 신문지가 대굴대굴 구르다가 구깃구깃 구겨지다가 민들레의 목도리가 되었대요. 그러고는 힘내렴. 딱그 말만 하고 골목을 걸어 나간다. 뚜벅뚜벅. 뚜벅뚜벅이라는 건요, 발자국 소리를 뚜렷이 내며 잇따라 걸어가는 소리 또는 모양을 의미해요.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흉내낸 말이죠. 저 그러면 힘내렴이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힘내렴은요, 바로 바람이 민들레꽃에게 한 말이에요. 바람이 민들레꽃에게 신문지로 목도리도 만들어주고 힘내렴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었으니까 민들레꽃은 응달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있다가 바람에 이런 응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시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도 함께 기억해두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 선생님, 그냥 잘 읽기만 하면 되나요? 자,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이 친구들의 대화 어디선가 본적 있죠? 그래요. 우리 이번 단원 제일 처음 시작할 때세 친구가 시를 읽고 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해요. 여기 있는 이 남학생 한번 볼까요? 시에서 바람이 신문지로 목도리를 만드는 모습을 몸짓으로 표현해 보는 중이야. 아, 이렇게. 이렇게. 목에 목도리가 있으니까 따뜻하네. 이런 것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시속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어 본다. 이 여학생 한번 보세요. 민들레 꽃을 챙겨주는 바람의 모습에서 엄마 같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 생각이나 느낌을 함께 나누고 있죠? 이렇게 읽으면 시의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시의 분위기를 친구들과 이야기해요. 누구처럼? 바로 이 친구들처럼. 아, 너희들 얘기를 들어보니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시인 것 같아. 여러분도 친구들과 시를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분위기를 조금 더잘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어지는 문제도 한번 만나볼게요. 2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와 관련 있는 날씨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 날씨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어디에도 이 날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 이런 날씨였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중요한 낱말이 하나 있었죠. 바로 바람. 바람이 신문지를 대굴대굴 굴려서 민들레에게 목도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바람이 부는 날이라는 건알수 있겠죠. 1번 눈이 오는 날 아니고요. 2번 비가 오는 날도 아니고요. 바람이 부는 날 맞네요. 바람이 불어서 신문지가 쓱 대굴대굴 구르다가 목도리가 되었습니다. 햇볕이 강한 날도 아니고 우박이 내리는 날도 알맞지 않은 것이네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26번. 바람이 신문지 한 장을 끌고 간 곳은 어디인가요? 신문지 한 장을 끌고 어디로 갔을까요? 마루, 골목, 화장실, 목도리 가게, 민들레 꽃밭? 여러분, 우리 시를 보면 바람이 마루 위에 놓인 신문지 한 장을 끌고 슬그머니 골목으로 나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문지 한 장을 끌고 간 곳은 바로 2번 골목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7번이에요. 바람이 신문지를 목도리로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람이 신문지로 목도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구깃구깃 구겼더니 목도리 모양이 우연히 되어서일까요? 마루 위에 놓인 신문지와 같이 놀고 싶어서일까요? 바람이 골목길을 걸어갈 때 목이 너무 추워서, 아, 바람이 추워서 스스로 목도리를 만들었나요? 달달달 떠는 민들레 꽃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를 다시 한번 보면, 구석진 응달, 그러니까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그늘진 곳으로 찾아가서, 달달달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 민들레 꽃에게 목도리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 민들레 꽃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5번. 마루 위에 놓인 신문지가 너무 외롭고 심심해 보여서 목도리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이 시를 통해서는 4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28번이에요. 기억을 말할 때 바람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 바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두 가지를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기억. 어떤 말이었나요? 아, 이시 가장 마지막에 힘내렴이라고 바람이 민들레에게 말을 했죠. 그러면 이 말을 할때 바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힘내렴이라고 한다면? 일단 응원해주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네가 더 이상 춥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따뜻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 너는 너무 소중해 아껴주는 마음일 수도 있죠. 일단 1번 화난 마음. 화난 마음에서 힘내렴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미안한 마음이라면 미안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서운한 마음이었어도 힘내렴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따뜻한 마음, 민들레 꽃이 더 이상 춥지 않았으면 좋겠다. 따뜻한 마음, 그리고 꽃을 아껴주는 마음에서 힘내렴이라고 말했겠죠. 정답은 바로 4번, 그리고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29번도 만나볼게요.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알맞게 표현한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시를 읽고 나서 몸짓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떤 친구가 목도리로 식물으로 목도리를 만들었어. 이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목도리 만지는 모습을 몸짓으로 표현했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적절한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대굴대굴 길거리에 굴려서는 무엇이 대굴대굴 길거리를 굴리고 있었나요? 그래요. 길거리에서 바람이 길거리에서 신문지를 대굴대굴 굴렸어요. 그러면 이 여자아이가 바람의 역할이 되어서 신문지를 굴리고 있는 모습 잘 표현했나요? 그래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남학생 한번 볼게요. 골목을 걸어나간다. 뚜벅뚜벅. 뚜벅뚜벅은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흉내내는 말인데 이 친구 보니까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알맞게 표현한 몸짓이 아니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몸짓으로 알맞게 표현하지 못했다.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서술형 문제예요. 이 시에 나오는 바람, 신문지, 민들레꽃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세요. 여러분이 바람, 신문지, 민들레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적어보라는 문제예요. 자, 이것은 정답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답을 한번 써볼 테니 여러분이 제대로 썼다면 정답 맞다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선생님은 민들레꽃을 골랐어요. 자, 민들레꽃. 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냐면요. 구석진, 응달에서, 그러니까 햇볕도 잘안 드는 곳에서 홀로 피어 있는 모습에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안쓰러운 마음, 뭔가 외로워 보이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선생님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다음 31번이에요. 이 시의 분위기를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여러분, 분위기라고 하는 건요, 어떤 장면에서 느껴지는 기분 같은 것들을 말해요. 또는 주위를 둘러싼 상황, 환경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분위기라고 하거든요. 바르게 말한 친구가 누군지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다은이에요. 바람이 골목골목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장면에서 무서운 분위기가 느껴졌어. 여러분 혹시 이 시를 읽고 무서운 분위기가 느껴졌나요? 아, 선생님은 바람이 마음씨가 꽤나 따뜻한 것 같았는데. 신문지로 목도리를 만들어줄 정도니까 바람이 그렇게 무서운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서준, 바람이 신문지로 어린 민들레꽃을 덮어주는 장면에서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 아, 서준이가 선생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세상에, 신문지로 어린 민들레꽃을 덮어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마음씨가 따뜻하죠. 그래서 이 시의 분위기를 바르게 말한 친구는 서준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2번이에요.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알맞게 표현한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시를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했죠. 자, 눈을 감아보면 바람이 부는 날, 신문지가 대굴대굴 바닥을 구르다가, 구깃구깃 구겨지다가, 어디로 갔어요? 맞아요. 바로 민들레꽃에게 갔어요. 민들레꽃에게 이렇게 가서 목도리가 되어진 신문지의 모습도 잘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바로 1번이 알맞은 그림이 되겠네요. 그럼 2번은 왜안 될까? 일단, 우리 민들레는 어디에 피어 있었나요? 그래요. 구석진 응달, 그러니까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혼자 피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민들레가 혼자가 아니네요. 여러 친구들도 있고요. 햇빛도 아주 잘 들어요. 그리고 골목이 아니라 들판이에요. 그러니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으로는 알맞지 않은 그림이 되겠죠. 3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를 친구들과 읽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시를 읽는 방법,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럼 우리 시를 읽는 방법, 여러 가지 떠올려 봐야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먼저, 주고받으며 읽으라고 했습니다. 주고받으며 읽는다는 것은 내가 말하고, 친구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내 순서, 너의 순서. 그 다음,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을 수도 있어요.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면서 리듬감을 살려서 시를 읽는다.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며 읽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이 방법을 기억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둘이서 시를 나누어 읽습니다. 알맞은 방법? 맞죠? 이것은 주고받으며 읽기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2번, 시에 어울리는 몸짓을 하며 읽어요. 오, 그래요. 시에 어울리는 몸짓. 예를 들어서 신문지가 목도리가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상상했던 장면, 그림으로 확인해 보았죠? 골목에 홀로 피어 있는 민들레꽃. 이 그림을 함께 보여주면서 읽으면 조금 더 좋겠죠? 민들레꽃의 잘못을 떠올리며 읽습니다. 민들레꽃의 잘못을 떠올릴 이유는 없겠죠. 민들레꽃이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을 떠올릴 이유도 없습니다. 5번, 바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소리내어 읽습니다. 마음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시에 나와 있는 어떤 대상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4번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시 만나보았고요. 이제 우리 두 번째 시도 한번 만나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 시, 오늘이라는 시를 만나볼 거예요. 이번에는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소리내어 읽어볼 겁니다.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서요. 그 전에 시의 분위기를 살펴 읽는 방법 한번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시의 분위기를 살펴 읽기 위해서는요, 시속 인물의 마음을 표정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시를 읽을 때에는요, 내가 마치 이시 속에 있는 인물인 것처럼 그 마음이 잘 드러나게 표현을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읽을 때, 그냥 내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리내어 읽는 사람의 표정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 표정도 신경 써서 지어주어라. 그리고 시속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함께 떠올려 보는 것도 시의 분위기를 살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을 때에는요, 소리 내어서 읽을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어떤지 느껴가면서 읽을 겁니다. 나는 오늘이 좋아. 오늘 아침 일찍 새들이 나를 깨워줬고, 저것 봐.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해가 한빡 웃잖아. 한빡? 한빵은요, 아주 많아서 차고 넘치고 남도록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아기의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빡 웃는 아기의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라는 건요, 환하게 아주 많이 웃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학교에서는 선생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입에서 절로 휘파람이 나오는 즐거운 오늘. 절로라는 건요, 저절로라는 말을 줄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저절로 휘파람이 나오는 즐거운 오늘. 안녕, 즐겁게 만날 친구도 많고, 야호, 신나게 할 일도 많은 나는 오늘이 좋아. 자, 여러분, 이시 읽으니까 어때요? 이 시를 쓴 친구 지금 기분이 엄청 좋은 것 같죠? 즐겁고, 신나고, 기대되고, 행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는 왜 오늘이 좋다고 했나요? 좋다고 한 이유가 진짜 많아요. 나는 오늘이 좋아. 오늘 아침 일찍 새들이 나를 깨워줬어. 아니, 내가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깨는 게 아니라, 새들이 예쁘게 지저귀는 소리에 내가 깬 거야. 그랬더니 오늘은 진짜 행복한 날이구나.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 해가 한빡 웃잖아. 아니, 해도 웃고 있네. 오늘 좋은 일 진짜 많을 것 같다. 그 다음.
오늘 왜또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은가요? 오늘이

왜 좋을까? 즐겁게 만날 친구들도 많고요. 신나게 할 일도 많대요. 그래서 오늘이 진짜 좋구나. 이 친구의 신나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시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소리 내어서 읽어보세요. 처음 읽었을 때에는 시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선생님도 두 번, 세번 읽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안녕 할때 진짜 기분 좋게 안녕 하게 되고요. 야호라고 할 때도 진짜 기분 좋게 야호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시를 읽을 때한 번만 읽지 말고 두 번, 세 번, 네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분위기를 잘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이에요. 시 속에 있는 나가 기억처럼 말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기억은요,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왜 오늘처럼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라고 했나요?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아침 일찍 새들이 나를 깨워주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 그 다음, 해가 한바 웃잖아. 아,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구나. 자, 그럼 우리 보기 한번 보죠. 1번, 해가 한바 웃어서. 그래요. 해가 한바 웃으니까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2번, 휘파람을 잘 불게 되어서. 아니요. 이것은 오늘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라는 말을 한 까닭으로는 알맞지 않아요. 기분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저절로 휘파람이 나온다고 했죠? 3번, 아침 일찍 새들이 깨워주어서? 그렇죠. 아침 일찍 새들이 나를 깨워주어서 오늘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게 되어서? 이런 말은 없었어요. 5번. 선생님 질문 내용을 미리 알게 되어서? 이런 설명도 나와 있지 않았죠? 따라서, 시 속에 나가 이렇게 말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1번. 해가 한바 웃어서. 3번, 아침 일찍 새들이 깨워주어서 이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중요한 문제예요. 니은과 디귿을 읽을 때 알맞은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니은 디귿은요, 바로 여기 있었어요. 입에서 절로 휘파람이 나오는 즐거운 오늘. 안녕, 즐겁게 만날 친구도 많고, 야호, 신나게 할 일도 많은 나는 오늘이 좋아. 안녕, 야호. 어떻게 목소리를 해야 할까요? 안녕, 아니, 야호, 이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녕, 야호, 이렇게 화를 내면서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밝고 힘찬 목소리를 내야 하겠죠. 안녕, 야호, 이렇게요. 크고 환한 목소리, 작고 조용한 목소리, 힘없고 우울한 목소리, 귀찮고 재미없는 목소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목소리 1번이라고 해줘야겠죠. 다음 36번입니다. 이 시의 분위기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분위기라고 하는 건 어떤 장면에서 느껴지는 기분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 시를 한번 다시 볼게요. 나는 오늘이 좋아. 오늘 아침 일찍 새들이 나를 깨워줬고, 저것 봐. 오늘 좋은 일 많을 거야. 해가 한바 웃잖아. 와, 오늘 학교에서는 선생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입에서 절로 휘파람이 나오는 즐거운 오늘. 안녕. 즐겁게 만날 친구도 많고, 야호. 신나게 할 일도 많은 나는 오늘이 좋아.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무겁고 슬픈 분위기요? 아니죠.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가 느껴지죠. 오늘 왠지 좋은 일이 많을 것 같고, 휘파람도 절로 나오고, 긴장되고 무서운 분위기 아니고요.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도 아니고, 시끄럽고 어수선한 분위기도 이 시의 분위기로 알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37번. 역시 중요한 문제네요. 시 속에 나의 마음을 표정으로 알맞게 나타낸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의 분위기를 잘 느끼면서,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시를 읽을 때에는 선생님이 표정도 진짜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를 읽을 때이 시의 내용은 아주 밝고 활기찬데 내가 이렇게

함께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시 속에 있는 나.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 이 친구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요? 자, 연이 볼게요. 같이 기분 좋게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 저 친구 기분 좋아 보이니까 기분 좋은 친구 옆에 있으면 당연히 나도 기분이 좋죠? 같이 기분 좋게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 건우, 나가 학교에서 선생님 질문에 긴장한 까닭을 물어보고 싶어? 선생님의 질문에 긴장했다고 했나요? 아니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대신 오늘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 속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알맞게 할 친구는 바로 연희가 되겠죠. 연희.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9번 서술형 문제예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시의 한 부분을 바꾸어 쓰세요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를 읽고 나서 그냥 그 시를 그 자체로 두는 것도 좋지만 일부분을 바꾸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학교에서는 선생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이 부분을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서 한번 바꾸어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하게 기분 좋은 날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왜 기분이 좋았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언제 기분이 좋았지?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놀이를 할 생각에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시를 한번 이렇게 바꿔 써볼게요. 자, 오늘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바꾸어 쓴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서 시를 써봤다? 그 시의 분위기를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40번 문제예요. 이 시를 바꾸어 쓰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의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이 시를 어떻게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까요? 1번, 바꾸어 쓴 시에 그림도 그려봅니다. 시를 바꾸어 쓰는 방법으로 알맞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 하면 시에 어울리는 그림이 항상 따라오거든요. 우리 그것을 시화라고 부르죠. 2번, 내가 기분 좋았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좋아요. 시를 바꾸어 쓰기 위해서는 내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그것을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죠? 3번, 친구가 바꾼 시의 내용을 보고 비슷하게 바꿉니다. 비슷하게 바꾸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친구가 만든 것을 비슷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서 스스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분위기를 살려 시를 읽는 방법 알아보았는데, 어때요? 이제 시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죠?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가줄 만점왕 미션입니다. 오늘은요, 퀴즈가 아니라 미션이에요.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를 소리 내어서 읽어보세요. 이 시를 잘 읽은 친구는요, 미션 완료라고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볼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오늘은요, 국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단원에서 글을 읽고 인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파악해 봤고요. 또 우리의 삶과 관련 지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마무리 활동으로서 시한편 읽고 이 시에서 말하는 이시속 나가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을 시의 제목은요, 난 탐험가입니다. 탐험이라는 낱말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탐험하다. 자, 탐험이라는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그 미지의 세계를 알아보려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을 탐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난 탐험가래요. 왜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요? 자, 일단 우리 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요. 길 잃는 게 특기야. 오늘도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어. 길 한가운데서 코는 벌름되고, 눈은 빛나고, 손은 태양의 길이를 재고, 발은 짐승의 흔적을 찾고 있어. 길은 잃어도 마음속에선 휘파람 소리가 나. 아직 길이 남아있기 때문일 거야.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끼며 걷다 보면 내가 길이 되기도 해. 불쑥불쑥 마주치는 것들이 알려주었어. 잃어버려야만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같이 놀다 보면 나름 재미있다고. 자, 친구들. 어쩌면 이 시가 친구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랑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 잃는 게 특기야. 친구들, 특기 뭐예요? 특기? 내가 잘하는 거, 재능, 이게 특기죠. 자, 그런데요, 시속 나는요, 길 잃는 게, 길을 잃어버리는 게 특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길을 잃어버린다는 소리죠. 자, 길을 잃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내가 어떤 목적지에 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혹은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길을 잃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시속 나는요, 자주 길을 잃어버린대요. 오늘도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어. 자, 지금 낯선 곳에 갔습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갔어요. 자, 그런데 길을 잃었는데 시속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길 잃었어. 무서워. 두려워. 어떡해. 어떡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나요? 아니죠. 길 한가운데서 코는 벌름되고, 눈은 빛나고, 손은 태양의 길이를 재고, 발은 짐승의 흔적을 찾고 있어요. 막 탐색하고 탐험하고 있어요.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서, 여기 뭐야? 낯선 건 뭐야? 이거 뭐야? 하면서 탐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굉장히 도전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길은 잃어도 마음속에선 휘파람 소리가 나. 친구들 휘파람 불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언제 휘파람 붑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여유가 있을 때 휘파람을 붑니다. 자, 그렇다면 시속 나는요, 길을 잃었어요. 하지만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휘파람 불어. 여유가 있어. 왜요? 아직 길이 남아있기 때문일 거야. 친구들, 길 잃어버렸다고 끝인가요? 거기서 더 이상 내가 나갈 수 없어요? 난 이제 끝이에요? 아니죠. 새로운 길이 나옵니다. 내가 새 길을 다시 찾아가면 됩니다.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길을 잃어도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끼며 걷다 보면 내가 길이 되기도 해. 맞아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끼면서 걷다 보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따르는 대로 내가 길을 만들어 가다 보면 그게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누가 그것을 길이라고 정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을 갔을 때 이게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어서 읽을게요. 불쑥불쑥 마주치는 것들이 알려주었어. 자, 우리 낯선 곳에 가면 불쑥불쑥 마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려야만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맞아요. 자, 우리가 맨날 가던 길, 이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것을 만날 가능성이 적죠. 하지만 낯선 곳에 갔을 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잃어버려야만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놀다 보면, 그것들과 같이 놀고 경험하다 보면 나름 재미있다고. 자, 그렇다면 이 실속나는요, 길 잃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무서워. 나는 길 잃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나름대로 즐기고 있어요. 그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고요. 탐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탐험가야 라는 제목이 붙은 것 같죠? 자, 우리 친구들이 이 실속 말하는 이의 가치를 잘 이해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가 굉장히 친구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다시 강의를 돌려서 선생님의 설명을 차분히 다시 들어보세요. 그리고 잠깐 멈추고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8번. 시에서 말하는 이의 특기. 무엇인지 쓰시오. 자, 제일 앞부분에 나오죠? 길 잃는 게 특기야. 그러니까 뭐가 특기예요? 길을 잃는 것. 이것이 특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49번입니다. 기억과 같이 표현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 길은 잃어도 마음속에선 휘파람 소리가 나. 왜 여유가 있다고 했죠? 그 뒤에 나옵니다. 아직 길이 남아있기 때문일 거야. 자, 아직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입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자, 50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시의 제목이 난 탐험가인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이 실속 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왜이 시의 제목이 탐험가인지 알수 있습니다. 자, 1번. 나의 꿈은 낯선 곳을 탐험하는 탐험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내 꿈이 탐험가라서 시 제목이 탐험가인가요? 아니죠.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그런 나의 도전과 그런 정신이 탐험가 같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붙은 거잖아요. 1번은 아니죠. 자, 2번. 나가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그래요. 새 길을 찾는 모습이 마치 탐험가 같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붙은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친구들, 이렇게 시 속 나의 중요한 가치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요, 선생님과 1단원 정리하면서 단원 정리 평가 1에 함께 풀어볼게요. 단원 정리 평가 1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전부 공부하고 읽었던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글 전체를 읽지는 않고요. 이야기 흐름을 짚어가면서 내용을 파악한 후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인데요. 글을 딱 보니까 의병장 윤희순입니다. 자, 어떤 부분인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단비가요, 마을 아낙네들에게 안사람 의병가를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그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한 덩어리로 모았고요. 자, 전에 없던 용기마저 불끈 솟아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비가 이제 나서시면 될것 같다고 하고 윤희순이 아낙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태껏 우리 여자들은 집안을 돌보는데 온 힘을 다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 외놈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자, 우리도 사내들처럼 모아자. 의병 운동에 나서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누군가 말꼬리를 걸고 나섰죠. 아니,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자칫 괜한 목숨만 버릴 뿐이요. 자, 시대적 상황 파악할 수 있었죠? 여자의 사회적 참여가 제한된 시대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막 술렁거렸습니다. 자, 이때 윤희순이 또 말하죠.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식을 외놈의 족으로 살게 내버려 두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자들도 사내들을 도와 외놈들을 몰아내는데 한 몫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여자들도 의병 운동을 하자라는

말이죠. 자, 이때 누군가 구성진 목소리로 노래 불렀어요. 자, 어떤 노래 불렀죠? 안사람 의병가. 누구였었나요? 맞아요. 담비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안사람 의병가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그렇죠. 담비였죠. 담비, 그래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운데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을 알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골라서 기호를 적어주면 돼요. 자, 기역, 눈길이 모두 윤희순한테로 쏠렸다. 자, 이거는 시대적 상황을 알수 있게 해주는 부분은 아니죠. 자, 누군가 말꼬리를 걸고 나섰다. 이건 오늘날에도 말꼬리를 걸고 나설 수 있잖아요. 아니고요. 자, 디귿.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의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맞죠. 지금 일본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고요. 자, 리을, 그 틈에 누군가 구성진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지금도요, 선생님이 강의하는 틈에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막, 막 이렇게 구성진 목소리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상황을 알려주는 부분은 아니죠. 자, 그럼 정답 무엇입니까? 디귿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3번도 풀어볼게요. 이 글에 나타난 시대적 배경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시대적 배경? 남자와 여자가 평등했나요? 아니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었어요. 아, 우리 같은 여자들이 뭐 한다고 달라지겠소? 이랬잖아요. 아니고. 자, 일제에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있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의병 활동, 의병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자, 3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세력을 넓혔다? 그것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윤희순이 추구하는 삶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윤희순의 가치 생각하면서 볼게요. 가,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추구했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가만히 집에 있었겠죠. 왜 의병 운동하자고 했겠어요? 아니죠. 나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삶을 추구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의병 운동했을까요? 아니죠. 다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여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섰죠. 자, 따라서 기호를 적자면 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이 글을 바르게 읽은 친구는 누구인지 쓸게요. 자, 수인이, 나는 있잖아.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생각하며 읽었어. 너무 좋아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생각하며 읽는 거 좋습니다. 서윤, 운율이 드러나 있는지 살펴가며 읽었어. 친구들, 이 글은요, 전기문입니다. 그쵸? 자, 운율은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에 운율이 드러나는지 살펴가며 읽으면 좋아요. 정연이,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었어? 자, 이것은요, 우리가 광고를 읽을 때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르게 읽은 친구는 누구? 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수인이. 자, 이어서 우리 6번부터 10번은요, 이글 읽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자, 이 글은 책 깎는 소년입니다. 자, 이번에도 전부 다 읽지 않고 이야기 흐름 짚어가면서 지문 파악한 후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장훈은 언젠가 전주에서 가장 큰 서포를 차리고 싶었다. 자, 그래서 온갖 수모를 견디면서 일을 배운 것도 그때를 위한 거였어요. 자, 돈도 모아두었는데, 근데 좀 모자랐죠? 자, 그리고 각수어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는 돈을 몽땅 벌 건데, 대패질만 허다가 언제 부자 돼요? 그러니까 각수어른이 니한테는 이 책판이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구나 했더니 장호, 예, 지는 이 서계서포보단 더큰 서포를 만들 거예요. 조선 최고의 각수들을 데리고 책을 찍어낼 거예요. 지는 부자가 될 거예요.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장호의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장호는요,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지요. 자, 그리고 낙을 보겠습니다. 이제 봉운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봉운이는요, 지금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했어요. 아, 이 책판이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이야기가 되겠지. 자, 그리고 계속 쉬지 않고 글자를 새깁니다. 자, 뭐, 주먹도 쥐어지지 않고, 손목도 아팠지만, 계속 글자를 새깁니다. 자, 그런데 글자들이 어땠어요? 글자가요, 엉망이었어요. 처음이니까 당연하죠? 자, 그래서 봉은이가 못마땅한 듯 얼굴을 찡그렸는데, 이제 밖에 나갔던 각수 어른이 돌아와서,

0: 어디 보자 하시죠. 자, 봉훈이는 마지못해 책판을 내밀었는데요. 각수 어른께서 처음 치고는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자, 야단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칭찬받으니까 굉장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수 어른께서 오늘 네가 새긴 책판은 가져가라고 하죠. 왜? 네가 처음 새긴 책판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오늘 그 마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처음 새긴 책판을 챙겨 주셨습니다. 자, 친구들, 여기까지 지문 읽었는데요. 우리 문제 풀어 볼게요. 6번입니다. 기억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기억은요, 그때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장호가 전주에서 가장 큰 서포를 차릴 때이지요. 그때를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견디면서 지금 서포에서 일을 배우고 돈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자, 가, 서계서포의 각수어른이 되는 때, 자, 서계서포보다 더큰 서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자, 나, 전주에서 가장 큰 서포를 차리게 되는 때, 이게 정답이죠? 다, 사람을 웃고 울리는 책을 찍어내게 되는 때, 이것은 뭐 장호의 가치와 어울리지 않죠. 자, 따라서 정답은 나가 되겠어요. 자, 이어서 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처음 글자를 새기던 마음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각수 어른이 봉훈이에게 가져가도록 한 것이 글 나에 있어요. 뭐였죠? 그렇죠. 바로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죠. 오늘 네가 새긴 책판은 가져가거라. 네가 처음 새긴 거니까 그 마음 잊으면 안 돼. 정답 뭐예요? 책판입니다. 책판. 그래서 우리 찾아서 쓸수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이 글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어떻게 파악할 수 있죠? 1번, 인물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다. 맞습니다. 자, 2번, 인물의 이름과 나이, 외형적인 특징을 파악해요? 자, 이런 것으로 인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파악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자, 3번,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을 살펴본다. 맞죠? 자, 우리 이두 가지 방법으로 인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9번입니다.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설명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영수, 봉훈이는 글자를 쉬지 않고 새긴 걸로 봐서 성실이라는 가치를 추구한 것 같다. 맞아요. 봉훈이는요, 굉장히 끈기 있고 성실한 친구예요. 맞아요. 자, 서진이, 장호는 책판을 찍는 도구를 만들고 싶어 했으니 창이라는 가치를 추구한 것 같아? 자, 장호에게 책판은 무엇이었죠?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창이라는 가치를 추구한 것 같아. 이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친구는 누구예요? 영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친구들, 이어서 10번입니다. 글 나의 봉훈이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떠올려 쓰시오. 자, 지금 글 나에서 우리가 봉훈이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자, 글 나를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 봉훈이에게 하고 싶은 질문 있나요? 이거 인물 면담하기 활동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선생님은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책판을 가져가라는 각수 어른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뭔가 감동했니? 어땠어? 묻고 싶어요. 자, 친구들도 봉훈이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자, 이어서 또 11번에서 16번까지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이글 읽고 문제 풀어볼 겁니다. 자, 이 글은요, 다이빙 때 위에서라는 글이지요. 자, 역시 이야기 흐름 짚어가면서 내용 파악한 후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 나루가 언니에게 말하는 거죠. 왜 수영 그만뒀어? 자, 용기 내어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언니가 대수롭지 않게 다이빙하려고 그만뒀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나루는요, 뱃속 깊은 곳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죠. 어? 아, 뭐야, 나 지금 진짜 어렵게 질문한 건데 뭐 이렇게 쉬워?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물어요. 그럼 수영은 이제 안 해? 수영은 이제 안 해? 그랬더니 버들이가요, 언니가 수영은 그만해도 될것 같았어. 아니, 그만하고 싶더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나루가요, 누르고 눌렀던 그 화를 냅니다.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둘 거였으면 진작 그러지. 7년 넘게 잘해놓고 기록 좀안 나온다고 바로 포기하는 게 어딨어? 다이빙은? 다이빙도 힘들면 또 그만두겠네? 자, 바로 우리 이 부분에서 나루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었죠? 자, 나루는요, 힘들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노력하고 끈기 있게 도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 읽어볼게요. 나입니다. 자, 하지만 나루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 쏟아부었어요. 그래, 덤빈다면 어쩔 건데, 언니 수영한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난 수영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데. 자, 나루에게 수영은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고 이제 언니가 얘기하죠. 그래, 화내라 화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화낼 수 있지. 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애니까. 괜히 칭찬해주죠. 무한하게. 자, 실컷 화낸 사람 무한하게 버드리는 도리어 칭찬을 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인데요. 문제 풀어볼게요. 11번입니다.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1번, 버드리는 수영을 그만뒀다? 맞죠? 자, 2번, 버드리는 7년 넘게 수영을 했다. 자, 나루의 말에서 알수 있어요. 7년 넘게 잘해놓고 기록 좀안 나온다고 포기하는 게 어딨어? 라고 했잖아요. 자, 그 부분에서, 아, 버드리가 7년 넘게 수영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루는 버드리의 용기를 칭찬했다. 자, 나루가 언니를 칭찬해 주었나요? 왜 수영 그만두었냐고 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자,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기 때문에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기역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기역, 왜 수영 그만뒀어? 나루가 버드리에게 물은 겁니다. 자, 버드리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엄마가 제안하셔서? 아닙니다. 다이빙하고 싶어서 맞아요. 자, 다이빙을 한 시간이 아까워서 자, 버드리는요, 지금 수영을 그만두고 다이빙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죠. 자, 기호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3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니은과 같은 의미로 쓰인 문장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니은은 바랬다. 자, 바래다라는 낱말입니다. 나루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오랜 시간 묵혀둔 덕분에 섭섭함이 많이 바랬다. 자, 여기서 바래다라는 것은요, 색이나 감정 같은 것들이 많이 약해졌다, 옅어졌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같은 의미로 쓰인 문장 찾아볼게요. 1번, 셔츠가 흐릿하게 바랬다. 어때요? 셔츠의 색이 옅어졌다, 바랬다. 그 의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니은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2번,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랬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원하다 할때 바랬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바, 그렇죠. 우리 친구들 6학년이니까 잘하네요. 바, 랐다. 이렇게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동생을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다. 여기서 바래다는 배웅해 주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13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어서 14번이 되겠어요. 디귿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디귿, 나루는 누르고 있던 활을 내고 말았다. 자, 왜 활을 냈나요? 언니의 대답이 대수롭지 않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심각한데. 자, 1번, 버드리에게 핀잔 들어서 아니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시끄러워서 아니죠. 수영을 함께할 사람이 없어져서 단순히 이거 아닙니다. 자, 버드리가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거 아니죠? 자, 버드리가 수영을 그만둔 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맞습니다.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리을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리을, 무한하게. 자, 무한하다, 민망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뜻을 이야기하는 보기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역,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수수하게. 맞나요? 아니죠, 아니죠. 무한하다, 아니죠. 자, 그리고 2번, 수줍거나 창피하여 볼 낯이 없게, 어우, 무한해, 어우, 민망해. 맞죠? 자, 3번, 마음이 아플 만큼 안 되고 처연하게. 자, 이것은 굉장히 가엽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4번, 마음이 들떠서 갈팡질팡하고 어수선하게?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쵸? 자, 5번, 욕구가 충족되어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하게. 이거는, 기쁜 겁니다. 아니죠. 정답 몇 번?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입니다. 나루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수 있는 나루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자, 우리는 나루가 한 말에서 나루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기록 조금 안 나온다고 어떻게 수영을 그만둬? 계속 노력해야지. 자, 나루가 추구하는 가치, 그래요. 끈기죠, 끈기. 자, 선생님이 끈기라고 생각했던 까닭은요. 나루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나루가 추구하는 가치가 도전, 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에서 20번 문제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죠. 난 탐험가 읽었던 시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내 얼굴, 난 탐험가, 휘파람 소리. 정답은? 그렇죠. 난 탐험가이죠. 낯선 곳에서 다양한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마치 탐험가 같기 때문입니다. 자, 18번. 이 시를 읽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나와 다른 가치를 옳고 그름의 잣대로 평가해 본다? 자, 친구들, 우리가 1단원에서 다양한 인물들의 가치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때에 이 사람 가치는 옳고, 이 사람 가치는 틀리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평가하자고 했나요? 아닙니다. 자, 우리는요, 아, 다양한 가치가 있을 수 있구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한 것이죠. 자, 그래서 알맞지 않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 동그라미. 자, 2번. 말하는 이의 가치를 나의 삶과 관련 지어 읽어보는 거 너무 좋죠. 3번. 말하는 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너무 좋죠. 자, 18번. 정답은 1번에 표시해야 되겠어요. 자, 19번입니다. 기역에 들어갈 흉내내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기역, 시의 일부분인데요. 자, 어떻게 마주치는 것들이 알려주었어. 잃어버려야만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같이 놀다 보면 나름 재미있다고. 자, 어떻게 마주치는 것들일까요? 불쑥불쑥? 그렇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거 불쑥불쑥이죠? 자, 쩌렁쩌렁은요, 막 소리가 커서 울리는 거, 쩌렁쩌렁입니다. 자, 그리고 뽀드득뽀드득. 자, 우리 눈 오면 눈 밟을 때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손 씻을 때 뽀드득뽀드득. 단단한 것을 문지를 때도 뽀드득뽀드득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19번 정답은 무엇이라고요? 기호를 적으라고 하니까 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친구들, 20번입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희연, 낯선 곳에서 나름의 재미를 찾는 것으로 보아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 같아. 맞아요. 낯선 곳에서도요, 막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름의 재미를 찾고 있어요. 새로움 추구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하니, 친구들과 함께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아 협력을 추구하는 것 같아? 자, 이 친구는요, 길을 잃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그런 거죠? 친구들과 함께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죠. 자, 바르게 짐작한 친구 누구예요? 희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친구들, 선생님과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단원 정리평가 2회 함께 해결해 볼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공부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은 우리 엄마의 사랑의 참견 Part 1입니다.
1: 아, 말이 이쁘다. 사랑의 참견.
0: 사랑의 참견. 엄마가 사진을 보고서 뭔가 참견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1: 아, 엄마가 참견은 하지만 사실 그게 뭔가 잔소리고 내가 하려는 무언가에 개입하려는.
0: 근데 오늘은 느낌이 좀 이런 걸 수 있어요.
1: 그
0: 누구니? 그 사진에 그 사람 누구야?
1: 어?
0: 막 이러면서 그런 거는 이제 뭔가 연애 관련돼 있거나
1: 혹시 내 사위감이니? 뭐 이런 느낌.
0: 그렇죠. 그런 사랑이 참견. 이걸 한번 영어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그냥 직장 동료예요.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1: 꼭 지나치게 가요, 엄마들은.
0: 그러니까. 네. 누구니, 뭔가 이렇게 너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게 되겠죠?
1: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죠.
0: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을 봤는데, 이 남자의 눈빛이 뭔가 심상치 않다.
1: 너무 쳐다볼
0: 너를,
1: 때 있잖아요.
0: 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면 일을 또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1: 그렇죠.
0: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3: Handsome guy.
2: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3: 그냥 직장 동료예요.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2: Sorry?
3: 그 company friend.
2: Company friend.
3: Yes, so no worries.
2: No worries?
3: Don't worry.
2: Why is he smiling at you?
3: Smile?
2: Why is he smiling at you?
3: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2: Huh?
3: Like seaweed? Seaweed?
2: Seaweed?
3: So...
2: Lot?
3: Yeah, handsome guy.
2: No.
3: 아니야. Just, 내가 재밌어서. 그런 거야, 엄마. Don't worry.
0: 아이고, 오히려 더 오해가 커졌다는 또.
1: 예.
0: 꿈을 들었습니다.
1: 부끄럽네요.
0: 그렇죠. 이런, 뭐라 그럴까, 엄마와 뭐, 자녀.
1: 부모님.
0: 아니면 뭐, 아빠와 자녀. 이 사이의 대화. 좀 매끄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그쵸.
0: 예전에는 너무 딱딱한 느낌의 대화였다면.
1: 뭔가 친하지도 않고.
0: 이제는 좀 공감 가는 내용이잖아요.
1: 그쵸. 그래서
0: 네.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관심 갖고 참견하는 느낌.
1: 친구처럼.
0: 네. 그럴 때 쓸 수 있는 정말 캐주얼한 표현들. 다 넣어놨습니다.
1: 네.
0: 여러분 배우실 수 있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Why is he smiling at you?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1: 네.
0: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1: 자,
0: 지금, 그쵸, 딸이 이렇게 전화기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1: 그쵸, 힐끗힐끗.
0: 이렇게 본 거예요.
1: 이렇게.
0: 셀카의 이 잘생긴 남자애는 누구야?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죠.
1: 네, 어머님께서, 잘생긴 남자라고 말한 걸 봐서 마음에 안 들진 않아요.
0: 괜찮았던
1: 약간
0: 거죠?
1: 약간 마음에 들어왔어요.
0: 오케이.
1: Who is this? 원래 우리 이렇게도 많이 쓰잖아요.
0: 맞아요.
1: Who is this handsome guy? 이 잘생긴 사람. 여기서 끊어볼까요? In your 셀카. 그쵸?
0: 그렇죠.
1: 그러면은 여기 셀카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은 셀프니까 셀카.
0: 셀카. 자, 요즘에는 이게 소셜미디어에서
1: 네.
0: 말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1: 셀캠인가? 셀캠?
0: 셀캠.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kim. Right. 정답은 셀피. 들어봤죠?
1: 너무 들어봤죠.
0: 소셜미디어에서 이게 어느 순간 단어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예전에는 무조건 셀프 카메라구나 이렇게 사실
1: 네.
0: 콩글리시처럼 생각을 하게 돼서 줄여서 그냥 셀카 했었는데 그건 이제 한국에서만 쓰게 되는
1: 네.
0: 거고요. 이제 그거 요즘에 글쎄요 어린 친구들은 거의 안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셀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셀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1: 네.
0: 자기가 자기를 찍는 거죠. 자, 참고로 셀카를 찍다라고 동사로 표현한다면은 뭘 넣으면 될까요?
1: 셀카를 찍다.
0: 네, 아무리 명사 알아도 동사 알아, 모르면 의미 없죠.
1: Take.
0: 예. 오케이, take a selfie.
1: 오.
0: 맞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슬기 씨가 사진 찍다라는 표현을 알아서 그래요. 그렇죠?
1: Take a photo, take a picture.
0: 그렇죠.
1: 네.
0: There you go. 사진 찍다라고 할 때 take를 쓰게 되기 때문에 셀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1: 네.
0: 셀피 여러 장 찍으면 take selfies. S를 쓰면 되겠고요.
1: 예.
0: 자, 그리고 이 잘생긴 남자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
0: 단어 못 썼어요. 잘생긴 거.
1: Handsome.
0: Handsome, right? Handsome. 잘생긴. 이라는 뜻 맞습니다.
1: 네.
0: 하지만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handsome이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남자한테만 좀 국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네.
0: 그거 말고 조금 중립적으로 그냥 외모가 좋은 그래서 잘생긴도 되고 뭐 예쁜도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1: 그런 게 생겼네요.
0: 그런 게 생겼습니다. 좋아 보이는이거든요.
1: 좋아 보이는.
0: 좋은이 뭐예요? 좋은.
1: good.
0: good.
1: 예.
0: 보이는.
1: 아, look good.
0: look good.
1: 예, look good. 네. yes. look good.
0: alright. 자, look good. 아니라, 형용사로 네? good looking 입니다. 끝에 보이는.
1: 아, good look.
0: look good은 뭐냐면 동사예요.
1: 오.
0: oh, you look good.
1: 좋아 보인다.
0: Oh, he looks good. 이거는 look 보인다, good. 좋아 보인다.
1: 네.
0: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형용사가 아니죠. 형용사로 쓰려면 good looking in 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1: 예.
0: So good looking은 남자, 여자한테도 쓰지만 상황에 따라서 뭔가 뭐 물건이라든가 그런 게 좋아 보인다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이거 추천드리고요. 아주 기본적인 그 패턴이 하나 나와 있죠.
1: 네.
0: Who라는 게 나왔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뭐 Who are you? 이것만 써봤다면 이거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응용이
1: 네.
0: 가능해야 됩니다.
1: 음흠.
0: 주어가 누구야 얘기할 때 are you만 나올 리는 없잖아요.
1: 그쵸.
0: 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일반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1: right?
0: 그거에 따라 비동사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Right. 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자면 이, 그 사진에 이 여자애는 누구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뭔가 질투하는 느낌.
1: 네.
0: 질투하는 느낌. 자, 이 여자애는 누구야? 그럼 뭐라고요? 그냥 이 여자애 누구야?
1: Who is the girl?
0: Who is this girl?
1: 예.
0: 그 사진에.
1: Who is this girl?
0: 그 사진 안에.
1: In the picture.
0: In the picture.
1: 에이,
0: Hey,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그들은 누구야? 어떻게 할 거예요?
1: Who are they?
0: 그렇죠. Who are they?
1: 네.
0: Right? 지금 보면 이게 누구냐에 따라 비동사도 같이
1: 바뀌어요.
0: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Who are you?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제.
1: 그렇죠.
0: 그래서 다양하게 바꾸는 연습을 해 주시고요.
1: 네.
0: 자, 읽어 보겠습니다. Hey,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1: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0: Who are they?
1: Who are they?
0: All right. 본문도 읽어 보겠습니다.
1: Mm-hmm.
0: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1: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0: 아, 잘 됐을 때 yeah. 오히려 와악 막 이러면서
1: uh-huh.
0: 아, 그냥 직장 동료예요. 아,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1: 제 생각에는 엄마가 이런 식으로 넘겨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신 것
0: 아, 그렇구나.
1: 같아요.
0: 네. 네 번 틀렸군요.
1: 그래서 항상 레파토리가 아우 그냥 누구예요? 그냥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 Right.
1: That's just a co-worker. Don't 생각하지 마세요. Don't 지나치게 생각하다. 이거 지나친 거는 항상 오버가 들어가요.
0: 오버했다?
1: 네.
0: 아,
1: Overthink 네. it.
0: 오.
1: Overthink.
0: 아하.
1: 근데 이게 동사겠죠?
0: One word로?
1: 예, yeah, one word로 해야 될 것 같아요.
0: Okay, so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Okay?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본인이 써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1: 아닌 것 같은 거예요.
0: 근데 실제로 overthink라는 one word로 된 동사가 있어요.
1: 그러면은 얘도 네. 과거일 때 overthought이 돼요?
0: 근데 보통 과거로는 쓰지는
1: 않는구나.
0: 오케이? 근데 뭐 그건 가능합니다. So overthink가 지나치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너무 넘겨짚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가는 거.

0: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다른 뭐 이성 친구와 걸어가는 걸
1: 네.
0: 봤는데 혹시 걔네들이 사귀나
1: 맞네,
0: 뭐부터 뭐 기타
1: 맞네.
0: 등등등등등 overthink 너무 아니면 너무 고민을 많이 한다든가 걱정을 많이 한다든가 할때
1: 맞아요.
0: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So overthink something 지나치게 생각하다. 자, 그리고요. 그거를 하라 그랬어요? 지나치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1: 하지 말라고.
0: 그래서 문장 어떻게 출발했죠?
1: Don't.
0: Don't. Right? Don't 하고 동사를 쓰게 되면은 그 행동 하지 마라가 되겠습니다. So 여기서는 엄마, don't overthink it.
1: Yeah.
0: Right? Okay.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삼키다가 뭔줄 아세요? 그 삼키다?
1: 삼키다. 삼키다가 eat 말고 있죠.
0: 네?
1: Eat이요.
0: 그건 먹다죠. 삼키다. S로 시작하는데 이건 알아둬야 되긴 합니다.
1: Swallow.
0: swallow. 그러면 뭐 강아지든
1: 네.
0: 아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 삼키면 안 돼. 삼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1: 네.
0: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걸 삼키지 마라.
1: Don't swallow it.
0: 그렇죠? Don't swallow it. 이런 식으로 혹시 오버하다라는 덩어리 표현 아는 거 있어요? 오버하다?
1: 오버하는 거?
0: 네. 실제로 우리 아, 이렇게 오버했어. 너무 과도하게 뭐 오버하지 마. 자,
1: 오버가 아니겠어요? 오버?
0: 이거 이번 기회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1: 예.
0: go overboard라는 뜻이 있습니다.
1: Go overboard?
0: overboard.
1: Board?
0: yes. 자, 그러면 오버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Don't go overboard.
0: 그렇습니다. don't go overboar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무리해서 뭐 너무 꾸미려고 뭐 오버를 하지 마.
1: 과하게 하지
0: 아니면은
1: 마.
0: 에, 그렇습니다. 너 너무 먹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go overboard.
1: Yes.
0: 지나치게 하지 마.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So, 이번 기회에
1: Overboard.
0: swallow, go overboard,
1: Go
0: 둘다
1: overboard.
0: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아무튼 그 행동하지
1: 마.
0: 마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Don't swallow it.
1: Don't swallow it.
0: Don't go overboard.
1: Don't go overboard.
0: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네.
0: 긴장하지 마. 아유, 이렇게 긴장해.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1: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Don't be nervous.
0: Yes, don't be
1: 와우.
0: nervous.
1: Yeah.
0: 이제는 뭐 이런 트릭에는 슬기씨 걸리지도
1: 나는
0: 않아요.
1: 자신 있어요.
0: 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동사 말고도 비동사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1: 그쵸, 형용사랑
0: 형용사랑
1: 같이.
0: 쓸 때는 항상 so don't be nervous
1: Don't be
0: 이렇게 쓸수
1: nervous.
0: 있겠고요.
1: 네.
0: 자, 여기서 보세요. That's just 그 사진에 있는 사람 가리키면서
1: 예.
0: That's just a coworker예요라고 얘기했잖아요.
1: 네.
0: Coworker가 직장 동료인 거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를 더 공부하시면은 이 단어도 볼수 있어요. Colleague 이란 단어.
1: Colleague?
0: 들어보셨나요?
1: 대학 친구예요?
0: 아, 그거는 college,
1: 아,
0: college 그
1: college.
0: friend가 아니고요.
1: 예.
0: 이 colleague, 이것도 사전으로 찾아보면
1: 예.
0: 뭐 동료 이런 식으로 나와
1: 아,
0: 있을 거예요. 근데 이
1: 그래요?
0: 두 개가 굳이 만약에 차이를 둔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이게 더 격식의 느낌도 있기는
1: 네.
0: 있지만 이 coworker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근데 colleague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도 될 때가 있지만 같은 회사가 꼭 아니어도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이 같이 그 프로젝트를 참여하면 둘이 같이 colleague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 동료로. 이해하셨나요? 어떻게
1: 네네.
0: 보면 더 포괄적이긴 하지만,
1: 더 범위가 넓네요.
0: 예, 하지만
1: 네.
0: 캐주얼하지가 못해서, 이걸 회화에선 많이 쓰죠.
1: 네.
0: Okay. 자, 읽어볼게요.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1: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0: 자, 이랬을 때,
1: 네.
0: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정해져 있는 억양이죠.
1: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이
0: 아니,
1: 느낌.
0: 와, 비브라토까지
1: 예.
0: 완전 들어갔네요.
1: 그렇죠. 약간 엄마들은 좀 약간 이렇게 또 과하게.
0: 노래화.
1: 네, 저도 엄마가 되어보니까 왜
0: 아.
1: 엄마가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0: 이제
1: 되더라고요.
0: 음이 막 나오네.
1: 맞아요. Why is he,
0: 아하.
1: 왜 그가 미소 짓고 있을까? 너한테.
0: 그렇죠.
1: 그러면 여기에 미소니까 박장대소 느낌은 아니잖아요.
0: 아,
1: So
0: 그렇죠, 그렇죠.
1: smile 갈게요. Smile at you.
0: 진짜 막, 아, 막 웃는 거, 그건 더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요.
1: 그쵸,
0: 근데
1: 그쵸.
0: 뒤에서 사진 딱 보니까 약간 미소가 있어 보이는 거죠, 엄마한테는.
1: 그렇죠.
0: 네.
1: 따뜻한 미소면은 이거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아,
0: 오케이. 관심이 더 많으세요.
1: 엄마 눈이 100%예요.
0: 오케이. So, 네. why is he smile at you? 맞는지 보겠습니다. 아주 좋았는데,
1: 어?
0: 네. ING 써야죠. 왜요?
1: 왜요?
0: 앞에
1: is.
0: 그쵸.
1: 아.
0: 진행형으로 쓴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사진 속에서 왜 그가 너에게 한참 미소 짓고 있니?
1: 있을까?
0: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동사 네. ing를 여기서 걸게 됐습니다. smiling. 네. So smile, 이거는 진짜 하하하 소리 내서 웃는 게 아니라, 그쵸?
1: 네.
0: 그거는 뭐예요? 하하하 소리 내는 거.
1: laugh.
0: laugh, right? 얘는 이런 미소 짓는 거.
1: 어.
0: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를 같이 덩어리로 가주면 좋아요. smile 뒤에
1: At.
0: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에게 미소 짓다. Okay? So 미소를 받는 사람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Yeah.
0: Right. So for example, 나한테 미소 짓지 마. 이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미소 짓지 마.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마. 이것까지 넣었어요.
1: Don't smile.
0: 나한테.
1: At me.
0: At me.
1: Yeah.
0: Don't smile at me. Right? 뭔가 둘이 지금 싸운 거예요.
1: 그렇죠.
0: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러고 있으니까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요.
1: 그렇죠.
0: So, hey, don't smile at me.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1: 웃는 것도 아니고.
0: Yeah.
1: 네.
0: How about this? 진행형 여러분 한번 같이 써볼게요. 비동사 ing.
1: 네.
0: 너 그에게 미소 짓고 있는 거야? 갑자기 카페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뭐 딴 남자 이런 거 같은 거야.
1: 네.
0: 기분이. 그래서 너 그에게 미소 짓고 있니?
1: Are you smiling at him?
0: Smiling. 스파게티라고 들었어요.
1: Smiling at him.
0: 그렇죠.
1: Yes.
0: Are you smiling at him? 이러면서 기분 나쁜 것도 표현도
1: 그쵸.
0: 가능하겠죠.
1: 왜냐면 꼭 딴 사람 보거든요. 그럴 때 이거 써주면 좋겠다.
0: 아, 그렇습니까?
1: Are you smiling at him? At her?
0: At her, 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Don't smile at me.
1: Don't smile at me.
0: Are you smiling at him?
1: Are you smiling at him?
0: Alright. 자, 그리고 이 경우에서는
1: 네.
0: 오히려 laugh를 쓰면 의미가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자, smile at은 누구에게 미소 짓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1: 네.
0: 하지만 laugh at은 어떤 뜻이 될 수 있을까요?
1: 뭔가 약간 조롱거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0: 맞아요.
1: 오.
0: 이 laugh at은 원래 사실은 항상 그런 조롱의 뜻은 아니었어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laugh at something or someone 하면 그거에 대고 웃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Oh, she laughed at my joke. 그러면 내가 농담했는데 그거에 대해 웃어줬어. 좋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0: 하지만 사람에다가 대고 쓰면 보통은 뭔가 비웃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1: 그렇겠네요.
0: 그 사람에 대고 하하하 웃는 거기 때문에.
1: 그래서
0: 여기서는 왜 그가 너를 비웃고 있니?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읽어볼게요. Why is he smiling at you?
1: Why is he smiling at you?
0: 자, 이랬을 때 아,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요 하는 느낌으로
1: 네.
0: 아,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1: 아, 뭐가 묻어서 뭔가 귀여워서 웃는 거다. 그것도 좋아하는 건데.
0: 어, 그런가요?
1: 네. Maybe I had something on my 얼굴.
0: 네.
1: 이겠네요. 그죠?
0: Right. 자,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Maybe
0: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maybe.
1: 네. 그리고 something.
0: 오케이.
1: Okay. 예. 그리고 on my face 하겠습니다.
0: 오케이. Okay. 항상 이렇게 조각조각 내는 연습을 하세요. 슬기 씨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1: 네.
0: 그렇고 너무 문장이 길면 스스로 헷갈리게 됩니다.
1: 맞아요.
0: Okay, so maybe I had something. 어디에?
1: On my face.
0: 정답.
1: 네.
0: 되겠고요. 얼굴에 뭔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 얼굴에 뭐가 묻어 있다.
1: 예.
0: 나 여기에 뭐 묻었니? 이런 묻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묻어 있다 뭘 써야 되지? 고민 엄청 하시는데
1: 맞아요.
0: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1: 아하.
0: 내 얼굴 면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 on 전치사까지 썼잖아요.
1: 네네네.
0: 그렇죠? Right? So, 저는 아예 이걸 이렇게 가져와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Have something on one's face. 여러분들이 이게 연습이 되면 something 대신에 실제로 뭐가 묻어있는지를 써도 되겠고요. 바꿀
1: 네.
0: 수도 있겠고요. 누구의 얼굴인지도 바꿀 수 있겠죠.
1: 그쵸.
0: 이렇게 해서 응용을 사실 해봐야 됩니다.
1: Yeah.
0: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 얼굴에 내가 뭔가 가지고 있었다. 나로 삼았잖아요.
1: 네.
0: 이번에는 이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너 얼굴에 뭐 묻었어. 너 얼굴에 뭐 묻었어. 그러면 넌 뭔가를 갖고 있는 거죠.
1: You had.
0: 너의 얼굴에.
1: You have.
0: 뭔가를.
1: Something on your face.
0: 그렇죠.
1: Hey,
0: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이러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다. 자, 질문형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이것도 남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나 얼굴에 뭐 묻었어? 자, 그거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니?
1: Do I have?
0: 뭔가를?
1: Something?
0: Do I have something?

0: something? 자, 내
1: Can
0: 얼굴에?
1: I have something on my face?
0: On my face.
2: Exactly.
0: 와. 이거 진짜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요?
2: 네.
0: Right.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관심 있는 사람을 뭐 네. 자기 친구랑 해서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쵸. Hey,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뭐 이런 식으로 예. 물어볼 수 있겠죠.
1: 응용함을 하나 갈게요.
0: Yeah.
1: Do I have something on my teeth?
0: 어, 그럴 때는 in을 보통 이제 쓰게 돼요. 그렇죠.
1: in이 좋겠네요.
0: 고춧가루 right there. Yeah.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1: This is on fire.
0: Right. Yes. Okay, so 이렇게 해서 얘도 이 정도로 나눠주면은 충분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y,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1: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0: Mm-hmm.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1: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0: There you go. 자, 그러면은 또 주어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녀는 그녀의, 자, 주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얼굴이라 그랬죠?
1: 네.
0: 그녀는 그녀의 이마에 뭐가 묻어있다.
1: 아.
0: 이마가 영어로 뭘까요?
1: 이마 알죠, 저.
0: 뭘까요?
1: Forehead.
0: 앞쪽의 머리입니다.
1: 네.
0: 앞머리예요, 앞머리. 네, 네, 네. 자, 그녀는 뭔가 가지고 있다.
1: She has something.
0: Something. 그녀의 이마에.
1: On her forehead.
0: 그죠? On her forehead. She has forehead. Something on her forehead.
1: Forehead.
0: 이렇게 하면 뭔가가 뭐 묻어있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붙여놨을 수도 있고요.
1: 네.
0: Something like that, right? 오케이, 마무리로고요. 요거 나왔어요.
1: Maybe.
0: Maybe. 얘는 확신이 커요?
1: 없어요. 아, 거의.
0: 뭐 없다기보다는 뭐 한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1: 중간이에요?
0: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maybe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런 느낌을 썼습니다.
1: 네.
0: 그리고 걔보다 강한 게 바로 probably. 얘는 이거는 우리말로도 아마 그럴 것이다. 아마란 느낌에 더 가까워요.
1: 아.
0: 그래서 확신이 probably가 더 세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Well,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1: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난 일이니까 had를 썼네요, 오늘은.
1: 네.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Why is he smiling at you? Why is he smiling at you?
0: 미션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1: 네.
0: 셀카의 이 잘생긴 남자애는 누구야?
1: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0: 그렇죠. 자, 두 번째.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1: Why is he smiling at you?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3: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4: Why is he smiling at you? Why is he smiling at you?
3: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Ne, 직접 따라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정말 정말 베이직하고 중요한 거죠.
1: 네.
0: 얘는 누구니? 저 사람은 누구니?라고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실수 나올 수 있습니다.
1: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입에 또 안 붙어요.
0: 그럼요.
1: 네.
0: 소리 내는 거랑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1: 맞습니다.
0: 자, 한번 가볼게요. 쟤네 누구야?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해볼게요.
1: 네.
0: 그들은 누구야? 쟤네 누구니?
1: Who are they?
0: Who are they? 이거 엄청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외국에서
1: 예?
0: 무슨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근데 막 무슨 뭐
1: 촬영 같아.
0: Like 촬영 같은
1: 오,
0: 거예요. 저 사람들 누구야 할 때
1: Who are they? Who are they? Oh, who are they?
0: 알겠죠? 자, how about this? 약간 질투의 느낌으로.
1: 네.
0: 사진의 이 여자애는 누구야?
1: 이
0: 여자애는 누구야 일단?
1: Who is she?
0: 이 여자애.
1: Who is this girl?
0: Alright. 그 사진 안에
1: In the picture.
0: In the picture.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1: In the picture.
0: Alright. 자, 세 번째. 셀카의 이 잘생긴 남자애는 누구야? 자,

0: Very nice.
1: Yeah.
0: 자, 다음 볼게요. 아, 누군가에게 미소 짓다. Smile. 애써 주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갑니다. 나한테 미소 짓지 마.
1: Don't smile at me.
0: 그죠? Don't smile at me. 이렇게. 너 저 남자한테 미소 짓고 있는 거야? 넌 그에게 미소 짓고 있니? 진행형으로.
1: 그죠? Are you smiling at him?
0: Him? 그죠? Him?
1: Yes.
0: 뭐 그녀면 her?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Are you smiling at him right now?
1: 네.
0: 이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자, 이거를 직역을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왜 그는 미소 짓고 있지? 너에게.
1: Why is he smiling at you?
0: At you. 그죠? Right?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Don't smile at me. Are you smiling at him? Why is he smiling at you? 오, very, very nice.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자, 그럼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Why is he smiling at you?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3: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1: Oh,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3: Why is he smiling at you?
1: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3: What?
1: Mm-hmm.
3: No.
1: Oh, 크게 하지 마요.
3: Nothing on your face.
0: 아,
1: 와,
0: good job, you guys.
1: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거 고치는데 얼마죠? 라는 문장이었죠? How much is it to fix it?
0: How much is it to fix it?
1: 제가 right. 잘못 말했네요.
0: How much is it?
1: How much is it to fix it? 마음이 급해요.
0: 동사 원형 넣는 것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who, 그 다음에 MREs, right? 주어에 따라 바뀔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쓰면 주어는 누구야? 라는 기본적인 질문이 완성이 됩니다.
1: 네.
0: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사진의 이 숙녀분은 누구야? 사진의 이 숙녀분은 누구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S 소리가 나는 알파벳 S와 H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SH SH SH Very good! 친구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어 앞에 SH 소리 나는 것들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단어 끝에 SH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물고기 Fish예요. 여기 단어 끝에 SH 소리 들렸죠? 바다에 살고요. 아주 지느러미로 열심히 헤엄을 치는 물고기 영어로 Fish Fish Fish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끝에 sh 소리가 나요. 바로 빗, brush예요. 끝에 sh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머리를 정리하려면 꼭 빗으로 빗어줘야 돼요. 빗, 영어로 brush. Brush. Brush.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단어 끝에 sh 소리 날까요? 아! 씻다, wash도 sh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밖에서 놀고 집에 들어오면 꼭 손을 씻어야 되죠. 씻다, 영어로 wash. wash. wash.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그 다음 단어는 접시, dish예요. 여기도 끝에 sh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음식을 접시에 담아 먹죠. 접시, 영어로 dish, dish, dish. Very good! sh 소리 나는 그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무, radish예요. 여기도 끝에 sh 소리가 나는데요. 하얀 채소고요. 우리가 이걸로 맛있는 깍두기도 만들 수 있어요. 무, 영어로 radish, radish. Radish. Very good. SH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끝나다 Finish예요. 여기 끝에 SH 소리 들렸죠? 우리가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끝나다 영어로 Finish. Finish. Finish. Great job! 와우! 이렇게 SH 소리로 끝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러근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러근!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S 소리 나는 알파벳 S와 H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아주 잘했어요. 신기한 SH 소리가 나는데요. 오늘 단어 끝에 SH 소리 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다에 사는 이거 뭐죠? 네, 아주 헤엄을 잘 치는 물고기 Fish. 자, 근데 여기 Fish가 한 마리도 없어요. 로건이가 우리 예쁘게 fish를 한번 그려볼게요.
1: Nice fish. Eyes.
0: Wow! Look at this, everyone. It looks beautiful. 아주 잘했는데요. 그럼 물고기 fish 우리 세 번 발음해주세요.
2: Fish. Fish. Fish.
0: Good job! 이 단어도 끝에 sh 소리가 나요. Logan, 우리가 머리를 정리할 때 빗을 사용하는데요. 빗,
2: brush.
0: 영어로 뭐예요?
2: Brush.
0: That's right. 우리 크게 한 번 더.
2: Brush.
0: 네, 빛, brush. 여기 끝에 sh 소리가 나요. 그래서 써니가 이렇게 brush를 가지고 왔어요. Logan, how about you brush your hair? 빗어볼까요?
3: 어떻게 빗어요?
0: 와, 이렇게 빗는 거구나. 너무 잘하는데요? 자, 그럼 빗, brush 세 번 발음해 주세요.
2: Brush, brush, brush.
0: Very good. 또 단어 끝에 sh 소리 나는 단어가 뭐가 있었죠? 아, 씻다. 우리가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꼭 손을 씻어야 되죠. 영어로 뭐죠? 씻다.
2: Wash.
0: Very good. Wash. 여기 끝에 sh 소리가 나요. And Logan, how do you wash your hands?
3: 어떻게 손을 씻어요?
0: 맞죠? 그럼 우리 씻다, wash 다시 발음해 볼게요.
2: Wash, wash, wash.
0: Very good. 이 단어도 끝에 sh 소리가 나요. 우리가 음식을 담아 먹는 접시. 영어로 뭐예요?
2: Dish.
0: Good job. Dish. 여기 끝에 sh 소리 나요. 그럼 우리 같이 써봐요. D. 어떤 알파벳이죠?
2: Can I do it?
0: Okay, you can do it. 한번 해봐요. D. E 소리 나는 I. S 소리 나는 S.
2: I'm gonna do space.
0: 그리고 space. H 소리 나는 H. Dish가 완성됐어요. Good job, Logan. 너무 잘했어요. 그럼 접시 dish 다시 발음해보세요.
2: Dish. Dish. Dish.
0: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끝에 sh 소리 났죠? 아, 채소고요. 우리가 이걸로 깍두기를 만들 수 있어요. 뭐죠?
2: Radish. Radish. Radish.
0: Good job. sh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끝나다인데요. 우리가 이 단어만 배우면 오늘의 수업은 끝나요. 자, 끝나다 영어로 뭐예요?
2: Finish.
0: That's right. 끝에 sh 소리 나는 finish. 그럼 세 번 발음해 주세요.
2: Finish. Finish. Finish.
0: Good job. We did it, Logan. Very good.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불러봐요. Let's chant.
4: Let's go. Phonics SH. Sh, sh, sh. Sh. Fish.
2: Sh. Fish.
4: Sh. Brush.
2: Sh. Brush.
4: Sh. Wash.
2: Sh. Wash.
4: Sh. Dish.
2: Sh. Dish.
4: Sh. Finish.
2: Sh. Finish.
4: Sh. Radish.
2: Sh. Radish.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sh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sh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39강입니다. 오늘부터 4시간 동안 선생님과 5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그 핵심 개념들을 떠올려 보고 또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어 보면서 국어의 힘 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5단원의 제목이 뭐였죠? 맞아요. 인물에게 마음을 전해요. 자, 우리가 인물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 방법 공부했었는데요. 우리가 인물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인물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물을 배려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공부를 했었죠. 자, 인물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그 개념을 확인해 봅시다. 자, 인물의 성격이라는 것은요. 친절하다, 부지런하다, 용감하다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성질이나 성품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격이라고 할때 좋은 성격이에요, 나쁜 성격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격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성질이나 성품.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절하다, 부지런하다, 용감하다, 그리고 너그럽다,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자, 이런 것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5단원에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다양한 낱말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야기 속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인물의 성격을 이야기에서 파악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에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말을 글에 쓰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까망이와 까미의 일부분인데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평소 성질이 급한 까미는 무작정 물병을 밀었어요. 자, 까미의 성격이 어떠하대요? 성질이 급하대요. 이렇게 까미는 성질이 급하다고 성격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글에서 찾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상황에 따라 인물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인물에 따라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 말이나 행동은 달라지거든요. 따라서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를 파악하면서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까망이와 까미라는 글에서 까미가 이렇게 말했어요.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됐어. 난할 만큼 했어. 이제 희망이 없어. 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아, 까미는 굉장히 포기가 빠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포기가 빠른 성격이구나, 알수 있고. 자, 똑같은 상황에서 까망이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혼자 남은 까망이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자,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까망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죠. 어때요? 포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끈기가 있는 성격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내 친구 수민이와 지우기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수민이와 지우기의 성격을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우리 반에서 특히 좋아하는 친구는 수민이와 지우기이다. 오늘은 두 친구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한다. 이제 먼저 수민이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수민이는 친구들이 실수를 해도 잘 이해해 준다. 전에 내가 실수로 수민이의 발을 밟은 적이 있다. 아팠을 텐데도 수민이가 어떻게 말했냐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줘서 참 고마웠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수민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수민이처럼 친구가 자기의 발을 밟았을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화를 내는 친구도 있고, 우는 친구도 있죠. 하지만 수민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했어요. 자, 이런 말과 평소에 친구들이 실수를 해도 잘 이해해주는 행동을 봤을 때 수민이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그래요. 이해심이 많고 너그럽죠. 그리고 마음이 넓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우기의 성격. 그럼 이제 파악을 해볼게요. 자, 지우기는 언제나 반갑게 인사해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한다. 인사할 때에는 항상 이름을 부르고 칭찬을 덧붙인다. 오늘도 나에게 하준아 안녕, 머리 잘랐구나, 잘 어울린다 라며 인사를 건넸다. 나는 무뚝뚝한 편이라 지우기의 이런 면이 부럽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지우기의 성격을 알수 있어요. 지우기는요, 항상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행동을 한대요. 그리고 인사할 때 안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꼭 불러줘요. 하준아 안녕? 게다가 칭찬까지 해줍니다. 머리 잘랐구나, 잘 어울린다. 자, 이런 말과 행동으로 볼때 지우기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그래요.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글에는 나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나의 성격은 어떠하대요? 그래요. 나는 무뚝뚝한 성격이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글에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따른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두 친구의 성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수민이는요, 친구들이 실수를 해도 잘 이해해 줘요. 그리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수민이의 성격은 이해심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지우기는요, 언제나 반갑게 인사해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한대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한대요. 하준아 안녕, 머리 잘랐구나, 잘 어울린다. 자,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지우기의 성격이 다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 한다고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한다고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읽고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누구를 중심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자, 두 번째, 그리고 사건의 흐름에 따라 누구에게?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사건의 흐름에 따라 누구에게? 인물에게 일어난 일. 그래서 우리가 까먹어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읽는다면 누구 중심으로? 인물 중심. 그러면 줄무늬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에 따라 줄무늬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며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자, 그리고 다 글을 읽고 난 후에 친구들과 함께 인물의 성격에 대해 토의하고 인물의 성격을 정리한다면 우리는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알았죠?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그림책을 읽어요. 자, 그런데 그림책을 읽을 때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그림책에는 그림과 글이 같이 있습니다. 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함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글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지만 그림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림을 통해 인물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의 내용을 파악을 합니다. 내용을 파악해야 어떤 상황에서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글과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글뿐만 아니라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말과 행동. 우리가 그림책 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럼 그 그림으로 인물의 행동을 알수 있죠. 그리고 그림을 보면 말풍선 이렇게 놓고 인물이 어떤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림을 보면 인물의 표정도 볼수 있잖아요. 그 표정을 통해 우리가 이 인물의 마음도 짐작하고 성격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도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말풍선 하나 더 볼게요. 그림책에서는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을 살펴보는 것도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 그러니까 글에서도 그림에서도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자. 그러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며 그림책을 읽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어서 선생님과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크게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로 마음을 전하는 글 쓰는 방법을 공부했죠. 자,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라고 했어요. 또 읽는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건데요. 어떻게 글을 쓰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글을 받는 사람과 글을 쓴 사람을 밝혀줍니다. 자, 이 글은 누가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쓰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밝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글을 쓰는 상황이나 전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글을 쓰는지 상황을 적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하려는 내용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잘 드러나게 생각해서 적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도 전해야 되겠죠. 마음을 전하는 글이니까요. 자, 그리고 그때 자,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과 관련된 자, 그 일을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하는데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나타나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진정성 있는 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의 날 글을 쓰는 상황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글을 쓰기로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글을 쓸 때, 선생님 안녕하세요. 혜은이에요.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를 써요. 감사합니다. 해은 울림 이렇게 쓰면 조금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쓰라고요?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나타나게. 그러니까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느꼈던 어떤 구체적인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내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오셔서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자, 그런 일이 감사하다. 그럼 이 일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드러나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혜은이에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써요. 지난 수학 시간에 제가 수학 문제를 잘못 풀고 있었어요. 그 수학 문제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답답했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오셔서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모습에 제가 정말 감동받았고 수학 문제 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때 있었던 일과 관련된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쓰고 그 마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글을 썼을 때랑 안 썼을 때이 편지를 읽는 선생님의 마음이 다르겠죠. 얘가 정말 나한테 고맙게 느끼는구나. 이런 편지를 써줘서 정말 나도 고마워. 이런 생각을 선생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는요, 간단하게 쓰면 안 됩니다.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글을 쓰는 상황도 잘 표현을 하고 전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내 마음도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내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하게 적어주면 훨씬 좋아요. 알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글을 받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맞은 높임 표현을 꼭 써야 됩니다. 뭐 받는 사람 적었을 때는 못못게 쓴 사람 적을 때는 올림이라는 말을 꼭 붙이고 문장 끝에서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어요로 끝맺음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선생님이랑 편지 하나 우리 읽어보면서 이제 마음을 전하는 글이 잘 표현이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도연이가 부모님께 쓴 편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날을 맞아 편지를 써요. 자, 편지를 쓰는 상황이 드러나 있죠. 어버이날을 맞아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수영을 배우는데 계속 물에 가라앉아서 조금 속상했거든요. 그때 두 분께서 제가 포기하지

놓치지 않는 것을 칭찬해 주셨지요.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도 해 주셨어요. 자, 부모님과 있었던 일한 가지를 적었죠. 그리고 그때의 나의 생각과 느낌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자, 그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냥 부모님, 감사해요.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었던 일에 대해 생각과 느낌을 잘 얘기하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리고 도연, 올린 이렇게 했네요. 자, 우리 부모님은 우더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쓸때 높임 표현을 씁니다. 자, 부모님 께 그리고 쓴 사람 적을 때도 도연 올림. 자, 그리고 문장의 끝부분 보세요. 편지를 써요. 속상했거든요. 칭찬해 주셨지요. 이렇게 요나 뭐뭐 했습니다와 같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순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은 알았어요. 아,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면 되구나. 자, 그러면 이제 직접 글을 쓸 건데 어떤 순서로 쓰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친구가 전학 가는 상황입니다. 아, 친구가 전학을 가. 내 마음을 전해야 되겠어. 자, 두 번째, 이제 상황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전하려는 마음을 생각해야 되겠죠. 친구가 전학을 가. 아쉬워. 이 아쉬운 마음을 친구에게 전할 거야. 자, 이렇게. 첫 번째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떠올리고 두 번째, 전하려는 마음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이제 상황, 마음 떠올렸으니까 마음을 전하는 글에 쓸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마음을 전하는 글쓸 때요, 글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이렇게 쓸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쓸 내용을 떠올릴 때는 받는 사람, 전하고 싶은 마음, 있었던 일, 마음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받는 사람은 전학 가는 친구겠죠? 자,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 앞에서 아쉬운 마음을 전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친구와 있었던 일. 자, 있었던 일을 적을 때에는요, 내 생각과 느낌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있었던 구체적인 일 적어도 좋겠죠? 자, 이렇게요. 친구가 다음 주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방과 후 수업도 같이 듣고 학교가 끝난 뒤에 함께 축구도 해서 즐거웠는데 앞으로는 자주 못 만날 것 같다. 자, 이렇게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 자, 지금 우리 아쉬운 마음을 나타낼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아쉬운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생각해 봐라 라고 하면 친구들이 아쉬워. 이렇게만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미안한 마음은 미안해. 고마운 마음은 고마워. 이렇게만 단순하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음을 나타내는 말 굉장히 다양해요. 못 본다니 아쉬워. 자주 연락하자. 보고 싶을 거야. 자, 이것 다 모두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을 표현할 때 다양한 표현들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마음 전하는 글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는 읽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글을 써야 돼.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배운 내용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아주 훌륭한 글쓸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5단원의 핵심 개념들 정리해 보았고요. 이어서 문제 풀어 볼게요. 정리한 개념 생각하면서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 볼게요. 오늘은 선생님과 5번 문제까지 해결하고요. 다음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볼 거예요. 자, 이 글은 우리가 공부했던 글입니다. 까망이와 까미라는 글인데요. 한번 다시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물도 바짝바짝 말라버렸어요.

호랑이와 까미는 목이 몹시 말랐어요. 자, 바로 이 부분이 까망이와 까미가 처한 상황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더운 여름날 비도 내리지 않아서 시냇물도 말랐어요. 그리고 지금 두 친구는 목이 말라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 속에서 까망이는 까미에게 비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물을 찾으러 가자고 말했어요. 자, 이 말을 통해 우리는 까망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직접 물을 찾으러 가자라고 했어요. 굉장히 주도적인 친구다, 주체적인 친구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곳저곳을 빙빙 날아다니던 까망이와 까미는 마침내 물이 든 병을 발견했어요. 물이다, 물이야, 우리가 물을 찾았어. 까망이와 까미는 물을 마실 생각에 신이 났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쵸? 목 말랐는데. 자, 까망이와 까미의 기분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둘은 물을 마실 수 없었어요. 부리가 짧아 물에 닿지 않았거든요. 자, 또 까망이와 까미가 처한 상황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물을 발견은 했는데, 물이 든 병은 발견했는데, 부리가 짧아서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까망이와 까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평소 성질이 급한 까미는, 자, 까미의 성격 알수 있죠? 성질이 급해요. 자, 까미는 무작정 물병을 밀었어요. 하지만 물병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자, 무작정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물병을 밀었대요. 그런데 물병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꿈쩍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느리게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까미의 성격을 알수 있었고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리고 까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됐어. 난할 만큼 했어. 이제 희망이 없어. 자, 이런 말을 통해 아, 까미는 포기가 빠르구나 알수 있어요. 실망한 까미는 기운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까망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하지만 까망이는 까미와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했어요.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자,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혼자 남은 까망이는 곰곰이 깊이 생각에 잠겼대요. 굉장히 끈기 있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긍정적이기도 하죠. 갑자기, 그래! 이러면 되겠다! 뭔가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나 봐요. 까망이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물어다 물병 속에 집어넣었어요. 돌멩이가 들어가자 물이 쑥쑥 올라왔어요. 자, 돌멩이를 넣은 만큼 그만큼 물이 올라오겠죠? 물은 곧 물병 입구까지 차올랐지요. 자, 이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아, 정말 시원해. 이제 좀살것 같네. 선생님도 굉장히 시원한 기분이 들어요. 정말 맛있었을 것 같아요, 물이. 그쵸? 그리고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겠죠?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었으니까요. 까망이는 마침내 물을 실컷 마실 수 있었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상황이지만 두 친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두 친구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지 모두 쓰시오. 자, 인물 누구예요? 까망이와 까미죠. 자, 까망이, 까미입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을 밀어도 꼼짝하지 않자 까미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 까미는 어떤 말을 했어요? 됐어. 희망이 없어. 나할 만큼 했어. 자, 이런 말하고 돌아가 버렸죠. 자, 1번.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자, 이것은 까망이가 한 말. 2번. 물이다, 물이야. 우리가 물을 찾았어. 자, 이것은 까미와 까망이가 물이 든 병을 발견했을 때한 말이죠. 자, 3번. 아, 정말 시원해. 이제 좀살것 같네. 자, 이것은 까망이가 물을 마시고 나서 한 말. 4번. 됐어. 할 만큼 했어. 이제 희망이 없어. 바로 이것이 물병을 밀어도 꼼짝하지 않자 까미가 한 말입니다. 자, 5번.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자, 이것은 까망이가 한 말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기억으로 알 수 있는 까미의 성격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우리 까미의 성격을 짐작해야 됩니다. 기억을 통해서. 자, 기억은 까미가 한 말입니다. 자, 어떻게 말했냐면, 무작정 물병을 밀었는데 물병이 움직이지 않자 이렇게 말했어요. 됐어. 난할 만큼 했어. 이제 희망이 없대요. 자, 어때요? 굉장히 포기가 빠른 성격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세진, 노력을 한 후에 포기하는 걸 보니 도전적인 성격인 것 같아. 우리 친구들, 까미가 노력을 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냥 물병을 보고 무작정 물병을 한번 밀었어요. 그런데 물병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고 나니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자, 주미, 할 만큼 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끈기 있는 성격인 것 같다? 아니죠. 포기가 빠르죠. 포기하고 가버렸습니다. 미나,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걸 보니 포기가 빠른 성격인 것 같다. 맞습니다. 자, 따라서 까미의 성격을 바르게 짐작한 친구는 미나라고 볼 수가 있죠. 미나. 자, 이어서 선생님이랑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망이가 물을 마시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까망이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죠. 곰곰이,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래요. 돌멩이를 가져다가 물병 속에 넣기로 했어요. 그러면 돌멩이를 넣은 만큼 물이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요. 자, 1번, 물병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아니고요. 2번, 새로운 물병을 찾아 나선다? 아니에요. 3번, 작은 돌멩이를 물병에 넣는다. 이거였죠? 4번, 다른 까마귀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아니고요. 5번, 까미를 찾아가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한다. 이것도 아니죠?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아래 두 문장은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 비어 있는데 우리 보기에서 낱말 골라서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인물의 무엇을 나타내는 말을 살펴봐요.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살펴보라고 했죠.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인물의 성격을 알수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에 따른 인물의 말이나 무엇을 살펴보나요? 그래요, 상황. 어떤 상황에서 인물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상황에 따른 인물의 말이나 무엇, 행동을 살펴봅니다. 행동을 살펴본다. 자, 이렇게 우리 빈칸 채워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5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6번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게 국어 공부합시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상을 알아가는 말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주와 관련된 5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주와 관련된 단어를 배워요. 네, 오늘은 우주와 관련된 5가지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어떤 사진들인지 차근차근 먼저 살펴보세요. 네, 우주와 관련된 사진들 잘 보고 오셨나요? 하나하나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밤하늘을 지켜보는 뭐가 보이시나요? 더 어떤 대상이나 먼 곳을 더 크게 보도록 만든 광학기구 보이죠? 네, 망원경이죠. 망원경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망원경은요, telescope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telescope. 한번 더, telescope.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telescope 이용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죠. 그녀는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she looked at the stars, 그러니까 별을 바라본 거죠. through a telescope,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바라봤다. through a telescop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또 다른 문장도 볼게요. 그 망원경은 먼 행성들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The telescope can show distant planets clearl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 행성, planet 좀 이따가 한 번 더 다룰 거니까요. 기억해 두세요. 네, 다음 사진입니다. 행성 주위를 돌면서 빛을 반사하는 자연 위성이요. 이 사진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네, 달이 보이지요. 달은 영어로 moon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moon. 한번 더, moon. 네, 잘하셨어요.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밤하늘에 달이 밝게 빛났어요. 그러면 the moon was bright in the night sky.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어떤 밤에는 달이 평소보다 크게 보여요. 그러면 some nights, 어떤 밤에 the moon looks bigger. 네, 뭐 달은 항상 크기는 똑같지만 어느 날은 더 크게 보일 수 있죠. 그럴 때는 looks bigger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looks bigger than usua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별 주위를 돌면서 자체 빛을 내지는 않는 천체예요. 여기 태양이 보이고요. 태양 주변을 이것들이 돌고 있죠. 뭘까요? 네,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르는 것, 영어로는 planet이라고 합니다. 이거 따라해 볼까요? planet. 한 번 더, planet. 네, 잘하셨습니다. planet 이용해서 문장 살펴볼게요. 네, 우리 행성,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목성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죠. 목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에요. 목성은 영어로 Jupiter입니다. 그래서 Jupiter is the largest planet in our solar system.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우리 에너지 단어 공부할 때 solar energy라는 단어 문장 속에서 살펴봤어요. 태양 에너지였고요. 네, 태양계는 우리가 solar system이라고 부릅니다. 하나 더 볼게요. Scientists study planets outside our solar system.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그 바깥에 또 다른 행성들을 연구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planets outside our solar system.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행성 사진과 함께 planet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뭔가요? 네, 수많은 별과 가스, 먼지 등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대한 천체 집단입니다. 네, 우리가 은하라고 우리말로는 부르고 영어로는 galaxy라고 합니다. 이거 따라해 볼까요? galaxy. 한 번 더, galaxy. 네, 잘하셨습니다. 사진과 함께 기억해 두시고 문장으로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문장. 우리 은하는 은하수라고 불려요. 네, 우리 은하수는 영어로 Our galaxy is called the Milky Way. 네, Milky Way라고 부릅니다. 영어의 이름이고요. 또 다른 문장도 볼게요. 하나의 은하는 수십억 개의 별을 포함해요. 그래서 A galaxy contains billions of sta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사진인데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우주 비행사가 우주 속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죠. 이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네, 중력이지요. 영어로는 gravity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gravity. 한번 더. gravity. 네, 잘하셨습니다. gravity.

이요 넣어가지고 문장 만들어 볼게요. 중력은 우리가 땅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요. Gravity keeps us on the ground.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주 비행사들은 중력이 거의 없어 몸이 약하게 느껴졌어요. The astronauts felt weak because there was little gravit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시면서 이 문장, 그리고 gravity, 중력이라는 단어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와 관련된 5개 단어 공부해 봤는데요. 사진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하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목소리로 외치는 퀴즈 타임까지 갖고 올게요. Quick review입니다. 사진과 함께 단어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 잘 암기했다가 바로 퀴즈 풀어봅니다.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뭔가요? 목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이것이에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planet이었습니다. 네, 우주 비행사들은 이것이 거의 없어서 몸이 약하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크게 외쳐주세요. 잘하셨어요. 정답은 gravity였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이에요. 이게 뭔가요? 먼 행성들이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것,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telescope이었습니다. 네, 우주와 관련된 사진 살펴보면서 단어 5개 공부해 봤는데요. 퀴즈까지 풀고 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미션만 앞두고 있습니다. 나만의 문장 만들기입니다. 더 알아보고 싶은 우주 관련 개념 있나요? 오늘 배운 단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I want to learn more about. 나는 무엇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해 보고 싶다. 그 뒤에 여러분이 더 공부하고 싶은 거써 넣으면 되겠죠. I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galaxy with countless stars. Countless 하면 셀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네, 무수히 많은 별들을 가진 은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보면 되겠죠. 네, 오늘은 우주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로마. 우리가 이전 시간에 로마 안 다뤘거든요. 오늘 다루고요. 그런 다음에 고대 동아시아와 인도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정치체제라고 했습니다. 군주정과 민주정, 공화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군주정의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고대 지중해 세계 형성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테네가 민주정, 즉 참정권이 어떻게 확대되었고 페리클레스 때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체제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데,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체제에서 로마는 독특하게도 군주정, 즉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포인트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로마 공화정의 성립과 발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중요하니까 살펴볼게요. 성립입니다. 기원전 8세기 도시국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왕정에서 출발했는데, 귀족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고 점점 평민들이 야, 우리도 정치에 참여시켜줘 라고 요구하게 되면서 평민회, 즉 평민이 주도하는 회의와 호민관이라고 하는 관직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성립이 되게 되었고요. 로마의 많은 민중들,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면서 공화정 체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발전했던 시점이 바로 전쟁, 로마에서 전쟁 인원이 많이 필요했던 기원전 3세기였습니다. 기원전 3세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와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라고 하는 패권을 둘러싸고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카르타고 기억나시죠? 페니키아가 만든 식민도시 중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승리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지중해 서쪽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로마가 엄청 성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로마에 있었던 많은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그들의 지위가 올라갈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전쟁 이후에 유력자들, 즉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획득하게 됐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농장이라고 하는 게 커졌습니다. 대농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라티푼디움이라고 부릅니다. 이 라티푼디움이 커지게 되니까 일반적인 백성들, 평민들, 그들을 이제 자기 농토를 농사짓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영농이라고 부르는데, 상대적으로 자영농은 몰락하게 됐던 것이죠. 즉 정리하자면,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는 귀족과 평민이 어느 정도 세력의 밸런스가 맞춰진 상태에서 정치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포에니 전쟁 이후에 귀족들이 힘이 강해지고 평민들의 힘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공화정이 뿌리부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지금 유력자들, 너무 지금 농장들 확대를 많이 하니까 농토를 제한하자, 그리고 가난한 평민들을 위해서 곡물들을 싸게 팔자라고 하는 몇 가지 법안을 제안하면서 평민들의 지위를 다시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귀족들의 강력한 반발에 못 이겨서 그라쿠스 형제가 암살당하게 되면서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은 평민들의 그런 전쟁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참여를 통해서 성장했지만, 포에니 전쟁 이후에 흔들리게 됐고,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하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공화정의 운영 체제를 보면은, 일단 원로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미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네에서 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왕과 같은 역할처럼 그 로마를 통솔하는 역할이요. 근데 이때 미네 안에서는 평민들만 있는 평민회가 있는데, 이 평민회에서는 평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하는 호민관도 같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집정관과 호민관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시스템을 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공화정이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어떻게 쇠퇴하게 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해서 개혁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혼란을 수습했던 인물이 카이사르, 영어로 시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고 혼란을 수습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공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혹은 공화정에서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카이사르의 저런 행동 자체가 공화정을 되게 위기로 몰고 뭔가 황제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 불러일으키기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장악하고 있지만 내가 황제가 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프린캡스라고 부릅니다. 이 프린캡스는 로마의 제1시민이라는 뜻이에요. 황제라고 하는 명칭이 아니라 나는 시민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만 보면은 거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와 다름없었다. 그래서 로마의 본격적인 제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한 자라고 하는 칭호까지 주면서 그의 권한이 그 위세가 굉장히 높아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200년간 로마는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 시기를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언젠가 위기가 오기 마련이죠. 위기가 오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가 군대가 정치에 개입합니다. 이때는 그 많은 장군들이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직접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공업과 도시가 쇠퇴하게 되었고요. 게르만족과 같은 이민족들이 점점 로마 안으로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가 제국이다 보니까 많은 지역을 통솔하고 있는 그런 국가였는데 각지에 있었던 민족과 국가들이 나 독립할래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점점 혼란스럽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3세기 말에 로마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로마 제국이 너무 넓으니까 통솔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개로 나눠서 좁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통치하기 쉽잖아. 라고 하면서 네 개로 쪼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 혼란이 수습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많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스트교인데 그 크리스트교에 원래 로마 때 박해를 했거든요. 되게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이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많은 대중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크리스트교 이제 믿어도 돼라고 하면서 공인을 해주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지지도가 높아지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미 로마가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폐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동쪽에 있는 도시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 도시가 자기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때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이제 중심지가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후에 4세기 말부터는 서로마와 동로마가 분리되게 되었고요. 각자 약간 좀 독립적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로마의 실용적인 문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는 법률이 좀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는 도시국가일 때는 법이 많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관습법, 늘그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그 법에 따라서 이제 법 집행을 하다가 십일조법이라고 하는 성문화된 법이 나오게 됐고 점점 이게 영토가 넓어지게 되면서 모든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는 만민법으로 발전하게 된다. 만민법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도로 건축망에서 건축에서는 몇 가지 시설이 있는데 도로망도 있었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유명한 거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라는 세 가지 정부 형태는 로마를 통치하는 데 있어 분산되어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정치 체제라고 했었죠. 두 명으로 구성된 기역의 권한만을 주목하면 완전히 군주정적인 체제로 보일 것이다. 한편 자문기구인 니은의 권한에 주목하면 이번에는 귀족정처럼 보이게 된다. 또 시민들의 권한에 주목하면 이번에는 확연하게 민주정처럼 보인다. 로마는 군주정인지 귀족정인지 민주정인지 다 섞여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이 사료의 핵심적인 그 핵심이고요. 이 중에서 기역은 로마의 모든 일에 대해 중요한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거는 집정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5번은 날려 보내면 될것 같고요. 니은은 국고를 관리하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제한다. 이거는 원로원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 동아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동아시아는 중국 문명에서 이어지는 것인데 중국의 상나라와 주나라로 이어지는 그 체제에서 주나라가 봉건제를 실시했었죠. 근데 이 봉건제가 결국 마지막에 안 좋게 돼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기가 등장하게 되고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춘추와 전국시대 합쳐서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극복했던 국가가 진나라와 한나라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진나라와 한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혼란을 수습한 뒤 통일 정책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통일 정책 수립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인도에서는요, 카스트제와 브라만교라고 하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원주민들을 통치했는데 이게 너무 차별적이었기 때문에 이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석가모니가 만들었던 불교라고 하는 종교였습니다. 이 불교를 바탕으로 성장했던 국가가 마우리야 왕조와 쿠샨 왕조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등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중요한 내용 한컷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인도는요, 여러분들, 영토가 너무 넓고 인구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 체제에 대해서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이따 인도 같은 경우는 불교라고 하는 통치 수단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진나라 같은 경우는 법가와 군현제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춘추 전국 시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주나라가 유목민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침입 받았으니까 밑에 있는 제후들한테 도와줘라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왕과 제후 사이에 혈연 관계가 좀더 옅어지게 됐기 때문인데 그때 이 주나라가 동쪽으로 천도하게 되면서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약해집니다. 더 이상 제후들이 주나라 왕 이제 별거 아닌데 힘이 많이 약해졌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시기부터 제후들의 세력 다툼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춘추전국시대는 굳이 말하자면 두 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춘추시대는 여전히, 그래도 주나라 왕에 대한 좀 리스펙이랄까요? 존경심이 좀 남아있는 시기예요. 이때는 그 지도자들이, 제후들이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스로를 후라고 부릅니다. 제후의 후자를 써서. 근데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제후들 중에서 힘이 강한 제후는 내가 주나라 왕보다 센것 같은데? 나도 왕해도 될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지도자가 왕의 이름을 쓰기 시작한 시점을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둘다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국시대가 조금 더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자, 이 춘추전국시대 때 사회 변화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철제 농기구와 소를 이용해서 농경이 확대가 되고요. 즉, 경제력이 많이 발전하게 됐고, 자, 그 다음에 그런 바탕으로 상공업 발달하게 되면서 도시와 시장이 성장하게 됩니다. 다양한 화폐가 이때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춘추전국시대 보면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나와 있죠. 춘추오패라고 하는 거는 주나라 왕을 모셔야 돼. 제후들 나를 따라서 주나라를 모시자라고 하던 대표적인 그 지도자를 다섯 명의 패라고 부르는 거고요. 전국치룡은 이제 전국시대가 됐으니까 각각의 이제 국가에서 스스로 왕을 칭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곱 개의 국가를 전국치룡이라고 부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전쟁이 너무 많아졌던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이 너무 많아지니까 백성들이 평화를 그리워합니다. 아, 주나라 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되게 원하게 되니까 각국에 있는 왕들이 우리나라가 강해져서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좀 부국강병을 논하게 되는데 그 부국강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백가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제자백가는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유가, 도가, 묵가, 법가입니다. 네개다 의미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게 유가입니다. 유가는 힘이 아니라 인과 예로서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자와 맹자가 주장했던 이론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가 주나라 초기의 봉건제였던 거죠. 그래서 유가는 일종의 봉건제를 그리워한다, 봉건제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가 같은 경우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했고요. 묵가 같은 경우는 차별 없는 사랑과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가는요. 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 성악설을 따르면서 법을 통해서 엄격하게 통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와 법가는 조금 달라요. 유가는 힘보다는 덕으로서, 법가는 힘과 규정으로서, 법으로서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전국에 있는 일곱 개의 국가 중에서 통일했던 국가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중요해요. 자,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는 어떻게 통치를 했냐? 일단은 제자백가 중에서도
법가라고 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법가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됐는데, 통일했던 이제 왕이 내가 이때까지의 왕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칭호를 받아도 될것 같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황제, 시작하는 황제라고 해서 스스로를 시황제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 시황제가 통일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앙집권입니다. 법가에서 이제 주장했던 것중 하나가 군현을 만들고 그 군현에는 제후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즉 황제가 직접 임명한 관리를 파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군현제는 일종의 법가와 좀 비슷한 그 방향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놔두고 그 밑에 현을 두어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했다. 그리고 전국에 도로망을 정비했고요. 발량전이라고 하는 화폐로 전국에 있는, 중국 전역에 있는 화폐를 통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량형이라고 하는 단위, 문자, 수레바퀴의 폭까지 통일하면서 이제 혼란스러웠던 그런 약간 여러 개가 있었던 그런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시켰던 황제가 시황제였던 것이죠. 자, 근데 이 진시황제가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중앙집권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바로 이 법가와 군현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특히나 군현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유가에서는 주나라 초기에 봉건제를 옹호했기 때문에 봉건제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아? 그때가 되게 살기 좋았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진시황제의 통치 방식과 방향성이 반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진시황제가 결정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옛날의 책들과 유생들, 즉 유학을 따르는 사람들을 없애자. 그래서 책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이제 땅에 생매장하는 분석행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반대 세력을 억압했습니다. 진시황제가 폭군이라고 하는 칭호가 있는 이유가 이 분석행유가 너무 잔혹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나라 때 이제 내부적으로 안정됐으니까 대외적으로도 팽창을 했는데, 이때 중국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유목민족이 있었어요. 바로 흉노족인데, 북방의 유목민족인 흉노를 밀어내고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그들로부터 중국 왕조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전국에서 너무 가혹한 통치에 반대했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 그 과정에서 진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 국가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항우가 이끌던 초나라와 유방이 이끌던 한나라가 대립하게 됐던 사건을 우리가 초안지라고 부릅니다. 자, 분석행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의 서적 가운데 의학, 전복, 농업, 임업과 관계되는 것은, 즉 실용적인 것 제외하고는 모두 불태워라. 국가의 명을 거역하거나 황제의 정책을 비판한 자를 잡아 모두 죽여라. 라고 하는 일종의 좀 폭군적인 정책을 했던 게 분석행유였습니다. 자, 아무튼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초나라와 한나라가 대립하는 초안지의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 과정에서 승리했던 국가가 한나라였습니다. 자, 한나라를 이끌던 그 사람이 한나라 유방. 이 유방이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를 건국하고 결국에 중국의 전역을 재통일하게 됐는데, 황제에 오르면서 스스로를 한고조라고 불렀습니다. 자, 한고조는 보니까 군현제랑 봉건제가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봉건제를 하자니 제후가 반란 일으킬까봐 두렵고, 군현제를 하자니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게 두렵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하다가 두 개의 장점만 결합한 군국제를 실시합니다. 자, 근데 군국제도 결국에 제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한고조 이후에 또한번 제후들의 반란이 발생합니다. 그 반란을 진압하게 됐고, 결국 한무제 때, 아, 이거 군국제 안 되겠어. 군현제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게 되면서 체제 정비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무제 때는 어떤 정책을 썼냐? 군현제를 다시 확대하게 됐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법가가 이제 체득화가 됐기 때문에 유교를 좀 가지고 와서 백성을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대외적인 팽창이 많았고, 베트남 북부 고조선 멸망, 흉노 몰아내는 것까지 한나라가 완전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소금과 철을 다 팔면서, 즉 전매하면서 이거를 재정적으로 보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금과 철의 전매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바다는 하늘과 땅의
보물을 품고 있습니다.

모두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속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히 사사로이 철기를 만들거나 소금을 굽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모두 몰수하자. 즉, 소금과 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물품이 돼버렸는데, 국가에서만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그 재정을 오직 국가에서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그 경제력들을 여기서 보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 나라가 이제 한무제 이후로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황제의 아내 쪽 집안을 외척이라고 합니다. 그 외척에서도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학적으로 되게 이제 신망이 높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와, 저이 왕망 어르신은 완전 성인군자야. 유학에 통달하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칭찬, 그 명예를 바탕으로 결국에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신나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학자다 보니까 주나라 초기의 정책들을 되게 좋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이미 발전했는데 옛날 정책을 쓰다 보니까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경제정책이라든지 외교정책을 쓰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황제권이 점점 약해지게 됐고, 각 지역에서 힘이 좀센 사람, 즉 호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호족들의 추대를 바탕으로 이제 황제가 됐던 사람이 유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환나라 황실의 자손이에요. 그 사람이 광무제로 즉위하게 되면서 또다시 한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앞에 있던 한나라랑 비교해서 이 나라를 후한이라고 부릅니다. 후한도 마찬가지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외척과 한간의 횡포가 심해지게 됐고, 결국에 농민들의 반란 발생하게 됐는데, 그 농민들의 반란이 황건적의 난입니다. 이 황건적의 난이 유명한 삼국지 소설의 거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게 됐고, 그 영웅들이 건국했던 나라가 위나라, 촉나라, 오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인데, 이 시대가 되면서 후한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통치 체제가 중요한데, 주나라 같은 경우는 봉건제 실시해서 중앙에 왕이 있고 각 지방에 제후들이 있다. 자, 반면에 진나라는 법가를 바탕으로 9년제를 실시했습니다. 9년으로 두고 황제가 관리를 직접 파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한나라 때는 이 봉건제와 9년제를 장점만 결합했던 군국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했던 지역은 군현을 설치해서 직접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신들 혹은 이제 왕의 가족들에게 주면서 그 지역 다스려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군국제는 한무제 때 9년제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런 포인트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나라 문화는 이제 유교, 역사, 과학, 기술 있는데, 유교는 한무제 때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의 건의에 따라서 통치 이념 채택됐고요.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 그리고 훈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하게 되었다. 역사책으로는 사마천의 사기가 있습니다.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일단 만리장성 있고요. 도로를 건국했고 수도가 함양입니다. 이 국가는 진나라입니다. 1번 피라미드를 건설하였다. 이집트 문명. 2번 전국시대 통일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모헨조다로 유적을 남긴 거는 인도 문명이고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거는 이제 한무제 때 이민족의 침입으로 천도하였다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는 주나라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도로 한번 가볼게요. 인도는 조금 간단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됐는데, 이게 왜 등장했는지부터 볼게요.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카스트제와 브라만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 그때 기원전 6세기경에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를 창시하게 됐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뭐냐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란 깨달은 사람, 즉 해탈한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은 석가족의 성인이라는 뜻인데, 불교를 창시하면서 야,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교리가 뭐냐면 평등과 자비를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부처님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신분에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수행을 통해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인도 각 지역에서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많은 왕들과 귀족들이 카스트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옹호하는, 후원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등장하는 국가가 마우리아 왕조와 쿠션 왕조인데, 이두 국가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통치 체제에 활용합니다. 마우리아 왕조 같은 경우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건국하면서 북인도를 통일했는데, 언제가 전성기냐?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왕때가 전성기입니다. 이때는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장악하면서 도로망 정비하고 관리를 파견하면서 일반적인 그런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근데 아소카 왕이 전쟁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통치 체제가 되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칼링가 전투 이후에 나도 이제 불교에 귀의해야겠다. 불교 믿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불교를 장려합니다. 그래서 전역에 사원과 탑, 돌기둥 등을 건립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불교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불교의 목적은 부처님이 되는 거, 해탈하는 거가 목적이라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수련해서 해탈하는 거를 상자부 불교라고 하고 대중들을 이끌어서 너희들 다 해탈하게 해줄게. 우리 같이 한번 수행해보자 라고 하는 게 대승불교라고 하는 건데 마우리아 왕조 때 유행했던 불교는 상자부 불교였습니다. 자, 아소카 왕때 이후로 이제 쇠퇴하게 됐고 결국 기원전 2세기 때 멸망하게 되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국가가 쿠샨 왕조입니다. 쿠샨 왕조는 알렉산드로스의 침입 이후에 등장했던 국가인데 쿠샨족이 건국했고요. 전성기는 카니슈카 왕 때입니다.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일부와 인도 북부를 확보하면서 동서교역로 장악하고 바닷길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자, 이때도 거대한 사원과 탑을 건립하고 불경 연구를 장려하면서 불교를 되게 융성하게 시켰는데 이때 유행했던 불교 종파가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기 좋은 포인트가 마우리아 왕조 때 그리고 아소카 왕 그리고 상자부 불교, 쿠샤 왕조는 카니슈카 왕때 전성기고 대승불교라고 하는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를 보면 위쪽으로는 대승불교가 확산되고요. 남쪽으로는 상자부 불교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쪽에서는 대승불교, 일본까지 동남아시아에서는 상자부 불교가 확산된다라고 하는 차이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인도에서는 결국 중요한 포인트가 카스트제와 브라만교를 비판하는 목소리, 거기 대항해서 불교가 등장했고 이 불교가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받으면서 왕실과 귀족의 후원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쿠샨 왕조의 카니슈카 왕때 지원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그 둘은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를 각각 장려했다. 이 포인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칼링가를 정복하면서 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들의 영토가 수많은 시체로 뒤덮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은 온통 찢어지고 말았다. 앞으로 나는 오직 진리에 맞는 법만을 가르치고 실천할 것이다. 여기서 칼링가라고 하는 명칭에서 알수 있는 거 아소카 왕이죠.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1번, 불교를 창시한 거는 석가모니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마우리아 왕조 세운 거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3번은 중국, 진나라에 관련된 설명이고,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잘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거 복습인 거 아시죠? 끝났다고 교재 바로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하신 다음에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0: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8명이 산다는 공동주택. 반갑을 목전에 둔 이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답니다.
1: 굉장히 깜짝 놀랐었죠. 아, 서울에 이런 건물이 대박 신박다.
2: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1: 돈이다.
0: 아파트를 탐구하게 될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것도 1967년생 아파트를요.
3: 정해진 예산이 2억밖에 없어서 그 돈으로 좀 마련을 하다 보니까
0: 서울에서 2억에 내 집 마련한 성공 신화.
3: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이런 집 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저희 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4: 그러니까 저희 집 한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0: 왜 그러지? 나는 이게 좋은데.
1: 이 빌라를 사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행복이랍니다. 오늘은 오래된 공동주택의 가능성을 탐구하러 갑니다.

0: 여기가 어디래요? 딱 80년대 홍콩 영화 속 같은데? 어머야, 장국영이야, 양조위야. 내가 아는 그 사람 맞죠? 집 찾아 도시 뒷골목을 헤매는 건축계의 하이아나, 김호민 소장님 아니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아니, 저는 뭐 집 탄 거 아니고 오늘 홍콩에 여행 오셨어요?
1: 영문본석에 장국영 갔나요?
2: 약간? 네.
1: 아, 여기 뭐 홍콩이나 태국 같죠?
2: 네. 네,
1: 근데 놀랍게도 서울에 을지로입니다. 아, 요새 젊은 분들은요, 여기를 힙지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밤 되면요, 완전히 동네가 바뀌어요.
2: 오늘 집 탄 거 하셔야죠.
1: 아, 참. 그럼 오늘 집 어디죠?
2: 예, 오늘 탐구할 집은 바로 저기입니다.
1: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은 세운상가의 한동인데.
2: 저 건물이 바로 우리나라 1세대 주상 복합 아파트입니다.
0: 그 유명한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했다는 세운상가? 아담하다요. 사람 길이랑 찻길을 따로 만든 당시로서는 최첨단 건축물이었어요. 위쪽에는 1세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쫙, 지금으로 치면은요, 타워팰리스 급이었죠.
2: 첫째는 상량부터 찾아보세요.
1: 상량이요? 아니, 이거 지어진 지가 67년인가 그럴 텐데, 그때 쓰인 상량문이 남아있을까요?
2: 찾아보시죠. 있습니다.
1: 일단 한번 가보죠.
0: 집 탐구 사상 아파트를 탐구하는 것도 처음인데 다짜고짜 상량부터 찾으라면 찾아지나요? 한옥도 아니고 60년대래도 최첨단 아파트였는데 그런 게 있었어도 지금은 없어졌겠죠.
1: 여기 10층인데 아니 보통 상량문을 이렇게 보에다가 새기거든요. 근데 다 하얀 페인트 칠해져 있어서 천장도 노출이고 없는 것 같은데요? 잘못 하신 거 아니세요? 뒤요? 상량문이 여기 있네? 아, 칠한데요? 67년 12월 25일? 야, 정오, 상량. 용과 거북이. 이 용은 사실은 이제 하늘, 비, 이런 거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거북이는 장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세지 말고, 오래오래 이 자리 그대로 있기를 바라면서 이 상량을 쓰신 것 같은데, 이제 거의 60년 돼가니까 성공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나저나, 오늘 갈 집 어디죠?
3: 오늘 탐구할 집은 공용 베란다로 가보시면 됩니다.
1: 공용 베란다요? 공용 베란다? 여긴가?
0: 60년대 아파트에는 이런 공간이 있었대요. 엄마야, 이거는 언제적 풍경이야?
1: 야, 여기 공동 마당 같은데. 이 화단도 그렇고 장독대도 그렇고 화분도 그렇고 다 일일이 이 호수가 붙어있네.
0: 환갑을 앞둔 수상복합 아파트가 만들어낸 정겨운 풍경. 분명 낯선데 낯설지가 않네요.
1: 야, 아파트가 정말 맞긴 맞나 보구나.
0: 옛날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였다니까요.
4: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5: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건축탐험가 김문민입니다.
5: 예, 반갑습니다.
4: 연예인하고.
1: 더 연예인 같으신데.
5: 잘 말씀이요.
1: 너무 힙하신 거 아니에요?
5: 잘 말씀을요.
4: 우리가 힙지로라.
1: 아, 그래서 그렇구나.
4: 힙해야 되지 않을까. 68년생 아내 변재희입니다.

0: 68년생 남편 권용식입니다.
1: 네. 아파트 상량에 네. 예. 67년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럼 네. 두 분은 그때 안 태어나신 거예요?
0: 그쵸? 그쵸? 예. 아,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어서 오히려 더 마음에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2: 이 건물에 첫 발을 들였던 때였고 저도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었죠. 아, 서울에 이런 건물이.
3: 그럼 지금부터 본격 아파트 탐구 시작해볼까요?
4: 선생님 댁이 여기 있어요?
0: 예.
4: 야, 여기 뭐 거의 영화 세트장 같은데요?
2: 아니, 실제로 많이 세트로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시죠?
4: 네, 근데 관리가 되게 잘 됐네요.
0: 예, 시간에 비해서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2: 바닥도 항상 왁스를 하고 있고.
4: 아, 그렇구나. 아, 여기구나. 예. 오, 두 분 이미지랑은 또 상반되면서도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3: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온 느낌? 아, 나도 오늘로 추억여행 제대로 하는 건가요?
0: 들어오세요.
4: 오, 와, 이거 완전히 상상 외인데요? 이야, 이게 좀 몽환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야, 정말 과감하시다. 와.
3: 이거는 상상 외가 아니라 배신이죠, 배신. 아니, 녹슨 창살에 이불 빨래 펄럭이다. 안에서는 스테인리스 싱크대가 웬 말이야? 분명 저 풍경을 보면 21세기가 맞는데 벽 색깔 정말 예술이다. 집이 아니라 이거 아드리에 같아요.
4: 집이 분위기가 완전히 상상 외인데요?
2: 좀 반전이 있었나요?
4: 왜? 거기다 특히나 이제 바닥을 네. 좀 이렇게 타일로 하셔서 네. 그리고 좀 따뜻한 색감을 쓰셔가지고 네.
2: 테라코타 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빚어서 만든 타일이고.
4: 아,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면적이 가늠이 안 되거든요.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2: 3m? 10m?
4: 아, 이 폭이 3m에 깊이 10m?
0: 네. 네, 여기가 층고가 높아서 좀 답답함이 덜할 거예요.
4: 아, 천장고. 그렇네.
2: 그랬을 거예요. 야, 아마 이런 천정고는 어느 아파트나 뭐 원룸이나 그 오피스텔 가셔도 만나실 수 없는.
4: 어, 그러겠네요. 네. 아니 근데 희한하게 지금 이게 앞에 지나가는 게 콘크리트 보 같은데.
0: 보가 어마어마하죠.
3: 요즘 아파트는 벽이 집을 지탱하는 벽식 구조인데 옛날에는 기둥과 보가 지탱을 했구만요. 벽을 치면은 두 집을 한 집으로도 만들 수 있는 구조. 근데 천장이 원래는 낮았구나.
0: 저희가 처음에 네. 이 집을 매매를 해서 들어왔을 때는 천장이 닫혀 있었어요. 오. 아내가 천장을 털겠다. 네. 그 뒤에 상황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3: 두고 보니 이건 그야말로 건축 진품 명품 발굴 현장 부동상이몽의 시작이었죠.
2: 아니 딱 뜯었는데 진짜 1m 높이의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는 3분의 1을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새로 생긴 느낌? 와 진짜 대박 신박다.
0: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2: 이 돈이다.
0: 그리고 뜯었을 때 천장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위에 지나다니는 배관, 전선, 공간이 확보된 것만큼 위로 올리기도 하고 스프링쿨러도 공간이 확보된 것만큼 천장 위로 더 올려야 되다 보니까 스프링쿨러를 올리려면 이 7층에 물을 다 빼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빼고 스프링쿨러 공사를 하고
2: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1: 예상 안 하시고
2: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못해요.
3: 주물 배관에 세라믹 애자까지 건축 진품 명품 맞구만요. 살릴 배관은 살려서 올리고 못 쓰는 배관은 뜯어내는 대공사. 그 생고생 덕분에

0: 이런 천고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1: 근데 요새는 아파트들이 다 이미 이 천장 속을 공간을 줄이려고 그래야 이제 층수를 더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구조로 짓다 보니까 이 천장을 뜯어도 별로 이렇게 실익이 없거든요.
2: 저희는 거의 1m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와 이건 대박이다.
3: 10평을 샀으나 15평이 된 것 같은.
4: 그렇죠. 예, 예.
2: 저희가 그래도 층고가 높으니까 아, 이 높은 층고를 좀 활용해서 뭘 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0: 이 좁은데 뭔 공간을 또 만들어내셨어? 어, 설마 저기 저 철구조물이요? 어, 이건 또 뭐에 쓰는 물건인고?
2: 뭐 여기는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설마 이 부엌 짚고
2: 네 이렇게
1: 이렇게 올라가나?
2: 장을 타고
1: 그거죠?
2: 계단은 바로 소장님 뒤에 있습니다.
1: 설마 이게 진짜? 계단이라고요? 아 모양은 계단이긴 한데
2: 네.
1: 아니 이게 철로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3: 한번 올라가 보시죠.
2: 보자 올라가 보시죠. 하실 수 있습니다. 돼요?
1: 아니 근데 도전이라고 하니까 더 무섭잖아요. 야, 오
3: 생각보다 안정적이죠.
1: 그렇네. 네.
0: 따로 장인한테 맡겨서 제작했대요. 아우 내가 잊고 있었네. 여기가 그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는 세운상가잖아요. 야, 너무 아늑하다.
2: 저희가 사실 이 다락방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그 낮은 그 천장에서 주는 그 안정감이 좀 있거든요.
1: 와, 생각보다 되게 아늑한데요?
2: 어떠세요?
1: 이야. 아니, 저는 딱 요 정도 공간이면 될 것 같은데요. 밑에도 필요 없네. 이야. 하루 종일 뒹굴뒹굴해도 되겠다.
2: 거기서 만화책도 보고, 또 듣고.
1: 진짜 아늑하다.
3: 조금 전에 소장님이 밟고 올라가신 계단이 네? 제가 이 공간에서 가장 좋아하는 오브제 중에 하나예요.
0: 그 이유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향긋한 커피향이 온 집안을 감싸 안으면
2: 고마워.
0: 용식 씨 커피 들고 어디 가시려고요? 어우 침대 올라갔다 흘리면 어쩌시려고 저런? 아 거기 앉으시게요. 장식장도 됐다가 계단도 됐다가 영화 감상용 의자도 됐다가 빔 프로젝트 거치대도 됐다가 이야 이게 대체 일석 몇조래요?
3: 나름 또 신선한데.
0: 1960년대생 집에서 감상하는 1920년대 영화라 두 분 진짜 오래된 거 좋아하시는구나.
4: 오래된 게 왜 좋은
3: 거예요? 오래됐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잘 만들어진 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좋은 건 거죠.
2: 뭐 강남에 뭐 아파트 뭐 이렇게 우리가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저는 이 오래되고 낡았지만 그 당시 굉장히 고급 아파트였거든요. 그 당시에 진짜 엘리베이터 걸도 있었을 거고 뭐 복도에 다 카페트가 깔려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이 로케이션에 너무나 그 센터에 이런 곳이 이렇게 버려진다고? 방치되어 있다고? 아무도 거들도 안 본다고? 그게 너무 신났어요, 사실.
0: 귀한 것을 알아볼 줄 아는 눈. 그 특별한 재주 덕분에 부부는 이 집을 한눈에 알아봤고 이 집 또래의 물건들로 집을 채웠답니다.
1: 오, 아니 근데 보니까 이 가구들이 편해 보이면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3: 여기 있는 가구들이 그 미드센츄리 모던 시대 디자이너들 가구예요. 앞에 있는 식탁 같은 경우 그 한스 베그너 디자인이고요. 의자도 마찬가지로 196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가구들이에요.
1: 아, 너무 우아하다.
3: 네. 소장님 뒤편에

0: 있는 그 잉베 익스트롬 디자인인데요.
1: 네.
0: 테이블을 올려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가공인 거죠.
1: 아, 다리가 너무 멋있네.
0: 예. 요 세라믹 인형이 그 플라스틱은 1800년대 중반에 개발되기는 했지만 상용화되기 전에
1: 네.
0: 뭐 아이들이 목욕하면서 가지고 놀던
1: 아이들이 이런 걸 갖고 놀았다고요? 거의
0: 예.
1: 귀족 아니에요?
0: 예.
1: 이야.
0: 저는 순수 미술을 전공을 했고요.
2: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을 했고.
0: 저는 지금 빈티지 가구 컬렉터고요.
3: 조형 예술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둘은 지금 전 세계를 돌며 빈티지 가구를 수집하는 일을 한답니다. 건축에 가장 좋은 재료 역시 시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른 집 마저 탐구해 볼까요?
1: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침실이죠?
2: 그렇죠. 저기 침대 공간이 있습니다.
1: 10평 공간인데 이렇게 또 분리까지 하셨네요?
2: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외부에서 또 조금 네. 퍼블릭하게 손님이 오셨을 때는 뭔가 침대 공간이 바로 보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1: 원룸인데도
2: 네, 살짝 가려줄 수 있도록 지금 벽을 설치했습니다.
1: 그럼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2: 근데 또 이걸 또
1: 그 자리
2: 움직일 수 있습니다.
1: 이야, 이 벽이 움직여요?
0: 아내가 벽이었다 문이었다 이렇게 변신하는 걸 좋아해요.
1: 트랜스폼을 좋아하시는군요.
0: 예.
3: 좁은 집 넓게 쓰는 법. 첫 번째는 영원한 벽은 없다. 물론 영원한 문도 없죠.
1: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복도가 좀 긴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10평 원룸이면 그렇게 큰 게 아니어가지고 좀 답답한 거 아닌가 그랬더니 웬일이야. 이게 다 움직이는 가벽이었던 거네요. 참 좋네요.
0: 근데 소장님이 놀라실 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1: 또 있다고요?
0: 예.
1: 아니 뭐 10평
2: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1: 그래요?
2: 네.
1: 와, 거기 옷장 아니었어요? 뭐야? 이야, 화장실이 있네?
3: 이 집은 화장실을 기능별로 다 분리를 했대요. 세면대 따로, 샤워실 따로, 물론 변기실도 따로. 그래야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다른 용무가 있는 사람이 난리가 안 나니까요.
1: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2: 소장님, 여기서부터 잘 보시죠.
1: 뭘요? 뭐야, 이거 벽이 문이 돼서 움직이네요? 이렇게 복도가 되고 현관도 가로질러서? 다시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0: 네, 여기 있어요.
1: 신안동동이구나. 이야. 그래서 보니까 지금 미닫이문하고 여자지문 두 개를 활용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공간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간의 구획을 바꿔버리는.
2: 그렇죠. 조금.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네. 하면서 열려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복도 공간처럼 활용이 된 공간이 됐다가 다시 닫으면 독립된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또 될 수 있는 네. 그런 다변성을 주려고. 이렇게 협소하고 정말 오래됐고 한계가 많은 그런 이제 공간이 주어졌을 때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때 이걸 풀어나가면서 얻는 또 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조명을 같이 잘 활용을 하면 밝은 곳과 네. 어두운 곳이 더욱 극명해지면서 공간을 더 이렇게 분할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0: 이 어두운 공간이 예를 들면은 소극장 같은 느낌인 건 거죠.
3: 좁은 집 넓게 쓰는 비결 두 번째. 공간 분할은 벽이 하는 게 아니라 조명이 한다는 거. 맞네. 소극장의 무대 연출하듯이 조명 들어오는 곳이 지금 사용하는 공간이 되는 거래요. 벽으로 막을 필요가 없죠. 빛이 경계를

0: 만들어주는데.
1: 그 빈티지 가구 여행을 떠나면 보통 두세 달 유럽에서 머물다가 또 한국에 들어와서 들어온 가구들을 정리를 하고 또 가을에 또 두세 달 여행을 떠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가면은 늘 저희한테 집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서 친구들이 들어오면 호텔에서 묵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공간을 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도 했었어요.
2: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또 연결돼서 아, 좀 나중에 작가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작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전시도 할 수 있게 하고 여기 스테이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을 충무로 살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살롱 문화를 만들고 싶은 거죠. 예술인들이 모이는.
2: 네.
0: 아, 그러게 기쁜 뜻이 두 분 참 생각이 멋진 분들이었네.
3: 멋있겠지.
0: 아낌없이 내어준 집에 머물러 본 이들이 만든 특별한 집이네요.
2: 잘 먹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지금 완전 여름이야. 이렇게 있으니까 서울로 여행 온 것 같지 않아?
4: 뭐 여행이지 뭐 여행 온 것처럼.
2: 그러니까.
0: 나도 덕분에 이 집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오가는 여행을 한 것 같아요.
2: 되게 오래된 그 건물들이 지금 남아 있는 동네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막 겹쳐져가지고 레이어드된 느낌도 되게 낯설고 새롭고.
1: 점점 지금 공구상가도 그렇고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이 없어지는 서울의 마지막을 지금 즐기고 있다고 할까요? 이곳에서? 예.
2: 그렇지. 없어질 풍경을 우리가 이제 부여잡고 있는 느낌?
0: 신세를 졌던 외국 친구들이 여기 머물면서 하는 말이 있었대요. 한국에 오랜 속사를 보려거든 경복궁보단 충무로 살롱이라고요. 근데 내가 이 집 다 탐구하고 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5: 아파트도 100년 가옥이 될 수 있어요.
1: 돼야 되지 않을까요?
2: 그쵸?
1: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많은데. 지어놨는데 100년 가옥이 안 된다면 계속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2: 너무 슬픈 얘긴데요.
6: 아파트? 사실 콘크리트 수명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30년밖에 안 씁니다. 근데 100년입니다. 100년. 을지로가 힙지로가 됐잖아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가회동의 한옥? 다 싫어했어요. 다 뭔가를 바꾸고 싶어 했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40년이 지난 뒤에 저 가회동 북촌을 그나마 지켜내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서울의 자산, 대한민국의 자산 하나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었던 아파트들을 되돌아보자. 100년 가옥 충분히 될 수 있다.
0: 두 번째 공동주택을 찾아서 서울 서대문구로 갑니다. 와, 나 집 많다. 정말 네모난 세상에 네모난 풍경이네.
7: 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주택가에 왔는데요. 거의 주택 전시장처럼 공동주택들의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갈 집이 다세대 주택이라면서요? 86년이요? 오, 그때면 우리 아시안게임 또 올림픽 한참 준비할 때라 이 단독주택지들이 다 공동주택지로 바뀌고 있을 때거든요. 거의 1세대 같은데요?
8: 외부 계단을 찾으세요.
7: 외부 계단? 아직 남아있나요? 어, 그래요? 야, 외부 계단집. 야, 요새 흔치 않은데.
0: 빌라라면서요? 근데 계단이 밖에 있어요? 소장님, 외부 계단 있는 빌라집 찾으셨나요?
7: 아, 외부 계단을 도대체 어디서 찾지? 어? 어, 이거 외부 계단이다. 이야, 이거 옛날에 진짜 많았는데 요새는 없는데. 와, 계단 참 잘 만들었다.
0: 그러게, 나도 기억나네. 이게 아직 있네.
6: 아, 요렇게 해서 여섯 세대가 있는 거구나.
0: 86년이면 아시안게임 올림픽 줄줄이 치러야 돼서 다세대 주택 규제가 잠시 풀렸던 시절. 그래서 반지하도 있는 거래요. 필로티 있는 빌라는 이후고요. 소장님, 위 좀 보셔.
9: 어, 소장님.
10: 어, 안녕하세요. 아, 나와 계셨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9: 내려가겠습니다.
10: 네.
0: 집은 연식이 있는데 주인장들은 젊어요.
10: 아이고,
11: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네, 건축탐험가 김우인입니다.
11: 안녕하세요.
6: 아니, 이 다세대 주택이 86년생이라고 들었거든요?
12: 제가 89년생인데.
6: 89년생? 네, 오.
12: 저보다 형님인 집이거든요?
6: 이거 한참 형님이네.
12: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예산이 2억밖에 없어서 그 돈으로 좀 마련을 하다 보니까 저보다 형님인 집을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6: 2억이요?
12: 네.
6: 정말?
12: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2억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남편 서준혁.
11: 아내 최세진입니다.
12: 네,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에 맞게 고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그게 오래돼도 상관없고 오히려 더 좋고 집에 매력이 있는 매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11: 네, 5년 전에 약 한 1억 5천 정도의 매물을 찾게 돼서 네,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0: 아무리 5년 전이라도 그렇지 2억에 내 집 마련한 거면은 성공한 거죠. 서울에서 이게 되네요. 근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12: 처음에 딱 그 집 모양을 봤을 때 중앙에 있는 그 외부 계단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계단이면 퇴근하고 집에 갈 때마다 되게 단독주택 같은 느낌이 들겠다.
11: 뿐만 아니라 그 경사 지붕도 그랬고 또 내민창.
0: 특히 맨 꼭대기층에 마음을 뺏긴 거는 저 경사 지붕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철물점부터 갔다는 거 아니에요?
12: 저희가 가계약을 하고 나서 너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빠루를 먼저 샀습니다.
6: 빠루면 혹시 그 새 지렛대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11: 맞습니다.
12: 네.
6: 당최 모르겠네. 한번 올라가 볼까요?
11: 한번 올라가 보시죠.
6: 예. 야, 집주인이 깜짝 놀랐겠는데요? 아, 가계약했다고 빠루를 사? 이 여기예요? 야.
0: 그러게요. 조폭 영화도 아니고.
6: 정말 집안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거죠. 오. 현관부터 다르네.
0: 1986년생이면은 올해로 마흔 아닌가? 어떻게 변신? 아니, 부활을 했는지? 같이 한번 탐구해봅시다. 아우, 깔끔하다. 거기다 저거는 한지 붙인 장지문 아닌가요? 엄마야, 천장은 왜 또 저렇게 높아? 빌라에 이런 천장이,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이 정도면은 환골 탈태. 지은 사람도 못 알아보겠네. 특히 저 천장고는 요즘 지은 빌라라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소장님?
6: 와, 와, 천장고. 이야, 지붕 모양을 그대로 살리셨네요. 들어와 보니까 왜 그 소위 빠루가 필요했는지가 이해가 되네요. 저게 4m? 4.5?
12: 3.8m.
6: 아, 그래요? 네.
12: 원래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다 2.2m로 평천장으로 돼 있어요.
0: 예. 2.2m면은 보통 집의 천장고. 평천장 위 공간을 확신한 부분은 새 지렛대로 천장부터 뚫었답니다. 근데 막혀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11: 근데 그 딱 빠루로 구멍 이렇게 뚫고 봤을 때 너무 반듯한 연화조가 딱 나왔거든요. 벽돌이 딱 보였거든요. 아, 그때 진짜 소리 지르죠. 소리 완전 지르면서 환호했어.
0: 오늘 앞집이나 뒤집이나 대단한 분들이셔. 투시 능력이 있으신가? 어떻게 막힌 천장 속을 꿰뚫어보죠? 덕분에 4m가 다 되는 새 천고를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우, 그런데 이 등은 좀 그렇다?
6: 아니, 근데 천장을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13: 보통 저기 펜던트 되게 예쁜 거 등을 사서 해놓으시잖아요. 이게 뭔가요? 옛날 70년대 화장실처럼.
12: 그게 저희가 이 집의 주인공이 천정이기 때문에 천정 자체를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아예 갖까지 빼버리고요.
13: 아 그래요? 일부러?
12: 네 맞습니다. 오. 그리고 아예 여기에는 조명도 없습니다.
13: 아 그렇네. 매입등 하나도 없고. 네.
0: 주둥도 없이 과감하다 진짜.
11: 왜 내가 이 천장고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었지? 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항상 아파트 생활했었거든요. 딱 그 정해진 높이. 뭐 낮으면 2.3, 높으면 한 2.4 정도 되는. 이제 진짜 내 뜻대로 집을 고쳐보자 했었을 때 좀 다른 점이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해 보니 그런 것들, 천장고 혹은 뭐 마감재 뭐 이런 것들.
0: 자세히 보니까 마감재도 예사롭지 않네요. 뭔가 한옥 느낌 안 나요? 거실과 부엌을 나누는 문은 장지문이고 바닥은 어디선가 봤던 깔기 방식인데.
13: 근데 이제 이 마루재라 그러죠. 이 폭과 길이가 제가 보통 보던 폭하고 길이가 아니거든요. 우리 약간 대청마루 깔던 방식을 좀 응용하신 거잖아요.
0: 그러네. 대청마루 봤다 했어 내가.
12: 또 이런 한식 깔기 스타일로 마루를 깔면 네. 저 끝에서부터 문을 열어두면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느낌이 좋아서 이런 깔기를 또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13: 근데 진짜 효과는 좋다. 이 마루재도 좋고 패턴도 좋고.
0: 진짜 대청마루가 부엌부터 거실까지 쭉 이어져 넓어 보여요. 부부가 이런 디테일까지 아는 이유, 둘 다 건축으로 밥 먹고 사는 건축사들이랍니다. 어쩐지 가계약한 집 천장을 아무나 그렇게는 못 뚫지 않요.
11: 저희가 처음 그 집을 구할 때 아주 좋은 매물이 있다가 너무 잘 왔다고. 그래서 간 게 그 경의중앙선 있죠. 그 철길 옆에 있는 원룸인 거예요.
12: 근데 거의 새벽 3시 반부터 하루 종일 기차가 다니더라고요.
11: 알고 보니까 경의중앙선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화물 차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잠깐 눈만 감으면 덜덜덜.
12: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드럼 칠 때 치는 헤드폰 같은 거 끼고.
0: 엄마야, 기차 끼려고 막사리가 여기 있었네요. 아이고, 결국 대출 끌어모아서 구축 아파트를 샀죠.
11: 뭔가 매력이 없더라고요. 평면 자체나 그런 획일화된 구조가 저희가 뭐 가구적으로 풀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한계가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하고자 구축을 찾아보게 됐었어요.
0: 건축사들이니 층층이 똑같은 아파트 구조가 자꾸 눈에 거슬렸을 터 이 집은 원껏 고쳐보자 했답니다.
13: 야, 이거 온실처럼 하셨네. 오.
0: 이 온실 닮은 베란다에도 힘을 좀 줬죠.
11: 제가 또 빨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3: 빨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11: 그래서 이제 약간 이 공간은 약간 저의 공간으로.
13: 아니, 근데 왜 블라인드를 단 거죠? 보통 샌드위치 판넬이나 뭐 지붕이 그런 이렇게 막힌 재료 아니에요?
11: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단독주택의 느낌을 내고자, 이 하늘을 갖고자 네. 여기에 천창을 설치했습니다.
13: 이게 천창이에요?
11: 네.
13: 설마 자동으로 열려요, 리모컨?
11: 네, 자동으로 열립니다.
13: 바로 오신데? 오. 와, 여기를 창호를 다 설치를 하셨구나.
11: 네, 약간 썬룸처럼.
13: 이야. 네, 이렇게 썬룸을 해주면 겨울에 특히 좋고요. 사실 여름이 조금 문제긴 해요.
11: 네. 그러긴 합니다.
12: 저희도 처음에는 이걸 유지하려고 블라인드를 안 달았다가 여름에 한번 너무 더워서
13: 너무 덥죠.
12: 네,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13: 아, 기왕 자동으로 하시지.
12: 설치도 그냥 제가 했습니다.
13: 좋다.
14: 제 자동입니다.

0: 이쪽으로는 진짜 그 옛날 서울 전경이 쫙 펼쳐지는데요.
1: 네.
0: 아니 그리고 보니까 완전히 시간의 레이어가 네. 네, 산부터 아파트, 다가구, 네. 4세대 이런 식으로 쫙 시간의 레이어가 있어서
2: 저희도 되게 정겨운 풍경이라 생각하고 네. 자주 내다보고 있습니다.
0: 네. 이것도 그럼 처음부터 고려를 하신 거예요?
2: 이거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0: 덤으로
2: 네, 덤으로.
0: 야, 뭐 완전히 참 이런 걸 서울에서 얻기가 참 어려운데 두 분 참 대단하시다.
3: 덤이 하나면은 서운하죠. 또 어디다 덤을 감춰놓으셨을라나?
1: 이쪽으로.
0: 여기. 문이 있네요.
3: 아, 저기가 덤이구나.
0: 근데 어떻게 올라가요, 저길? 대박. 와, 나 처음 봐. 와. 사다리를 붙잡고 계신 거 보니까.
2: 네.
0: 저보고 올라가 보라는 거죠?
2: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야, 이거 극한 직업인데? 야, 사다리. 오, 약간 흔들흔들 하는구나. 야,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오, 잘 열리네. 오.
3: 옛날 집엔 이렇게 다락이 있었어요. 온갖 잡동사니들 차지어서 그렇지. 여기도 그럼 천장을 뚫어서 만든 거예요?
2: 처음에는 네? 저기에 되게 보지 못한 좀 특별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0: 저 위에요?
2: 네.
0: 설마 고양이? 고양이 집.
2: 뭘까요?
0: 저기에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지?
2: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0: 에? 진짜 보물 상자들이 있네?
3: 엄마야, 저건 뭐래요? 아니, 빈 천장이 아니었구나. 대체 뭐냐, 너는?
1: 철거를 하니까 다락에 물탱크가 6개가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 지금 저희 이제 다세대 주택이 6세대인데 6세대에 예전에 쓰던 물탱크가 거기에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물탱크는 싹 걷어내고 나니까 공간이 있었어요.
2: 그래서 옆집도 한번 까보고 싶긴 한데 네, 진짜 기회가 되면 까보고 싶습니다.
4: 옆집에 고양이 사는 집.
3: 아니 누가 건축사 아니랄까 봐. 그 탐구 전신 덕분에 이 다락도 소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보호해도 도움을 얻은 공간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여긴 남들 다 만드는 수납 공간마저 없애버린 것 같은데. 그래, 상부장이 없어요? 아니, 부엌짐들 다 어떡하시려고?
0: 아니, 근데 방금 수납장이 부족해서 저 다락을 그렇게 살려내려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여기 상부장 했으면은 또 많이 들어갔을 텐데 여긴 또 이렇게 주렁주렁 다 매달고.
3: 이게 또 요즘 스타일이구나. 열매 달리듯이 주렁주렁 찾아서 쓰긴 쉽겠다마는 내 스타일은 아니다.
0: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뭔가 이제 집이 앞뒤는 안 맞다 이거죠.
1: 아무래도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주방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또 이제 필요한 것들은 저쪽으로 수납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주시고.
2: 맞습니다.
0: 숨기고 싶은 건 숨기시고.
2: 네.
1: 그래서 이제 주방에는 선반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리도구는 이렇게 벽에 건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꽃병이라든지 뭐 와인따개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놨어요.
3: 상부장을 없앤 거 말고는 보기 힘을 준 게 이 상판. 언뜻 보면 스틸 느낌 나게 회색으로 골랐대요. 그러네, 비들어오니까 스틸 같다.
0: 그러고 보니 좀 옥에 티가 있네요.
2: 어떤 거죠?
0: 저 창문이 좀 더 컸으면 어땠을까? 투명하게 하면 어땠을까?
2: 저희가 원래는 창이 이렇게 큰 창이 있었어요.
0: 아, 훨씬 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0: 근데요?
3: 뭘 보여주시려고? 창 뒤에 뭐가 있어요?

0: 아이쿠야. 아, 가깝긴 하네요. 아, 어, 삼촌 놀라겠는데요, 서로?
1: 어, 이 정도면 옆집이 아니라 옆방이네. 원래는 창이 더 컸대요.
2: 고기를 이제 창으로 이제 바꾸려고 털어보니까 옆집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어, 잘못하다가 요리하면서 눈물을 시선교환하면서 칼질하겠다 싶어가지고.
1: 그래서 창을 떼어내고 과감하게 벽을 더 늘리기로 결정. 붉은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답니다. 이 큰 창이 이렇게 작아진 비결. 빌라도 안전성 문제만 없으면은 창을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가 되네요.
0: 야, 한 뼘도 버리지 않는 공간 기법. 오, 아늑하네. 이쁘다.
1: 아, 여기가 부부 안방이구나. 저쪽 선룸이 비뚤어오는 남향이었으니 어, 여기는 북향. 주말이면 해충천에 들 때까지 늘어지게 잘 수 있겠어요.
0: 여기도 천장고가 상당히 높네요. 여기도 높이신 거예요?
2: 네, 여기도 높였고요. 그 대신 여기는 침실이니까 좀 더 아늑한 공간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천장에 이렇게 합판 마감을 덧댔습니다.
0: 이야, 그리고 느낌이 정말 확실히 따뜻하네요. 예. 근데 이 창, 오, 창이 좀 특이하네요.
3: 네, 길을 걷다가 벽돌 빌라들을 잘 보시면 이렇게 네. 앞으로 툭 나온 그 창들이 특징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이 창은 좀 다르게 생겼다.
3: 근데 보통은 그게 두 겹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한 겹으로 바깥으로 빼서 창을 만들고 이쪽은 선반처럼 쓰려고 이렇게 네. 좀 새롭게 만들어봤습니다.
0: 아, 일종의 이제 약간 윈도우 시트처럼 아, 쓰고
1: 밖에서 보면 집만 잔뜩 쌓아놓던데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요?
0: 이 공간사옥 아시죠?
3: 네.
0: 김승근 건축가의 공간사옥에서 처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 벽에 이 굉장히 얇고 긴 창을 살짝 내미셨어요. 어, 내밀고 거기는 이제 단판 유리로 처리를 해서 거의 프레임 없이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네, 이제 그게 유행처럼 정말 퍼져가지고 일반 그 단독주택들도 그 디테일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오리지널로 돌아가서 그 창을 그대로 살리신 것 같아요.
3: 제가 이사를 하고 유튜브를 보다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이런 집 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저희 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2: 저희 집 한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3: 뭐 예를 들어
2: 연화조, 붉은 벽돌, 내민창 뭐 그런 것들 결국 나중에 연식이 지나면은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3: 어쨌든 그런 연식이나 구조나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어? 왜 그러지? 나는 이게 좋은데.
1: 누군가에겐 낡았으니 불편하고 오래됐으니 버려야 할 것들이 두 사람에겐 그냥 좋은 것. 사는 방식이 제각각인 것처럼 살고 싶은 집도 제각각인 게 맞죠. 안 그래요?
2: 저는 뭐 기초만 잘 다져 있고 또 구조가 잘 서 있으면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된 것이더라도 잘 가꾸고 보완하면은 충분히 그 가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백년 가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젊었을 땐 힘이 넘쳐 버티는데 나이 들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열정이 사라지니까 연륜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지는 노을도 괜찮거든요. 얼어 죽어도 신축엔 다 못 살아요. 얼죽신 아니어도 살고 싶은 집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면은 아파트도 100년 가옥 되는 날 오지 않을까요?
4: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5: 한 푼도 안 갖고 왔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6: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7: 평생 사는 것 빚은 그만 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6: 돈보다 더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승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개념책 강의이고요. 우리 계속해서 오늘도 듣기 말하기 영역의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어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듣기 말하기의 과정에서, 즉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점검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이 발표를 할때 다양한 자료를 재구성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점. 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글의 뒷부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어떤 내용의 글일지 우리 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 다들 기억 잘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학생들이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부터 살펴봤냐면 이 발표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우리가 이 대화 장면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엇을 주제로 정했었어요? 그렇죠. 제주 방언의 특징과 가치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왜요? 그렇죠. 그때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주 방언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우리가 제주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누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흥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예상 청중이었던 우리 학급 친구들이 흥미를 느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이 발표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발표 주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발표 주제를 정하고 나서 친구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죠.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자료 6가지를 학생들이 수집하는 걸 살펴봤고,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였는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자료를 수집할 때는 그 자료가 믿을 만한 자료인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온이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 기관인가, 믿을 만한 전문가인가, 공신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분이 자료를 수집했다고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내가 수집한 이 자료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발표의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따져서 자료를 쓸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하고, 여러분이 자료를 쓰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그 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서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어볼 장면은요, 어떤 장면이냐면 학생들이 이제 이 뒤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실제로 발표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발표 장면을 읽으면 여러분이, 이 발표에서 활용한 이 문장은, 아, 찾았던 그 자료에서 가지고 온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의 내용이 발표의 내용에 어떻게 스며들어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학생들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발표문의 개요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우리 발표문이기 때문에 구성을 도입부, 전개부, 정례부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입부에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화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주제에 대한 소개가 도입부에 들어가 있어야겠고요. 자, 전개부에 들어가서는 이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제주 방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제주 방언에 대한 인식 첫 번째로 다루고, 두 번째, 제주 방언의 독창성에 대해서 다루고, 세 번째, 제주 방언의 위기와
보존 필요성에 대해서 다루겠다라고 이제 계열을 짰죠. 그리고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이 발표의 목적과 관련해서 당부하는 말을 넣겠다라고 계획을 했네요. 자, 그러면 발표 목적과 관련해서 당부하는 말을 넣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는 어떤 내용일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떤 내용이겠어요? 그렇죠. 제주 방언을 보존하기 위해, 그렇죠.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내용이 정리부에 등장하겠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가 배치를 하고 나면 내가 수집했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자료 활용 계획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주 방언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문단에서는 내가 자료 1과 2를 활용을 하겠대요. 자, 적합한가 보니까 자료 1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대통령도 반한 드라마 제주 검색어도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드라마로 인해서 제주 방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료 1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자료 2 같은 경우에는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제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 1과 2를 활용하면 제주 방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전개 2에 가서는 제주 방언의 독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때 자료 3번과 자료 4를 활용을 할 거래요. 그래서 자료 3 같은 경우에는 제주어 연구소 누리집에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이 제주어가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주 방언의 독창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자료 4에서는 외계어처럼 들리는 제주 방언, 유독 왜 제주 방언만 그럴까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 제주 방언이 어떻게 자라게 된, 그렇죠. 독창적으로 크게 된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출륙 금지령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독창적, 독창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료 4에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개 2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개 3에서 제주 방언의 위기와 보존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 5와 자료 6을 활용을 할 거래요. 그래서 보니까 자료 5는 몸양의 잘콘다리어, 영어보다 더 어려운 제주 사투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자료였냐면 제주 도민들도 이 제주 사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제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 제주어가 무엇이 되었다? 그렇죠. 소멸 위기 언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료 5에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자료 6에서는 인터뷰였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었어요? 그렇죠. 제주어가 가지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어가 가치 있는 언어이니 우리 보존하자, 보존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적합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입, 전개, 정립으로 나누어서 어떤 내용을 할지 계획을 세웠고 자료 활용 계획까지 이렇게 세우는 장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나 부분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조가 발표할 주제는 제주 방언의 특징과 보존의 필요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발표의 도입부에서 무엇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발표의 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의 주제를 제시해서 청중들이 발표 주제를 확인하고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거죠.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이 제주 방언을 쓰는 장면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 방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주 방언이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드라마 덕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죠. 사람들이 관심 있게, 흥미 있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한 영상 플랫폼에서는 제주 방언 관련 콘텐츠가 한 달 동안 220만 회나 조회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언급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료 몇 번에서 봤어요? 저 자료 1번에서 보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발표 내용 속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중문화 속에서 제주 방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희가 같은 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제 몇 번 자료를 활용하겠어요? 그렇죠. 자료 2의 내용을 활용을 하겠죠. 자, 이런 설문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제주 방언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보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꽤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막상 알고 있는 표현은 혼자 없어요. 고맙수다, 맨도롱또또 등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설문조사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 보이시죠? 즉,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학생들이 제주어에 관심은 많지만 실제로 잘 알고 있는 경우는 적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자료를 재구성해서 발표하기입니다.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적절하게 재구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자료의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부분에서는 제주 방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제주 방언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제주 방언은 단순한 사투리가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료 3에서 확인했던 이 제주어의 의의를 제시를 하고 있죠. 조선 인조 때 내린 출륙 금지령으로 제주 사람들은 약 200여 년간 섬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제주 방언은 오랜 시간 고립된 환경 속에서 독창적으로 발전했는데요. 감자를 지슬, 돼지를 도색이라고 부르는 등 독자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억양과 발음에서도 표준어와 차이를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문단에서는 제주 방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주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를 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랜 시간 고립된 환경 속에서 독창적으로 발전했다는 점, 이렇게 제주 방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제주 방언의 특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료 3과 4의 내용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주 방언의 독창성 그리고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제주 방언은 사용 인구가 줄어 유네스코가 지정한 아주 심각한 소멸 위기 언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료 속에서 확인했던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표 내용에 녹아 있죠. 그래서 보시면 제주 방언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아주 심각한 소멸 위기 언어라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제주 도민들조차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 쓰는 제주 방언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뉴스 기사로, 신문 기사로 제시됐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주 방언을 보존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제주 방언을 왜 보존해야 하는가? 보존해야만 하는 그 이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방언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에 무엇이 담겨 있다? 그렇죠.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제주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주어에 담긴 제주의 역사와 문화까지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훈민정음의 고유성과 중세 어휘가 가장 잘 살아있는 것이 제주 방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 문법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제주도의 행정부지사의 인터뷰 내용을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직접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지사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언급을 함으로써 이 제주 방언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제주 방언은 한글의 원형이 남아있고 우리의 문화유산으로서도 큰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주 방언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좋겠어요? 그렇죠. 왜 제주 방언을 지켜야 하는가를 설명하기가, 즉, 청중들을 설득하기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주 방언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제주 방언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 그런데 왜이 제주 방언을 지켜야 하는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여러분도 제주 방언이 단순히 재미있는 말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오늘 발표의 내용을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리를 하고 있죠.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제주 방언 표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청중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표 내용에 대해서 당부를 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죠. 발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 부분에서는 제주 방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청중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그래서 우리 발표문을 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면 좋은가, 이 효과적인 발표를 위한 전략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시선과 몸짓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친구들이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 발표문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읽는 경우가 있어요. 발표문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도 보면 느꼈겠지만, 발표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읽으면, 나와, 즉, 청중과 상호작용하는 느낌이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절한 시선, 몸짓을 활용해 주는 것이 좋은데, 청중과 눈을 맞추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신뢰감을 줄수 있도록 시선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손짓, 표정, 이런 것도 적절하게 활용하면 발표의 내용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잘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목소리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 목소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펴봤던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의
크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할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어떻게 하는 게더 좋겠어요? 그렇죠. 크게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청중들이 더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작게 말함으로써 강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조할 부분에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발표의 속도를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한 부분에서는 조금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 청중들이 조금 더 몰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소리를 조절을 해주는 거. 자, 세 번째는 시각 자료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발표를 하는 와중에 발표문 그대로 시각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발표문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은 여러분에게 하게 하고 여러분의 이 발표문을 들으면서 이 시각 자료를 보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래서 이 핵심을 담은 간단한 시각 자료. 그래서 이 시각 자료는 가독성이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적절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를 해주면 좋겠고요. 청중과 소통하는 것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또는 간단한 반응을 유도해서 뭐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든지. 네라고 대답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간단한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함께 이야기해 나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발표를 할때 이러한 전략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플라스틱 강의에 있는 청중을 고려한 발표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도 마찬가지로 말하기이기 때문에 말하기의 전중 후 과정에 따라서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발표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발표를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발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고려해줘야겠어요? 그렇죠. 예상 청중을 고려해줘야겠죠. 그래서 청중의 특성을 분석해서 발표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재구성해서 발표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청중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청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재구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그 가문단처럼 개요를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 이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을 해주고 발표 목적이나 이런 대상에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을 해서 내용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표 전에 여러분이 발표를 연습해보는 것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 발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연습을 해보시고 발표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발표 중간에는 여러분이 말하기 과정에서 자신의 이 말하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적절한 언어적 또는 준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청중들의 반응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적절한 상호작용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렇다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어떤 것들을 더 해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발표 중에 계속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발표가 끝나고 나면 이제 평가를 하고 개선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표 준비 그리고 실행의 전 과정을 평가를 하면서 내가 다음번에 발표를 한다면 어떤 점을 조금 개선하면 좋겠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전개 3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에서 활용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가에서 전개 3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주방언의 위기, 그리고 보존의 필요성이었어요. 자, 제주방언의 위기는 뭡니까? 그렇죠. 발표에서 이야기했던 것.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다? 소멸 위기 언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유네스코의 결과를 제시를 했고요. 보존의 필요성, 우리가 제주 방언을 왜 보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제주 방언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한 장면 나오지 않았고요. 발표자의 주관적 감정. 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죠. 자, 유네스코의 보고서와 인터뷰 인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네스코의 보고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제주 방언이 소멸 위기 언어에 지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인터뷰는 그렇죠. 이 제주도 행정도지사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제주 방언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제주 방언으로 쓰인 문학 작품을 제시한 부분 우리 발표에 찾아볼 수 없었고요. 제주 방언과 다른 지역 방언을 비교한 부분도 우리의 발표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 6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나의 발표를 진행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각 자료가 아닌 것은? 그래서 시각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것들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주 방언이 등장한 드라마 화면. 이거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활용하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제주 방언에 요즘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드라마에서 나왔는지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 맞다, 맞다 하면서 발표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하겠고요. 제주 방언 표현을 정리한 카드 이미지. 이건 괜찮을까요? 어디에서 활용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감자는 짓을, 그리고 돼지는 도색이라고 부르는 그 발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제주 방언의 표현을 해서 카드 이미지로 보여주면, 아, 저건 저렇게 부르는구나. 진짜 다르네. 하면서 발표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학급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원 그래프. 어머, 선생님의 지난 시간 뉴런 공유에 제시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했는데, 우리 설문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줄글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시각 자료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훨씬 더 인상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원 그래프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4번, 제주 관광객 증가 추이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 자, 여러분, 관광객 증가 추이가 우리의 발표 내용과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없죠. 그쵸.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자료가 되겠고요. 5번. 조선시대 출력 금지령과 관련된 역사적 상황을 나타낸 사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출력 금지령 상황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사파로 보여주면 여러분 발표에 집중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7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나의 A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 자, 저희가 같은 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제주 방언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보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알고 있는 표현은 혼자 없어요. 고맙수다, 맨도롱또또 등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즉, 관심은 많지만 실제로 잘 알고 있는 경우는 적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설문조사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 모두가 제주 방언 보존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설문조사 결과 확인했을 때 응답자 모두가 적극 찬성하고 있었나요? 그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겠고요. 자, 제주 방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수가 매우 적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주 방언에 대해서 관심은 그렇죠.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응답자의 수가 매우 적은 것 아니었고요. 응답자 모두가 제주 방언을 잘 알고 있으며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관심은 많지만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알고 있는 단어는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지 않겠죠. 자, 응답자들은 제주 방언에 대해 관심이 있지만 실제 알고 있는 표현은 많지 않다. 자,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온, 그래서 발표한 이 모둠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관심은 많지만 실제로 잘 알고 있는 경우는 적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겠고요. 제주 방언을 들어본 응답자들은 있지만 보존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은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보존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들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8번의 정답은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발표리들은 청중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제주 방언 보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어. 이것이 바로 발표자들이 원했던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제주 방언 보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좋고요. 자, 제주 방언은 드라마에서 재미요소로 쓰이는 말이구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발표자들이 단순히 재미요소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통해 여러분도 제주 방언이 단순히 재미있는 말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길 바랍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단순히 재미있는 말투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기를 원했었죠. 그래서 재미요소로 쓰이는 말이구나. 틀렸고요. 제주 방언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소중한 언어임을 알았어. 우리 제주 방언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이야기했었고요. 제주 방언이 소멸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겠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한 반응이 되겠죠. 제주 방언에 대한 일상에서의 관심과 애정이 제주 방언을

0: 지킬 수 있겠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발표의 마무리 부분에서 발표자들이 언급을 했었잖아요. 우리 제주 방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한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이렇게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표문을 바탕으로 제주 방언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주 방언은 어떠어떠한 언어이기 때문이다의 형식을 갖춘 문장 형태로 쓰라고 이야기했고, 이유를 몇 가지 쓰래요? 그렇죠. 두 가지 쓰는데 한 문장에 담아 쓰래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제주 방언을 보존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말을 보면 훈민정음의 고유성, 중세 어휘가 가장 잘 살아있는 것이 제주 방언이다라고 말하면서 제주 방언에 무엇이 남아있다? 그렇죠. 한글의 원형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유산으로서도 큰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이유를 여러분이 적절하게 여러분의 서술형 답에 녹여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주 방언은 한글의 원형이 남아있고 제주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뉴런 공유 있는데요. 자, 이 발표를 이 중학생들이 아니라 만약 초등학생들이 듣는다면 여러분이 이 예상 청중을 고려해서 어떤 점들을 조정해야 할지 고민해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말과 글로 전하는 생각. 오늘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는 학교 시험 만점 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이죠? 그래서 따단! 왕관을 쓰려는 자여, 그 무게를 견디어라. 여러분도 견디기 시작!

짜잔! 자, 알프레드 나왔습니다. 알프레드 나오면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네, 발표하기 무서워요. 네, 발표하기 무서워하는 우리 알프레드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알프레드는 자신이 발표하기 무서워하는 그 무서움을 떨쳐내고 발표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공기템, 우리 알프레드의 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발표를 잘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다고 했어요. 자, 처음에 알프레드가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 그 공기템이 준비였죠? 발표를 잘 하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알프레드처럼 옆에 계신 부모님께 여쭤보는 방법이 있고,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발표 준비를 하고요. 정보를 모아야 되니까. 그것도 언제? 예, 매일매일.

준비를 하려고, 네, 좀 이따 하지 뭐, 아, 오늘은 쉬지 뭐,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준비를 했죠. 그래서 대왕고래에 대해서 열심히 열심히 알아내면서, 심지어는 노랫소리도, 대왕고래의 노랫소리도 매일매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필 여기에 있는 이 네잎클로바일까? 예, 여러분, 이 네잎클로바의 그 말뜻, 여기에 숨은 뜻이 뭐라고 많이 우리 알고 있죠? 행운이죠. 맞아요. 행운이에요. 내가 발표할 때 나에게 이 세상 모든 행운이 다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요, 행운은 거저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죠. 준비.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해야 행운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잎클로바를 준비했거든요. 잊지 마세요. 행운은 저절로 나에게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절로 발표를 잘하게 될까? 저절로 오는 건 절대 없어요. 알프레드처럼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발표 준비를 하면 발표를 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준비가 공기템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알프레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알프레드는 특히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더 무서워했어요. 자, 제일 무서웠어. 뭐,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발표였어. 그 앞에 혼자서 뭘 하는 것들, 무엇도 나는 힘들고 난 저것도 다 무섭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 누구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나 혼자 집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도 무서운데, 그것도 친구들 앞에서 하는 건더 무서워. 그렇죠? 그런 알프레드가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무엇이었나요? 선생님이 쪽지에다가, 종이에다가 동물을 써주시고, 그 동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해라. 더더더더. 네,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다행히도 알프레드는 앞머리가 꽤 길어요. 자, 이 앞머리 굉장히 재미있는 장치였어요. 앞머리는, 네, 앞으로 쭉 내리면 내가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었던 하나의 장치였죠. 그래서 알프레드가 앞머리가 이렇게 길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눈이 가려지지. 눈이 이렇게 가려지고 입만 있고, 예, 아마 웃지도 않았을 것 같아. 어떡하지? 이랬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머리를 길게 내린 알프레드. 우리가 상상을 했었었죠. 자, 다행히도 알프레드는 앞머리가 꽤 길어요. 그래서 긴장되거나 겁에 질릴 때면 앞머리를 앞으로 쭉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긴 앞머리 뒤로 숨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알프레드의 앞머리는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그쵸?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여러분도, 난 이거 하면 스트레스가 좀 없어져요. 나 이거 하면 긴장감이 좀 없어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프레드의 앞머리가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없애주는 하나의 방법, 도구가 되는 것이죠? 알프레드는 책가방 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자, 꼬깃꼬깃. 이게 뭐였나요? 선생님한테 종이를 받았죠? 근데 차마 이 종이에 뭐가 써 있는지 볼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접어가지고 책가방에 탁 넣었다고 했었죠? 예, 그앞 이야기에. 이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드디어 떠더더더 꺼냈어요. 이것마저도 용기야, 사실. 그쵸? 나안 볼래. 이게 아니라, 그래도 봐야지. 그러면서 이게 딱 꺼냈죠? 구겨진 종이를 폈어요. 거기에 뭐라고? 대왕고래라고 적혀 있었어요. 종이 아래쪽에는 선생님이 직접 그린 대왕고래 그림도 보였어요. 그래서 대왕고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꼬리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눈이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무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네, 요런 장치도 딱 있고. 이 대왕고래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흰수염고래. 그쵸? 흰수염고래 노래도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는, 예, 덩치 큰, 예, 그런 고래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림까지도 딱 보여.

물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아니래요. 오, 물속에서 사는데 물고기가 아니면 뭐야? 포유류래요.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포유류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냥 베껴 쓴 것을 그냥 발표하면 친구들이 반드시 무엇을 하게 돼 있다? 질문을 하게 돼 있다. 포유류가 뭔가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이 준비 중에는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이기 때문에 숨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 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낱말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도 준비라고 했어요. 이 포가 뭐라고요? 먹는다 또는 먹인다. 무엇을? 유. 이거는 우유 할때 유예요. 우유 할 때. 젖을 먹이는 종류란 뜻이죠. 그죠? 사람도 포유류. 또 호랑이, 사자, 곰 이런 것들도 포유류. 그런데 우리는 바다에서 안 살아. 근데 고래,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사는 포유류. 야, 신기하지 않아요? 오, 무조건 물고기인 줄 알았더니 어류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벌써 신기할 수 있어. 그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 해주면, 오, 신기하다. 어떻게 물고기가 아니었어? 거미가 곤충이 아니었던 것, 아니라는 것, 이 이후로 가장 충격적이야. 뭐 이런 거. 네. 자, 이 포유류이기 때문에 숨쉬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고래 같은 거 보면 그런 그림 있잖아요. 막 물을 내뿜는 것 같은. 이게 입으로 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여기 숨구멍이 있어요. 숨구멍에서 후 하고 이렇게 숨을 내쉴 때, 네, 그 수증기가 하얗게 보이는 거지. 자, 이런 것들도 설명해주면 친구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준비다. 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발표를 잘할 수 있죠. 알프레드는 대왕고래의 혀가 코끼리만큼이나 무겁다는 것도, 와! 혀가 코끼리만큼 무겁대요. 대박. 어떻게 그렇지? 그만큼 대왕고래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죠. 무려 큰 것은 200톤 정도도 된대요. 무게가 200톤. 막 길이가 머리에서부터 저 꼬리까지 막 30m도 넘어. 그러다 보니 혀가 코끼리만큼이나 무겁다는 것도 대왕고래의 심장은 심장. 두근두근 하는 심장은 작은 자동차 한 대만큼이나 크다는 것도 알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준비라고 했죠. 자, 저번에 얘기했어요. 혀가 코끼리만큼이나 무겁다. 여기에 대한 문제도 나왔었었죠? 기억나요? 자,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 예.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빗대어 표현하는 게 뭐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야, 너는 뭐야? 이게 아니라 한 바퀴 뺑 둘러서 표현하는 것.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대왕고래 혀가 있어. 그런데 이 혀가 어떻다? 자, 여기 이렇게 괄호. 요거는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혀가 어떻다? 무거워. 무겁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직접 표현하는 거예요. 혀가 무겁다. 그치? 그런데 여기에 이걸 직접적으로, 야, 너 혀는 무거워! 이게 아니라, 한 바퀴 뺑 둘러요. 그냥 빙 둘러서 표현해요. 무엇처럼? 코끼리처럼. 코끼리. 자, 이쪽으로 한번 들렀다 가요. 야, 너는 무거워! 이게 아니라, 야, 너는 코끼리처럼 무거워. 이렇게. 이렇게 뭔가 한 바퀴 뺑 애둘러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빙 한번 둘러서 표현하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다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게 여러분 이제 6학년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좀 어려운 말로 비유법이구나 이렇게 또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런 표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예, 여기 이거 문제도 나왔었어요. 예, 빗대어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대왕고래의 심장은 또 얼만큼 크다? 마치 작은 자동차 한 대만큼 크다. 심장이 크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도 되는데, 이렇게 빙 둘러서 심장이 자동차만큼 크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빗대어 표현한다라고 했었고요. 문제도 있었어요. 가끔 대왕고래는 혼자 아주아주 아주 멀리 헤엄쳐 갈 때도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대왕고래는 배고파. 이 대왕고래가 덩치는 이렇게 큰데요. 의외로.
아주 작은 생물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그

그 먹이가 크릴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크릴 떼가 저기 아주 많으면 입을 쭉 벌려가지고, 아!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릴들이 샥 들어오죠? 예. 그런 식으로 먹이를 먹어요. 그 뭘로 걸러요? 예. 수염으로 쫙 거른다죠? 그래서 흰수염고래예요. 자, 여기 그렇다고 수염이 이렇게 난건 아니고, 입 안에 있어요, 수염은. 자, 혼자 아주 멀리 헤엄쳐 갈 때도 있어요. 먹이를 찾아서 헤엄쳐 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감동을 받은 거야. 알프레드는 대왕고래가 참 용감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대왕고래 용감하다. 와, 나는 혼자서 멀리 어디 가는 건 난 생각도 할수 없어. 난 무서워.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대왕고래가 참 용감하구나. 나는 못하는 걸 혼자서 이렇게 멀리 갈수 있다니. 야, 정말 용감한데? 이렇게 생각했죠. 문득! 대왕고래도 가끔 긴장되거나 무서워질 때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왜? 내가 그러니까. 알프레드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럼 나도 대왕고래처럼 용기를 내볼까? 용감해져 볼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짜자잔. 자, 드디어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교실에서.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아주 당연한 말로 시작하고 있죠. 예, 시작은 이렇게 가볍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알프레드라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발표 기술이야. 여러분, 대왕고래는 어디에서 살까요? 하고 물어봐. 그럼 친구들이 바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네, 맞습니다.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질문으로. 네. 알프레드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시작했어요.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이게 아니죠.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이렇게 앞머리 축 내리고. 지금 그러는 거죠? 알프레드는 눈을 뜨고 앞머리 사이로 친구들을 바라봤어요. 친구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알프레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 진지하다. 막 이런 건 진지한 눈빛. 뭘까요? 해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쳐다봐 주는 거. 친구들이 얼마나 이 자세가 좋아요. 그러면 알프레드도, 친구들이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알프레드는 조금씩 뭐가 생겨났어요? 용기가 솟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자, 글가에서 알프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볼게요. 자, 글가가 여기 있습니다. 알프레드는 어떤 친구였을까요? 앞머리가 짧다. 아니지. 앞머리가 꽤 길다. 여기 있네요. 요게 맞는 말이네요. 기분이 좋을 때 앞머리 뒤로 숨는다. 아니죠. 기분이 안 좋을 때. 긴장되거나 겁에 질릴 때면 앞머리 뒤로 숨는다. 그랬으니까, 요건 틀린 말이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무서워해서 앞머리를 앞으로 내렸죠. 그래서, 알맞은 것이니까, 나와 라가 되겠습니다. 나. 그리고 라. 글 나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까요? 알프레드는 책가방 속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고요. 거기에 대왕고래라고 적혀 있었어요. 알프레드는 발표 주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알프레드는 대왕고래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다. 알프레드는 종이 아래쪽에 대왕고래 그림을 직접 그렸다. 그림을 그린 분은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알맞은 사실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대왕고래를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알프레드가 인터넷에서 찾은 대왕고래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포유류 계속 얘기 나오죠. 예. 젖을 먹이는 종류가 되겠고요. 대왕고래는 혀가 코끼리만큼 무겁다. 어우, 덩치가 얼마나 크면 이럴까요? 자, 물속에 사는 물고기다. 아, 아닌데. 잘 보면 포유류이다. 물고기이다. 서로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알맞지 않겠다라고 우리 눈치챌 수 있어요. 3번. 예, 어류 아니죠. 심장이 작은 자동차만큼 크고요. 혼자 아주 멀리 헤엄쳐 갈 때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으니까 정답은 3번. 알프레드가 기역과 같은 모습을 보인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요? 자, 알프레드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시작했어요. 자, 왜 알프레드가 말을 시작할 때 우물쭈물했을까? 자, 요 이유를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맞는지 볼게요. 종현이가

발표여행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으니까 우물쭈물 말을 한 거야. 아니야. 긴장이 되어서 발표에 자신감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정답은? 선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선이. 어디서 들었지? 굉장히 그냥 정이 가네, 이름이. 자, 선이가 긴장이 되어서 발표에 자신감이 부족했던 그 알프레드의 마음을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선생님이 가장 많이 보는 그 발표 자세가 뭐냐면, 발표의 모습, 뭐냐면, 일단, 목소리가 너무 작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그런가? 생각해봐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그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 목소리라도 크게 하면, 이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좀 크게 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보면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하고 발표해. 이렇게. 진짜야. 이렇게 하고 발표해요. 이렇게 하고 읽어요. 이렇게 하면 눈을 마주칠 수 있어요? 마주칠 수가 없죠. 이거 봐도 돼요. 이거 봐도 되는데 이렇게 좀 내리고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꼭 이래. 그리고 목소리는 작아. 이랬는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자꾸 딴짓해.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물쭈물 물론 말 우물쭈물하게 안 하고 싶겠지만 좀 어렵죠. 일단은 자신감이 좀 보이게 하려면 목소리를 크게 하시고 눈을 가리지 마시고 사실요. 우리 알프레드는 이 앞머리로 눈을 가리잖아요. 여러분 종이로 눈을 가려요, 사실은. 사실 다 똑같아요. 알프레드나 여러분이나 하는 건 똑같아요. 글 가에서 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대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글에서 찾아 쓰세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뭐 하는 걸 두려워해요? 발표하는 걸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이 알프레드는 이것을 주제로, 네, 대왕고래지요. 대왕고래를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매일매일, 자, 준비, 이거 공기템이었죠? 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긴장하기도 했지만, 진지한 친구들의 눈빛을 보고, 네, 용기. 차, 얼마나 좋아요. 용기가 솟아나는 걸 느꼈다. 결국엔 성공하죠. 다음 그림 보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자, 우리가 발표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네, 발표를 좀 자신감 있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었었죠?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를 해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자. 자, 대왕고래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짜자자자, 어머 어쩜 저렇게 잘해? 하고 있죠. 왜? 반 친구들 모두가 잘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발표하네. 어머 멋있어. 뭐 이렇게 보고 있죠. 자, 듣는 사람을 보면서 말하니까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 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듣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보면서 말해야 된다. 여러분도 알프레드처럼 사실은 앞머리로 가리고 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하면, 그쵸? 이렇게 하면 나는 종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이 어떻게 하니까 듣기 편안할까요? 생각하면서. 다음 그림 2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듣는 사람을 보며 발표하고 있어.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있어. 알맞은 목소리 크기로 발표하고 있어. 여기 정답은 여기 있어요. 그쵸? 모두가 잘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발표하네. 라고 했습니다. 자, 알맞은 목소리로 발표하고 있어. 여기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 1번, 2번. 전부 다, 우리가 자신감 있게 발표하려면 다 필요한 것들이죠? 엄밀히 말하면 자신감 있어 보이게. 그치? 예. 자신감 있게 라고 돼 있지만, 자신감 있어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여기 세 가지 다 맞는데, 그림 2에서는 3번이 정답이죠.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듣는 사람을 보면서 말하니까 더 자신 있어 보여. 그쵸? 지금 이 친구 봐요. 하늘 보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종이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종이 들고 해도 돼요. 여기 지금 종이가 없죠? 여기에 종이 들고 해도 됩니다. 단,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알프레드처럼 앞머리 뒤에 숨으시면 안 돼요. 종이 뒤에 숨으시면 안 돼요. 약간만, 네, 약간만 이렇게 아래로 놓고, 모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얼마든지 돼요. 그러니까,
예, 이 친구처럼 그냥 빈손으로 나와도 되지만 준비를 열심히 했나 봐. 이렇게 종이 들고 모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발표하셔도 돼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 자, 듣는 사람을 보니까 좋아. 응, 그래. 그리고 말이야, 말이 이래서 듣기 편하네. 빨라서 편안할까요? 빠르지 않아서 편안할까요? 쉴틈 없이 계속돼서 편안할까요? 네, 빠르지 않아서 편안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다 똑같아. 아이고, 저거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 하는 친구들 공통점이 뭐냐? 일단 목소리가 작아. 아주 작아. 입 안에서 옹알옹알옹알. 그다음에 이제 말 빠르기가 진짜 빨라. 목소리는 작은데 빨라.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진짜예요. 그쵸? 그리고 절대 아이들을 안 봐. 친구들 절대 안 봐. 예. 이것만 보고 외워요. 이것만 보고 그냥 쭉 저기 읽어요. 읽어. 아니면 이렇게 들고 읽어요. 네. 그러시면, 네.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딴짓한다. 안 들려. 안 들리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드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 2번. 그림 1에서 3의 그 내용에서 보이는 친구들이 보여준 태도와 관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1번, 2번, 3번 그 상황들이 있었어요. 일단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일까? 큰 목소리를 갖는 방법일까?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일까? 두려움에 떨며 발표하는 방법일까? 생각만 해도 웃겨. 두려움에 떨며 발표. 예.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잘하는 방법일까? 어떤 것일까요? 일단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은 그림 1에서죠. 자,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내가 발표할 내용을 정리해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나머지 그림 2와 3은 다 자신 있게 발표하는 뭐 방법들, 알맞은 빠르기로 친구들을 바라보며 목소리 크기는 적당하게, 그쵸? 큰 목소리로 이런 것들이었죠. 자, 이걸 모두 다 종합해 보면, 합해 보면 결국은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을 정리할 때 다음은 무엇에 해당하는지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은 수리부엉이입니다. 자, 이거 발표할 때 시작하는 말일까? 설명하는 말일까? 끝맺는 말일까? 네, 바로 시작하는 말이죠. 그래서 발표할 때 미리 나는 어떤 말로 시작할까를 준비해주면 참 좋다고 했어요. 긴장감이 좀 풀어지거든요. 여기 멸종위기 동물은 제가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은 수리부엉입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끝맺으면 좋을까요? 우리 모두 멸종위기 동물인 수리부엉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봅시다. 뭐 이렇게 끝맺음 해도 돼요. 그쵸? 수리부엉이가 뭐예요? 보통 우리가 부엉이 하면 생각하는 그 모습 있죠? 부엉이 하면 생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수리부엉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눈이 막 이래가지고, 너를 보고 있다, 막 이런 거, 뭐, 이렇게 뾰족하게, 뭐, 이런 거. 이게 수리부엉이에요. 예,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수리부엉이가요, 맹금류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막 날개를 확 펴면은 2m 정도도 된대요. 요 먹이가 그래서 뭐예요? 토끼, 뭐쥐뭐뭐 조그만 심지어 새끼 고라니도 먹을 수 있대. 확 낚아채 가지고 가서 먹는 거죠. 예, 이 수리부엉이는 맹금류인데 멸종위기래요. 왜냐면 서식지가 자꾸 파괴돼요. 그래가지고 막 기사도 난적 있어요. 막 누군가 얘기하는 거지. 뭐 수리부엉이 서식지에 쓰레기장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예. 자꾸 서식지가 없어진다고 하죠? 여기 이렇게 나무에 딱, 괜히 있으니까 외로워 보여서 나무도 하나 딱 그려주고. 예. 이렇게 하면 좀 좀 안정되게. 예.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부엉이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 수리부엉이죠? 요거 귀가 아니고 귀깃이라고 하죠? 네. 자, 요런 수리부엉이. 멸종위기 동물이랍니다. 여러분, 여기 수리가 또 뭘까요? 아, 또 자꾸 다른 생각나네.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 수리가 뭘까요? 이거 독수리 할때그 수리예요. 독수리 할때그 수리. 얼만큼 무섭다는 거지. 그치? 사냥을 아주 잘해. 그래가지고 영어에도 이 수리부엉이 이름 중에 이게 들어가, 진짜로. 응, 진짜로. 그만큼 독수리처럼 아주, 예, 무서운 새예요. 예.
근데 멋있어. 그치?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하는 과정에 알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쓰세요.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며 발표하기, 자신 있게 발표하기 위해 앞으로의 다짐 쓰기, 자신의 발표에서 잘한 점과 노력할 점을 생각하기. 자, 무엇을? 아, 내가 좀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발표 주제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을 찾아서 발표 내용 정리하기. 자, 제일 처음에 해야 될건 뭘까요? 발표하기 전에, 네, 요거 해야겠죠? 라. 일단 발표할 것을 찾아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해야지. 어, 발표하고 끝난 게 아니지. 아, 내가 좀더 잘한 건 뭐고, 뭐, 노력해야 될건 뭐야? 하고 이제 반성을 좀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나 앞으로 발표할 때 첫마디를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어.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자기 다짐을 생각한다든가, 쓴다든가. 자, 이 상태대로, 차례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발표를 시작하는 말에서 주제를 제시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 어떤 목소리와 표정, 몸짓으로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느냐? 목소리는 크면 좋죠. 그리고 듣는 사람과 눈을 따다다 마주쳐 주세요.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자신 있게 발표하기 위한 나만의 다짐을 한번 써볼까요? 뭐겠어요? 제일 많이 있는 유형. 목소리가 너무 작아. 어떻게 하라고? 크게 하세요. 눈은 친구 보세요.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에 오면은 저희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이 문화의 향기와 그 역사의 자양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이홍준입니다. 많은 그 특별 전시실 중에서 지금 온 국민이 좋아하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유의 방입니다. 사유의 방은 이 불상 중에서 반가 사유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금동으로 만든 브론즈로 만든 거의 실물대 크기의 반가 사유상 중에 AD 600년 전후에 만든 게 틀림없습니다. 그 반가 사유상의 그 사유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기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있는 보살상의 모습이거든요. 아주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불가사의하다고 뻔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두 분을 비교해보면은 한 분은 그 옷을 갖추어서 입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 아주 현세적인 분인가 하면은 또 한 분은 이 반나신으로 육체가 드러나는 모습에 여기 목덜미에만 선이 하나 딱 가 있는 신체를 드러내 있는 상태로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 있어서 그 관람하는 분들은 그 편안한 마음 이 중생을 구제하려는 이 보살이 갖고 있는 아주 절대자가 가질 수 있는 편안한 미소를 느끼게 되는데 한 가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정면에서 보고 뒤로 돌아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보면은 두 불상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이 앞으로 쫙 그 빨려드는 것 같은 긴장감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공간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뒤로 가서 보면은 바닥이 약 5도 정도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반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놓여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앞쪽으로 쫙 내려가는 그 긴장감을 주었기 때문에 또 천장에는 은하수를 상징하고 있는 조명이 빛나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모두 다 이 부처님 세계, 절대자의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미소를 감상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내가 그 안내하고 싶은 것은 고려청자실이에요. 고려청자가 왜 유명하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밥그릇 중에서 아직까지 자기를 능가하는 거는 못 만들었습니다. 세라믹을 능가하는 그릇은 못 만들었어요. 우리가 플라스틱 그릇도 쓰지만은 그래도 용기로서 가장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사용하기 좋은 것은 그거는 자기예요. 청자가 처음 퍼펙트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9세기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이테크도 그런 하이테크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고려 사람들이 중국의 청자를 수입해 쓰다가 우리 자체에서 청자를 만들어서 10세기 넘어서 11세기 되면 퍼펙트한 청자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고려 청자입니다. 기원 10세기에서부터 15세기까지가 청자의 시대인데 이 청자의 시대의 대표적인 중국의 청자하고 고려 청자를 비교해 놓으면은 퀄리티에서 고려 청자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정말 보석처럼 빛이빛으로 빛나는데 고려 청자는 이 청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루 청인 줄 아는데 청자는 그린 청입니다. 푸른 신호등의 푸른 빛깔이에요. 이것을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고려 청자는 비색 청자라고 해서 빛이 빛이 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도자기는 어떤 도자기든 아름다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깔이고 또 하나는 형태미고 세 번째는 문양이에요. 근데 청자에서는 이 문양이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릇에다가 음각으로 하거나 양각으로 해야 되는데 음각 양각을 하면은 빛깔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한 거가 조각식으로 하는 상형 청자가 발달을 합니다. 형태 자체가 문양화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향로. 이 향로를 보면은 칠보 향로라고 해가지고 위에 지구이 같은 게 딱 덮여 연꽃 봉우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형태미도 오묘하지만은 내가 그 향로 보면서 제일 감동받는 거는 이 향로를 받침이고 있는 토끼가 세 마리 있는데 이 토끼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무거운 걸 쥐고 있는데도 아주 가만히 예, 벌스는 그 토끼 같은 그런 그 유머가 들어가 있는 터치가 이 한국인들만이 보여주고 있는 유머 감각입니다.

상감청자는 상감이라는 것은 새겨 넣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매병이라고 하는 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예, 운항문이라고 하는 구름 새털 구름과 학을 넣으면서 흰색과 검은색을 넣어놨는데 그게 청자하고 그렇게 잘 맞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면서 해맑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중국은 일찍 청자를 포기하고 백자로 갔는데 고려에서는 상감청자가 발달되면서 청자의 수명이 100년 이상 길어지게 됩니다. 저 매병이 처음에는 술병이냐 꽃병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이게 꽃병이냐 술병이냐의 문의를 넣었더니 그 당시 박물관장님이 꽃을 꽂으면 꽃병이고 술을 담으면 술병입니다. 이렇게 그 대답을 했어요. 근데 둘 다 맞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송나라 때 만들 때에는 술병이었습니다. 근데 송나라 때그 무덤을 중국에서 발굴했는데 1000년 전에 무덤인데 거기에 술이 담긴 채 나온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백자의 시절로 가고 이 청자는 무덤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 골동품이 되니까 18세기 청나라 때의 문인들이 저 술병을 갖다 놓고 꽃꽂이를 하는데 매화꽃을 많이 꽃꽂이를 했어요. 그래서 매병이라는 이름이 됐던 거죠. 그 청자실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두 개만 딱 봐도 우리 고려인의 생활감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그림을 보면 어느 박물관이든지 그 대표적인 장르는 회화입니다. 회화실이 좋은 거에는 거기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인문이, 인문정신이 들어있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게 단원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그거는 당시 사람들의 삶을 복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긴 서당 풍경도 있고 씨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씨름을 보면은 올림픽 중계하듯이 이렇게 앵글이 위에서 이렇게 내리비치잖아요. 그랬는데 그두 사람이 씨름을 하면서 청사빠가 들배지기로 들어 올리니까 홍사빠가 안다리를 걸어가지고 들리느냐 꺾이느냐 그 찰나를 그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누가 청사빠 편이고 누가 홍사빠 편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저걸 넘어간다고 안타까운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심쓰라고 용쓰라는 사람이 있죠. 엿장사가 엿이 안 팔려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죠. 이 김홍도 그림 속에서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동시 축약으로 돼 있어서 서민들의 삶의 그 채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게 회화실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는 3층에 있는 에밀레종 방으로 가면은 참 멋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인데 이 신종의 별명이 에밀레종이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세계의 종 중에서 가장 큰 종이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무게가 18.9톤입니다. 약 20톤 됩니다. 높이가 3.3m예요. 두께를 보면은 아래쪽은 내 손바닥 되면은 이게 다찰 정도 28cm고 위로 올라가면 11cm 되는 게 이렇게 둥근 형상으로 되어 있죠. 종소리가 여운이 길어요. 맥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땅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운으로 쭉 가는 거가 1분 이상 퍼집니다. 그 소리의 여운이 에밀레라 뭐 이렇게 들렸던 모양이죠. 근데 이 종소리의 그런 여운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 종이 갖는 특성이라 기계공학 음향학에서는 코리안 벨은 별도의 학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덕대왕 신종에 보면은 연하당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자리를 쳤을 때만이 원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력, 인문 정신이 있었던 게 우리 8세기 통일신라 문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성덕대왕 신종 재현에는 우리 방에 가게 되면은 그 종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분석과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소리 세 방울 딱 쳐주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감동적이옵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가 그래서 서양의 종은 귀로 감상하는 건데 코리안 벨의 경우에는 마음의 깊이에 울림을 주고 있다 이런 그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나오면은 저 아래에 거울못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한국 정원이 전개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 거울못의 정자 하나를 복원하면서 우리 역사의 그 사라진 자취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직접 청자로 구워서 청기화로 얹은 것이 지금 거울못에 있는 그 양의정, 청자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거울못을 그 바라보면서 그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요하고 세계 모든 정원에 반드시 필수가 연못이에요. 그 거울이 거울못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이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은 비치는 거, 풍광이 비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비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춰본다는 의미를 써서 그 거울못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쓰고, 또 어떤 데에는 그림자못이라고 해서 영지라고도 합니다. 박물관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거울못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고 국중박의 아름다운 풍광이 거울못에 비치는 것도 보면서 우리 미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미술에 그리스 로마 조각도 있고 중국 것도 있고 인도네시아 것도 있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유물도 있고 일본, 그러니까 세계 문화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에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이 문화의 향기와 그 역사의 자양분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박물관으로 많이들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생활의 조건, 사회의 형성하는 과정이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하세요. 펀 리딩 스텝 업의 조림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리딩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영어 실력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휘도 접하고요. 일단은 이 큰 흐름 속에서 내용 속에서 어휘 문법 그리고 공부 방법까지 여러 가지들을 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유의미하고 재밌게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에마 왓슨의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아, 에마 왓슨의 이런 면, 저런 면을 보니까 저도 이 배우님과 또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있죠. 우리가 on the라고 할 때 그 관사 어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의미에다가 한 스푼 새로운 의미를 더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1: Fashion plate. Off the screen, Emma is known for her sense of style. Sometimes actors hire people to help them dress fashionably, but Emma often enjoys choosing her own outfits. Emma likes to mix different clothing styles. For example, she combines old-fashioned clothes with trendy items. Her choices are often photographed. An actress's life. As an actress, Emma spends time practicing lines and performing. She may be on a movie set several hours each day. Emma also attends events and meets fans. They often wait in long lines to meet her.
0: 에마 왓슨의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제목을 보니까 Fashion Plate라고 돼 있습니다. Fashion Plate이 뭐죠? Fashion은 우리 옷을 입는 거. 어떤 유행에 민감하게 장신구라거나 패션하거나 그런 옷을 입고요. 그런 패션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있는 Plate라는 것은 원래는 판을 의미합니다. 판. 패션 판이 뭐죠? 자, 이 패션 플레이트가 무엇이냐 하면 19세기 초에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잡지에 보면은 유행에 아주 민감하게 최신 유행하는 옷이나 어떤 장신구를 걸치고 찍은 그런 사진이나 그림 그런 것을 처음에 패션 플레이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패션 플레이트라는 게 그런 유행의 아주 최신 유행의 사진을 의미했는데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 사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최신 유행을 타는 사람,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패션 플레이트라는 게 가장 최신 유행을 이끄는 사람,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션 플레이트라고 하면 아, 에마 왓슨이 그 유행의 아주 선두주자이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칭하는 그런 용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패션의 아이콘,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Off the screen, screen 밖에서, off라는 것은 뭔가를 멀리 떨어져서이니까요. Screen 밖에서, 즉 영화 밖에서, 그런 연기 밖에서요. Emma is known for her sense of style. Emma는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For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럴 때는 이유를 의미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알려져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Emma는 뒤에 거로서 알려져 있다. 즉 뒤에 거 때문에 알려져 있다. 뒤에 걸로 유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마는 유명합니다. 뭐로 유명하냐 하면 그녀의 스타일의 감각. 그렇죠. 이런 패션 스타일의 그런 감각으로도 아주 유명하다라는 것입니다. Sometimes actors hire people to help them dress fashionably 라고 돼 있네요. 이따금씩 때때로 actors, 연기자들은 hire 이라는 것은 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고용합니다.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To help them,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연기자라면 아 근데 제 패션, 제 스스로의 어떤 패션 스타일이나 이런 옷 선택이 좀 어려워요. 매번 너무나 힘들고 고민이고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제 옆에 두는 것이죠. 이렇게 스타일리스트나 누군가를 패션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죠. Help them dress fashionably. 그러면 어떻게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요? Fashionably, 최신 유행대로 바로 세련되게라는 의미가 되겠죠. 최신 유행대로 옷을 입도록, 그들이 옷을 입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But Emma, 그런데 Emma often enjoys choosing her own outfits라고 돼 있네요. 그러나 에마 왓슨은 often, 종종, often이라고 하면 종종, 영국식 발음은 ofte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발음 다 옳습니다. 에마는 종종 enjoys, 즐깁니다. choosing,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고르는 것이죠. Choosing her own outfit. 그래서 그녀 자신의 outfit, outfit이라고 하면 바로 옷이 됩니다. 그녀 자신의 옷을 고르는 것을 즐깁니다. 아, 이 에마 왓슨은 본인 스스로 이런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넘어가 볼까요? Emma likes to mix different clothing styles. Emma는 likes to 좋아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냐면 mix, 뒤죽박죽 섞는 것이죠. 어떻게 섞냐면 different clothing styles, 다른 옷 스타일들을 섞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섞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죠. 이렇게 예시를 쓸 때는 for example이라고 우리가 적어주기도 하죠.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she combines, 그녀는 합칩니다. combine이라는 것은 결합시키다 혹은 합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제가 예전에 이 단어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드렸죠. 영어에서 com이 있으면 바로 함께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 보니까 bi가 있죠. bi는 숫자 2를 의미합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com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시키다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아, 기억나시죠? She combines. 그녀는 결합시킵니다. 무엇을 결합시키냐면 old-fashioned clothes with trendy items가 되어 있네요. old-fashioned clothes라고 하면은 오래된 패션의 옷이니까. 아, 오래된 패션. 즉, 유행이 지난 옷들과 with trendy items. trendy라는 것은 최신 유행의 아이템들을 결합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 유행이 좀 지나간 그런 옷들과 그 다음에 최신 유행의 어떤 옷이나 장신구나 그런 아이템들을 결합시켜서 입고 다닌다. 그렇게 장착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Her choices are often photographed. 근데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이 아주 신선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그래서 그녀의 선택들은 choice라고 하면 선택이 되겠죠. 그녀가 이렇게 결합시킨 그런 선택들은 are often, 종종 photographed. photograph라는 것은 차카차카 사진 찍다가 되는데요. are photographed가 되니까 사진이 찍힙니다. 그녀의 선택이 사진으로 찍힌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Fashion plate. Off the screen, Emma is known for her sense of style. Sometimes actors hire people to help them dress fashionably, but Emma often enjoys choosing her own outfits. Emma likes to mix different clothing styles. For example, she combines old-fashioned clothes with trendy items. Her choices are often photographed.
0: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actress's life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소제목이 An actress's life라고 딱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바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즉각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대략적인 방향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 글에 몰입을 하게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저기 라인에서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예측해 봄으로써 아, 이 라인의 의미를 바로 우리 친구들이 딱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라인을 나는 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소제목을 보고 나서 이 문장을 읽으면 이 라인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이 라인이 문맥에 맞게 이해가 샥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As an actress, 여배우로서 Emma spends time practicing lines and performi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Emma는 보냅니다. 무엇을 보냅니까? 시간을 보내죠. 해석을 할 때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하면 되겠죠. Emma spends time. Emma는 보냅니다. 무엇을 보냅니까? 시간을 보냅니다. 뭐 한다고 시간을 보내냐면 practicing lines. 라인을 연습한답니다. 라인은 제가 아는 건 선인데요. 맞잖아요. 줄이나 선. 선 맞춰. 줄 맞춰. 선. 이렇게 선. 혹은 선을 그어라 할 때 그 선. 선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여배우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제목이. 그러니까 이 선을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의미를 조금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배우들이 연습하고 있는 선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대사가 되겠죠. 대사. 그래서 엠마는 보냅니다. 무엇을 보내냐면 시간을 보내죠. 무엇을 연습하면서요? 대사를 연습하면서 시간을 보내고요. 또한 연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She may be on a movie set several hours each day. 그녀는 may be 있을지도 모릅니다. maybe가 붙어 있으면 아마도인데요. may be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be가 원래 있다라는 의미고 may는 추측을 나타내니까 그녀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On a movie set. Movie set. 영화 촬영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Several hours each day. 매일 수시간 동안, 여러 시간 동안 있을지도 모릅니다. Emma also attends events and meets fans라고 돼 있네요. Emma는 역시나 attends, 참석합니다. 어디에 참석하냐면 events, 행사에 참석하고요. And meets fans, 그리고 팬들을 만납니다. They often wait in long lines to meet her. 그들은 종종,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앞에 나왔던 여기 있는 팬들이겠죠. 팬들은 they often wait, 종종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기다리냐면 in long lines.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대사라고 나왔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팬들이 줄을 서서 엠마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기다리는 줄이 되겠죠. 그래서 긴 줄들에서 기다리곤 하고요. To meet her,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거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each를 어떤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는 언제 쓰는지 그리고 어의 또 다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I need a hat.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앞에 편의점에 가야 되는데 머리가 많이 눌렸네. 씻고 가려니 좀 귀찮고요. 그럴 때는 나 모자 쓰고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I need a hat. 나 모자가 하나 필요해. 그럼 여기서 모자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무 모자면 다 괜찮죠. 머리를 감출 수 있는. 제가 머리를 감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감출 수 있는 그런 모자면 다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또 이 모자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Where is the hat that I wore yesterday? 내가 어제 쓴 그 모자는 어디 있지? 라고 할 때 그 모자, 어떤 특정한 모자를 가리킬 때는 the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어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더를 추가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조금 더 다른 의미, 완전히 어쩌면 다른 의미죠.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Once a day. 여기서 어라는 것은 당, 매, 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Once a day. 하루에 once, 한 번. 매일 한 번. 이렇게 매, 당, 마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또 어랍니다. Three times a week.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매주 three times, 세 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단위나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매당, 이렇게 시간당, 매주 이런 표현을, 이런 의미를 또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르게도 쓰일 수 있답니다. 이게 꼭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 a person.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입장권을 사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당, 한 사람마다, 한 사람당 $20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km an hour. 제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길은 제가 지금 차를 쭉 운전해서 가는데 그 시속 얼마냐면 시속 60km다. 그러면 시간당 60km 할 때 on을 쓸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on은 이런 또 다른 의미가 있답니다. 이제 예문에 이 표현들을 한번 넣어볼까요? I take this medicine once a day. 꿀꺽. 나는 이 약을 먹습니다. 얼마만에 한번 먹냐면 once a day, 매일 한 번, 맞죠? once가 한 번이니까 매일 한번 먹습니다. 그러면 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어가 되는 것이죠. The tickets cost, 그 티켓은 값이 나갑니다. 얼마나 값이 나가냐면 $20 a person, 사람당, 매 사람마다 사람당 $20다. 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어는 우리가 불특정한 무언가 하나를 가리킬 때도 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매당마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n actress's life. As an actress, Emma spends time practicing lines and performing. She may be on a movie set several hours each day. Emma also attends events and meets fans. They often wait in long lines to meet her.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Outfit. Outfit. But Emma often enjoys choosing her own outfits. Combine. Combine. For example, she combines old-fashioned clothes with trendy items. Trendy. Trendy. She bought trendy furniture for her room online. Photograph. Photograph. Her choices are often photographed. line, line. As an actress, Emma spends time practicing lines and performing.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의 헷갈리는 어휘, 동사, 명사. 이게 동사인지, 저게 명사인지, 동사인지 헷갈리는 그런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로 제가 두 개를 뽑아보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hoose와 choice가 있다면 어떤 것이 동사이고 어떤 것이 명사일까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제가 일부러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거나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동사인지 명사인지 헷갈리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서 아, 나 오늘 새 신발을 초이스해서 신고 왔어. 아, 이게 뭐 바람직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요. 이렇게 그럼 그 초이스가 초이스가 뭐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choose라는 것이 동사입니다. choose는 선택하다. choice는 이 choose를 명사형으로 바꾼 것, 즉 선택이 되겠죠. 이게 바로 choice입니다. 아, 이렇게 구분이 딱 되겠죠. 그 다음에 advise, 지금 여기에 s가 있는 거 있죠. 지금 advise와 뒤에 보니까 advice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se로 끝나는 것은요. 발음이 advise가 되고요. Z, 이 발음으로 끝납니다. advise. 뒤에 있는 c로 끝나는 것은 advice. 이 발음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advise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충고하다입니다. 충고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오른쪽에 있었던 advise. 이 발음으로 끝나는 것은 바로 충고하다를 명사로 바꾼 advise가 되겠죠. 그래서 충고하나,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깎기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용 확인해 보는 문제 해결해 보고 단원 평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우리 확인 문제 148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어, 달팽이, 고양이 중땅 위에서 걷거나 뛰어서 이동하며 생활하는 동물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붕어나 달팽이, 고양이 중에서 땅 위에서 걷거나 뛰면서 이동하며 생활하는 동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고양이가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 5번 정답 무엇이 될까요? 맞아요. 고양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개구리 등과 같은 동물은 발에 이것이 있습니다. 자, 오리, 개구리를 잘 관찰해 볼까요? 잘 관찰해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물갈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갈퀴를 이용해서 빠르게 헤엄치며 이동할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 6번 문제, 발에 어떤 것이 있는지 쓰는 것, 물갈퀴라고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동물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낙타, 그리고 니은, 사막여우가 있는데요. 자, 낙타와 사막여우는 둘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물이라는 점입니다. 자,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물인데, 자, 이둘 동물 중에 각각의 특징 어떤 건지 보면, 먼저 귀가 크다. 그리고 땅속에 굴을 파고 생활한다. 자, 이것은 낙타와 사막여우 중에 바로 사막여우에 대한 설명이지요. 따라서 우리 7번의 1은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7번의 2번 보도록 할까요? 등에 혹이 있다. 자, 등에 혹이 있어서 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양분이 없어도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는,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낙타죠. 따라서 우리 7번은 기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극지방에 사는 동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극지방에서 사는 동물은 모두 날아다닌다라고 했는데요. 자, 극지방에서 사는 동물들 모두 날아다닐까요? 우리 극지방에 사는 동물 대표적인 거를 떠올려 보면 북극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극곰이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닐까요? 아니죠. 자, 따라서 우리 옳지 않습니다. 1번 X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그 곰은 피부가 얇아서 추위를 많이 탄다. 자, 우리 북극곰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추운 극지방에 사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위를 이겨내야만 돼요. 만약에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면 북극곰이 북극에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따라서 피부가 얇지 않고 그 추위를 이겨내야 되니까 피부가 어떨까요? 맞아요. 두껍죠. 따라서 우리 2번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까요? 펭귄은 눈이나 얼음 위를 걷거나 미끄러지면서 이동한다. 자, 우리 펭귄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펭귄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다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다리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펭귄의 다리는 굉장히 롱 다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자, 이렇게 펭귄 한번 선생님 그려볼까요? 자, 펭귄이라고 할게요. 자, 펭귄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거 날개라고 하고,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 펭귄, 우리가 보이는 다리는 딱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펭귄 다리 굉장히 짧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긴 다리가 여러분들, 뭐에 덮여 있는 걸까요? 바로 털에 덮여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리가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얼음은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래서 이 펭귄은요, 자신의 배를 이용해서 쭉 미끄럼 타듯이 미끄러지면서 이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8번에 3번은 그렇죠.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산악지형에 사는 사냥은 발굽바닥이 단단할까요? 말랑할까요? 맞아요. 사냥의 발굽바닥은요, 말랑말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랑이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왜 말랑한지 그 까닭 이유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냥의 발굽바닥이 말랑말랑한 이유는 자,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울퉁불퉁한 이런 바위산에서 이 말랑말랑한 바닥이 착! 잘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런 울퉁불퉁한 곳에서도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준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말랑하다는 이유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문제 마지막 10번째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집게차는 여러분 동물의 특징을 이용했는데요. 자, 어떤 동물의 특징을 이용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수리의 발톱을 우리 이용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집게차 어떤 동물의 특징을 이용했는지 쓰면 수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단원평가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땅에 사는 동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땅에 사는 동물은 모두 날수 있다. 여러분들, 땅에 사는 동물이 모두 날수 있을까요? 아니죠. 무엇이 있는 동물들만 날수 있나요? 바로 날개가 있는 동물들만 여러분들 주로 날수 있는 것이죠. 날개가 있다고 꼭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 따라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은 X가 되겠고요. 2번 볼까요? 땅에 사는 동물 중 다리가 있는 동물은 기어서 이동한다. 다리가 있는데 왜 기어서 이동할까요, 여러분들? 자, 다리가 있는 동물은 걷거나 또는 뛰어서, 달려서 이동을 하겠죠? 따라서 2번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땅에 사는 동물 중요, 날개가 있는 동물은 대부분 날아서 이동한다. 그렇죠. 자, 우리 1번이 잘못됐고, 3번은 옳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3번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4번. 사슴은요, 땅 위를 걷거나 뛰어서 이동합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왜 이게 가능할까요? 사슴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개의 다리가 있기 때문에 땅 위를 걷거나 뛰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다음 동물을 강이나 호수에 사는 동물과 바다에 사는 동물로 분류해서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메기, 오징어, 다슬기, 수달, 돌고래, 붕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각 나눠보겠습니다. 메기, 여러분들 메기는 어디에서 살까요? 메기는 주로 강이나 호수에 삽니다. 그래서 큰 강이나 유명한 호수가 있는 그런 곳 근처에 가면 이

메기를 활용한 메기 매운탕을 파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메기는 강이나 호수에 사는 동물에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오징어. 자, 오징어는 어디에서 잡힐까요? 맞아요. 바다에서 잡히죠. 자, 그래서 오징어는 바다에 사는 동물입니다. 다슬기는 여러분들, 강이나 호수에 사는 동물이죠. 자, 다리가 없기 때문에 기어서 여러분들 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자, 강이나 호수에 사는 동물에다 넣어주시고요. 다음, 수달. 수달은 여러분들 강이나 호수에서 사는 동물이죠. 자, 수달 역시 강이나 호수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돌고래는 여러분 어디 살까요? 돌고래는 바다에 사는 대표적인 동물이죠. 자, 그래서 돌고래는 바다에 삽니다. 자, 마지막, 붕어. 자, 붕어는 어디에 살까요? 붕어는 여러분들 강이나 호수에 살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명한 강이나 또는 유명한 호수의 근처에 가면 메기 매운탕도 팔지만 이 붕어를 활용한 어죽 또는 이런 붕어를 이용한 붕어찜 이런 요리들을 판매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 1번 메기, 다슬기, 수달, 붕어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2번 바다에는 오징어, 돌고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갯벌에 사는 동물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개, 붕어, 날치, 오리, 오징어가 있습니다. 각각 볼게요. 자, 먼저 개, 어디에 살죠? 갯벌에 살죠. 오호라, 정답 쉽게 찾았습니다. 1번 찾았고요. 자, 2번 붕어, 어디 살아요? 강이나 호수 근처에 살지요. 자, 다음. 날치는 여러분 어디에 살까요? 날치는 바다에 사는 동물입니다. 자, 오리는 여러분들, 그렇죠. 오리는 강, 호수, 뭐, 물가 근처.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오리는 또 어디에서도 이동하며 생활해요? 땅 위에서도 이동하면서 생활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오징어는 여러분 어디에서 생활하냐면 바다에서 생활합니다. 따라서 우리 갯벌에 산 동물 1번 개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4번 문제 보면 문제 3의 답, 3번의 답이 여러분들 무엇이었나요? 개였죠. 개가 갯벌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쓰겠습니다. 자, 개는 우리 무엇이 있습니까?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이용해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 개가 이동하는 방법, 걸어서, 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서 이동한다. 옆으로 이동한다. 자,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동물, 어느 것인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쌍의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세 쌍의 다리, 그러면 다리 개수가 총몇 개? 그렇죠. 2 곱하기 3, 6개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중에서 다리가 6개가 아닌 친구를 먼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북이 다리가 6개인가요? 아니죠. 4개죠. 자, 거북이 탈락. 자, 그럼 나비 볼게요. 나비 6개인가요? 맞아요. 잘 세보면 다리 6개예요. 자, 나비 일단 통과. 3번 판다. 판다 다리가 6개일까요? 어우, 상상만 해도 이상한걸요. 자, 판다 다리 4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매미. 자, 매미도 여러분들 다리가 6개입니다. 자, 오리. 오리는 다리가 몇 개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2개죠. 자, 탈락. 자,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 중에 정답이 있겠네요. 자, 근데 두 번째 힌트 보니까 수컷은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자, 소리를 낸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나비가 소리 내는 거 혹시 들어본 친구 있나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자, 나비가 소리를 낸다기보단 우리가 매미 소리를 들어본 경험은 많을 거예요. 자, 우리 매미, 그쵸? 우리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매미는요,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이유가 바로 구애를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 매미는 이제 짝짓기를 해서 자신의 그 자손을 번식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렁차게 시끄럽게 울어댄다라고 해요. 자, 다음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지방에 사는 동물의 기호와 이름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 무엇인지 볼까요? 기역. 어우, 여기 등에 혹이 있군요. 자, 우리 기역은 낙타입니다. 우리 니은 볼까요? 니은 너무 귀엽죠? 펭귄이에요. 디귿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어우, 굉장히 이 멋있는 뿔이 있네요. 바로 사냥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극지방에 사는 동물 우리 친구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누구예요? 펭귄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정답 기호와 이름을 쓰면 니은

펭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7번 보도록 할게요. 위 동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먼저 1번. 낙타는 두꺼운 눈꺼풀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 낙타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렇죠. 두꺼운 눈꺼풀,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래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볼까요? 자, 기형은요. 넓은 발바닥과 등에 혹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등에 혹이 있고요. 우리 낙타도 발바닥이 넓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발바닥이 넓을수록 여러분들 푹푹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북극곰도 여러분들 발바닥이 어땠어요? 넓었죠. 왜냐면 눈 같은 곳에 푹푹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긴 모래가 많으니까 니은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볼게요. 니은은 봄이 비늘로 덮여 있다? 에? 비늘로 덮여 있다. 여러분, 비늘 아니죠? 우리 펭귄은 뭘로 덮여 있나요? 맞습니다. 털로 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위에 약한 게 아니라 추위에 강하겠죠. 따라서 우리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번 문제 볼게요. 물에서 사는 동물의 이동 방법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해 볼 거예요. 자, 물에서 사는 동물들은요.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헤엄칠 수 있고요. 또는 다리가 있다면 다리를 쫙쫙 펼쳐가면서 그곳에 있는 물갈퀴를 이용해가면서 수영을 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다리가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동하나요? 기어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구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무엇과 연결해 주어야 될까요? 개구리는 우리 물갈퀴를 이용해서 헤엄을 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연결해 주어야 됩니다. 자, 니은과 연결해 주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슬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어서 이동을 하지요. 자, 그리고 고등어는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헤엄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1번 니은, 2번 기역, 3번 디귿과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더 깔끔하게 보면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9번 보도록 할게요. 낙타가 사는 곳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자, 낙타는 어디에 산다고 했어요? 맞아요. 바로 사막에 산다고 했어요. 그럼 사막이란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 자, 사막은 여러분들 비가 적게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조해요, 굉장히. 따라서 우리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9번 문제 정답까지 찾아봤고요.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낙타의 생김새가 사막에서 생활할 때 낙타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낙타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막이란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낙타는 굉장히 이 속눈썹이 길죠? 눈꺼풀도 두껍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특이한 특징이 있었어요. 이 콧구멍을 열고 닫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막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사막은 아까 비가 적게 내리고 건조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막엔 여러 종류의 사막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조하다 보니 그곳에 모래가 많이 있는 모래사막이 있습니다. 자, 바람에 의해서 이 모래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 굉장히 낙타 입장에서는 따갑겠죠. 그 모래들의 얼굴에 맞으면. 그래서 이긴 속눈썹과 그 다음에 이 콧구멍을 여 닫는 것으로 이 모래들을 막을 수 있겠죠. 자, 이두 가지를 연결해서 우리가 정답을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낙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말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등에 혹이 있죠. 자, 이 혹이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여러분들 먹이가 없어도 살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낙타의 특징, 지금 정답 예시로 나온 혹 얘기 들수 있겠고요. 또는 얼굴의 생김새 등을 바탕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쓰는 문제인데요. 자, 수달은 여러분들 지느러미와 물갈퀴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물갈퀴가 있습니다. 자, 물갈퀴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헤엄을 칠수 있고요. 자, 붕어는 몸이 부드러운 곡선 형태라서 느리게 헤엄칠까요? 빠르게 헤엄칠까요? 맞아요. 자, 이렇게 몸이 부드러운 곡선 형태면 물의 저항을 줄여주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 물갈퀴, 니은, 빠르게라고 적어주세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이 알맞은 동물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발에 일단 물갈퀴가 있대요. 자, 그럼 발에 물갈퀴가 있다? 다리가 있는 동물? 자, 일단 다슬기 탈락. 자, 그 다음에 우리 돌고래 다리 있나요? 없지요. 탈락. 자, 그러면 개구리, 오징어, 개찌렁인데 개찌렁이도 여러분들 다리가 없어요. 기어다니죠? 자, 그런데 발에 물갈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길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는 것은 오징어는 아니라는 이야기겠네요. 자, 그럼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13번, 14번, 15번 문제, 연결된 문제인데요.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3번 보겠습니다. 등산화는 어떤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것인지 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등산화를 왜 신는다고 했죠? 자, 등산화를 신고 우리는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면 여러 바위들도 있고 굉장히 미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러한 곳에 사는 동물을 본땄지요. 바로 사냥을 본땄습니다. 사냥의 발굽이 여러분들 어때요? 사냥의 발굽은 바깥 부분은 단단하지만 가운데 부분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울퉁불퉁한 이런 바위 같은 곳에 착잘 달라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3번 문제 사냥이라고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14번 볼까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해야 돼요. 자, 등산하는 동물의 발바닥이 자, 단단할까요? 말랑말랑할까요? 그렇죠. 사냥의 말랑말랑한 특징을 우리 밑창에 활용을 했고요. 자, 고속열차. 동물의 몸이 부드러운. 어떤 동물에서 우리가 활용을 했다고 했죠? 바로 산천어였습니다. 자, 산천어는 여러분들 몸의 모양이 어떠냐면 곡선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물 속에서 헤엄을 칠때 물의 저항을 덜 받게 돼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 정답 곡선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집게차에 활용한 동물의 이름과 특징을 쓰는 건데요. 자, 집게차에 활용한 동물,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을 활용했다라고 했나요? 맞아요. 바로 수리였죠. 자, 수리의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 활용했다고 했나요? 자, 수리는 발이 굉장히 날카롭죠. 그리고 이발 힘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먹이를 탁 잡으면 잘 놓지 않는 이러한 수리의 발의 특징에서 이 집게차를 활용하게 된 것이지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단원평가 2회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수행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57쪽 수행평가 1번부터 해결해 볼게요. 다음은 여러 환경에서 사는 동물과 각각의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역과 니은, 우리 들어갈 알맞은 동물을 먼저 쓰는 것이 1번 문제인데요. 우리 기역과 니은 모습을 보면 정답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우리 특징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주로 밤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키가 크고 털색이 모래색과 비슷하다는 게 굉장히 큰 힌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역에 들어갈 동물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사막류가 되겠죠. 그리고 니은을 볼까요? 자, 니은을 보면 자, 몸이 하얀색 털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정말 큰 힌트가 나와 있는데 두꺼운 지방층이 있어서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니은 어떤 동물인지 눈치채셨죠? 바로 북극곰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기역에 사막여우, 그리고 니은에 북극곰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위의 디귿에 들어갈 사냥의 특징을 두 가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냥이라고 하는 동물, 어떤 동물이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사냥은 일단 발굽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사냥의 발굽은 여러분들 어땠나요? 그렇죠. 발굽의 가장자리, 바깥 부분은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하지만 그 안은 어땠나요? 맞아요. 말랑말랑한 특징이 있었죠. 자, 그 말랑말랑한 특징을 이용해서 사냥은 험난한 그런 바위 같은 곳을 미끄러지지 않고 잘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냥의 몸의 색깔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동물들은 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의 주변 색을 따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위는 여러분들 대부분 무슨 색인가요? 그렇죠. 회색에 가까운 색이죠. 따라서 이 사냥의 털 색깔도 여러분들 어떤 색일까요? 맞아요. 회색에 가까운 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징 정리해 보면요. 우리 앞서 말한 것처럼 사냥, 발굽, 그 말랑말랑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하나 특징 적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냥 몸의 색을 이야기하면서 천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몸을 숨길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두 가지를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일상생활 속의 동물의 특징을 활용하는 방법을 토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친구 1번을 볼까요? 나는 북극곰의 발바닥 특징을 이용할 거야. 그래서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설계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북극곰의 발바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자, 북극곰은 어떤 발바닥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맞아요. 굉장히 큰 발바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발바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무엇 때문일까요? 맞아요. 북극곰이 사는 곳은 눈이나 얼음이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눈이 쌓인 곳은 우리가 만약에 발바닥이 좁으면 눈에 푹푹 빠질 텐데 체중을 넓게 분산시켜주는 큰 발이라면 그런 눈에 푹푹 빠지지 않고 잘 이동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친구 1은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설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친구 2를 볼까요? 나는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발톱 장갑을 설계할 거야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친구 1과 친구 2가 설계한 작품은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친구 1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눈이 엄청 많이 오는 날, 그러면 눈길에 눈이 막 쌓여 있겠죠. 자, 그런 날 내가 밖에 나가야 될 때, 우리 이러한 신발을 신는다면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 1의 작품은 눈이 많이 오는 날에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친구 2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친구 2의 작품은 아까 고양이의 발톱을 이용해서 미끄러지지 않은 발톱 장갑을 설계한다고 했어요. 자,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미끄러운 벽을 타고 올라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럴 때 우리 미끄러운 벽이니까 벽에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발톱 장갑을 여러분들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면 내가 미끄러운 벽을 쉽게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1번 문제 해결해 봤고,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친구 3이라면, 자, 이번엔 내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친구 3이라면 어떤 동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생활용품을 설계할 수 있을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동물들의 독특한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선생님은 어떤 동물을 활용했냐면 바로 문어 빨판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문어의 이 빨판도 굉장히 독특한 동물의 특징 중에 하나죠. 자, 이 문어 빨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어떤 물체에 착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자, 따라서 선생님이라면 이 문어 빨판의 특징을 이용해서 샤워할 때 핸드폰을 벽에 붙여놓고 노래 같은 걸틀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샤워할 때 핸드폰을 벽에 붙여서 노래를 듣거나 또는 영상을 볼수 있는 이러한 생활용품을 설계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나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동물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발명품을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 2단원 마지막 수행평가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2단원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 미션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설명을 한번 볼까요? 나는 귀가 아주 크고 모래가 가득한 뜨거운 곳에 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밤에는 조용히 돌아다니면서 벌레나 작은 동물을 찾아서

먹는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이큰 귀는 더운 이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이 동물이 시원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자, 우리가 살펴봤었던 여러 동물 중에 한 동물인데요. 자, 이 특징을 보고 위에서 설명하는 동물이 무엇인지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과학 수업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국어, 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7단원의 뒷부분에서는요, 자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에서 배웠던 이 전기와 자기라고 하는 현상을 하나로 합치는 그러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전기와 자기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 좀 의아하실 텐데요. 이번 시간 열심히 공부하고 나시면은 아,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짜릿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전기와 자기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또 준비했습니다. 바로 과학 마술인데요. 거의 뭐 마술쇼입니다. 그죠? 자, 이번 쇼의 준비물은 딱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로 건전지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AA 크기의 건전지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석입니다. 그래서 자석을 이 건전지 한쪽 끝에다가 붙여서 한번 세워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준비물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구리선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이 구리선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뭐가 마술이냐?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만든 이 하트 모양의 구리선을 이 건전지 위에 올려놓아 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올려놓기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기만 했는데 갑자기 막 네, 이렇게 뺑글뺑글 하면서 선생님의 사랑이 막 사방팔방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지금 선생님이 구리선을 그냥 이 위에 올려놓기만 했는데도 굉장히 뺑글뺑글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무언가가 멈춰있던 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힘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힘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작용한 것일까? 자, 이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열심히 들은 다음에 이 마술에 숨어있는 비밀을 직접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답이 맞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자기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 친구들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닙니다. 바로 초등학교 때 자석 많이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 자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석과 자석 사이에는 또 전기처럼 전기도 전기력을 작용하는 것처럼 자기도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자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N극과 S극, 서로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서로 같은 극인 N극, N극 또는 S극, X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력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자기력이요, 자석 주위에 작용을 하긴 하는데요. 이 작용하는 범위가 뭐 무한하진 않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것까지 뭐 예를 들어서 자석에 클립이 막 잡아당기진 않잖아요. 클립을 딱 놓고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요. 천천히 가져다 댔을 때 뭔가 끌려올 듯말듯 하면서 움찔움찔하는 순간이 있고 그보다 더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때 찰싹하고 달라붙게 되는 거거든요. 즉, 이러한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에는요. 일정한 범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공간의

범위를 자기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장소할 때그 장자를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필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기가 미치는 영역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자기장 사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만약에 눈으로 보인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사실 자기장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눈으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자석 주변에 뭐 이런 식으로 철가루를 뿌려가지고 이 철가루들이 어떻게 배열되는지 따라서 아 가까이 있을수록 자기장이 세게 작용하고 뭔가 멀어질수록 좀 약해지는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자세히 또 들여다보시면 뭔가 일정한 선으로 연결이 된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이 철가루를 뿌림으로써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매번 철가루를 계속해서 뿌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자기장을 우리가 앞으로는 좀 보기 편하게 선으로 나타낼 건데 그것을 바로 자기력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철가루들이 쭉 나열이 됐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열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장은요, 이런 일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은 우리가 무엇으로 약속을 했냐면 바로 자기장 속에 놓여 있는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그냥 약속을 했습니다. 자, 자석 주변에 나침반을 두면요, 이 나침반 속에 있는 이 작은 이 바늘 자체도 또 다른 작은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N극, S극. 그래서 자석이기 때문에 자기장 속에 두게 되면은 N극은 N극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을 가리키게 되고 S극 쪽에 두면은 N극은 S극 쪽으로 가까워지는 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무수히 많은 나침반을 돈다고 했을 때그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쭉 연결을 한 것이 바로 자기력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력 선이란 자기장을 선으로 나타낸 것으로 자석의 N극에서 결과적으로는 나와서 그리고 쭉 돌아가지고 S극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자기력 선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선으로 표현하는 것이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자기 자체에 대한 내용은 전부입니다. 오잉? 전기는 되게 많고 복잡했는데 자기는 좀 간단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는데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조금 오잉? 싶습니다. 자, 뭐냐면요. 바로 지금부터 앞에서 배웠던 전기하고 지금 배운 자기를 합쳐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1820년에요.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정말 위대한 발견을 아주 우연히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전류에 대한 현상을 연구를 하려고 이 도선을 두고 여기에다가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막 흘려보내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르스테드의 그 과학자의 실험실에 우연히도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나침반 하나가 놓여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나침반이 원래 N극을 가리키지 않고 갑자기 이상한 곳을 막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웨르스테드는 이거 왜 그러지? 하면서 이 나침반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 나타난 현상을 봤더니 아주 이러한 위대한 결과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전기라고 하는 것과 이 자기장이 만드는 이 자기라고 하는 것, 이두 세계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전류를 흘러보는 도선 주위에 이 자석이 뭔가 반응을 했다라는 걸 통해서, 아, 이 둘이 뭔가 연관성이 있겠구나 라는 것, 이 사실을 하나 알아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들. 자석 주위에 뭐가 생긴다 했죠? 자기장이 생긴다 했죠? 자, 그런데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기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침반의 방향을 막 맘대로 바꾼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도선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전류가 흐르는 도선 자체가 자석의 역할을 한다. 즉, 자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아주 아주 놀라운 발견이죠? 자, 그래서 이걸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후세에 있는 뭐 과학자들이 자기장의 변화가 뭐 전류도 또 유발을 하고 서로 자기장과 전류는 서로의 변화를 유발하는구나. 이것을 하나의 파동인 전자기파로 설명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놀랍게 이 전자기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다양한 도구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발견 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중요한 것은 이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이 도선 자체가 자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석처럼 역할을 해서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무엇을 공부를 할 것이냐? 이 자기장이 어떤 형태로, 어떤 방향으로 생기느냐?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도선의 모양에 따라서 그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습을 그리고 방향을 설명을 할 것인데요. 자, 이거를 뭐 암기하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막 헷갈려요. 언제는 오른손 쓰고 왼손 썼다가, 뭐 언제는 엄지를 전류에 일치시켰다가, 뭐 자기장에 일치시켰다가 이렇게 막 바뀌게 되면은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모든 내용을 딱한 가지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엄지 방향으로 고정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 전류를 중심으로 우리 친구들 오른손을 들어서 쫙 나사를 휘감듯이 이렇게 쫙 휘감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고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모든 것을 설명할 겁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웨르스테드가 했던 그 실험 세팅과 비슷하게 직선 도선이 있을 때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 도선을 중심으로 휘감는 듯한 이 동심원을 그리는 듯한 모습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지금 현재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극과 연결된 부분일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을 향해 가도록 이렇게 일치를 시켜 주시고요. 그때 이네 손가락이 휘감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방향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 왜인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우주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과학은 이걸 이제 발견해서 법칙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라는 것을 이런 나침반을 놓음으로써 우리가 발견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걸 그냥 찾아내는 방법을 익혀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따지면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도선을 한번 감거나 여러 번 감거나 할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감아주는 일을 하느냐? 바로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도선 자체가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놀랍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전류가 여러 겹으로 막 휘감겨져 있다면 자석의 세기도 더 강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감거나 여러 번 감아서 더 강한 자석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일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감은 원형 도선 주위에는 어떻게 자기장이 생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전류는 엄지, 네 손가락은 자기장 방향으로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는 상황이므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찾아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오른쪽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면을 뚫고 나오는 이 오른쪽 한 점에 선은 지금 전류가 위쪽을 향해서 흐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엄지를 위로 감싸주게 되면 일치시켜주게 되면요. 네 손가락이 감싸는 부분은 이 도선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휘감습니다. 즉, 이 코일을 중심으로, 이 원형 도선을 중심으로 뒤에서부터 이 면의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따라가 볼게요. 쭉쭉쭉쭉 가다가 이 위쪽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전류 방향을 일치시켜주면요, 네 손가락이 휘감는 방향이 자기장이 됩니다. 즉,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원형 도선 안쪽으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계속 갈게요. 쭉 가서 이렇게 됐을 때, 이때는 전류가 아래쪽을 향함으로 엄지를 아래쪽으로 잡아주면은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역시 이 코일을 중심으로, 이 코일 안쪽으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지금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즉, 이 모든 자기장이 합쳐졌을 때 결과적으로 한번 보세요. 결과적으로 큰 흐름을 보시면은 결국 이 코일의 지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형 도선을 여러 개 만들어서 코일로 만들어서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나오는 거, 나오는 힘, 나오는 힘 계속해서 중첩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자석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코일주의 자기장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막대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을 함으로써 이 주변에 이 납침판을 두게 되면은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듯한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그림은요, 지금 내 손가락을 이 코일을 마치 여러분들의 이 손가락 모양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을 내 손가락과 일치시켜줘요. 자, 근데 또 이거 헷갈리잖아요. 우리 분명히 방금 엄지를 전류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거를 쓰시면 돼요. 자, 전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류가 지금 앞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뒤로 넘어가서 뒤를 돌아서 다시 앞쪽 면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코일이랑 똑같아요. 하나짜리 코일이랑 똑같이 전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결국 이 원형 도선의 안쪽 입장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만드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원형 도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원형 도선, 그 다음 원형 도선 계속해서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코일 내부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이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N극에서 나와서 다시 S극으로 들어가는 듯한 즉, 막대 모양이 만드는 듯한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석이 되어서 그 주변에 어떤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되는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면, 코일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면은, 더 강한 자석이 되겠죠? 따라서 더 자기장의 세기도 강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전류가 정말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이것까지 이제 받아들였으면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또한 가지 넘어야 되는 산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힘입니다. 갑자기 또 힘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 자기장 속에 코일이 들어있을 때그 코일이 받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지금 말굽 자석이 있습니다. 말굽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N극과 S극 사이에는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 속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들어가면은 이 코일 자체가 힘을 특정한 방향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또 왜일까요? 그냥 우리 친구들이 이게 왜인지도 모르고 그냥 힘이 생긴다, 힘의 방향을 찾자, 이거 방향 찾는 방법 암기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한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지,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지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이 그림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 공간에서 여기 옆에서 이 방향에서 이 코일과 자석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으로 선생님이 이 평면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라볼 때는 지금 요 부분이 코일이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죠. 즉,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도선의 단면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코일이에요. 코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른손을 그대로 써가지고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엄지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찍어주시고 손을 이렇게 감으면 그쵸?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 코일이 만들어낸 자기장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바깥에 말굽 자석이 있었죠? 이 말굽 자석이 만들어내는 원래 자기장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밑에가 N극이고 위에가 S극이었죠? 따라서 이 말굽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을 선생님이 다른 색으로,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거는 언제나 N극에서 S극, 늘 아래에서 위쪽으로 지금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결과는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위아래는요, 지금 이 전선이 만들어내고 있는 자기장과 이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수직입니다. 수직은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데, 문제는 왼쪽과 오른쪽이에요. 자, 보세요. 자, 왼쪽은요, 이 코일이 만들어낸 자기장과 이 자석이 만들어낸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네, 같은 방향으로 향해 있습니다. 즉,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은요, 이 둘의 방향이 서로 반대네요. 상쇄가 되어 그래서 약해지게 됩니다. 언제나 강한 쪽에서 약한 쪽

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 힘을요, 그래서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힘이다라고 해서 전자기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발생하는 원리를 그래서 한마디로 선생님이 정리를 하자면요, 이렇게 어렵게 그림을 그렸지만 결국은 뭐냐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하나 생깁니다. 그쵸? 이렇게 시계방향 생겼어요. 방금 자기장이 하나 생기는데 그 주변에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도 있었어요. 차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석과 자석이 만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자석과 자석이 만나면 뭐가 발생한다 했죠? 자기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힘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힘이 왜 나와?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 힘의 방향을 찾는 것도 사실 이렇게 직접 다 그려보는 거 연습하면은 참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친구들 힘의 방향 찾는 것까지 이렇게 함께 암기법을 이용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림으로 그려서 정확하게 힘의 방향 찾아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다, 나는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방향을 찾는 방법 또 오른손으로 그대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른손 엄지 전류 방향으로 일치시켰거든요. 그리고 아까는 휘감는 게 자기장 방향이었지만 이번에는 꼿꼿하게 손바닥을 딱 펴줍니다. 그래서 이 네 손가락이 향하는 게 그대로 자기장 방향과 일치시켜주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내 손바닥이 향하는 면의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친구 등짝 때릴 때 때리면 안 되겠지만 등짝 때릴 때 손바닥으로 때리지 뭐 손등으로 안 때리잖아요. 자, 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구나라고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자, 전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흐르는 상황이어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면 엄지를 이렇게 일치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 방향 밑에서 위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를 향하게 손가락을 뻗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손바닥이 향하는 거 선생님 얼굴 쪽이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 힘의 방향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이나 자기장의 방향 둘 중에 하나가 반대가 되면요, 결국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되게 됐죠. 그리고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전류의 세기가 더 클수록 더 강한 자석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힘의 크기 커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세기가 클수록, 그러니까 이 말굽자석을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해서 쓰면은 당연히 더 힘의 크기도 커지게 될 겁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과 자석 사이에 힘을 활용한 장치로 전동기와 스피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방금 설명한 그 전자기력을 이용한 도구입니다. 자, 전동기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원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동기는요, 언제나 이렇게 일단 연구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있는데 그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 겁니다. 우리 방금 배웠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그 자체가 자석의 역할을 해서 또다시 자기장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 상호작용으로 힘을 받게 되는데 그 힘을 이용해서 코일을 회전시키는 장치를 바로 전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동기, 전기로 움직일 동자 써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기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코드를 딱 꽂아가지고 돌아가는 뭐 세탁기라든지 뭔가 움직이는 로봇 청소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속에 이 전동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원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한 바퀴 돌아서 나오겠죠. 이쪽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연구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 방향은 언제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전류를 흐르고 있는 이 도선에서 들어가는 방향과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 방향, 전류의 방향이 정반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힘의 방향이 정반대예요. 자, 여러분들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한쪽은 위로 들고 한쪽은 아래로 내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면이 뺑글하고 한쪽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회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정말로 힘이 이렇게 되는지 우리 한번 오른손으로 한번 빠르게 찾아볼게요. 자, 전류의 방향, 엄지 방향으로 찍어줍니다. 자,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N에서 S극 쪽으로 이 자기장의 방향, 내 손가락을 펼쳐줍니다. 자, 이렇게. 뭔가 어떤 아이돌의 안무 그룹 같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내 손바닥이 향하는 면, 아랫면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쪽은 정말로 아래쪽으로 힘을 꾹 받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서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번엔 나옵니다. 전류가 나오니까 엄지를 바깥쪽으로 꽂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N극과 S극. 아, 자, 더 어렵네요. 자, N극과 S극. 자,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펼쳐주시면 자, 내 손바닥

곳은 위쪽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은 힘의 방향이 위쪽이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은 아래, 왼쪽은 위로 올라감으로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되어 코일이 회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거, 선풍기, 세탁기, 전기자전거, 로봇청소기, 드론 등등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모든 기구에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스피커 내에 코일이 있고요. 자석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영구자석과 코일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서 발생한 자기장과 자석의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 진동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원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초 탐구 문제 풀어볼게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도선주위에요. 신기하게도 자기장이 생겼습니다. 마치 그 도선이 자석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직선 조선 주위에는 이렇게 휘감는 듯한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겼고요. 오른쪽으로 방향을 찾아줬습니다. 오른쪽 손으로. 전류가 흐르는 코일 내부에는 자기장이 생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생겼죠. 자, 2번입니다.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그림과 같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알수 있는데, 자, 사실 선생님이 알려준 방향과는 다르지만요. 이 그림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네 가지 코일, 이막 감아져 있는 코일이 네 가지 손가락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 손가락에 흐르는 이 전류의 방향을 내 손가락에 일치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때 엄지가 향하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방법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3번입니다.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전류 열쇠가 변하면 그러면은 이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겠죠. 따라서 자석과 상호작용해서 발생하는 이 힘의 크기도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하다 X고요. 전류의 방향만 반대로 바뀐다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정확하게 반대가 됩니다. 3번,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은 전류의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전류와 그리고 전류가 만들어낸 이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해서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전류 방향이랑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류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정확하게 그 방향 찾는 방법, 오른손으로 또 연습을 했습니다. 4번, 전동기는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해서 한쪽으로 회전시키는 도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답은 5입니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자기장 속에, 그쵸? 자석이 있으니까 자기장이 있죠?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놓여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쉽게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 방향 찾는 거 연습을 했었죠? 우리 이거 보면서 같이 연습을 해볼까요? 자, 지금 오른쪽 손의 엄지가 전류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네 손가락이 향하는 곳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니까 요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점에서는 지금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므로 엄지를 이렇게 일치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N극에서 S극으로 내 손가락 펴주시고요. 그랬을 때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 이쪽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인 코일이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 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5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두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사각 도선이 놓여 있을 때 A 부분, B 부분이 받는 힘의 방향 정반대일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방향을 또 똑같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 들어가고 있습니다. B쪽 들어가게 해주고요. 그리고 N극에서 S극 쪽으로 이렇게 네 손가락을 일치시켜주면요. 손바닥이 향하는 아래쪽이 힘의 방향이 됩니다. 반대로 A는 나오고 있으므로 이렇게 엄지를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N극에서 S극 쪽으로 내 손가락을 펼쳐주면 손바닥이 향하는 위쪽이 힘을 받는 방향이므로 이 코일은 오른쪽으로 뺑글 돌아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힘의 방향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과 자석 사이에 힘을 이용한 예시. 자, 사실은 리을 빼고는 전부 다입니다. 자,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드는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미음, 비음은요, 모두 다 전동기의 원리가 적용이 된 것이고요. 전기 다리미는 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 전환한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만들었던 하트 코일이 돌아갔던 원리 무엇일까요? 잠시 멈춰두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설명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친구들의 정답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건전지를 놓고 그 밑에 자석을 놨어요. 따라서

0: 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중학 영어. 자, 오늘은 199강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말하기와 듣기 자, 연습하는 그런 날이죠. 말하기와 듣기는 근본적인 이슈가 뭐라고 했어요? 흉내내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읽어야 될 것들, 약하게 읽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강하게 들리는 것들, 약하게 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흉내가 자꾸 내어지다 보면 결국은 말뭉치도 익힐 수 있고,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한 단어처럼 쭉 들을 수 있는 말의 뭉치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청취에 익숙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청취가 먼저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기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요런 프로세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Your body is thirsty for sleep 이라고 하는, 자, 키 센텐스를 여러분께 좀 드려봤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공부할 내용과 순서는 문제 풀고 다시 듣고, 자, 한 문장 한 문장 때려잡고 마지막으로 전체 문장 듣고 따라 읽어보시면서 종료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대화가 아니라 담화라고 하는 점은 좀 주의해 두시고요. 다 담화는 talk라 그랬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담화 중에서, 자, 오늘은 주제를 고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담화에서 일치 불일치의 내용을 골라라, 이런 어떤 대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선택지를 딱 미리 좀 읽어보고 막 긴장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는 지금 GQ, General Question, General Information Questions 라고 해서 일반 정보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분 부분을 좀 놓치시더라도 줄거리만 잘 파악하시면, 자, 마지막에 정답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선택지는 미리 읽지 않아도 괜찮고요. 자, 그러시면 먼저 담화의 내용 듣고 문제 푸신 다음에 다 돌아오셔서 한 문장 한 문장 좀 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1: After a good night's sleep, you wake up and are ready for a new day of school. You use a lot of energy to go to school, play outside, do your homework, go to piano lessons, and eat dinner with your family. And by the end of the day, your body is thirsty for a sleep. You are like a car. Your gas tank is full in the morning, but empty by the end of the day. Just like drivers who go to the gas station, you fill up your own gas tank while you sleep. A full tank gives you enough energy to stay busy and do your best the next day.
0: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해보셨는데요. 무엇에 관한 글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주제를 찾으시면 되는 것인데, 자, 쭉 듣다 보니까 주제가 좀 잘 잡히던가요? 자, 만약에 잘 잡히지 않으셨다면, 자, 지금부터 저랑 한 문장 한 문장 담화의 내용을 들어가면서 자, 때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좀 시작을 해보는데요. 제가 담화 첫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담화는 한 문장의 길이, 그 다음에 그 문장 안에서의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이 대화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겠고요. 자, 소리의 단위, 하나의 청크라고 했죠, 제가. 그 청크들, 하나니까 긴 문장도 한 두세 개 정도의 청크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들으실 수 있으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가볼게요.

0: After a good night's sleep, you wake up and are ready for a new day of school.
1: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첫 문장을 좀 들어보셨는데요. 이거를 세 개의 청크로 딱 듣고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동안에 또 까먹으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After a good night's sleep, you wake up and are ready for a new day of school.
1: 이렇게 됩니다. After good night's sleep. 관사 이런 거 좀 빠져도 상관없고요. 중요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contents words 말고 내용어 말고 function words 중에 몇 단어 빠져도 상관없어요. After good night's sleep. 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you wake up. 그럼 이게 두 번째 단위인 거예요. 소리 뭉친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잔 후에 너 일어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nd ready for the new day of schoo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중간에 뭐 이런 거 you, 뭐 are, 뭐 이런 거 빼먹는다고 무슨 큰, 그죠? 예. 죄를 짓는 거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문장을 한 세 개의 소리 모듬 뭉치로 들으실 수 있으면 매우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After a good night's sleep, you wake up and are ready for a new day of school. You use a lot of energy to go to school, play outside, do your homework, go to piano lessons and eat dinner with your family.
1: 자, 너무 길었어요. 이걸 원어민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줄거리만 파악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세부 정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문장의 핵심 골격은 뭐예요? You use a lot of energy. 까지는 하나의 소리 뭉치로 들었을 거예요. You use a lot of energy. A lot of를 우리는 양쪽에 function words들, a와 of를 거의 발음하지 않으면 lot of energy. 그러니까 당신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정말 뭐하기 위해서가 한 다섯 가지쯤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다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저는 to go to school, to go to the piano lessons, 뭐 이제 이런 거 기억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eat dinner with your families, 뭐 이런 거 기억나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당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듣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크입니다.
0: You use a lot of energy. You use a lot of energy. You use a lot of energy to go to school.
1: To go to school. 이게 첫 번째예요.
0: Play outside.
1: 아, to가 앞에 생략되어 있고 play outside. 놀기 위해서 에너지도 많이 쓰죠?
0: Do your homework.
1: 아, 숙제하기 위해서도 많이 쓰죠. Do your homework.
0: Go to piano lessons.
1: Go to piano lessons.
0: And eat dinner with your family.
1: 됐죠? 자, eat dinner with your family.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지하게 긴 문장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를 하나의 소리 단위로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따로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셨다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글은 뭐에 관한 그런 내용일까요? 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And by the end of the day, your body is thirsty for a sleep.
1: 자, 두 개의 소리 뭉치로 들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있는데요. By the end, by the end, by the end of, by the end of의 네 단어지만 사실은 by the end of, by the end of.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때 by는 늦어도 언제 언제까지는 입니다. By the end of the month, by the end of the day,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충분히 익숙해진 어구가 있다면 이번에 by the end of the day가 됐고요.
0: And by the end of the day.
1: And by the end of the day까지가 하나의 소리 뭉치예요. 그래서 늦어도 밤이 될 때까지는
0: Your body is thirsty for

0: asleep.
1: 아, your body is thirsty for sleep. 이렇게 돼 있어요. 자, thirsty라고 하는 단어는 직설적으로 보면 갈증이나 목이 마른 거예요. 액체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꼭 물을 마시고 싶을 때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뭔가를 갈구할 때도 써요. 물을 원할 때만, 물을 갈증 해소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thirsty 다음에 for가 오잖아요. 자, 오늘 새로운 표현 알려드리는 거예요. thirsty for, thirsty for 라 그러면 뭐뭐에 대해서 갈망하는 겁니다. 즉, 우리말로는 그냥 need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thirsty for sleep 이렇게 되면 늦어도 밤이 될 때까지는 자, your body is thirsty for sleep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신의 몸은 잠을 필요로 합니다. 잠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0: And by the end of the day, your body is thirsty for a sleep.
1: Your body is thirsty for a sleep.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잘 들으셨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잠이 필요해 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주제가 뭘까요? 반전이 없다면 대략적으로 잠이 글감인 것 같긴 한데요. 자,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0: You are like a car.
1: 이건 너무 쉽지 않아요? You're like a car. 이렇게 돼 있죠. You are like a car.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진 않지만 You're like a car.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당신은 차와 같아요. 비유입니다. 비유.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자동차와 비유해서 뭔가 얘기가 좀 나오겠죠?
0: Your gas tank is full in the morning, but empty by the end of the day.
1: 자, 이것도 지금 두 개의 소리 모듬으로 만약에 이해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뭐가 기억나세요? Your body is full in the morning, but empty by the end of the day. 저는 이렇게 기억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소리 단위별로 나눠 드릴게요.
0: Your gas tank is full in the morning.
1: 자, your gas tank is full in the morning. 비유하자면 당신의 gas tank는 is full in the morning. 자, full이라고 하는 건 꽉 찼다는 거죠. 아침에는 꽉 차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참고로요, 여러분들 gas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들으셨는데요. 주유소에서 우리는 기름을 넣는다라고 할 때 oil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물론 중동에서 많이 나는 그 기름은 우리가 그 원유 상태로는 oil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oil dollar, oil money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지만 주유소에서 우리가 집어넣는 거는 그 원유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다 정제하고 정제해서 우리는 가솔린이나 디젤을 넣게 되죠. 그래서 원어민들은 oil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자, 뭐라고 합니까? 가솔린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뒷부분 이렇게 빼고 gas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유소 뭐라고 하던가요? gas station 이렇게 얘기하죠. gas station이 다른 게 아니고요. 가솔린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시요.
0: Your gas tank is full in the morning.
1: 기름 들어가는데 왜 가스 탱크라 그러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Your gas tank is full in the morning 이라고 했을 때 gasoline tank is ful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 뭉치로 가볼게요.
0: But empty by the end of the day.
1: 아, but empty by the end of the 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통 빕니다.
0: Your gas tank is full in the morning, but empty by the end of the day.
1: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0: Just like drivers who go to the gas station.
1: 오늘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될 표현이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잘라드렸는데요. 자, 뭐라고 하나요?
0: Just like drivers who go to the gas station.
1: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처음으로 만난 것 같아요. Just like drivers. 까지 들리잖아요. 운전자들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들을 관계대명사들로 설명해 주세요. 이론은

0: 배웠지만 실제로 귀로는 잘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Just like drivers who go to the gas station.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유소에 가는 운전자들처럼. 다시 들어볼게요.
1: Just like drivers who go to the gas station.
0: Just like drivers who go to the gas station. 한 번 더.
1: Just like drivers who go to the gas station. You fill up your own gas tank.
0: 자, 뭐라고 했어요? You fill up your own gas tank. 당신 자신의 가솔린 탱크를 채우셔야 됩니다. 자, 이건 전부 다 비유적 표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주유소에 가란 얘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주유소 가는 고객들처럼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스 탱크를 채워야 됩니다. 마지막 말뭉치입니다.
1: Just like drivers who go to the gas station.
0: 두 번째.
1: You fill up your own gas tank while you sleep.
0: 아, 세 번째 말뭉치는 뭐예요? While you sleep 되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자, 이 정도면 이제 정답 낼 수 있는 충분한 단서들은 다 들으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 문장 좀 길었으니까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1: Just like drivers who go to the gas station, you fill up your own gas tank while you sleep. A full tank gives you enough energy.
0: 자, 여기까지 또 잘라볼게요. 뭐라고 했어요? 자, full tank gives you enough energy. 요렇게 딱 여기 세 개로 또 나눌 수 있어요. 풀 탱크가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죠. 자, 이어가겠습니다.
1: A full tank gives you enough energy to stay busy and do your best the next.
0: 아, to stay busy and do your best까지 들으셨어요. 자, stay라는 단어 여러분들 또 기억나십니까? 예, stay는 이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 만나보세요. 보호를 취하니까 바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the next day만 제가 안 들려드렸는데요. 다시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1: A full tank gives you enough energy to stay busy and do your best the next day.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답 쓰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선택지 중에 뭐예요? 아, 수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A번에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 담화 듣고 문제까지 풀었고 담화 내용 다 한번 뽀개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듣고 오실래요? 자, 그러시면 다 듣고 돌아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After a good night's sleep, you wake up and are ready for a new day of school. You use a lot of energy to go to school, play outside, do your homework, go to piano lessons, and eat dinner with your family.

0: And by the end of the day, your body is thirsty for a sleep. You are like a car. Your gas tank is full in the morning, but empty by the end of the day. Just like drivers who go to the gas station, you fill up your own gas tank while you sleep. A full tank gives you enough energy to stay busy and do your best the next day.
1: 자, 여러분들 오늘 단어 하나 들어보시면서 자, 저랑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셨습니다. 좀 더 듣기도 좀 가벼워지고 재밌어지고 있나요? 네, 흉내내기의 과정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필요한 문장들 많이 반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의 구조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부동산학 개론 강양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원가 방식의 내용과 그리고 계산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원가 방식 어떤 개념이었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건물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투입되었을까? 투입된 비용을 합쳐서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죠? 자, 그러면 원가 방식은 첫 번째, 재조달 원가라는 개념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감가 수정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죠? 그렇다면 원가 방식이라는 이 개념, 원가 방식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약칭 감칙이라 그럽니다. 감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원가법이란 하고 놓으면 무조건 기준 시점에서 이렇게 읽지 마시고 제일 뒤로 가서 가액을 먼저 찾으세요. 만약 저 자리에 임대료가 나와 있으면 틀렸죠. 그럼 바로 넘어가시고요. 가액이 나와 있다면 다시 앞으로 가서 재조달 원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감가 수정 확인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지난 시간하고 뭔가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방식 7방법을 정리할 때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 그랬죠. 무슨 가액이라고요? 적상 가액. 어떻게 구했습니까?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죠. 근데 이거는 감가 수정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근데 이거 장난치지 않아요. 그래서 감가 수정이 뭐냐, 그러면, 자, 감가 수정, 자, 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가 적상가액 구했던 거죠. 여기서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이게 감가 수정입니다. 그래서 감칙을 보시면 감가 수정을 정의할 때 재조달원가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공제한다, 차감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구해진 가액이 적상 가액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볼게요. 그럼 재조달원가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재조달, 다른 말로 바꾸면 신축. 만일에 기준 시점에 신축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 말입니다. 기준 시점에 신축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게 재조달원가입니다. 자, 재조달원가는 이렇게 구할 겁니다. 자, 계산 문제에서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적상가액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적상가액을 구하려면 첫 번째 재조달원가 구하고 감가 누계 구해야죠. 그럼 첫 번째 재조달원가를 구하려면 문제 속에서 첫 번째 뭘 확인한다? 공사비를 확인하세요. 공사비. 두 번째, 공사비가 주어지기는 주어지는데 99.9% 과거의 정보예요. 과거의 정보. 전제가 이런 거였죠. 기준 시점에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건물이 신축된 것은 10년 전이다. 그럼 저 공사비는 10년 전 공사비입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공사비를 기준 시점의 공사비로 시점 수정할 수 있도록 물가 정보가 있을 겁니다. 물가 정보를 찾으세요. 자, 그리고 그 물가 정보를 이용해서 시점 수정만 하면 그게 재조달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계산 문제를 한 번, 두 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감가 수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경제적 내용연수법이죠. 자, 그런데 계산 문제는 그냥 정액법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정액법, 단어 그대로 액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액법, 100원짜리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재조달 원가가 100원인 기계가 있대요. 근데 이 기계의 수명을 우리는 내용연수라 그래요. 내용연수가 5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계는 1년에 얼마씩 감가가 되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재조달원가가 100원인데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1년에 20원씩 감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여러분들이 20원 그랬죠? 근데 이렇게 구합니다라고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20원이라는 내용을 알았을까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또 저걸 막 외워요. 또 외우다 보니까 오히려 계산 문제를 못 풉니다. 편안하게 갑시다. 정액법은 단어 그대로입니다. 단어 그대로 정액, 액수가 일정하다고요. 그래서 정해진 일정액, 액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 내용연수로 평분, 평균 분배. 방금 이렇게 했죠. 100원 나누기 5년. 이 5년이라는 내용연수가 정확히 말하면 경제적 내용연수인데 경제적 내용연수로 평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가 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한다. 무슨 말인지 볼까요? 20원의 감가 상각비겠죠. 그럼 1년 1년 지날 때마다 누계액 보세요. 1년이 또 지나면 누계액은 40원, 또 1년이 지나면 6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해서 증가한다. 매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20원 일정하지만 누계액은 경과연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자, 산정 방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만일에 이 기계가 5년이 지나서 고철값을 10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해 볼까요? 100원짜리 기계였는데 5년 지나면 고철값 10원은 받을 수 있대요. 그럼 마이너스 10원. 10원만큼 다시 현금 회수를 했으니까요. 나누기 5년 하면 1년에 18원씩 감가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매년의 감가는 이렇게 구합니다. 경제적 내용연수 5년. 요 100원이 재조달원가. 고철값은 받을 수 있다. 잔존가치. 그럼 누계액은 요 매년의 감가.

대가액에다가 곱하기 경과연수를 곱하면 돼요. 자, 이걸 한번 계산 문제로 한번 만나보시죠. 여러분, 이걸 불편하게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 부동산학 개론에서 계산 문제는 9문제 내지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36회 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1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계산 문제는 10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9문제에서 11문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계산 문제를 학습하실 때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자, 가장 정형화된 계산 문제, 그게 기출 문제겠죠. 기출 문제를 그냥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출제자가 바뀌더라도 숫자가 조금 바뀌고 일부 내용을 조금 용어를 바꾸는 거지,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볼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놓으니까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시상가액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갑자기 못 구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가법이죠. 원가법에서의 시상가액을 구하랍니다. 원가법의 시상가액, 그게 뭘까요? 정확합니다. 적상가액을 구하라는 말이죠. 그럼 적상가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제조다론가 마이너스 감가누계. 자, 제조다론가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제조다론가 구하는 방법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세 단계로 딱 나눠 설명했죠. 그리고 말 공식처럼 외우지는 마시고요. 제조다론가 편안하게 생각해 봐요. 자, 문제에서 먼저 한번 봅시다. 기준 시점은 23년 10월인데 사용 승인 시점은 15년이죠. 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을 알고 싶은 것은 23년인데 이 건물이 신축된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5년이네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당시 사용 승인일 그때 당시 공사비가 단위 면적당 120원이었대요. 120만 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등등등등 이렇게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럼 먼저 하나씩 갑시다. 제조다론가를 구할 때첫 번째 뭘 찾는다고요? 공사비. 자, 여기서 이제 공사비 찾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뭘 봐야 되느냐면 단위 면적당 공사비인지 아니면 전체 공사비인지. 아니, 그런데 단위 면적당 공사비인지 전체 공사비인지 정말 출제자가 친절하게 제시합니까? 예, 정말 친절하게 제시합니다. 뭐만 보면 될까요? 단위 면적이 없으면 전체 공사비예요. 단위 면적이 없으면 전체 공사비고 단위 면적이 들어가면 단위당 공사비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전체 면적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자, 시작합니다. 제조다로 공사비가 얼마라고요? 단위당 1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요? 250. 그게 곱해야죠. 자, 여기까지가 공사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찾기로 했습니까? 물가정보. 자, 전체로 쭉 보면 물가정보라는 게 건축비 지수겠네요. 25년 당시, 즉, 사용 승인일 당시 100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기준 시점이 150이랍니다. 그러니까 1.5배 뛰었다는 말이죠. 곱하기 1.5. 정확한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100분의 150.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1.5 곱하면 이게 제조다론가입니다. 그럼 제조다론가를 구한 겁니다. 이제 감가누계로 갑니다. 첫 번째 구하는 게 매년의 감가액이죠.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서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기계 100원짜리가 5년이면 100원 나누기 5년 했죠. 근데 만약 잔존가치가 있으면 잔존가치를 차감하면 되는데 주어진 문제는 편하게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그랬네. 그러면 제조다론가는 4억 5천인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 내용연수인지 물리적 내용연수인지를 봐야 돼요. 물리적 내용연수 아닙니다.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하나 더 봐야 될게 있습니다. 경제적 내용연수인지 아니면 잔존연수인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50년. 그럼 나누기 50년 하면 되겠네요. 4억 5천 나누기 50 하면 매년의 감가액이 나옵니다. 900만 원.

자, 이제 우리는 감깐누계액을 갑시다. 그럼 감깐누계액은 매년 1년마다마다 900만 원씩 감가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전체 경과된 연수가 몇 년일까? 자, 사용 성인은 15년, 가격을 구하려는 기준 시점은 23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년, 16, 17, 18, 19, 20, 1, 2, 3, 8년 걸렸네요. 그러면 900만 원 곱하기 8, 7200. 그러면 재조달원가 4, 5천. 그리고 감가누계액은 7200만 원.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적상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됩니다. 10조 이 형태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달라질 수 있는 게 뭐가 달라질 수 있느냐? 그것만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달라질 수 있는 게 단위 면적을 제시 안 하겠죠. 근데 말입니다. 단위 면적이 빠져버리면 이 면적의 정보도 없어요. 연면적이란 말 자체가. 첫 번째, 단위당 재조달원가인지 전체 공정에서 발생한 공사비인지 그거 하나 구분하시고요. 두 번째, 날짜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걸 신경 쓰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항상 바뀌겠죠. 이것도 신경 쓸 만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잔존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잔존 가치가 금액으로 놓을 수도 있고. 잔존 가치가 10%입니다. 이렇게 제시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적 내용 연수가 아니라 잔존 연수가 놓을 수 있습니다. 잔존 연수. 만일에 잔존 연수가 42년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매년의 감가상각액을 구할 때, 매년의 감가액을 구할 때몇 년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잔존이죠. 앞서 경과 연수가 몇 년이었죠? 경과된 기간이 8년이죠. 지나간 기간이 8년이고 잔존, 남아있는 기간이 42년이면 결론은 50년이죠. 동일하죠. 그래서 이 형태만 달라질 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가법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로 만나야 될 내용입니다. 심플합니다. 그냥 문제 형태를 딱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목을 한번 잘 보시죠. 정부가 가격을 공시하겠대요. 야, 이거 참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정부가 콜라 가격을 공시하고, 정부가 라면의 가격을 공시하고, 자동차 가격을 공시한다? 이상하죠. 자, 그러니까요. 왜 이걸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기본적인 것이 세수를 정확하게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랬는데 여러분 부동산은 뭘까요? 부동산 그러면 대표적인 게 토지하고 건물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근데 비주거용 부동산 그러니 갑자기 이거는 뭘까? 막 그래요. 상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토지, 주택, 상가, 부동산. 그래서 이 부동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법을 한번 풀어서 다시 말해 볼까요? 토지와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공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때 지표로 삼으세요라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래 빈도가 엄청 높죠. 거래 빈도가 높다 보니까 가격이 수시로 제공이 됩니다. 단독은 그렇지 않죠. 그런가 하면 저 시골에는 토지도 생각해 보시죠. 거래가 频번한 게 아니죠. 어떤 토지는 5년에 한번 거래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10년에 한번 거래될 수도 있는데 그 토지의 가격이 얼만지 알아야 두 사람이 거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방이, 토지를 가진 일방이 얼마다라고 제시하면 그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인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적당한 또는 적정한 가격을 알려주겠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표로 삼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하나씩요. 이제 제목부터 딱 보세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 공시법입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공시법은 법채처에서 약칭한 거예요. 여러분 2차 가면 그 공시법 아닙니다. 그 공시법은 학원가에서 부르는 공시법이고 이것은 법채처에서 약칭 공시법이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어떻게 해요? 토지. 두 번째는 주택. 세 번째는 비주거용. 이렇게. 자, 먼저 구분합시다. 근데 어떤 토지, 어떤 지역에서 토지 가격을 산정한다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는 토지 단위가 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1제곱미터로 다 나눕니다. 다 쪼갭니다. 그리고 모든 토지들에 대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가를 대표할 만한 토지를 하나 선정합니다. 그 결과 A라는 토지가 이 지역에서는 가장 대표성을 지니고 있답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는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까? 싸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가격대가 높은 게 대표적이야. 낮은 게 대표적이야. 그러면 대표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토지들의 가격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격. 그래서 이때 A라는 토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표준지라고 해요. 이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가 먼저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B라는 토지, C라는 토지 또는 D라는 토지 등등의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는 겁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싶은 건 표준지 공시지가입니까? 개별 공시지가입니까? 개별 공시지가 나의 토지 가격이죠. 개별 공시지가는 나의 토지 가격이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나의 토지 가격이 아니라 내 토지가 있는 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토지의 가격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측면에 도로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A라는 표준지가 유리합니까? B라는 나의 토지가 유리합니까? 나의 토지가 유리하겠죠. 그럼 그것만큼 나는 표준지보다 가격이 높게 결정되겠죠. 그러므로 표준지가 결정되어야만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기가 편해져요. 그래서 토지 가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합니다. 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표현이 어색하더라도 잘 보세요. 토지는 다이렉트로 갑니다. 주택은 다이렉트로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으로 가면 틀립니다. 한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 단독주택이 다시 표준과 개별로 구분됩니다. 자, 이걸 빨리 머릿속에 설정하세요. 이게 우리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동안 매해 출제되었고, 그 2년에 한 번씩 이게 또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틀리게 출제하면서. 그래서 워낙 많이 출제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뜸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독은 다시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합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자, 다음. 비주거용 부동산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용어를 붙여서 가볼게요. 자, 글씨를 조금 줄였습니다. 여기는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그리고 일반 부동산이 다시 표준과 개별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일반 부동산은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그리고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다시 우리가 함께 다루는 법 제목을 볼까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전체 8개. 오, 그러면 우리가, 이는 말 그대로 법이니까 법. 시험 문제가 법 조문이 나온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법 조문이 엄청나게 복잡하죠. 근데 잘 보세요. 표준, 표준, 표준. 용어만 다를 뿐법 체계 똑같습니다. 상당 부분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래 둘은 볼거 없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만 학습하면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개별, 개별, 개별. 여기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자, 개별자 안 붙는 거두 개. 그러면 각각,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의 법 체계가 유사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먼저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정리할 부분은 토지 가격은 다이렉트로, 나머지 둘은 다이렉트로 가지 않는다는 것. 단, 지금까지 우리 시험 문제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시험 문제로 별로 다루질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 현장에 나가면 감정평가사들이 대체로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사용하는 빈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비례하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흐름은 잘 잡아놓고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 대상은 8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8개 공시 대상을 하나씩 언급해 보세요. 자, 기본적, 그러니까 앞선 그림을 생각해야 돼요. 토지는 다이렉트로, 주택하고 비주거용은 뭔가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그러므로 공시 대상이 크게 세 가지죠. 토지, 주택, 비주거용. 그러면 각각 표준과 개별에서 6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8개가 만들어졌던 이유. 그래서 8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천천히 8개를 언급해 볼까요?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주택으로 갑니다. 표준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이제 비주거용으로 가볼까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이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야 정리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하고 난 후에 제목을 한번 볼까요? 다시요. 공시래요. 그럼 공시 주체가 있겠네요. 공시는 누가 해주는 거죠? 당연히 정부가 하겠죠. 그러니까 먼저 전체적으로 개별자 붙는 거 찾아보세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개별자 붙는 거 3개 있죠. 개별자 붙는 세 개의 공시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나머지는 국장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심플하죠. 자, 어쨌든 관련된 법은 부동산학 개론에서 다루고 있고, 부동산학 개론인데 일단 부동산이라면 일단 국토부겠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할 내용은 개별자 붙는 세 가지. 개별자 붙는 세 가지는 공시 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나머지는 국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시 주체는 알겠는데 역시 공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언제 공시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공시일입니다. 여기서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공시일도 있고요. 공시기준일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공시일도 있고요. 결정 공시일도 있습니다. 먼저 개별자 붙는 세 가지 찾으세요. 개별자 붙는 요세 가지는 결정 공시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정과 공시를 함께 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개별자 붙는 것들이 시험 지문에 나왔을 때는 결정 공시일. 나머지 다섯 가지는 공시일. 그 다음에 공시 기준일은 뭘까? 여러분,
공시 기준일

0: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치 형성 요인을 찾는 거예요. 즉, 지하철과 이 토지는 지하철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지? 이제 유동 인구수는 어떻게 되지? GTX가 이번에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러한 요인들을 찾는 거예요. 그 날짜가 공식 기준일입니다. 그럼 그러한 가치 형성 요인들을 모아서 이러한 원인 때문에 가격은 1% 상승, 이러한 원인 때문에 가격은 2% 상승, 이것을 결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가격을 알려주는 날짜가 공시일입니다. 그러므로 공시 기준일은 모두가 다 1월 1일. 공시 기준일은 모두가 다 1월 1일. 자, 공시 1로 가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제일 중요해요. 개별 공시지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죠. 그럼 그 전까지. 5월 31일까지.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다음. 토지와 주택을 비교하세요. 여러분, 재산세가 1년에 두번 나오죠. 토지분이 먼저 나오던가요? 주택분이 먼저 나오던가요? 주택. 그래서 주택분은 한달 앞섭니다. 끝. 나머지는 정리할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해 두시면 조금 더법 조문을 보실 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원가법에서 계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래서 전형적인 그 계산 문제 하나를 놓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인 개념과 틀을 한번 정리했으니까 잘 분류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졸 검정고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역사 공부하기로 했죠. 역사. 우리 삼국시대 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민주주의 발전까지 볼 텐데, 이 앞부분은 일부러 저희가 지금 수업을 제가 안 해요. 왜냐하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삼국시대 때부터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왕들이 쫙 있는데요. 이 왕들을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공부하실 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먼저 아셔야 되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 왕들은, 자, 먼저 소수림왕 있고요. 그리고 광개토대왕. 체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장수왕. 자, 백제책에서는 이제 근초광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신라 쪽에서는 진흥왕 아셔야 되는데, 근데 신라 같은 경우는 내무랑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진흥왕, 버풍왕도 사실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왕들만 일단 체크는 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왕들.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리고 근초광, 그리고 내무랑, 진흥왕은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먼저 이 태조왕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태조왕 같은 경우는 1세기에서 2세기 때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자 상속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의 힘이 굉장히 세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고국천황 같은 경우는 진대법이라는 걸 실시를 해요. 그래서 구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 곡식이 가장 모자르냐면, 봄에 가장 모자릅니다. 그래서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게 하는 이러한 진대법이라는 걸 실시하는 게 바로 고국 천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고구려가 원래 다섯 개 부족이 합쳐진 나라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태조왕 때 같은 경우는 이 다섯 개 부족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서 이제 한 명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특별히 막 힘이 되게 세고 막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고국 천황이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바꿉니다. 행정적 오부를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네 개의 부족장들을 신하로 삼아요. 신하로 삼고, 이제 왕이 더 높은 이런 행정적 오부로 변경이 됐다라는 게 바로 고국 천황 때다. 지금 무슨 의미냐? 이 태조왕 때부터 고국 천황이 힘이 더 셌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천왕이 있는데, 미천왕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낭랑군이라고 있어요. 한 나라에 의해서 낭랑군과 현이 막 설치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낭랑군입니다. 그 낭랑군을 몰아낸 게 미천왕이다라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지 출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고국원왕입니다. 이 고국원왕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만약에 되면, 되진 않을 텐데, 만약에 되면 근초국왕에게 전사당했다가 나올 거예요. 근초국왕에게 전사당했다. 그래서 이 고국원왕 같은 경우는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를 당한 왕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고국원왕이요, 엄청 유명한 왕이에요. 엄청 유명한 왕. 이게 그 외교를 엄청 잘해서 되게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 근초국왕에게 전사당했다. 요것만 주로 출제가 되고요. 이 고국 원왕이 한 일을 다 누가 이제 또 혜택을 받냐면 아들의 혜택을 받아요. 소수림왕. 자, 이 소수림왕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먼저 소수림왕 같은 경우는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불교 수용. 그리고 법을 만들어요. 율령을 만드는 거죠. 율령반포. 율령반포하고요. 율령이 법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율령반포하고.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요. 그게 뭐죠? 태학. 아, 태학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요게 소수림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광개토대왕. 자, 광개토대왕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광활한. 이게 광이 광활한. 개가 10개입니다. 토가 땅이죠. 그래서 광활한 토지를 연 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암기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광활한 게 남쪽이 강화래요? 북쪽이 강화래요? 여러분들? 북쪽이 강화라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어디 쪽을 점령했다? 북쪽을 점령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사실 광개토대왕이 한강도 점령을 하는데, 한강도 북쪽만 점령을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연호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한다까지 알아두시면 너무 좋죠. 자, 다음 장수왕입니다. 자, 장수왕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죠. 광개토대왕의 아들인데, 이 장수왕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전성기 왕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장수왕은 5세기 때 전성기 왕이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장수왕 같은 경우는 남진정책 실시하죠. 그래서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평양성으로 수도로 옮기고요. 남진정책 실시하고요.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백제 볼까요? 백제는 고위왕이 먼저 나오는데, 고위왕이 중앙집권국가 기틀을 마련한 왕이에요. 관등제하고 관복제도 마련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중앙집권국가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죠?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고위왕 같은 경우는요, 우리 마한, 진한, 변한, 삼한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마한의 목지국을 병합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근초국왕인데요. 근초국왕 같은 경우가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왕이죠. 야, 근초국왕은 4세기 때 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고국원왕을 전사시킵니다. 자, 그런데 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냐? 바로 전성기 왕이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지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지도가 나왔을 때 이렇게 중국 쪽으로 화살표가 돼 있고 일본 쪽으로 이렇게 진출한, 이런 진출한 표시가 돼 있으면 근초국왕이에요. 근초국왕 같은 경우는 중국의 요서 산둥, 일본의 규슈 지역으로 진출합니다.

일본 외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한 왕이 바로 근초고 왕입니다. 자, 근초고 왕 때는 당연히 왕의 힘이 셌겠죠. 그래서 왕위가 이제 부자 상속이 이루어졌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침유왕입니다. 침유왕은 불교를 수용한 왕이고요. 무령왕 하면은 우리 무령왕릉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무령왕릉. 이 무령왕릉이 왜 유명하냐면 이 백제 무령왕릉은 고구려 백제 신라 무덤 양식이 아니에요. 되게 특이한 벽돌 무덤 양식입니다. 이거는 중국 남조 양나라 무덤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무령왕릉을 보고서 아, 중국 남조하고 교류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성왕인데요. 성왕 같은 경우는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 원래 여기에서 원래 한성이었거든요. 한성. 한성이 서울이죠. 원래 근초고왕 때 당연히 한성이었고요. 한성이었는데 이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아요. 백제가. 그래서 백제가 한성을 버리고 웅진으로 지금의 공주죠. 공주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 공주 지역에 있던 무덤이 여기예요. 무령왕릉이에요. 웅진. 그리고 성왕은 이 웅진에서 어디로 옮기냐면요. 사비로 옮기게 됩니다. 자, 사비가 지금이 어디냐면 부여라는 도시예요. 부여. 왜냐하면 왜 지금 거기가 부여냐면 성왕이 이때 나라 이름을 백제에서 남부여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남부여로 나라 이름을 바꿨고 이때가 이제 어디였다? 사비 부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명칭이 부여라는 도시 이름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성왕 같은 경우도 이게 중요성이 좀 있긴 있어요. 성왕 같은 경우는 진흥왕하고 같이 고구려 한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강 하류를 차지한 왕이 바로 성왕이 되겠는데 근데 배신을 해요. 진흥왕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당하면서 이 백제와 신라가 원수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신라입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내무랑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게 내무랑이라는 건 광개토대왕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내무랑이 약간 좀 내물줬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암기하기 쉽게.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내무랑이죠. 내무랑이 광개토대왕한테 내물을 줘요. 자기네를 좀 보호해 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광개토대왕이 이 신라 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무랑 시기 때. 그래서 왜구를 격퇴해 주고요. 옆에 있던 금관가야도 같이 공격을 해 줘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도움을 줘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이제 호명 그릿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무랑. 그리고 이때는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진 않았어요. 이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원래 신라 같은 경우는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 왕이 됐는데 이 내무랑 때부터 이제 김씨가 왕위를 독점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중왕은 우리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되더라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중왕 때가 바로 우산국을 점령한 거예요. 울릉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지증왕 때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자, 버풍왕입니다. 버풍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비읍자 들어가는 건 대부분 다 버풍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은데 뭐가 있냐면 이제 법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율령을 만들고 병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공인을 합니다. 공인을 해요. 그리고 금강가를 점령한 게 바로 버풍왕이고요.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진흥왕이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전성기 왕이기 때문이죠. 자, 6세기 때 왕입니다. 6세기 때 왕.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진흥왕 같은 경우는 한강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각각 점령지마다 단양 적성 비유의 진흥왕 순수비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시기가 제일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많이 나오는 왕들 중심으로, 유명한 왕들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려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고려 초기 왕권 강화 내용 나와 있는데요. 먼저 태조 왕건, 그리고 광종, 성종 나와 있는데, 이 세 명 왕들은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자, 먼저 태조 왕건입니다. 이 왕건 같은 경우는 후삼국을 다시 재통일한 그런 인물입니다.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원래 이름이 뭐냐면 원래 이름이 건이에요. 건. 건인데 진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왕건이 된 겁니다. 이 왕건이 뭐를 하냐. 이제 다시 통일을 했으니까 지방에 있는 호족들을 포섭을 해요. 그래서 귀족들에게 땅도 주고요. 관직도 주고. 그리고 왕씨 성도 막 하사합니다. 사성정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플러스 이제 혼인정책을 실시하죠. 결혼을 막 해요.

그 딸더라고. 그리고 견제도 합니다. 사신간 또는 기인 제도를 실시해서 견제도 하고요. 자, 또한 이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처음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후대들한테 이제 야, 이제 나라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다스려라는 훈요십조를 제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태조 왕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광종입니다. 광종이 공부하기가 제일 쉬워요. 왜 공부하기가 제일 쉽냐면 광종 같은 경우는 두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과거제가 실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노비안건법이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과거제 실시, 노비안건법, 광종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우기 좀 쉬워서 연호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광덕중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더 좋죠. 자, 다음은 이제 성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선시대에도 성종이 있어요, 없어요? 조선시대 왕 중에서 성종 있죠. 일반적으로 성종이라는 이름을 가지려면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성종도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고려의 기틀을 마련한 거죠. 자, 성종 같은 경우는 이제 12목, 12목의 관리를 파견하고요. 지방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학이라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최승모라는 사람한테 시무 28조를 받아서 유교로 나라를 좀 통치해라는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되는 게 바로 성종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고려의 세력 변천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문벌귀족이 있는데요. 문벌귀족은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문벌, 가문이 좋은 그러한 귀족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경원이 씨가 있습니다. 경원이 씨. 경원이 씨인 이자겸이 있는데, 이자겸 같은 경우는 두 명의 왕의 장인어른입니다. 예종하고 인종의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이제 인종 때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죠.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면서 실패를 하면서 유배를 떠나면서 이 문벌귀족이 끝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문벌귀족은 가문이 굉장히 좋은 애들, 좋은 가문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된다. 자, 인종. 인종 다음에 누구냐면 의종이에요. 의종 때가 또 무신 정권입니다. 무신 정권.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자, 의종 때가 무신 정권인데 의종이라는 왕이 원래 되게 똑똑했던 왕인데 자기가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좀 정치를 하려고 하면 문벌귀족들 때문에 이게 잘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향락에 빠집니다. 술 먹고 노는 거죠. 근데 놀 때도 누구하고만 노냐면 문신들하고만 노는 거예요. 문신. 무신들을 이제 무시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의종이 보현원이라는 절에 행차하는 중에 사건이 터져요. 자, 대장군하고 무신 중에서 가장 높은 대장군하고 젊은 문관하고 수박희라는 싸움을 시켜요. 그런데 젊은 무관이 무신이 아 문관이죠. 젊은 문관이 이 나이 많은 대장군의 뺨을 때립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보현원에 도착하자마자 문신 갓을 쓴 사람들 다 죽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무신 정변이고 그로 인해서 무신 정권이 탄생이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까지 이렇게 초기 문신. 그리고 이의민을 제거하고 등장한 게 최충원입니다. 최충원 다음에 이제 최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최우 때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몽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몽골. 자, 몽골이 쳐들어와서 고려의 간섭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몽골의 세력을 등에 업고 힘이 센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권문세족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 권문세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몽골의 백을 믿고 몽골의 힘을 등에 업고 등장한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나라입니다. 원나라. 자, 이 권문세족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해요. 신진사대부라고 이제 고려 후기죠. 신진사대부가 등장하면서 권문세족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공민왕이 이 권문세족을 좀 숙청을 하고요. 자,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을 비판을 하면서 이 신진사대부가 어떤 나라를 만든다? 조선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돼요. 문벌귀족, 무신정권, 권문세족,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이렇게 됩니다. 신진사대부. 여기까지 가면 신진사대부까지 가면 뭐가 되는 거죠? 조선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고려의 대외관계 좀 볼게요. 뭐 거란입니다. 거란 1차 침입이 있고요. 여기서 서희의 외교단판 굉장히 유명하죠. 이 서희의 외교단판으로 어디를 얻은 거죠? 강동 육주 지역을 얻은 겁니다. 강.
강의 압록강의 동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압록강의 동쪽 6주를 서해 외교 단판으로 얻은 거고요. 자, 2차 침입은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요. 자, 3차 침입은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대표적인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3차 서해 외교 단판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여러분들 상식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여진 이야기인데요. 여진은 이제 윤간, 윤간의 권위로 별무반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진이 여기 있어요. 여진족이 여기 있는데요. 유목민입니다. 싸움을 너무 잘해요. 말을 타고. 그래서 윤간이 져요. 전쟁에서.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왜 졌는지 왕한테 설명을 합니다. 여진은 말을 타고 싸워요. 우리도 특수부대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그래서 별무반을 만들어요. 별무반을 만들어서 동, 여기가 동쪽이죠. 북, 이쪽에다가 동북쪽에다가 아홉 개 성을 만듭니다. 이게 동북구성을 축조를 하게 된 거죠. 자, 다음 몽골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 때, 무신정권 최후 때 몽골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또 쳐들어올 것 같아서, 몽골이 또 쳐들어올 것 같아서 바다에서는 좀 힘을 못 쓰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도를 강화로 천두를 합니다. 강화로 천두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처의 힘으로 누구를 몰아내기 위해서, 몽골을 몰아내기 위해서 팔만대장경 만들고요. 자, 그리고 몽골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요. 좌별초, 우별초, 야별초로 이루어진 삼별초의 항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키워드니까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키워드. 자, 공민왕입니다.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공민왕 같은 경우는 반원 자주 정책을 실시하죠. 그래서 정동행성을 폐지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몽골풍을 금지시켜요. 우리 여러분들, 몽골풍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몽골 그러한 관습이. 예를 들어서 연제군지 있죠. 이것도 몽골 거예요, 사실. 그리고 설렁탕, 소주, 이런 거 다 몽골에서 온 겁니다. 이게 몽골풍인데, 공민왕이 이런 걸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왕권 강화체계로 신돈이라는 스님을 등용해서 전민 변전 도감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전, 땅하고요, 민, 백성이 변한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검문세족이 마음대로 막 노예로 삼고 마음대로 땅을 뺏었는지 살펴보는 게 바로 전민 변전 도감이다. 그래서 누구를 견제하는 거죠? 권문세족을 견제하는 거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이제 조선으로 넘어갈게요. 조선 같은 경우는요, 알아야 할 왕들이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인데, 근데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압도적인 왕이 바로 세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태종부터 잠깐 좀 봐주시면. 태종이 이방원입니다. 이방원. 자, 이방원이기 때문에 이방원은 이게 난으로 정권을 잡은 거예요. 왕자의 난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으로 정권 잡은 왕들은 왕권 강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 태종이 육조직계제가 이게 왕권 강화책이거든요. 그리고 세조도 계유정 난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조직계제 마찬가지로 난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왕권 강화책을 실시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태종 같은 경우는 사병을 폐지시켜요. 귀족들이 데리고 있는 사병을 폐지시키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주민등록증 같은 호패법을 실시하게 되는 게 바로 태종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태종의 아들입니다. 세종이죠. 자, 세종 같은 경우는 이 육조직계제하고 정반대인 즉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강조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우리 너무 잘 알죠. 근데 계속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집현전을 설치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세종대왕이 영토도 확장을 많이 해요. 영토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영토가 요런 영토가 세종대왕 때 개척이 된 겁니다. 사군 육진. 그리고 이종무시켜서 쓰시마섬 대마도도 정복을 하고요. 세종이었습니다. 자, 다음 세조입니다. 세조 같은 경우는 난을 통해서 왕권 강화했다 그랬죠. 그래서 육조직계를 실시합니다. 왕권 강화체. 자, 또한 이제 집현전을 폐지를 하죠. 세종하고 정반대 정치 행보를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성종입니다. 자, 성종은 홍문관을 설치하는데 홍문관이 뭐랑 유사한 거냐면 집현전이랑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국대전이라는 게 세조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경국대전이 세조 때 만들어졌던

다가 성종 때 완성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태종하고 세조하고 비슷하구나. 나는 읽혔으니까. 그리고 세종하고 성종이 비슷하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자,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일제강점기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게요. 출제되니까. 자, 먼저 일제강점기 때 통치정책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910년대 이제 한일병합이 되죠. 이러다 보니까 1910년대는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게 1910년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은 이때 무단통치를 실시를 하게 되죠. 무단통치. 이때 무단통치를 실시하고요. 그러니까 강압적 통치죠. 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헌병경찰 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무서워요. 무슨 이야기냐면 길거리에 우리 뭐 치안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분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때는 헌병들, 군인들이 총을 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칼을 차고. 엄청 무섭죠. 이러한 공포 분위기를 만든 게 무단통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이게 강력하게 통치를 하다 보니 조선인의 하나요? 태형이 가능해요. 때리는 게. 즉결 심판 막 하고. 바로 심판을 할수 있고. 이런 게 이제 1910년대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요. 1910년하고 1920년 이 사이에 굉장히 우리 민족 역사상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자, 1919년이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3.1운동은요, 여러분들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3.1운동 계기로 무단 통치에서 뭐로 바뀌게 되냐면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문화 통치. 이게 3.1운동이라는 게 우리나라 민족의 가장 대규모의 민족 운동이었잖아요. 항일운동 중에서 가장 대규모 민족 운동.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아, 이거 너무 강하게만 했더니 좀 힘드네. 우리 겉으로만 잘해주는 척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는 일본이 대륙 전쟁을 준비를 해요. 대륙 전쟁을. 그래서 대륙 전쟁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군인. 두 번째는 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를 하게 되냐면, 이제는 우리하고 너네하고 똑같아, 하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말살 통치. 자, 이게 1930년대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제 식민지 수탈 정책입니다. 경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는 뭐를 하게 되냐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죠.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을 일본에서 어떻게 하냐면, 기안부 신고제로 해요. 기안부 신고제. 기안을 굉장히 짧게 잡고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일본에 대한 적대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신고를 잘안 하죠. 그리고 일부러 절차, 신고 절차를 복잡하게 해놔요. 이러다 보니까 신고를 못하는 토지들이 많죠? 이거를 다 일본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한테 헐값에 팔던지. 자,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게 1910년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토지조사 사업. 20년대입니다. 1920년대는 뭐를 하게 되냐면, 이때는 일본이 그 산업화가 돼요. 산업화가 돼가지고, 일단은 곡식이 많이 모자르게 돼요. 평야도 별로 없지만,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농사를 잘안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에는 식량 증식 정책이 일어나요. 식량. 자, 3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 전쟁한다 그랬죠? 전쟁.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무기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남면 북양 정책이라 그래서 남쪽에서는 면을, 북쪽에서는 양을 기르게 된다라는 게 바로 1930년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운동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3.1운동. 자, 먼저 배경은 이거죠. 이 국내적 배경은 뭐냐면, 국내는 고종의 암살설이 퍼지게 됩니다. 고종이 독약 먹고서 죽었다. 누가 타살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발표가 됩니다. 자기네 민족은 스스로 다스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우리도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걸 레닌이 이제 약소국에 대한

약소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 바탕으로 3.1운동이 일어나고요. 이 3.1운동의 영향이 또 기가 막힙니다. 어디에 또 영향을 주냐? 자, 인도에 영향을 줘요. 자, 인도의 비폭력 운동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중국에는요, 뭐가 있냐면 오사운동이라고 있어요. 중국의 오사운동이라고 있는데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무단 통치에서 뭐로 바뀌었다?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자유민주주의 발달 과정 보면은 이게 외우기가 쉬워서 4.19 혁명,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화가 발전이 됐다라고 간단하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민주주의 진전에서 이 정부 내용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팁을 드리면 일단은 김대중 정부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김대중 쪽만 좀 보게 되면 이때 IMF를 극복하게 돼요.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요게 많이 나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난다. 자,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문제가 출제가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공부하실 때 이렇게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정도, 요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된다. 김대중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인트를 잘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능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는 저는 최경석이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대비.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편으로 10강에 왔습니다. 자, 10강을 보시면 개항개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10강에서부터 15강까지 무려 6편을 다 근현대사로 갈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한능검에서 근현대사가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 절반 정도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절반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한 25개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중에서 몇개 빼면 한 22개에서 한 23개 정도 되죠. 자, 그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근현대사를 쑥 들어가게 되면 개항개학이, 그다음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현대사,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이 3단계로 나누니까 제 입장에서도 여러분들한테 6강을, 그러니까 10에서부터 15강까지 한번 준비해 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근현대사를 맞춰 나가자. 그래야 우리가 또 원하는 급수에 확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개항개학인데, 개항개학기를 1, 2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10강에서 개항개학기 쭉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시에 이제 초창기, 예, 흥선대원군 집권, 즉 고종주기부터 시작해서 쭉갈 거다.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까지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이 근현대사는 촘촘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완전 이 근현대사를 연도를 다 외운 정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조선 후기까지는 특정한 왕, 요 정도만 알면 됐는데, 이제는 근현대사가 점점 좀 오늘날의 우리에게로 다가오기 때문에 연도라든가 아니면 10년 단위로 끊어서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도 제가 굉장히 많은 연도를 담아오긴 했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어떤 사건과 어떤 조약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여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부분 함께 여러분들이 압축적으로 잘 따라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번 10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흥선대원군의 집권인데, 뭐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고종이 즉위한 거예요. 고종이 즉위했는데, 자, 그런 속에서 흥선대원군의 예를 들어서 왕권 강화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왕권 강화 정책으로는 우선 우리가 전에도 배웠습니다. 자, 비변사라고 해서 봤던 거.

그래서 이 여러분들 삼포 외란이나 아니면 을묘 외변을 거치면서라고 하면서 이 비변사가 상설화되고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에 최고 권력 혹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총괄하는 곳으로 있었다라는 게 비변사였는데, 그때 우리가 비변사가 특히 세조 정치기 때 최고 권력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고종이 즉위하고 어린 고종으로 이제 즉위했지만 이때 당시에 권력을 한 10년간 잡았던 흥선대군 입장에서는 이 비변사를 축소시켜야지만 이 세도 가문의 권력도 이렇게 줄어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변사를 축소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의정부와 삼군부는 부활을 시켜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의정부로 조선이 정상화되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실제로 한능검에서는 대전 회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법전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경국대전 하면 여러분들 성종이 있겠고요. 그쵸? 속대전 하면 영조가 있고, 대전 통편 하면 정조예요. 그래서 대전 회통은 고종 때인데, 실질적으로 흥선대원군 이렇게 알아두셔라. 다만, 대전 통편이랑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겠다. 그래서 대전 회통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냥 여러분들 꼼수지만, 대전 회통이 히읗이 나오니까, 흥선대원군의 히읗.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볼수 있겠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편 서원 철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서원을 정리했던 영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조 잘 보셔야 돼요. 영조 때 신문고가 부활되고 서원을 또 정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47개를 남겨두고 없앴다라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릴게요. 자, 그다음 경복궁을 다시 지어 해서 중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당시에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징수를 했다. 그다음 상평통보가 나오는데, 상평통보의 100배가 되는 당백전이 나오는데, 당백전을 좀더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있는데요. 자, 여기 여러분들 혹시 몰라서 요 순서를 갖고 왔습니다. 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료를 주고 요 자료에 해당되는 게이 중에 뭐니라고 맞추는 거나 나오든가, 아니면 사회식이 문제. 자, 다시 한번 자료가 무엇을 말하는지 사건, 그다음 혹은 사회식이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병인 박해부터 병인 양요까지 다 1866년이지만 병인 박해 이후 그 사이에 미국 제너럴 셔먼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이거를 이제 화공을 해서 불살랐다라고 했을 때 바로 박 교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박 교수가 철종 때 안핵사로 임실농민봉기 당시에 파견됐었고, 평안감사로서 제너럴 셔먼 사건 때 중심인물로 바로 박 교수가 있었다라는, 화공을 명령했던 박 교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도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오페르트 독일인이죠. 독일 사건 실패로 돌아갔고 남양군묘 파헤치다 걸렸고요. 그 다음에 신빙향유 1871년인데, 그 다음에 척하비 수리까지 이 순서를 알아두라고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가 네, 지금 병인양요 160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에 맞춰서 그 다양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기도 하고, 저도 또 답사를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건 뭐냐면, 우선 프랑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이 있는데, 정족산성이 조금 더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한 건 기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신미양요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광성보 전투가 나오고, 어재연의 전사와 그다음에 장수 숫자, 여기 써놨습니다. 혹시 몰라서 깃발 자체가 이렇게 장수 숫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자기, 그래서 요 기를 미국이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반환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라 말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이 나오는데요. 강화도 조약 여러분들 조일소 조규라고 하는데, 우선 쭉 나온 것 중에 하나 통상 개화론이 대두했다. 그래서 또박 교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 운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서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 직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당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게 되고 해안 측량권을 허가했으며 치해법권이 성립된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수신사가 있다라는 부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수신사로 가는 것은 강화도 조약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까지는 통신사잖아요. 요거 하나 구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 조일소 조규 불록이 있는데, 이 불록에서
일본 외교

간의 자유로운 여행이 있고요. 그다음 이 부분, 부록에서 잘 나온 부분, 개항장에 일본 거류지가 설정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허용됐다라고 있습니다. 한편 조일무역 규칙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걸 이제 세칙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관세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진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예전에는 무관세라고 많이 했는데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관세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진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명시되는 것은 1883년의 조일통상장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강화조약이 이제 먼저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는데, 이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이 나와서 배경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청의 알선이 있었다. 특히 이홍장이 있었고, 그 다음 황준원의 조선 책략이 유포되는데, 2차 수신사로 갔던 수신사로, 예, 수신사로 갔던, 예, 제가 다시 쓸게요, 여러분들.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중국인 황준원을 만난단 말이죠. 황준시엔을 만나서 그가 쓴 조선 책략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책이 널리 읽히고 심지어 고종도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친중국 결일본인데 바로 연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배경으로 있어서 우리가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최초의 서양과 맺은 조약이 된다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거중조정, 그래서 미국과 조선이 있는데 어떤 제3국이 있어서 둘 중에 어딘가를 예를 들어서 뭐 간섭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다른 쪽에서 도와주게 되는 거중조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영사재판권 여기서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최국대우와 관세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국대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 조약을 맺고 나서 1년 뒤에 보빙사를 파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빙사 단장의 민영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제가 영국부터 쭉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과 수교를 맺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프랑스 부분은 우리가 바로 또이 천주교를 공인하게 되는 부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이게 제가 사실 연도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의외로 이 1886년 이때가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최초라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서양 국가들하고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화정책이 이제 있는데, 한편에서는 추진이 되고 한편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봤었던 부분, 바로 2차 순신사 김홍집을 보시면 되겠고, 1차는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갔었던 것이고요. 2차 순신사로 김홍집 원래 일본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국인 황준을 만났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 조선 책략에서의 내용은 러시아가 남하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서 여기 바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부분까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한편 그래서 당시에 고종을 비롯한 조선 정부의 대신들은 그러면 뭔가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통리기무아문을 만들었다. 이게 1880년 12월이었는데 1880년이라고만 보시면 되겠고, 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12사를 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식군대로 별기군을 두게 된다 이런 것이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제가 제 입장에서 좀 개념화시키기 위해서, 도식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 예를 들어 청에 보낸 건 81년에 영선사라고 해서 김윤식을 보냈고, 그래서 청에 무기 제조법을 학습했고, 훗날에 이제 기기창을 설치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제가 했던 부분이고요. 영선사 현재도 나옵니다. 중국으로 청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일본은 1881년에 조사 시찰단으로 가는데, 어윤중, 박정향 등을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는 이렇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됐다라고 제가 개념화 시키는 거예요. 자, 보빙사는 좀 전에 보다시피 여러분들 민영익을 단장으로 했다라고 했었는데, 최초의 구미사절단이고, 이때 6.1주는 원래 보빙사 단원으로 갔다가 계속해서 미국에 남아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이 황준원의 조선 침략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고 뭔가 정책을 추진한 것도 있지만 반발한 쪽도 있었다. 그래서 퇴계 이황의 후손이었던 이만손이 영남 지역의 유생들과 함께 영남 만인소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 홍제학은 고종을 비판하면서 척사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의 나머지 것들 쭉 나오는데요. 박문국은 여러분들 한성순보를 발간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전한국, 그래서 전한국에서는 이게 돈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호전 발행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우정총국이 바로 우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위정척사 운동이 있었는데 위정척사 운동은 성리학적인 전통을 이제 지키자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개화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유교가 있는데, 성리학이 있는데, 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지? 라면서 기존 질서를 지키자라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1860년대 척화주전론이라고 해왔고, 그래서 통상 반대론을 주장했던 이항로 기정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70년대에는 이 개항불가론과 외항일촌을 얘기했던 최익현이 있는데, 이때 당시 최익현이 상소를 할때 조선시대는 굉장히 이렇게 결의에 차서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받아들여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도끼를 짊어지고 가요. 도끼를 짊어지고 가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부. 그래서 궁궐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이제 상소를 올렸는데 최익현의 얘기가 척화의서예요. 강화도 조약 맺지 말라. 요렇게 명칭 자체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강화도 조약을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 최익현은 개항은 안 된다. 왜냐면 저 일본 외가 바로 서양과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880년대에는 이만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미국하고의 수교를 반대했던 영남 만인소 보시면 되겠고요. 1880년대 가면 을미병이 나오는데 유인석이 잘 나옵니다. 유인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임오군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오군란은 1882년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1882년이고요. 임오군란도 1882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당시에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요. 이때 여러분들, 선해청이 있습니다. 선해청. 이때 당시에 선해청에서 원래 선해청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대동법을 담당했던 왜 이렇게 선해청에 봤던 곳인데 여기서 이제 쌀도 담당하면서 구식군인들에 대한 봉급을 쌀로 주고 있었는데 여기서 선해청도 이걸 또 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민교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교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민시세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있었고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반대로 신식군대의 별개군에 대한 우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구식군인과 도시 빈민층 등이 이제 결합이 돼서 당시에 이제 민시정부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일어났었던 것이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었고요. 이때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때 민시정권은 피신하면서 청에게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고 이때 청 군대가 파견됐고 청은 이때 당시에 이 임오군란의 일을 청 황제에게 보고를 해서 이게 무슨 일로 일어난 건지 보고를 해라라는 명분으로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데리고 갔다 압송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민실파가 재집권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청의 내정 간섭이 있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때 청은 고문으로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멜렌도르프는 외국인이지만 청을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청해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것이고 멜렌도르프가 있게 되는 결과, 그게 바로 임오군란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 이때 자 우리 한능검에서 좀 어려운 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란 걸 체결하게 되는데 조선과 청나라에 상업하는 사람들이 무역한 상업하는 사람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그러니까 뭐 강도 포함해서 물과 육지에서 무역하기 위한 구체적 조항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내지 통상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 조선은 청의 속방이다. 그러니까 청이 더 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치외 법권이 있고요. 한편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서 이런 거예요. 한성, 특히 양화진에서 무역하는 게안 되지만,
당시에 지방간이 허용하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내륙에서 그리고 한성, 양화진 등에서 물건을 팔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지 통상권이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고, 즉 우리 땅으로, 우리 안으로, 육지 안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 한편 이때 당시에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건데, 이때는 우리가 배상금 지불하게 되고, 일본 쪽에서 강하게 주장하면서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땅에 청군대도 있는 것이고, 아까 일본 공사관 경비병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일본 군대도 주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임오군란으로 당시의 조선 정부는 어쨌거나 청 쪽으로 더욱더 기울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 민씨정권의 친청화, 청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어떤 개화를 바라고 있었던 김옥균 등의 급진개화파 입장에서는 이게 못마땅했던 것이죠. 야, 이거 진정한 개화가 아닌데 라고 했었던 부분. 오히려 반대로 이 친청화되면서 급진개화파를 또 이제 압박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자, 이러면서 재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게 됩니다. 요 부분 하나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아까 청나라 쪽에서 고문으로 보냈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멜렌도르프가 있는 거죠. 이들은 당호전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화 정책을 하면서 혹은 여러 가지 개화 시설을 만들면서 돈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하면 화폐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옥균은 이게 안 된다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냥 단순하게 화폐를 발행했다가는 뭐 물가 상승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보다는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으로 차관 도입을 김옥균이 실패해요. 여하튼 자 이렇게 대립이 이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땅에 있었던 일부 청군대가 다른 청으로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베트남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베트남에 프랑스 쪽에서 계속해서 이 베트남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군이 일부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청의 군대 세력이 약화됐으니까 급진개화파라든가 일본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특히 이러면서 일본공사 다케조에가 이 바로 급진개화파를 지원하겠다라는 약속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때를 보다가 이때 당시 이제 아까 나왔던 여러분들 정부의 개화정책 중에서 우정국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정총국. 그래서 이제 우체국. 그래서 바로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이때를 잡아서 급진개화파에서 빵! 사건을 터뜨렸다. 그게 바로 1884년의 갑신정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민씨 정권을 이제 처단한다 라고 했던 것이고, 고종은 피신을 시킵니다. 고종을 피신시키면서 경우궁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자료 속에 혹시 여러분들 경복궁이 아니라 경우궁이 나오면 이거 갑신정변하고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이, 저기, 친청 세력들을 친청파들을 처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면서 개화당 정부를 수립했다. 김옥균이 중심이 돼서. 자, 그래서 김옥균도 있고 홍용식도 있고 서광범도 있고 서재필도 있고 이른바 급진개화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했는데, 자, 창덕궁 관물원에서 발표했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한때 잠깐 창덕궁으로 문제가 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청에 대한 4대를 폐지하면서부터 쭉 여러 가지 나왔고요. 특히 이제 지조법 개혁과 해상공국 폐지 등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호조로 재정을 통합할 것을 주장했고요. 내각 중심의 정치를 지향하면서 근대적 국가 수립을 지향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군이 개입하면서 3일 만에 무너지게 됐던 것이고요. 또 하나, 당시 사람들을, 일반의 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급진개화파가 일본에 기댄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대다수가 일본으로 망명하게 됐던 것이고요. 홍영식은 남아 있었지만 오히려,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게요. 결과적으로는, 자,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화됐다. 즉, 임오군란이나 갑신정변에는 결과적으로는 청의 간섭이 더욱더 심해졌는데,
이모군란 때보다 더 심해진 건 갑신정변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 한성조약과 텐진족을 체결했는데 둘

있다 알아두셔야 되겠다. 한성조약이 먼저고 텐진조약이 나중입니다. 자, 한성조약은 일본에 조선하고 일본에서 체결을 했는데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에 대한 신축 비용을 부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 사이에서 체결을 했는데 청일 군대가 동시에 철수하자. 그 다음 추후 어떤 나라든 군대가 파병됐을 때에는 사전에 통보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텐진조약은 또 나중에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갑신정변은 3일 만에 급진개화파가 실패했다 보시면 되겠고, 김옥균이 일본에 가거든 망명 가는데 일본에서 여러 가지 뭐 글을 남기기도 하고 갑신정변에 대한 남기면 여러분들이 그게 아 갑신정변이다라고 문제를 맞출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후에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우선 조로 비밀 협약이 추진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러는 러시아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면 조선 정부에서도 청이 어쨌거나 급진개화포를 몰아낸 거에 대해서는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점점점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니까 청의 내정 간섭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끌어들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청이 알아서 청이 이제 방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편 제가 혹시 몰라 써놨는데 조선과 러시아가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거는 갑신정변 이전에 이미 체결한 거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밀 협약을 추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라는 거 제가 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또 하나. 한능검에서 꽤 어렵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거문도 사건이 있습니다. 자, 거문도 사건이 있는데 거문도 사건은 1885년부터 87년이죠. 요때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냐면 영국의 러시아 견제 빌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조선 정부가 이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남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계속해서 견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문도, 우리의 땅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는데 이거를 청이 알려줘요. 조선 정부에 지금 거문도를 영국군이 점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청이 이제 중재를 해주게 됐다라는 것이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영국이다라는 걸 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담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갑신정변이 이제 터진 직후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조선에서 지금 청해 군대, 일본 군대가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지금 정권이 3일 동안 바뀌었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니 이런 급박한 정세 속에서 당시에 독일 영사 부들러가 있고요. 그 다음 6.1준이 한반도 중립화론을 각각 주장했다는 얘기, 등장 혹은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6.1준이에요. 6.1준인데 6.1준은 여러분들 앞서 보다시피 그 우리가 보빙사에서 봤었잖아요, 그렇죠? 보빙사에 따라갔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미국 유학으로 있다 그러다가 갑신정변이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6.1준이 이 급진개화 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청 쪽에서 6.1준을 이렇게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고종 황제가 이 국비 유학생이고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 입장에서 되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없애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돌아왔어요. 이제 국가로 이제 귀환해서 귀국한 다음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에 고종이 이제 풀어 달라라고 해서 가택 연금 된 거예요. 집안에 갇혀 있었어요. 요 가택연금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위한 방안으로 글을 쓰게 돼요. 그래서 제안한 게 바로 한반도 영세중립화론 혹은 한반도 중립화론이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게 안 됐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말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갑신정변 이후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1준의 한반도 중립화론이라는 내용 자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알아둬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왔다. 즉 갑신정변 이후에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갔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개항개화기 첫 번째 시간을 했는데요. 자, 개항개화기에서 제가 갑신정변까지 해서 끊었고요. 189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개항 계약의 내용이 되게 많은데 출발은 여러분들 고종즉위 때부터 보시면 되겠고, 자, 고종에 대한 얘기를 쭉갈 건데,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고종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집권에 대해서, 그래서 흥선대원군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있죠? 그래서 각각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임오군란하고 갑신정변까지 각각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임오군란, 갑신정변 각각 잘 나오고 그 이후에 6.1준의 한반도 중립화론까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촘촘하게 나오기 때문에 몇 년도라고 할 정도로 즉 순서를 좀 알아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번 10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10강 마치고요. 다음 강에서 그 이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수고했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주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의 구조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부동산학 개론 강양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원가 방식의 내용과 그리고 계산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원가 방식 어떤 개념이었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건물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투입되었을까? 투입된 비용을 합쳐서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죠? 자, 그러면 원가 방식은 첫 번째, 재조달 원가라는 개념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감가 수정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죠? 그렇다면 원가 방식이라는 이 개념, 원가 방식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약칭 감칙이라 그럽니다. 감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원가법이란 하고 놓으면 무조건 기준 시점에서 이렇게 읽지 마시고 제일 뒤로 가서 가액을 먼저 찾으세요. 만약 저 자리에 임대료가 나와 있으면 틀렸죠. 그럼 바로 넘어가시고요. 가액이 나와 있다면 다시 앞으로 가서 재조달 원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감가 수정 확인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지난 시간하고 뭔가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방식 7방법을 정리할 때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 그랬죠. 무슨 가액이라고요? 적상 가액. 어떻게 구했습니까?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죠. 근데 여기는 감가 수정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근데 이거 장난치지 않아요. 그래서 감가 수정이 뭐냐, 그러면, 자, 감가 수정은, 자, 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가 적상 가액 구했던 거죠. 여기서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 이게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게 제조다론 값입니다. 자, 제조다론 값 이렇게 구할 겁니다. 자, 계산 문제에서 문제 뭐가 나오느냐? 적상 가액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적상 가액을 구하려면 첫 번째 제조다론가 구하고 감가 누계 구해야죠. 그럼 첫 번째 제조다론가를 구하려면 문제 속에서 첫 번째 뭘 확인한다? 공사비를 확인하세요. 공사비. 두 번째 공사비가 주어지기는 주어지는데 99.9% 과거의 정보예요. 과거의 정보. 전제가 이런 거였죠. 기준 시점에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건물이 신축된 것은 10년 전이다. 그럼 저 공사비는 10년 전 공사비입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공사비를 기준 시점의 공사비로 시점 수정할 수 있도록 물가 정보가 있을 겁니다. 물가 정보를 찾으세요. 자, 그리고 그 물가 정보를 이용해서 시점 수정만 하면 그게 제조다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계산 문제를 한 번, 두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감가 수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경제적 내용연수법이죠. 자, 그런데 계산 문제는 그냥 정액법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정액법, 단어 그대로 액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액법. 100원짜리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가 100원인 기계가 있대요. 근데 이 기계의 수명을 우리는 내용연수라 그래요. 내용연수가 5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계는 1년에 얼마씩 감가가 되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제조달 원가가 100원인데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1년에 20원씩 감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여러분들이 20원 그랬죠. 근데 이렇게 구합니다라고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20원이라는 내용을 알았을까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또 저걸 막 외워요. 또 외우다 보니까 오히려 계산 문제를 못 풉니다. 편안하게 갑시다. 정액법은 단어 그대로입니다. 단어 그대로 정액 액수가 일정하다고요. 그래서 정해진 일정액, 액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 내용연수로 평균 분배. 방금 이렇게 했죠. 100원 나누기 5년. 이 5년이라는 내용연수가 정확히 말하면 경제적 내용연수인데, 경제적 내용연수로 평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가 누계기 경과연수의 정비례한다. 무슨 말인지 볼까요? 20원이 감가상각비겠죠. 그럼 1년, 1년 지날 때마다 누계 보세요. 1년이 또 지나면 누계액은 40원. 또 1년이 지나면 6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해서 증가한다. 매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20원, 20원 일정하지만, 누계액은 경과연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자, 산정 방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데 만일에 이 기계가 5년이 지나서 고철 값을 10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해 볼까요? 100원짜리 기계였는데 5년 지나면 고철 값 10원은 받을 수 있대요. 그럼 마이너스 10원. 10원만큼 다시 현금 회수를 했으니까요. 나누기 5년 하면 1년에 18원씩 감가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매년의 감가는 이렇게 구합니다. 경제적 내용연수 5년, 요 100원이 제조다론가, 고철값은 받을 수 있다, 잔존가치. 그럼 누계액은 요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곱하기 경과연수를 곱하면 돼요. 자, 이걸 한번 계산 문제로 한번 만나보시죠. 여러분, 이걸 불편하게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 부동산학 개론에서 계산 문제는 9문제 내지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36회 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1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계산 문제는 10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9문제에서 11문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계산 문제를 학습할 때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자, 가장

정형화된 계산 문제, 거의 기출 문제겠죠. 기출 문제를 그냥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출제자가 바뀌더라도 숫자가 조금 바뀌고 일부 내용을 조금 용어를 바꾸는 거지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볼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놓으니까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시상가액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갑자기 못 구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가법이죠. 원가법에서의 시상가액을 구하랍니다. 원가법의 시상가액, 그게 뭘까요? 정확합니다. 적상가액을 구하라는 말이죠. 그럼 적상가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제조다론가 마이너스 감가누계. 자, 제조다론가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제조다론가 구하는 방법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세 단계로 딱 나눠 설명했죠. 그리고 말 공식처럼 외우지는 마시고요. 제조다론가 편안하게 생각해 봐요. 자, 문제에서 먼저 한번 봅시다. 기준 시점은 23년 10월인데 사용 승인 시점은 15년이죠. 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을 알고 싶은 것은 23년인데 이 건물이 신축된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5년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당시 사용 승인일 그때 당시 공사비가 단위 면적당 120원이었대요. 120만 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등등등등 이렇게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럼 먼저 하나씩 갑시다. 제조다론가를 구할 때첫 번째 뭘 찾는다고요? 공사비. 자, 여기서 이제 공사비 찾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뭘 봐야 되느냐면 단위 면적당 공사비인지 아니면 전체 공사비인지. 아니, 그런데 단위 면적당 공사비인지 전체 공사비인지 정말 출제자가 친절하게 제시합니까? 예, 정말 친절하게 제시합니다. 뭐만 보면 될까요? 단위 면적이 없으면 전체 공사비예요. 단위 면적이 없으면 전체 공사비고 단위 면적이 들어가면 단위당 공사비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전체 면적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자, 시작합니다. 제조달 공사비가 얼마라고요? 단위당 1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요? 250. 그게 곱해야죠. 자, 여기까지가 공사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찾기로 했습니까? 물가 정보. 자, 전체로 쭉 보면 물가 정보라는 게 건축비 지수겠네요. 25년 당시, 즉, 사용 승인일 당시 100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기준 시점이 150이랍니다. 그러니까 1.5배 뛰었다는 말이죠. 곱하기 1.5. 정확한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100분의 150.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1.5 곱하면 이게 제조다론가입니다. 그럼 제조다론가를 구한 겁니다. 이제 감가누계로 갑니다. 첫 번째 구하는 게 매년의 감가액이죠.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세던 거 생각해 보세요. 기계 100원짜리가 5년이면 100원 나누기 5년 했죠. 근데 만약 잔존가치가 있으면 잔존가치를 차감하면 되는데 주어진 문제는 편하게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그랬네. 그러면 제조다론가는 4억 5천인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 내용연수인지 물리적 내용연수인지를 봐야 돼요. 물리적 내용연수 아닙니다.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하나 더 봐야 될게 있습니다. 경제적 내용연수인지 아니면 잔존연수인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50년 나누기 50년 하면 되겠네요. 4억 5천 나누기 50 하면 매년의 감가액이 나옵니다. 900만 원. 자, 이제 우리는 감가누계액을 갑시다. 그럼 감가누계액은 매년 1년마다마다 900만 원씩 감가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전체 경과된 연수 경과된 연수가 몇 년일까? 자, 사용 승인은 15년. 가격을 구하려는 기준 시점은 23년. 계산해 보세요. 이걸로 손가락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년, 16, 17, 18, 19, 20, 1, 2, 3, 8년 걸렸네요. 그러면 900만 원 곱하기 8, 7200. 그러면 제조다론가 4억 5천.
그리고 감가누계액은 7,200만 원.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적상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됩니다. 10조 이 형태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달라질 수 있는 게 뭐가 달라질 수 있느냐? 그것만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달라질 수 있는 게 단위 면적을 제시 안 하겠죠. 근데 말입니다. 단위 면적이 빠져버리면 이 면적의 정보도 없어요. 연면적이란 말 자체가. 첫 번째, 단위당 제조달 원가인지 전체 공정에서 발생한 공사비인지 그거 하나 구분하시고요. 두 번째, 날짜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걸 의심이 쓰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항상 바뀌겠죠. 이것도 신경 쓸 만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잔존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잔존가치가 금액으로 놓을 수도 있고, 잔존가치가 10%입니다 이렇게 제시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잔존연수가 놓을 수 있습니다. 잔존연수, 만일에 잔존연수가 42년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매년의 감가상각액을 구할 때, 매년의 감가액을 구할 때 몇 년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잔존이죠. 앞서 경과연수가 몇 년이었죠? 경과된 기간이 8년이죠. 지나간 기간이 8년이고 잔존, 남아있는 기간이 42년이면 결론은 50년이죠. 동일하죠. 그래서 이 형태만 달라질 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가법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로 만나야 될 내용입니다. 심플합니다. 그냥 문제 형태를 딱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목을 한번 잘 보시죠. 정부가 가격을 공시하겠대요. 야, 이게 참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정부가 콜라 가격을 공시하고, 정부가 라면의 가격을 공시하고, 자동차 가격을 공시한다? 이상하죠. 자, 그러니까요. 왜 이걸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기본적인 것이 세수를 정확하게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랬는데, 여러분 부동산은 뭘까요? 부동산 그러면 대표적인 게 토지하고 건물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근데 비주거용 부동산 그러니 갑자기 이거는 뭘까? 막 그래요. 상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토지, 주택, 상가, 부동산. 그래서 이 부동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법을 한번 풀어서 다시 말해볼까요? 토지와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공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 때 지표로 삼으세요라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래 빈도가 엄청 높죠. 거래 빈도가 높다 보니까 가격이 수시로 제공이 됩니다. 단독은 그렇지 않죠. 그런가 하면 저 시골에는 토지도 생각해 보시죠. 거래가 빈번한 게 아니죠. 어떤 토지는 5년에 한 번 거래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10년에 한 번 거래될 수도 있는데 그 토지의 가격이 얼만지 알아야 두 사람이 거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방이, 토지를 가진 일방이 얼마다라고 제시하면 그 가격은 시장 가격인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적당한 또는 적정한 가격을 알려주겠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표로 삼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하나씩요. 이제 제목부터 딱 보세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 공시법입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공시법은 법채처에서 약칭한 거예요. 여러분 2차 가면 그 공시법 아닙니다. 그 공시법은 학원가에서 부르는 공시법이고, 이것은 법채처에서 약칭 공시법이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0: 개별자 붙는 거 3개 있죠. 개별자 붙는 3개의 공시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나머지는 국장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심플하죠. 자, 어쨌든 관련된 법은 부동산학 개론에서 다루고 있고, 부동산학 개론인데 일단 부동산이라면 일단 국토부겠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할 내용은 개별자 붙는 세 가지. 개별자 붙는 세 가지는 공시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나머지는 국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시주체는 알겠는데 역시 공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언제 공시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공시일입니다. 여기서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공시일도 있고요. 공시 기준일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공시일도 있고요. 결정 공시일도 있습니다. 먼저 개별자 붙는 세 가지 찾으세요. 개별자 붙는 요세 가지는 결정 공시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정과 공시를 함께 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개별자 붙는 것들이 시험 지문에 나왔을 때는 결정 공시일, 나머지 다섯 가지는 공시일. 그 다음에 공시 기준일은 뭘까? 여러분, 공시 기준일,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치 형성 요인을 찾는 거예요. 즉, 지하철과 이 토지는 지하철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지? 이지 유동 인구수는 어떻게 되지? 오, GTX가 이번에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러한 요인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공시 기준일입니다. 그럼 그러한 가치 형성 요인들을 모아서 이러한 원인 때문에 가격은 1% 상승, 이러한 원인 때문에 가격은 2% 상승, 이것을 결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가격을 알려주는 날짜가 공시일입니다. 그러므로 공시 기준일은 모두가 다 1월 1일. 공시 기준일은 모두가 다 1월 1일. 자, 공시일로 가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제일 중요해요. 개별 공시지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죠. 그럼 그 전까지. 5월 31일까지.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다음. 토지와 주택을 비교하세요. 여러분, 재산세가 1년에 두번 나오죠. 토지분이 먼저 나오던가요? 주택분이 먼저 나오던가요? 주택. 그래서 주택분은 한달 앞섭니다. 끝. 나머지는 정리할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해 두시면 조금 더법 조문을 보실 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원가법에서 계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래서 전형적인 그 계산 문제 하나를 놓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인 개념과 틀을 한번 정리했으니까 잘 분류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특성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늘 행복한 기분만 느끼진 않죠. 밤에 잠을 못 자서 피곤할 때도 있고 시험 결과를 보고